0: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울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 규탄하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섭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올라갈 예정인데, 이 경우 국민의힘의 추가 필리버스터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검찰개혁과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 등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MBC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민주당이 제안했다는 김 후보 발언과 관련해 당대표를 패싱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보안수사권 문제는 일관되게 폐지 원칙을 지켜왔고 정부 입장도 그렇게 정리했다며 당정 협의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패싱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대해 정 후보가 노코멘트로 일관한 것을 두고 김 후보는 저주에 가까운 말에 노코멘트 하는 대표가 가능하냐고 지적하자 정 후보는 십자가 밥기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가 정 후보를 향해 친청계에 생애별 투표 지침을 묵인하며 노골적인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정 후보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데 민주당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남미 순방국인 칠레에서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산티아고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로 공식 방문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방문 이튿날 올해 3월 취임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 발표와 공식 오찬을 진행합니다. 회담에선 칠레가 우리의 첫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인 만큼 FTA 현대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서부 전선을 방어하는 육군 1군단이 최전방 소초에서 중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작전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나 GOP 경계 작전 시에 K6 중기관총에 삽탄을 하지 않고 실탄이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두도록 근무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6 중기관총은 우리 군이 운영하는 총기 가운데 구경이 가장 큰 화기로 전방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해 탄띠 형태의 실탄을 항상 장착하는 게 기존 경계 근무 원칙이었습니다. 1군단이 근무 지침을 바꾼 건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로 추정되는데 합동참모본부는 전방 지역에서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현장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방은 40도에 육박하며 극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이중고기압 영향권에서 오늘도 전국이 무덥겠고, 특히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영남 지방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양산과 부산이 39도, 대구 37도까지 치솟고 서울과 광주는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4도, 습도는 76%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1: 이름표를 붙여줘
2: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정채윤 앵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며 급등한 국제 유가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일조했습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사상 초유일을 겪었습니다. 전날에 이어 또다시 급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됐죠. 9,000피에서 5,000피까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 불과 5주였는데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그리고 반등은 언제일까요? 1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곧 내놓을 세제 개편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를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32억 원을 넘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 조정 없이도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2부에서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요즘 주식 커뮤니티에선 사람들이 얼마나 손실을 받는지 인증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두 거래 연속으로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요.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지금 주식시장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방송 이 자리에 출연해서 코스피 5,000선까지는 열어둬야 한다고 하셨던 분을 이 자리 다시 모셨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글로벌 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요즘에 뭐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 어디까지 검은 요일들이 이어질지 모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5,262까지 떨어진 정말 암흑의 수요일이었고요. 앞서 짚어드렸듯이 서킷 브레이커도 이틀 연속 발동이 됐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코스피 하단 5,000도 열어두라고 하셨는데 이 예언이 슬프게도 적중을 해버렸어요. 어떻습니까?
1: 아, 네. 뭐 지금은 사실 펀더멘탈 가지고 주가를 전망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그게 더 두드러졌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서 주가 향방을 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0: 네.
1: 저는 5월달부터 6월에서 3분기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기 어렵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불안해지고 또 위험선호 심리는 약화되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지 않는 한 주가는 쉽게 올라갈 수 없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견해는 크게 바뀌진 않았고요.
0: 네.
1: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0: 6월 이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가 하락의 배경. 우선적으로는 글로벌 통화 긴축이 부상됐던 부분, 또 이란 전쟁이 재확전된 부분. 이게 각각 6월과 7월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이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고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줄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 그동안 한국 증시 하락은 반도체 중심의 픽아웃 논란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결정적이었는데,
1: 네.
0: 이제는 이제 미국 증시 하락이 한국을 비롯한 반도체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낙폭은 가대하지만 그래도 주가 저점을 섣불리 예단하면 안 된다. 추가적인 하락이란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1: 네. 지금 이제 장이 열린 지, 정규장이 열린 지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코스피가 5,600선을 겨우겨우 지키고 있고요. 그런데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는데 이게 원래 자주 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방금 뭐 말씀해주신 그런 요소들, 뭐 글로벌 통화 긴축이나 재확전 리스크를 고려해도 아, 이거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지금은 사실 투자 심리가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번 주 그거를 우리가 절정, 클라이맥스 구간을 좀 확인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보통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를 설명하는 모델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이먼 민스키. 이게 보면 자맹기, 그리고 인지기, 그리고 열광기, 그리고 청산기. 보통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올해 들어서 한국 증시 그리고 반도체 주가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던 구간이 있어요. 아마 4월 달부터 6월 고점 형성되기 그 기간 동안을 보면 사실 관련된 대상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가팔랐거든요.
1: 예.
0: 그때 부각된 얘기들이 있어요. 새로운 논리가 탄생이 됐죠. 반도체주는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계속 오를 거다.
1: 저도 그걸 믿었던 사람 중에 한
0: 네. 근데
1: 명이었는데.
0: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이먼 민스키 이 단계를 보면 이 열광기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 환상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항상 이 새로운 논리가 부각이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지금 현재 밟아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 따라서 청산기에 진입했다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지금 펀더멘탈은 그렇게 훼손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치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가격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가격이란 부분들이 지금 6월에서 7월, 그리고 앞으로 8월에서 9월 정도, 완화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가치가 부각되면서 올해 4분기 때는 다시금 한국 증시 반도체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가치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0: 네.
1: 문제인 상황이어서 요즘에 주식 커뮤니티 보면 뭐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드리면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주식 안 하겠습니다. 또 원금 50% 날렸다. 뭐 본전만 찾게 해달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 사실 코스피나 뭐 추세를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져서 뭐 롤러코스피를 넘어서 카지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 5,600선에서 저번에 나오셨을 때 5,000선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하셨고 그럼 지금이 거의 저점에 가까운 시점일까요? 아니면 이제 그래도 반등을 조금은 노려볼 수 있을 시기일까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0: 네.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자꾸만 저점을 꼭 집어서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1: 네.
0: 오늘은 좀 숫자를 얘기해 드릴게요.
1: 네,
0: 참고로
1: 감사합니다.
0: 제가 YTN에서 처음으로 5천 초반 정도까지 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1: 네.
0: 사실 지금 투자자들은 많은 혼란에 있기 때문에 제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어제 기술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가는 구간이었는데, 오히려 대려 밀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피가 지금 4일 연속 음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낙폭 가대 구간에 놓여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간밤에 미국 증시는 급락했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1% 정도 전으로.
1: 네.
0: 그 얘기는 결국 오늘 내일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지수대를 6,090에서 6,150 정도 보고 있는데 아마 6,090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걸 도달하게 되면 저는 기술적으로 한 5,040 정도까지는 내려갈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분명히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주가 저점을 예단하면 안 된다. 저는 5천 초반, 5,040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크게 떨어졌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거나 모멘텀은 없어요. 올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이란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위험자산 가격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전되고 있죠.
1: 네.
0: 그래서 앞으로 좀 이벤트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 반도체 관련된 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도 되게 중요하긴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란 전쟁이 잘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1: 예. 네. 지금 하한을 한 5,040선 정도로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 기준으로는 뭐 한 600포인트 이상 정도가 더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속보를 보니까 미국이 이란 공습을 6일 만에 재개했다고
0: 네,
1: 합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면 다시 전쟁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0: 네.
1: 혹시 5,000선을 뚫릴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투자자들이 둬야 될까요?
0: 일단은 제가 그 한국 코스피 올해 고점 대비 어제까지 하락했던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 고점에서 전일 최저가까지 떨어졌던 그 폭이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44% 하락을 했습니다.
1: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0: 많이 떨어졌죠.
1: 네.
0: 근데 대부분의 청취자분들, 투자자분들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는데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코스피가 작년에 가장 낮았던 그 가격대, 그게 지난해 4월 9일 정도 됐습니다. 2,284포인트 정도 됐죠. 올해 고점 9,385포인트 정도까지 놓고 얼마 올랐냐? 311% 올랐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736%가 올랐죠. 올해 고점에서 코스피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44% 떨어졌지만 SK하이닉스는 58%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투자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통 계산을 해요. 왜? 그게 좀 안도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지금 당장은 제가 이런 얘기해드리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기분도 안 좋고. 네가 무슨 전문가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 오름폭 대비하면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해드리고 싶고 저는 5,040은 분명히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고점 대비 하락했던 그 구간의 마지노선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5,04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정도 되면 혹시라도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사보세요. 분할 매수.
1: 네.
0: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요. 네.
1: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항상 네. 저희가 지켜야 되는 네. 원칙인데 가끔씩 잊고 있을 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네, 지금 장 상황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 속보가 89.5조 원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들려오면서 좀 빨간불을 켰다가 지금은 다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 대비 6% 이상 떨어지면서 130만 원 선 간당간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를 하시는데 목표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뭐 미래에셋증권 걸 보면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420만 원이었다가 280으로 내려갔고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37만 원 선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별로 너무너무 갈려서 투자자 입장에서 뭘 믿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신증권은 어떻습니까?
0: 네, 뭐 대신증권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6만 원 기존처럼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90만 원 유지를 합니다. 일단 뭐 주가,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놓고 이게 연간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놓고 항상 구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350조가 넘어가고 내년에는 450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돈을 벌어들이는 이 구조 자체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0: 지금은 장기 계약이 어떤 식으로 가냐고 하면 상한선을 정하잖아요. 하한선만 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얘기는 결국 장기 계약을 할때 하한은 고정해 놓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형태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56만 원, SK 하이닉스 뭐 390만 원 이런 목표 주가 나오는 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지금의 목표 주가 충분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때까지 한국 증시 계속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은 단연코 반도체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뭐 폭락의 주된 원인도 반도체였지만 다시 크게 치고
0: 그렇죠.
1: 올라갈 반등의 요인 역시 반도체라는 분석입니다. 요즘 하지만 요즘 최근 며칠 장만 놓고 보면 패닉셀이 뭐 패닉셀을 낳고 그러니까 손절이 뭐 투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 어제만 봐도 뭐 외국인도 팔고 그리고 그걸 떠받치던 개인들도 이제 못 버텨서 팔겠다 이런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결국은 있어야 이게 치고 올라갈 텐데 매수 주체가 없어서 당분간 좀 반등 어렵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0: 이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게 개인의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게도 개인들이 안 사는 그 구간이 항상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 저점 부근이었다라는 걸 확인해주고 그런 공백을 틈타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주가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들이 투자 심리가 많이 무너지고 또 손실도 많이 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 만한 여윳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매수 여력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또 이런 구간에서 또 외국인 기관들이 타들이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의 바닥을 예상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릎 정도에서 주식을 사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지금이 그동안은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멀지 않아서 주가의 바닥권이 거의 다 왔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뭐 증시 바닥권 도달 증거를 가늠해 볼수 있는 그 가늠자로 뭐 공포지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스피 100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이게 한 달, 딱한달 전쯤이었습니다. 97까지 올라가서 거의 최고점을 찍었다가 80선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좀 반등할 수 있다. 아니면 아니다.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이두 의견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엇갈리고 있는데 앞서 3분기 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네, 그럼 이번 달로 좁혀보면 어떨까요? 아, 다음 달이 되겠네요.
0: 참고로 V코스피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4월에서 6월 고점 만들어질 때도 V코스피는 이미 2008년도 금융위기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6월에서 3분기는 물가, 금리 환경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단기간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일단 5,040이라는 숫자에 근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남아있는 3분기 동안의 최저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액션을 취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V자 반등 같이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최저점만 확인했을 뿐이지 그 숫자를 하향 이탈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가의 부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9월 달 발표되는 미국의 8월 PC 물가를 변곡점으로 보고 있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4분기 때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동반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 밤에요. 되게 중요한 지표가 있거든요. 지금은 실적도 중요한데 실적보다는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6월 PC 물가가 발표가 돼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이 전년 동월 대비 4.1%였는데 지금 예상치는 3.6%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마 이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제가 잠깐 얘기해드렸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정도 기술적인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의 6월 P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다 그러면 아마 내일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6월 PC를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뭐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투자자분들 역시 좀잠못 이루는 밤과 또 새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이 질문도 드려보면, 뭐 항상 뭐 그림자가 있으면 볕이 있으니까요. 반도체가 요즘 너무너무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좀 흐름 보이고 있는 쪽이 바이오주 쪽이더라고요. 그외뭐 금융주 쪽에 그래도 자산을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라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던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가만히 있어라.
1: 그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손실 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가의 저점을 예단한 시점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손실폭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놔라. 그리고 현금으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고, 어차피 3분기 안에는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를 노리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번에 그큰 폭의 주가 하락 이후에 어떤 게 주도 대상이 될까가 전더 중요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4월 달에 외국인들이 3월 달 한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순매수를 보였던 그 기간이 있어요. 그때 외국인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장 많이 샀던 게 반도체, 원자력, 전력기기, 2차전지, 방산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코스피 연동되는 ETF를 올해 4분기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 때까지 좀 많이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트레이딩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0: 공감합니다. 네, 뭐 트레이딩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되 최대한 손실폭 줄이는 한 안에서 3분기는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글로벌 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네, 청자 여러분, 지금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고 계시죠? 아직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 채널 구독하시고요. 바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시간 중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점, YTN 경제라디오의 이름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명 공모 이벤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샵 0945 실시간 청취자 문자 메시지로 응모해 주시거나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요. 백화점 상품권과 치킨 기프티콘 등 경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해놓은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의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

성 혈관 건강식품 CLB 7업, 그리고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마이텐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네, 대통령과 총리 두 번에 걸친 부동산 대토론회가 마무리됐죠. 이제 곧 다음 달 초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윤곽은 거의 알려지고 있는데요.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늘리고 또 1주택자이라고 할지라도 거주형이 아니면, 즉 임대를 주면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값 77주 연속 올랐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올 연말에 받아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이미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위원님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린 걸 내용을 봤는데 강남 고가주택 보유세가 올해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오른 겁니까?
2: 네, 강남, 서초, 용산 등 고가 지역의 경우 대부분 작년에 냈던 금액의 140% 이상, 일부는 한도인 1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으로는 작년에 냈던 금액 대비해서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1: 네.
2: 예를 들어 서초에 있는 반포 자이 전용 8사 기준으로는 작년에 냈던 금액이 12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그보다 좀 많이 늘어나서 18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1: 네.
2: 이는 비율로 치면 약 147%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역시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 전용 8사의 경우에 작년에 냈던 금액이 약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3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1000만 원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1: 네. 좀 얼핏 뭐 계산해봐도 반포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이나 보유세가 오른 건데,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60%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2021년에 좀 높았을 때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이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5%였고 지금은 이게 비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보유세가 높다는 건 그만큼 서울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2: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 25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8.98% 상승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강남을 포함한 한강벨트의 가격 상승이 특별히 컸고 이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이른바 비싼 집들이 좀 더 많이 비싸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1: 네, 지금 정부가 당장 다음 달 초에 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텐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게 초고가 주택 에 대해서 과세를 늘리는 겁니다.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지 좀 궁금해지는데 정확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2: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고가, 이른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다주택과 같거나 아니면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현행 공정시장가 비율 60%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95% 혹은 그 중간 단계로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든지, 여기에 더해서 현재 종부세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라고 하는 것을 거주자들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 공제율에 한도를 둔다든지 하는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음 주에 세법 개정안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 초고가 주택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지금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공시가 기준으로 한 32억 그리고 시가로 보면 40억에서 50억 사이 주택 요 정도가 대상이 될 거란 분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 네, 맞습니다. 개정안을 역시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약 시세 30억 원 정도가 거론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30억 초중반 정도에서 40대 중반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2: 이 계산은 현행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 총 7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12억 원을 아까 말씀하신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은 60%입니다. 이것으로 역산해서 추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그 최소 기준이 이제 30억, 32억이 되는 거고요. 이 공시가격은 시세와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약 32억 원일 때 이걸 다시 시세 대략 한 70%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46억 원, 시세로는 46억 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공시가 기준 32억 그리고 시가 46억 정도의 주택을 초고가로 삼는다고 하고 그리고 막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올라가고 이러면 보유세를 뭐 강남, 용산 이런 그 주요 지역 아파트 집주인들은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건가요?
2: 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0억 원 이상이 되는 집이 2026년 기준으로는 5만 869호 정도 됩니다. 약 5만 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공시가격 기준으로 15억에서 30억 원 사이가 27만 호 정도 되니까 이러한 초고가 주택을 기준으로 잡아지게 된다면 최소 5만에서 15만 호 이상이 이 초고가 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2026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초과,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1주택일 때 딱 되는 주택 전체를 보면 48만 7천 호 정도가 공시가격 12억이 넘는데 이 48만 7천 호는 전체 주택의 한 3% 정도 되는 거고요.
1: 네.
2: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약 0.3%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더 내게 되는 보유세는 역시 이제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봐야 되는데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뭐 추산하기로는 현행의 제도에서보다 그러니까 원래 더 내게 되는 금액보다 추가적으로 5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령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시세 80억 원 정도 아주 비싼 집입니다.
1: 네. 네,
2: 생각보다는 좀 많이 있고요. 이런 집들의 경우에는 일부 6, 7천만 원까지 보유세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네, 방금 그 공시가 뭐 3억이 아니라 30억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2: 네, 30억입니다.
1: 네. 네. 거기다가 또 얼마 전 있었던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뭐 선진국 수준인 1%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서 뭐 강남에 있는 비싼 한 50억 정도 아파트면 보유세를 5천만 원 정도 낸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수준은 적정한가요?
2: 우선 당사자이신 소유자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놀랐을 것 네.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논리적인 것은 아니어서 부담의 정도를 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 구조상 원래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한 번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다음 연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도 한 번에 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고요. 결국 제시된 1%의 수준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 혹은 장기에 걸쳐서 목표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숫자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이게 뭐 모든 규제, 특히 부동산 규제 보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면 풍선효과가 퍼지고 다시 묻고 또 퍼지고 이런 저희가 현상을 봤듯이 초고가 주택 기준을 설정하면 뭐 문턱 효과 그러니까 뭐 강남과 용산 뭐 한남동 같은 곳을 묶으면 그 다음에 다른 한강 벨트 뭐 마포 성동 광진 이런 데로 수요가 옮겨갈 거다 이런 예상을 시장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장의 수요라는 건 항상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고요. 고가주택에 대한 강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한강 지역으로의 쏠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고 꼭 세금뿐만이 아니라 대출에 대한 최근의 규제의 상황을 보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묶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에 혹은 최근에는 서울에 소재하는 중저가주택의 지역의 집값 상승이 조금 더 가팔라지는 현상들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보유세 1% 상향이 한 번에는 어려울 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어요?
2: 지금 평균적으로는 그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아주 싼 집부터 아주 비싼 집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내면 그 해당되는 자산, 부동산의 가격 대비해서는 0.15%에서 0.2%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1: 네.
2: 그럼 이것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가와 고가까지 다양하게 있는 그 주택들 전체 중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올리느냐 하는 부분이 우선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1: 예.
2: 일괄해서 모든 집들을 1% 수준으로 옮기면 전체 평균이 1%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 가격 상승이 너무 급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보유세는 어쨌든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계속 내야 되는 매년 한 번씩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계적인 상승을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이런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약에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뭐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두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시계를 5월로 돌리면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부 말 믿고 먼저 팔았는데 난 호구되는 거냐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정부에서 나올까요?
2: 네, 우선 정확한 지점을 먼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보유세 그 일반적인 세법의 원칙으로 보유세는 부담이 너무 낮다면 이걸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1: 네.
2: 그다음에 그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자 이제 매각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래세인 양도세를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보유세를 인상해야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퇴로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다주택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두세 달 정도 전쯤에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 있던 것을 이제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밝혔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장이 없다고 밝힌 정부 정책의 신뢰성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예,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상황에 뭐 임시 방편으로 계속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좀 일관성 있게 정부 정책을 가져가야 시장에서 신뢰가 높아진다 이런 의구심도 계속해서 있는 것 같거든요. 좀
2: 네,
1: 일관적으로 가는 게 보시기 나을까요?
2: 세금 정책이라는 건 항상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 하나 좀 짚어보면 집값 잡으려고 세제 운영 안 하고 거래 정상화가 목적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보유세 인상 혹은 뭐 똘똘한체를 겨냥해서 더 과세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관련해서 좀 걱정돼서 위원님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2: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의 부동산을 좀 더 많이 보유하신 분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은행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자산 고객들의 경우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 그 이전에도 한번 경험해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좀 짜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
1: 팔지 말지
2: 그렇죠.
1: 예.
2: 실제로는 이제 매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유세를 한 번에 좀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의 집값에 보유세의 구조상 아주 낮은 포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 의사결정까지 이르기는 이르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게 실제로는 보유세 부담이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구조상 양도세 부담이 훨씬 더 금액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데 그 지금 이제 양도세 공제액을 한 10억으로 제한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표 초고가 아파트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양도세가 3.5억 수준에서 무려 15억 이상으로 넘어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2: 네,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하고 유예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퇴로 마련과는 별개로 고가의 1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걸 최대 80%까지 꽤 많이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 공제 자체를 좀 줄이거나
1: 거주 중심으로
2: 아니면 네. 전체 공제율 자체도 좀 축소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장기 거주 공제와 보유 공제로 되고 있는 것을 오로지 이제 거주를 기준으로만 통합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전체 공제 한도를 비율은 그대로 현행 80%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 네.
2: 공제 한도를 10억이라고 하는 수치 정도로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제한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인한 이익을 초고가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가져가는 일을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보유기간이나 아니면 차익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도에 비해서 양도세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 제도 이전에 현행 지금 시점에서 내야 되는 세금보다 양도세를 기준으로 1억 원 정도에서부터 많게는 10억 원 이상까지 더 내게 되는
1: 네.
2: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양도세를 높이면 뭐 보유세를 낮출까 이 참 밸런스 조정이 참 중요할 텐데 지금 그럼 당장 나올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 부분은 크게 건드리지 않는다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나요 어떻습니까?
2: 네 보다는 양도세를 전반적으로는 좀 더 높이되 다만 그 높이는 기준을 예를 들면 올해 연말까지라든지 아니면 보유세하고 맞춰서 내년 5월 31일까지 그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을 통해서 보유세를 높일 거니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금액을 낮춰서 파시되
1: 네.
2: 연말 이전까지 팔아라 아니면 혹은 내년 5월 31일 이전까지 팔아라. 그럼 이제 보유세 부담은 인상된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대신에 그 이후에는 양도세가 더 많아지니까 그 전에 빨리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그러니까 정부 지금 정책의 골자는 실거주자들은 실수요자들은 보호하되 그 외를 좀 부담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담도 요즘에 늘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 지금 내가 내 명의로만 집이 한 채 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2: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도세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게 된다든지 아니면 전체 공제율을 줄이는 이런 과정 중에서 그 거주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역시 마찬가지로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넘는 금액까지 내야 되는 세금의 차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주를 하면 적게는 1억을 안 내도 덜 내도 되는 거예요. 예. 10억까지 덜 내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거주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거주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1: 네, 참 뭐 여러 고민이 드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와,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와, 진짜.
6: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요즘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결혼중개 서비스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김민지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우선 결혼중개 서비스 조사를 하게 된 배경부터 여쭙고 싶은데요.
1: 네, 최근 결혼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총 1,236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결혼중개 서비스의 가입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다 보니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입는 타격은 다른 서비스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주로 소비자들의 접수되는 불만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1: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이 69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에게 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만남 횟수를 차감한 사례가 있고요. 또 서비스를 중도 해제할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총 만남 횟수에 대한 의견이 달라 황금액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주선한 계약 불이행과 만남 상대방에 대한 신원 검증이 미흡하거나 매니저와의 연락이 지연되어 발생한 품질 불만 등이 있습니다.
0: 네, 뭐 계약 해지랑 위약금 관련 분쟁이 많다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첫 번째 사례는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가 차감된 사례입니다. 24년 3월에 소비자가 2회 만남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만남 상대방의 프로필만 제공받고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는데
0: 네.
1: 사업자는 프로필만 제공했음에도 이를 만남 횟수에서 차감하여 산정한다고 안내하며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횟수를 환급 기준에서 제외하는 특약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소비자가 24년 4월에 554만 원을 내고 5회 만남에 서비스 만남 5회를 추가해 총 10회 만남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3회 만나고 남은 7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무료 서비스 횟수는 환급 산정 시에 제외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정식 횟수 5회만을 기준으로 삼아 남은 2회분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0: 네, 뭐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1: 결국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프로필 제공에도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고 서비스 횟수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 소비자는 이러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복잡한 계약 구조 속에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자가 안내한 내용 외에도 소비자가 특약이나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 네, 뭐 내 인연 만나기 위해서 큰돈 쓰는데 이런 분쟁이 얽히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특약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김민지 조사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5: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6: 레드 와인 비니거
7: 베럴.
8: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9: 베르디.
10: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11: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2: 카사베르디.
13: 발효식초 광고.
0: 네, 오늘 당첨자 번호 말씀드릴게요. 오늘 선물은 8746-2247-0821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1부 끝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라디오 구독 인증샷과 이름 공모 계속 받고 있는데요. 네, 당첨되신 세 분 이름 공모까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은 염승원 이사와 함께하는 7월 월간 염블리 2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6: What's your name?
7: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8: 이름이 뭐예요?
7: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8: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7: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 이름이 뭐예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펄펄 끓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뜨거운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고요.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광주도 34도까지 오르겠고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4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8월로 접어들면서 더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오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나 강동쪽으로 이동하는 길 긴 구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하르나두목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강변북로도 비슷한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천호대교를 못 간 지점 3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작업 지점 앞두고도 차량이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성수동 쪽으로 중랑교 부근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2분기 9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2: 실적 대부분이 반도체 사업에 집중된 가운데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은 부품 원가 상승 여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조금 전 나온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3: 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4% 증가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인 84조 원도 웃돌았습니다. 사업부별 성적표도 공개됐는데요.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89조 2천억 원으로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사실상 이끌었습니다. 세부 사업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이익은 메모리 사업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D램과 NAND 플래시 모두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위탁 생산 등 비메모리 사업부 매출도 개선됐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은 적자를 냈습니다. 매출은 48조 원에 달했지만 영업 손실은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미엄 제품 판매로 매출은 늘었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원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요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완제품 사업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부품 비용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사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하고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로 장을 열었습니다.
2: 이후 코스피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4: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2: 네, 오늘 코스피 장 초반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오늘 코스피는 0.33% 오른 5,681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곧장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다시 하락하는 등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7월 FOMC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증시가 과매도 국면에 진입한 만큼 장 초반 변동성 확대 이후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 앞서 미국 시장은 중동 불안과 더불어 FOMC의 매파적 금리 동결로 해석되는 결정 이후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며 약세를 보였고 어제 SK하이닉스의 하락 여파에 미국 반도체 업종도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두 회사가 나란히 AI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각 시간외에서 강세와 약세를 나타내는 등 엇갈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우리 증시에도 미국 기술주의 주가 혼재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오늘 시장 전망치를 살짝 웃도는 영업이익 등의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20만 6,5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36만 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해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개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2% 내린 654로 출발했고 장 초반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등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개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반쯤에는 1439.6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3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복 경고 등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7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3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당장 급한 추가 긴축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장에 전달하면서 하락 압력을 받으며 약세권에 머물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0.89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국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1: 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부터 협회 밀실 운영 의혹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자, 먼저 이제 청문회 10시부터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 채택된 증인들 그리고 참고인들이 국회로 들어온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먼저 홍명보 전 감독이 지금 국회에서 신원 확인을 하고 지금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홍명보 전 감독은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또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이 자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평론가님, 그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홍명보 전 감독, 지금 보고 계신 홍명보 전 감독뿐만 아니라 그 전에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선임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임이 됐는가, 이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요.
3: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중미 월드컵 때 참사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부진했고요. 이 경기력 예. 논란 이전에 대표팀 내부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렇습니다. 이 북중미 월드컵의 참사가 드러난 계기는 홍명보 감독 리스크였었죠.
1: 예.
3: 홍명보 감독 리스크 바로 직전에 홍명보 감독 리스트가 발단이 된 것이 바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문제였습니다. 예. 예, 클린스만 감독도 지난해까지 국정 현안 질문에서 밝혀진 바는 정몽규 회장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연하게 클린스만 감독을 만나게 돼서
0: 예, 예.
3: 대표팀 감독을 의뢰했고 좋다.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의 속사정, 그리고 그 이어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그리고 이 두 감독이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고 선임될 수 있었던 축구협회의 부실 운영과 총체적으로 북중미 월드컵 참사에 대한 축구협회의 무능, 이 바로 오늘 청문회의 속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더 하나 또 괘씸죄가 적용이 될 만한 것이 지금 축협이 당시에 그 마이크 밀러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복수의 감독 후보자들을 화상 면접을 했다 이렇게 허위 보도자료를 낸 것도 이 시청자들이 그리고 축구팬들이 봤을 때 저거 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예, 그랬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린스만 감독은 정몽규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대표팀 감독의 선임이 된 겁니다.
0: 예.
3: 그리고 그 와중에서 축구협회 그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뒤늦게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절차를 지킨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예를 들면 이런 축구협회 이런 행태는 계속돼서 반복이 되어 왔는데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홍명보 감독의 그 면접 절차가 문제가 되니까 면접 절차 거쳤다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어떤 면접 과정이었냐를 두고 보니까 이임생 기술 전 기술 총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의 자택으로 가서 빵집에서 면접 얘기를 한 것이 이게
0: 예.
3: 면접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1: 네.
3: 다 이런 식에 썼었는데 예, 축구협회의 문제가 드러난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 그 대책이나 수습 방안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면은 이것이 바로 부실 운영이고 이것이 바로 밀실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0: 네, 오늘 청문회가 지금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정
4: 네,
0: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지금 오늘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왼쪽에
5: 네,
0: 보고 계신 것처럼 증인으로 채택된
5: 함께.
0: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이 오늘 출석을 했고 반면에 이임생 이사는 전 이사는 불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박지성 K축구 혁신위 공동위원장도 오늘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오늘 불출석을 한다라고 지금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주요 질의 과정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또 음성과 함께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청문회에서 뭐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부진했던 그런 원인들 그리고 이제 축협 그 네.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청문회가 열리는 것처럼 스포츠의 영역에 정치권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런 비판이 나올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이 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서 월드컵에서 성적이 부진했다. 대회 도중에 감독이 물러나는 나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는 찾기가 어렵진 않은 건데 그런데 성적이 부진하거나 경기력이 부실하거나 협회 운영이 부실하다라고 해서 국회까지 이 문제를 끌고 와서 청문회로 들여다보는 나라는 많지는 않죠. 거의 뭐 드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 FIFA에서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국회가 이 청문회를 개최한 그 배경에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이전의 문제에 축구협회나 스포츠계에서 먼저 되돌아봐야 될 것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가 있었고요.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1: 예. 네, 잠시만요. 이재성 위원장이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2: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각의 우려처럼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적 부진만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가 관여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안들을 모색한 자리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사실관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점검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대한축구협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 출발점,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문체위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의 적절성과 협회의 행정 전반을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다룰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름표를 붙여줘.
5: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기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혜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꽤 규모가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벌써 8년 차에 접어들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이른바 딩크 부부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각자의 일을 존중하고 주말이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하면서 나름대로 평온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제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은 어떤 인터넷 여캠 BJ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매달 거액을 후원하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고액 후원자에게 주는 식사권을 빌미로 대낮에 호텔 방까지 예약을 해서 그 BJ와 은밀하게 만난 것도 알게 됐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요즘 애들 아이돌 응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순수한 팬심으로 밥 한 끼 먹은 것뿐인데 그게 왜 문제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합니다. 멀쩡한 유부남이 다른 여자에게 거액의 돈을 뿌려대고 대낮에 호텔 밀실에서 만나는 걸 어떻게 단순한 팬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사람과 부부로 살아가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산 분할 문제가 고민됩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재산 가운데 80% 정도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돈과 쇼핑몰을 운영해서 번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예금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뻔뻔하게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제 재산을 가져갈까 봐 겁이 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가정이 깨지는데 제 소중한 재산까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특정 여성 BJ한테 거액을 후원하고 또 호텔에서 만난 정황까지 있다면 이거 단순한 팬심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팬심이라도 이 정도는 좀...
0: 그렇죠? 좀 참기가 힘들겠죠? 네. 먼저 남편의 행동이 법적으로 외도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여캠 BJ한테 거액을 후원하고 또 호텔에서 만난 거 그것까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팬심이라고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 아니었다라는 취지거든요. 이런 행동 부정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1: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네.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 행위입니다.
0: 네.
1: 다만 증거 수준은 단순한 후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호텔 예약 내역, 결제 정보 등 호텔 CCTV 확보, 출입 장면 등 BJ에게 보낸 메신저 대화, 애칭 만남 약속, 성적 뉘앙스 등
0: 네.
1: BJ에 대한 후원 내역의 규모와 정도, 지속성 등이 결합되면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이제 위자료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BJ한테 후원금을 거액을 한 것 같은데 후원금 액수나 아니면 호텔에서 따로 만난 사실 이런 거 위자료 금액 정할 때 영향을 미칠까요?
1: 통상적인 외도 소송의 위자료는

0: 는 1,000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1: 네.
0: 다만 후원금의 규모가 비상식적으로 크고 호텔 미뢰 등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이 짙다면 그
1: 네.
0: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최대치요. 그러면 이제 3천 이상, 뭐 5천 아니면 1억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0: 규모와 후원금 액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재산분할 문제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부부 재산의 80% 정도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명의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재산분할 요구할 수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은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1: 네.
0: 귀하가 혼인 생활 중 주도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셨다면 높은 기여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0: 또한 현재 80% 명의 재산은 귀하에게 매우 유리한 고지이니
1: 네.
0: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산 분할 조항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1: 네.
0: 각자 재산을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1: 네,
0: 그러나
1: 그렇군요.
0: 남편이 딩크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한 것을 부부 재산 형성에 사용하는 대신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가계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남편의 기여도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그러면은 BJ한테 이렇게 후원한 거 남편의 이제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 불리하다. 예, 이런 이야기십니다. 근데 이 남편이 여성 BJ한테 후원한 돈 상당한 액수라고 해요.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을 개인적인 후원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남편의 재산분할 목 께서 이제 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사연자분이 뭐어더 돌려받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0: 네, 공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법원도 이를 반영해서 공제를 하거나
1: 네.
0: 또는 기여도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1: 네.
0: 다만 남편 측에서는 이 후원금이 소액이고 통상적인 비용이었다고 주장하며 윗부분을 자신의 몫에서 떼어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부부의 재산까지 탕진한 점 있거든요. 이거 사연자분의 재산분할 비율 높이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0: 엄밀히 말해 유책 사유와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 네.
0: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남편의 유책 행위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불성실함으로 해석됩니다.
1: 네.
0: 외도를 위해 공동 재산을 탕진했다는 점이 판사님께는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할 사유로 충분히 어필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 분할에서도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핵심 근거가 될 것입니다.
1: 네. 그 남편이 BJ한테 돈을 보내고 또 호텔 결제한 정확한데요. 이런 거 합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혼소송이 시작이 되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기록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0: 먼저 소송이 시작된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1: 네.
0: 법원이 해당 은행에 남편의 계좌 내역을 직접 요구하고 소송 제기 직후 즉시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남편이 어떤 BJ에게 언제 얼마를 이체했는지와 호텔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지금 두분 자녀가 없는 딩크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기 때문에 뭐 양육권이라든가 양육비 문제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뭐 재산 분할할 때 특별히 뭐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0: 자녀 양육 이슈가 없다면 경제적 기여도와 재산 관리 능력이 재산 분할의 전부가 됩니다.
1: 네.
0: 혼인 기간 동안 사연자분이 소득을 관리한 방식, 투자 및 저축 활동 정도, 재산의 증식 과정에서 사연자분이 수행한 역할을 상세히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남편의 낭비벽과 대비되는 사연자분의 성실함을 수치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의 행동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려면 호텔 결제 내역, 그리고 출입 정황, 뭐 대화 내용, 후원 규모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여성 BJ한테 사용한 거액의 후원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명의보다 실제 기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연자분 소득이랑 저축, 투자, 또 생활비 부담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장마철 운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고물 때문에 차량이 파손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 관리 기관의 관리 소홀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종류에 따라서 청구의 대상은 달라집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관할 국토관리사무소, 시내도로나 지방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블랙박스 영상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셔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긱스의 어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낮더위가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25.3도였습니다. 서울은 8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한낮에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경산, 양산 40도 넘는 극한 폭염 나타났었습니다. 오늘도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부산 비롯해서 경남 7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전국으로 폭염특보 유지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폭염이 지속될 거라고 해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돈노에서 노동자의 폭염 피해 대책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마 드라마 보시면서 다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현실에도 이런 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현실에서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비전 속에는 현실판 참교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상일지 곧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7월 30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벤 마레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최근 경기도 교육이 폰 프리스쿨, 교권 보호단 등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은 배움에 더 집중하고 교사는 가르침에 전념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비전, 앞으로의 교육 청사진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1: 네, 교권 보호단장 안민석입니다. 네.
0: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당시 후보 시절 때 저희와 전화 인터뷰는 잠깐 하셨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저 옆에 카메라 있습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교육감이 되니까 그 안민석이가 이 안민석이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안민석 맞습니다. 경기 교육을 살려서 대한민국 교육을 살려보겠다는 그런 비전과 각오로 하루하루 경기도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1: 바쁜 거예요. 다리 밑에 있는 거지도 바빠요. 네. 네. 무엇을 위해서 바쁘냐가 중요한 건데요.
0: 네. 네,
1: 지금 경기 교육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무너져 있어요. 좀 불신의 골이 깊어져 있고 또 교육청과 교육 주체들 간의 불통의 늪이 깊어져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행의 늪에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불행의 트라이앵글을 행복의 트라이앵글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네, 안민석표 트라이앵글 교육 관련해서 이제 곧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제가 교육감님 들어오시자마자 수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작은 네. 수첩 빼곡히 네. 메모가 되어 있는 항상 들고 다니는 수첩이신가 봐요.
1: 네. 교육감의 노란 수첩입니다.
0: 아, 네. 색깔이 있군요. 네. 네.
1: 저는 적자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또 이야기 들었던 주요한 사항, 또 해야 할 일들을 계속적으로 메모를 하면서 그걸 제대로 지켜졌는지 실행됐는지 또 체크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또 미운 사람들 욕도 써내고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제 수첩에.
0: 그렇군요. 예, 예.
1: 적자 생존.
0: 네.
1: 네. 예, 충실하려고 합니다.
0: 예, 절대 예.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시겠네요.
1: 그건 뭐 저 신체 일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0: 네, 네. 오늘도 수첩을 들고 오셨고 아마 우리 교육감님의 노란 수첩 안에 이 트라이앵글 교육과 관련해서도 빼곡히 메모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취임 후 한 달 동안 1호 정책입니다. 폰 프리스쿨 2호 정책 교권보호단 출범은 물론이고요. 열린교육청, 교육청 공개 공모까지 정말 굵직한 정책들을 잇따라 추진해오고 계십니다. 교육감님께서 경기도 교육의 모습 중에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게 어떤 거 있으세요?
1: 그게 제가 행정결재 1호로 서명한 폰프리스쿨입니다. 휴대폰 없는 학교요.
0: 네네.
1: 제가 정치를 관두고 AI 교육, AI를 배우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 UC버클리, 뭐 미국에서 가장 좋은 주립대학교죠. 거기에 제가 이제 방문학자로 1년 동안 있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이 그 세계에서 가장 첨단 IT 회사들이 있는 그 실리콘밸리의 학생들은 AI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바꿨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0: 네.
1: 하루 종일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사용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0: 실리콘밸리니까요. 오히려
1: 네, 깜짝 놀랐어요.
0: 네.
1: 고등학생 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스마트폰을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Anxious Generation, 지금 불안 세대라는 책으로 번역됐는데요. 그 책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이 미국에서는 대마초보다 해로운 것이라고 사회적 인식이 되어 있어요. 대마초는 냄새도 나고 연기도 보이기 때문에 해로운 줄 아는데 스마트폰은 냄새도 없고 연기도 없기 때문에 해로운 줄을 모르니까 더 심각한 거라는 사회적 인식. 그래서 담배나 대마초나 또 운전도 뭐 어느 정도 나이까지 제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런 공론화를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부에 의해서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법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스마트폰 기기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우리 한국 아이들은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각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러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0: 네.
1: 뭐 사실 지금도 크게 큰 차이가 없어요.
0: 근데 현장에서 학교 교실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은 못하지 않습니까?
1: 그게 학교마다 다 틀려요.
0: 아,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작년 봄부터 하면서 이제 국회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 문제를 국회가 들여다봐야 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국회에서 공론을 해서 어디까지 제한할 건지에 대한 그런 합의를 통해서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라는 설득을 해서 이제 겨우 이제 좀 진일보한 법이 작년 9월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또 학교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아직도 네. 갈 길이 멉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폼프를 통해서 이건 교육의 본질을 해보한 거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때 책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과 눈도 자주 더 많이 마주치고 이야기도 더 많이 하고 음악이나 예술활동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교육의 본질 이미 BC 4세기 때 플라톤이 교육이라는 거는 쓰고 뛰어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쓰고 읽고 뛰어노는 게 교육이다.
0: 네네.
1: 어찌 보면은 플라톤이 24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교육의 본질에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통해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행정 결재 1호로 폼프리스쿨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또
0: 네.
1: 한 보름 만에 교육부가 경기도의 정책을 교육부가 채택하겠다.
0: 그렇습니까? 폼프리스쿨이요?
1: 네,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경기 교육의 모습은 그러니까 바로 이 교실의 현장의 모습을 바꾸어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폰프리스쿨입니다. 지금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1: 각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요.
0: 예.
1: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강제로 수고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에 이미 신체 일부가 되었어요.
0: 네.
1: 장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갑자기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지시로 못 쓰게 한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건 어른들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왜 해로운지를 설명을 해주고 토론하고 학생 자치회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교육적인 배려고 어른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교육의 일환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0: 네.
1: 대학생들하고 교육장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그렇게 좀 바꿔나가는 그런 지금 추세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또 똘똘해요.
0: 네.
1: 다 그렇게 하고요.
0: 맞습니다.
1: 스마트폰 안 썼더니 너무 좋아요. 친구들하고 뛰어놀 수 있고요. 게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요. 그런 반응들이 참 저는 보람돼요.
0: 이미 그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 좋다는 아이들, 직접 아이들의 반응을 듣고 계신 거예요.
1: 그런데 이게요. 학교만 해서는 안 돼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집에서도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솔선해서 집에 오면은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집에 오자마자 스마트폰 수거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같이 스마트폰을 거기에 집어넣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은 참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안 쓰면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문해력이 높아져요. 그런 아이들은 공부도 또 잘합니다.
0: 예, 맞습니다.
1: 불안 세대 읽어보셨어요?
0: 아니,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1: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0: 알겠습니다.
1: 학부모님들 만나고 선생님들한테 이번 여름에 아이들 잘 가르치고 싶으세요? 아이들 잘 성장하도록 원하세요? 불안 세대를 읽으십시오. 그 책을 읽으면은 정신이 네. 벌쩍 뛸 겁니다.
0: 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은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없는 겁니다. 대신 그 공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장기화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용 안 하면서 RAS, 라스라고 읽으면 됩니까?
1: 네, 그렇죠. 예. 라스가 아니라 라스.
0: 라스. 네. 네. 여러분 R입니다.
1: Reading art, art, sports. 네, 그래서 네. 이제 앞 글자인데요. 불안 세대가 총 4부로 돼 있는데요. 마지막 4부가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대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된다.
0: 학교에서 해야 되네요.
1: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독서라든지 음악, 미술, 예술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래서 제가 라스 교육을 제안을 드리면서 다음 학기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이미 나름대로 각각의 RAS 각각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세 가지 모두를 하는 학교를 찾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근데 라스 교육이라는 거는 이게 전인 교육이고 인성 교육이에요.
0: 그렇죠.
1: 특히 AI 시대에는 문해력이라든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예술을 통한 감수성이라든지 또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사회성 협동심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라스 교육을 제대로 세 가지 다를 하는 학교들이 경기도에 2,500개 있는데 거의 지금까지는 지금 못 찾고 있어요.
0: 네.
1: 찾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우리의 교육은 인성 교육을 너무 좀 소홀히 하고 있고 학교가 입시 기관화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입시 교육의 학교를 좀 바꿔서 아이들 등교가 설레는 학교로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라스 교육의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어찌 됐건 이거는 이제 규제가 돼서 선생님들의 또 업무가 또 필요한 것이고 라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는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제 학부모 이렇게 새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 건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힘들시지 않을까요? 업무가 늘어나진 않을까요?
1: 선생님들은 펌프리 스쿨에 돼가지고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은 뭐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수거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아이들끼리 당분을 정해서 오늘은 너가 걷어 내일은 너가 걷는 날 그런 식으로 해서 파우치 집어넣는 그런

0: 이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이 되지 않는 펌프리스쿨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펌프리스쿨 다음에 이제 라스로 이어지는 펌프리스쿨과 라스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벽객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1: 네.
0: 그 음악 활동이라든지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뭐 어떤 전문 강사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만들고 싶은데 선생님들 힘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그럼
1: 그렇죠.
0: 지역에 있는 음악 전공한 분들이 아이들한테 가서 재능 기부하면서 물론 소정의 활동비는 지급하지만은 그다음에 스포츠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지역과 벽을 깨서 시설도 공유하고 지역의 인적 자원이 학교에 도와주고 그래서 벽객이 라스, 펌프리스쿨, 라스 벽객이 이게 이제 삼위일체 이 교육을 경기도에서 제대로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펀프리, 라스, 벽객이 이렇게
0: 어디 사세요?
1: 선수는
0: 사시는 데가?
1: 저는 인천에 삽니다.
0: 아, 인천서 교육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 오고 싶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제
1: 경기도 집값은
0: 목표가요.
1: 어떻습니까?
0: 이제 경기 좋아지면 집값이 좀 비싸질 텐데요. 그래도 엄마들은 교육 환경이 좋은 데는 갑니다.
1: 네. 예.
0: 그래서 저희 목표가 강남에서 이사 오는 경기도. 그걸
1: 알겠습니다.
0: 만들겠습니다.
1: 폰프리 라스 벽객이 선순환 트라이앵글 교육 구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 이게 1호 정책입니다.
0: 네.
1: 그리고 2호 정책이 어찌 보면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권보호단 출범 관련된 건데요. 이건 드라마 참교육에서 등장했던 교권보호국.
0: 아닙니다. 참교육이 저의
1: 네.
0: 아이디어를 훔쳐간
1: 어,
0: 거죠.
1: 그렇습니까?
0: 제가 작년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의 미래교육 자치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UC 버클리에 있다가 급히 연락을 주셔서
1: 네.
0: 제가 와서 이제 그걸 지난 대선 때한달 동안 하면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계를 했거든요. 전국의 전문가 한 200분 가까운 분들하고 14개 분과를 나눠 가지고 제가 그걸 총괄을 했는데 그때 모든 분들의 결론, 교권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굳게 제가 다짐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 나오면서 저의 1호 슬로건이 가리키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1: 아, 선생님들께
0: 그럼요.
1: 여러분 가르쳐주만 주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0: 그걸 교권국에서
1: 네.
0: 참교육 드라마에서 저의 주장과 아이디어를 저는 훔쳐갔다고 저 스스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1: 아,
0: 네. 근데
1: 그렇군요.
0: 참교육 때문에
1: 네.
0: 저의 그 교권보호국에 대한 구상이 날개를
1: 아,
0: 달았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교권보호단 공모를 했는데 36대 1입니다.
1: 교권보호관을 공모를 하셨습니다. 네, 경쟁률이 한 50명 정도 뽑는데 1,500명
0: 50명
1: 넘게
0: 뽑는데
1: 1,800
0: 1,850분 정도가 지원을 해서요.
1: 네.
0: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해서 한 100명, 100분 지원할까? 그랬는데 상상을 넘어선 분들이 응시하셨고, 근데 뭐 의사, 변호사, 뭐 경찰 출신들,
1: 오.
0: 선생님들도 많으시고요. 야, 이 상상력을 넘어선 뛰어넘은 숫자의 의미가 뭘까? 국민들 사이에,
1: 네.
0: 물론 참교육 드라마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국민들 사이에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는
1: 네.
0: 국민적 공감대가 달아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교권보호국을 앞으로 정말 제가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근데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저도 이거를 결정하면서 용기가 필요했어요.
1: 네.
0: 용기를 내서 했더니 국민들이 성원해주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게 지금 흥행이 났는데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응시한 전체 2,000명 가까운 분들을 교 선생님들 지키는 데에 다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교권보호단 말고도 뭐
1: 네.
0: 시민교권보호단도 만들고 뭐 명예교권보호단도 만들고 한분한분 2,000명 이분들이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1: 네.
0: 이 자체로 학교의 악성 민원은 현장의 이야기가 이 공모가 나가는 순간부터 학교의 악성 민원 가해자 부모들이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찾아오던 분들이 안 찾아오고 있다. 이 자체로 하나의 근엄한 그러한 선생님을 지키는 울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0: 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1: 예.
0: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습 민원이라든지 학폭은 대단한 아이들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가지고 이것이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겁니다. 그
1: 그렇죠.
0: 사이 아이들은 화해하고 잘 지내는데 법정 가면은 부모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대부분 90%는 초기에 화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교권 보호단은 일차적으로 초기에 갈등을 잘 조정한다.
1: 아,
0: 예, 그리고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는 신속하게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져도 선생님들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 그런 각오와 그의 각오에 따른 시스템을 교권 보호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경기도는 1년 만에
1: 예.
0: 교권 회복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1: 근데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교권보호단 활동하시는 분의 모습은 김무열 씨잖아요. 그 롤모델 자체가.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서는 굉장히 좀 과격하게 이제 교권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0: 이분들은 의사하고 변호사고요.
1: 그쵸.
0: 상담사고 또 선생님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첫째 즉시 투입을 합니다. 둘째 당사자 간의 하회와 중재 시도를 빠른 시간에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셋째 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합니다.
1: 네.
0: 그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문제가 발생되면은 이게 학교폭력위원회 또 교권보호위원회 또 경찰에 기소되기도 하고 검찰과도 조사받기도 하고
1: 그렇죠.
0: 이 사이에 선생님들이 무너지고
1: 맞죠.
0: 거의 정신치료도 받는 지경이거든요. 사건이 터지는 즉시 교권보호단이 투입되어서 선생님들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모든 것들은 교권보호단에서 처음부터까지 다 처리하니까 정말 선생님들을 지켜드리는 교권보호단, 교권보호단장 안민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1: 네, 이재명 대통령도 격려 메시지 보내신 걸로 알아요. 경기교육 대전환 완수하라 이런 격려와 응원을 보내신 걸로 아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한 말씀 하셔야죠.
0: 뭐 그거는 이제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그런 그니까
1: 네.
0: 뭐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랬고요.
1: 네.
0: 어쨌거나 지금 교권이라는 거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권을 살리지 않고서는 교육을 살릴 수 없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교권 회복의 모델을 경기도에서 만들면은 전국에서 다 따라할 거라고 보거든요.
1: 인수위원회는 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른바 교문 현답이라는 철학 바탕으로 32개 정책 과제도 제안을 했습니다.
0: 교문 현답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1: 여기 원고 있는데요. 교문현답 조금 더 소개해 주셔도 돼요. 짧게 소개해 주시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은 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0: 인천서 이사 오셔야 될 거예요.
1: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바꾸겠다. 하나 약속해 주세요.
0: 이거 하나가 아니라요.
1: 네.
0: 바꾸게 될 거는 100가지가 넘어요.
1: 네.
0: 그런데 문제의 핵심 키는 하나예요. 현장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답을 책상머리에서 찾아서 현장에 내려보내니까 현장과 괴리가 있고 예산만 쓰고 실패했잖아요.
1: 네.
0: 저는 방식을 달리할 거예요. 답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담아내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장과 소통을 열심히 하는 교육감, 교문현답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1: 짧게 3969번님이 질문이 들어와가지고요. 교육감님 나오셔서 건의드립니다. 초등학생 학부형입니다. 아이들 구강 건강을 위해 급식 후 양치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0: 또 어디 사시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1: 경기도 아니실까요? 태안 고향?
0: 충남이네요. 예.
1: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아닙니다. 경기도 오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네네.
0: 네.
1: 양치 시간이 없나 본데요. 구강 건강을 위해서 급식 후 양치
0: 그거 빨리
1: 시간.
0: 조치할게요.
1: 네, 빨리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짧게.
0: 예, 교육은 민생이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학부모들의 행복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쉼 없이 달리는 AI 시대 첫 교육감 안민석이 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4: 나비엔.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부산과 창원 등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됐는데요. 이들 지역은 한낮에 40도 가까이 오르면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부산 39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은 34도, 광주 34도 예상이 됩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양재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고요. 고장차 지점 앞두고 차량이 밀립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반포, 오산에서 남사, 천안에서 독립기념관 사이로 차량이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 됐지만 잠실철교 부근부터 청담대교를 지날 때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 남미 방문국인 칠레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내일 열리는데 FTA 현대화와 핵심 광물 협력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오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정 국회 문체위원장은 모두 발언으로 축구는 국민 스포츠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왔지만 최근 감독 선임 과정, 운영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있었다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감독 선임 과정과 밀실 운영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반도체 사업으로 90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냈지만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9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3.8%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반면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부품 원가 상승 영향으로 매출 48조 원, 영업 손실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 일대를 강타한 규모 7.1 강진과 대형 폭발 사고 등으로 지금까지 최소 1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고속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도로가 갈라지면서 현지 교통과 물류도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생존자 구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16세기 불교 사찰 문과 구마모토성 돌담이 무너지는 등 문화재 훼손 피해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기록 속에 어제 11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는 162개 나라에서 3,140명이 등록해 역대 최대 참가자 수를 기록했고 코모로의 경우 위원회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정상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이루어낸 우리 정부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내년 회의에서 한양의 수도 성곽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99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조직 총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7년 4개월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미군이 엿새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이란 내 표적을 대상으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한 지 하루 만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중단 발표 이후 엿새 만에 공습을 재개한 것입니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 무역로를 강력하게 위협하고 나선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연합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수십 개 국가와 연합 창설을 논의 중이며 이는 홍해의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후티 반군의 움직임에 맞서기 위한 조치입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한낮에도 서울 34도, 대구 37도, 부산과 밀양은 3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이 폭염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지겠고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37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서울 도심 한복판 빌딩 숲 사이로 물길이 흐르는 산책 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곳에서 황당한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두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을 싹 쓸어 담아갔고 며칠 전에는 한 시민이 물가에서 목욕하듯 몸을 씻는 모습까지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참다 못한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벌어진 구간에 전담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금지 행위를 알리는 안내판도 늘렸는데요. 규정을 손봐서 과태료까지 물리겠다고 합니다. 시민도 관광객도 함께 즐기는 서울의 대표 쉼터인데 일부의 민폐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청와대, 2번 청량리, 3번 청계천, 4번 청국장 쌈밥. 1번 청와대, 2번 청량리, 3번 청계천, 4번 청국장 쌈밥.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라는 뜻인데, 이곳에 들어가서 동전도 쓸어 담아서 가져갔고, 지난번에 한번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도 SAT로 문제를 내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이번에는 들어가서 몸을 씻은 사람까지. 웬일입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게 모두를 위한, 모든 시민을 위한 그런 장소인데, 쉼터이잖아요. 대표적인 쉼터이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기는 건데, 이러면 모두 이렇게 함께 즐길 수가 없잖아요. 정말 왜들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정답과 함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화토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의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069번님이 CCTV 설치해서 그 영상을 공개하는 방법. 예, 영상을 공개하자.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럴 때 사실 모자이크 같은 거안 해야. 안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드네요. 5054번님은요, 저는 강화도인데요. 새해맞이 할때 광화문 종각에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예,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3025번님도, 아니, 지난번 동전도 그렇고, 몸 씻는 사람까지 화나요? 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9196번님은 보기가 너무 재미있어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기가 저희가, 네. SAT를 매우 심사숙고하여 준비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6635번님은요. 아니, 인생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따끔하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0947번님, 깨끗이 사용하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0808, 공공시설들에서는 눈살 찌푸리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화가 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예, 몰지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씻고 싶나요?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정말 내가 좀 민폐 행위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할수 있나? 전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뭘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시민도 관광객도 함께 즐기는 서울의 대표 쉼터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민폐 행위 때문에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도 내놨죠. 전담 순찰인력 배치하고 금지 행위 알리는 안내판, 규정도 손봐서 과태료까지 물릴 계획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곳. 1번 청와대, 2번 청량리, 3번 청계천. 4번 청국장 쌈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도 힌트송을 준비했습니다. 한 글자 힌트가 되겠습니다. 장범준이 부릅니다. 당신과는 천천히.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암이나 희귀 질환 등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치료제는 사실 개발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환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식약처가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신약, 신기술, 의료기기 등 혁신 의료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안전성은 철저히 확보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시행될지 식약처 장인성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 정책추진단 장인성입니다.
0: 예,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은 안전은 더욱 꼼꼼하게 살피면서 국민께서 필요한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혁신 방안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심사는 더 빠르게, 소통은 더 촘촘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허가 심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업이 허가 신청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점검하여 제출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확충된 허가 심사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심사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동시 병렬 심사와 수시 검토, 보안, 접수 체계를 도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허가 신청 전부터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허가 신청 전 대면 회의를 도입하여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미리 논의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 의료제품 허가 심사 혁신 방안, 그 허가 심사 과정의 어떤 그 내용을 절차 부분에서 좀 혁신적인 내용을 알려주신 건데, 첫 번째는 허가 심사 체크리스트를 기업에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충된 허가 심사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좀 더 속도를 높이겠다. 세 번째는 허가 신청 전부터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좀 여쭤볼게요. 허가 심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서 기업들이 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1: 허가 심사 체크리스트는 기업이 허가 자료 준비 단계에

0: 해서 필요한 주요 검토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의약품은 개발 기간이 길고 준비해야 될 자료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허가 신청 이후에 자료 보완을 요청받게 되면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는 그동안 자주 보완이 요청됐던 사항, 또 자료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완 자료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1: 두 번째는 속도, 그러니까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 병렬 심사, 수시 검토 보완 접수 체계 도입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뭔가요?
0: 네, 기존에는 방대한 허가 자료를 제한된 인력이 순차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심사하는데도 또 자료 보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는 확충된 허가 심사 인력을 바탕으로 심사 항목별로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고 동시 병렬 심사를 통해 여러 분야를 동시에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수시 검토, 보완 접수 체계를 도입하여 검토 의견을 보다 신속히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심사와 자료 보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허가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심사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기준은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1: 세 번째가 허가 신청 전부터 기업과 소통하겠다. 그 방법으로 대면 회의를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기존에는 대면 회의가 없었나요?
0: 네, 기존에도 신약의 경우에 한해서 허가 신청 전에 한번 이제 상담이 가능했지만 공식적인 문서로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대면 회의를 새롭게 도입해서 이 단계부터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고 허가 심사 전체 과정에서 기업과 밀착 소통하게 됩니다. 허가 신청 전에 대면 회의를 통해 기업이 궁금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규제기관과 충분히 논의하고 허가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연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심사자 입장에서도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인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허가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 네. 이번에 혁신 방안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느낄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0: 이번 의료제품 허가 심사 혁신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허가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인 240일로 단축함으로써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분들께 필요한 의료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 개발과 허가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고 혁신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의료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허가심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예, 우리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장인성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5531번님, 이곳에서 목욕을 하다니요. 저는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목욕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몸을 좀 씻었나 봐요. 예, 참 그러니까요. 영화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비현실적이었다는 거잖아요. 2358번님, 에구 왜들 그러는겨. 예, 다 지난번에 동전 주었던 사람들이랑 이번에 씻은 사람 다 한 번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8696, 벌금 물려요. 아주 세게, 아주 세게 벌금 물려야 된다. 이런 의견은 많이들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7823번님은요, 문제 좀 어렵게 내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혼을 내야 돼요. 사람들이 내일 아니라고 보고만 있으니 문제죠.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혼을 어떻게 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지를 했어야 되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신고를 그 자리에서 바로 했었어야 되는 걸까요? 아마 보는 사람들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고, 네. 그나저나 문제 좀 어렵게 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저희가 문제 어렵게 내면 또 이제 쉽게 내달라고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문제 한번 어렵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7475. 그 사람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봐야 하는데요. 아니다. 그 사람들 부모님 포함, 아이 포함, 모든 가족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강력하겠네요. 그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부모라면 자식들이 있을 거고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하면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 스스로 반성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4304번님은요. 문자 처음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욕탕 가서 목욕하라고 조용히 목욕탕 티켓을 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뭐 티켓까지 줘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요. 목욕을 할 거면, 씻을 거면 목욕탕을 가면 되죠. 4261번님은요. 저는 내일 휴가 갑니다. 하천보다 더 큰 바다 보고 오겠습니다. 여수로 놀러 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즐거우시겠네요. 정말 즐겁게, 재밌게 놀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갔다 오셔가지고요. 여행 후기도 남겨주세요. 여행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고 오셨는지, 뭐가 가장 즐거웠는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SAT는 서울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의 그 공간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곳에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SAT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문제 내드렸었어요. 두 사람이 이 물속에 들어가서 동전, 사람들이 소원 빌면서 동전 같은 거 던지잖아요. 그걸 싹 다 쓸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몸을 씻었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문제가 있었던 그곳에 전담 순찰 인력 배치하고 그런 행동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 행위 알리는 안내판도 늘렸고 이제 규정도 손볼 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태료 물릴 수 있도록 규정도 손본다고 합니다. 일부의 이런 민폐 행위 때문에

0: 함께 즐기고 쉬고 해야 할그 공간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 이런 뜻을 가진 곳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곳이죠.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물길이 흐르는 산책 명소가 돼서 많은 분들이 쉼터로 애용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어딜까요? 1번 청와대, 2번 청량리, 3번 청계천, 4번 청국장 쌈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요즘 한낮에 정말 폭염이 기승입니다. 밭에서 공사 현장에서 물류창고에서 쓰러지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니까요. 지난 26일까지 집계를 보니까 올여름 온열질 환자가 1,400명에 이르고요. 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부도 노동자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 현장 점검까지 강화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예, 날이 너무 덥습니다.
1: 아, 네. 진짜 너무 폭염이니까 다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데 야외에서 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분들 어떻게 이게 일하실 수 있을까 정말 너무 걱정이 되는 수준이에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온도 기온별로 사업주가 조치해야 될 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 33도 되면 어떻게 하라, 35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오늘 한번 말씀드려서 지킬 수 있도록 다 조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0: 네. 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온열 질환 때문에 이제 쓰러지거나 뭐 네. 다치거나 이제 힘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산재도 네. 늘고 있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통계를 보거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도 매년 갈수록 폭염이 길어지고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이 노동부 통계를 보니까 지난 5년간, 그러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폭염으로 인한 산재 발생 건수가 총 228명이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21년도에는 25명이었던 게 25년도에는 71명인 거의 3배 수준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역시나 업종별로 보면요. 건설업이 106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조업, 시설 관리업 순으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규모별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 온열 질환자의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약 162명, 71%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걸 보면 이제 작은 사업장일수록 결국에는 냉방장치나 뭐 휴게시설 같은 걸 제대로 갖춰두기 힘들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이 냉방장치 시설에 대해서 이제 지원금도 예, 지원하고 있고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0: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기사에서 접하기는 하잖아요. 이번에 네. 온열질환 뭐 이제 쓰러졌다 혹은 네. 너무 안타깝지만 사망 소식도 들리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봐서 짚어주신 건 산재가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총 228명 발생했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1: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온열 질환자 일하시다가 온열 질환을 얻으신.

0: 경우는 더 많을 거고요.
1: 네.
0: 그중에서 산재 신청을
1: 아하.
0: 해서 승인받은 분들이
1: 그렇죠.
0: 228명이다라는 겁니다.
1: 그걸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0: 네,
1: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요거는
0: 네.
1: 산재 신청을 하셔가지고 산재 그 집계로 들어가신 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쓰러지거나 이런 분들은 더 많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이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질병이니까 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또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마련된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 노출 그러니까 폭염 작업 환경에 노출된 유무 업무 그 노출된 시간 그다음에 환경이 그 환경이 질병을 이 폭염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의학적 근거 그다음에 또 뭐 체감 온도 기록 그다음에 뭐 휴식 부여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기록들을 조금 개인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폭염 대비를 해야 됩니다. 회사
0: 네.
1: 측에서는 이제는 이게 법으로 아예 의무화가 된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뭐 한 2년, 3년 전에는 한번 권고 수준이어서 그래도 사업주들이 좀 잘 지켜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정확한 기준이 25년도 7월 17일 작년부터 정확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24년도 10월 22일경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명확한 기준들이 마련됐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된다는 그런 명확한 지침들 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의무로 자리 잡게 돼서요. 이걸 폭염이 있으면 근로자를 좀 쉬게 한다는 이런 배려 차원이 아닌 거고 아니라 이제는 사업주의 의무로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의무로 자리 잡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알려주셨어요.
0: 네,
1: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0: 네.
1: 20분 이상 휴식. 이것이 아예 규정, 법적
0: 네.
1: 의무로 자리를 잡았다는 건데 이 체감온도는 이걸 재야 되네요, 그러면?
0: 그렇지. 이제 체감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제 기상청의 발표 아니면 우리 뉴스 보면 마지막에 이제 기상 보고 해 주실 때 이제 다 알 수 있는데요. 이 체감온도의 원칙은 사업장에서 측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체감온도는 기온에다가 습도, 바람을 요소를 더해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온도인데요. 이게 그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체감온도 계산기라는 포털에 검색을 하시면 그 온도하고 습도만 넣으면 바로 산출되는 계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측정이 중요하겠는데요. 이 측정은 우리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자리에서 그 바닥에서부터 최대 1.5m, 1.2에서 1.5m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성인의 가슴팍 정도에서의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외 이동 작업을 할 때는 측정이 곤란하신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이때는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체감 온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측정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업장은 그냥 가장 좀 시원한 데 가서 측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거의 원칙은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의 가장 더운 자리에서 측정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1: 네.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0: 네.
1: 실외 작업장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0: 그렇죠. 실내도 더울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실내는 더 덥고 실내가 더 더운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리고 예전에 그
0: 네.
1: 재난,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났던 데가 무슨 쇼핑몰 지하 주차장 이런 데였어요, 사실.
0: 맞습니다. 네. 쇼핑몰 지하 주차장을 차도 많이 들리고 그 매연 때문에 마스크까지
1: 맞아요.
0: 쓰고 계시는 게 있어서 더 더움이 체감온도가 더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조리실이나 용접자구의 실내에서 하는 경우들도 열기가 더 심하게 체감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아까 33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31도에서는 세 가지를 갖춰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냉방 통풍 장치 2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 냉방 통풍 장치를 가동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고 휴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31도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 조치하시면 되지만 33도를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매 2시간이나 20분 이상을 휴식을 반드시 부여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상의 수습이나 이런 특별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 조치들을 아마 시행하기 어려우시니까 이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장구 지급하는 걸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는 폭염 중대경보라고 해서 이제 경보
0: 네.
1: 체계도 조금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0: 맞아요.

0: 훨씬 더 많이 더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1: 네.
0: 이렇게 되면 지금 쭉 짚어주셨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대비도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사전에 이제 그 평소에 갖춰둬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세 가지 정도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폭염이 예상되는 장소에 아까 말씀드린 체감온도 측정을 위해서 온습도계를 항상 갖춰둬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근로자분들이 일하시다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온열 질환 증상들과 거기에 대한 예방 응급 조치를 전파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아침에 조회할 때나 그 안전보건회의 할 때나 이럴 때 한번 전파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폭염 기간에 측정한 체감 온도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체감 조치와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육한 자료들, 조치 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해서 올해 연말까지 보관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록이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사업주가 제대로 조치했다는 어떤 그런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우리 온열 질환자분이 산재 신청을 할때그 회사에서의 측정 자료들 해서 조력할 의무를 다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사업주가 갖춰둬야 돼 의무적으로 해야 될일 같습니다.
0: 네. 앞서도 말씀하실 때그 체감온도 33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줘야 한다는 규정이 지금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은요. 33도도 아니고 40도 육박하거든요.
1: 맞습니다. 저도 30, 부산 39도 뭐 어디
0: 네.
1: 양산은 뭐
0: 40도
1: 40도 이런
0: 넘었어요.
1: 얘기들을
0: 네.
1: 나와서 사실 그 놀라기도 하는데요. 이 가이드에서는요, 그 5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폭염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는, 35도와 38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5도, 38도는 권고 수준으로 가이드하고 있어요. 아까 33도가 의무사항으로 법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만, 35도에서 38도는 정부 권고사항 정도로 가이드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권고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그러면 권고는 안 지켜도 돼.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자료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3도에서의 지켜야 할 사항을 기본적으로 지켜주시고, 그러면은 이 2시간마다 그 20분의 휴게를 부여하고, 33도, 5도 이상에서는 또 추가해서 5분을 줄여주셔야 돼요. 매 15분마다 그늘진 곳에 휴식 취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감군이나 고강도 작업자에는 휴식 시간을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도는 거의 살인적인 더위잖아요. 긴급조치가 아닌 이상 그 옥외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권고입니다.
0: 네. 정부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1: 네, 이거는 제가 정부를 대신해서 전파드리겠습니다.
0: 네.
1: 다들 잘 아시겠는데요. 사실 이제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냉방 장치나 통풍 장치를 설치해 주시고 그게 안 되는 옥외라고 하면 그늘막을 설치해서 그늘을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이 의무화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35도, 38도에 가면 더 많은 휴식을 자주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조끼 같은 보냉장구를 지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열 질환자의 의식이 없다고 하면 바로 즉시 119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게 이게 정부에서 뭐 캠페인 활동 펼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해뒀다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이 5가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인데, 이런
1: 맞습니다.
0: 조치들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처벌받습니까?
1: 맞습니다. 뭐 이게 이제 파악해서 그 심각도에 따라서 그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해 뒀고요. 근데 이 사업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면요, 더 심각합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폭염 대책에서 뭐 근로자 배려 사항이 없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잘 지켜주십시오.
0: 네, 최근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국 지방관서장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 강행하다가 사망 사고 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
1: 네, 맞습니다. 뭐, 거의 지금은

0: 폭염이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실내외 매우 불만하고 사실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온도거든요. 이거
1: 맞아요.
0: 체감 온도를 잴 필요도 없이 우리 기상청에 발표한 자료나 정말 밖에 한번 나가보시면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환경이니까 그 정말 이게 폭염이 일어나는 중요 시간대 그 시간에 2시부터 4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금 휴식을 많이 취하시고 대부분의 좀 강도 높은 옥외 작업은 지양하시는 이제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노동부가 28일 그날 발표했는데요. 이게 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근데 장마가 원래는 수요일, 목요일까지 지속된다고 하는데 빨리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발표하기를 그 다음 주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우리 건설업, 조선업, 물류나 제조업 등에서의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고 하거든요. 또 우리 밀폐 공간 질식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위험 사업장 포함해서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실시한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 끝나고 돌아올 8월 초에 맞춰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장에서는 뭐그 고위험 사업장이나 다른 폭염 취약 사업장에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가이드를 우리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노동부에서 폭염 대책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잘 마련해서 업로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온열 질환자가 앞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400명 가까이 발생했고, 실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발생 장소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딥니까?
0: 맞습니다. 실외 작업이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워낙 더우니까 바깥에 옥외 활동하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 작업장, 일하는 일터에서가 26.2%고, 그다음에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논밭에서 15.9%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또 보면요. 이 고령자,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30.2%를 일하는 도중에 쓰러지셔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야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과 그 우리 어르신들 고령층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맞아요. 논밭에서 또 일하시다가도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다는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특히 고령층이거나 지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은 없나요?
0: 있습니다. 온열 질환 민감군으로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이 온열 질환 민감군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신규 배치자, 그다음에 온열 질환 경력자, 고령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자나 또 특히 이제 전날 과음을 하셔가지고 탈수 상태에 있는 근로자분까지 온열 질환 민감군으로 분류하고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민감군한테는 열 순응 조치라는 걸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어를 들으시면 아시지만 순응 조치는 어쨌든 적응 기간을 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뭐 스트레칭 하거나 몸을 풀듯이 더위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배치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 5일 동안 을 기준으로 해서 첫날은 정상 작업의 20%, 폭염 시간대에 그다음에 둘째 날은 40%, 이렇게 정해서 5일째는 100%가 되는 이 순응 시간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최근 7년간의 통계를 한번 봤더니만 온열 질환자로 사망하신 분들의 80% 이상이 작업에 투입되고 7일 이내에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대신에 더 특이한 건 그중 절반 가까이가 그 투입 첫날에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전에 스트레칭 하듯이 이 열에 그 순응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왔다고 해서 바로 엄청 더운 사업장에 똑같이 그 기존에 일하시던 분하고 똑같이 투입하던 거는 지양하시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폭염 얘기하고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밀폐 공간 질식 사고입니다. 관련이 있나 봐요.
0: 맞습니다. 이제 밀폐 공간에 있으면, 폭염 때 밀폐 공간에 있으면 더 덥고 그렇게 느껴지시잖아요. 역시나 밀폐 공간 가면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뭐 유독가스 발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질식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들 뭐 밀폐 공간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맨온이나 정화조, 그다음에 저장탱크 이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보건 규칙에서는 그 개정 그 지난 그 12월 1일 날 개정됐는데 그때 사업주가 그세 가지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측정 담당자가 산소 유해 측정 장비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 보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업자한테 이상이 생기면 감시인의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명확하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한번 첫 번째는 작업 전에 우리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환기를 시켜야 된다. 작업 전후 중간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적정하지 않으면 송기 마스크나 공기 호흡기를 착용해야 된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폭염일 때는 송기 마스크나 공기 호흡기 착용하다 하면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 사업주는 사실 이걸 지급했다고 해서 폭염에서 작업을 강행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폭염에서는 작업을 조금 중단했다가 시행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온열 질환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이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민간 직업, 고위험 직업군에 속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의 기록이 좀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평소 체감온도 기록을 조금 기록해 두시고요. 근데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휴식 부여 유무, 그다음에 본인이 쉰 시간 같은 거, 일한 시간 같은 것도 조금 꼼꼼히 기록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질병 판정 위에서는 그냥 그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인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노출된 경력이나 뭐 노출된 시간, 그다음에 그 환경이 폭염의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예,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끝으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냉방
0: 네.
1: 장치나 이제 이런 거 조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정부 지원
0: 맞아요.
1: 같은 거 없을까요?
0: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 가면 사업주 지원 사업을 아실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구매액의 70%를 기준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그 사업장에 최대 5대의 냉방 장치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작년 200억 원에서 올해 280억 원으로 80억 원더 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품 지원, 그다음에 체감 온도계나 아까 쿨키트 생수 같은 것도 지원하게 됩니다. 새로 편성됐는데요. 요게 한번 이용해 주실 만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재해 예방 기관을 통해서 14만 개소의 그 기술 지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폭염 대비하려면 어떻게 사업장을 배치를 바꾸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술 지원도 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김효신 농무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청계천이었습니다. 당첨된 분들 제작진이 연락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예린의 지켜줄게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폭염에 습도까지 더해지며 무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체감온도가 31도인데요. 앞으로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대전과 광주도 34도까지 오르겠고 부산은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폭염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 쪽으로 서초터널 한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한천교 부근 3차로에서 안전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 일대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 북부간선도로는 외곽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반대편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성수대교 목간 지점 3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 때문에 이 부근에서 밀립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은 한남대로가 남산 1호 터널 차량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져서 부산 쪽으로 서초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남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 일대를 강타한 규모 7.1 강진과 대형 폭발 사고 등으로 지금까지 최소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마시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는 지진 발생 뒤 가스 유출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건물 2층이 붕괴하면서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야스시로시의 제지 공장에서도 대형 굴뚝이 무너지면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곳곳에서 참변이 잇따랐습니다. 또 현지 공장 크레인 붕괴로 베트남 국적의 실습생 한 명이 숨져 이번 지진의 첫 외국인 희생자로 기록됐으며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실종자도 다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 이후 대형 쇼핑몰 폭발과 공장 붕괴 등 2차 피해가 잇따르면서 일본 기업들의 방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한 이온몰 구마모토의 경우 지진 직후 일단 대피했던 매장 직원들이 상황 파악을 위해 내부로 다시 들어갔다가 폭발 직전에 겨우 피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야스시로시의 제지 공장에서는 대형 굴뚝이 무너지면서 내부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내진 설계를 갖춘 건물이라도 파손된 내부 설비로 인한 사고 위험이 속출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은 2%의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빅테크 중심의 설비 투자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후 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에서 이번 위원회 임기 중에 유연한 인플레이션 목표치 같은 것은 없다며 오직 목표는 2%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금리 동결을 놓고 9명의 찬성표, 3명의 반대표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선 동료들 간에 많은 상호작용이 있었다며 진짜 집안 싸움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유지했지만 연준 안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이 3명으로 늘면서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동결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월가 일각에서 예상한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연준 위원 3명이 금리 인상 의견을 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안에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강한 목소리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느슨한 물가 목표는 없다며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2%라고 말해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3.75%로 동결 결정한 이후 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인 트레이드웹에서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34분 기준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5.21%로 전장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국제채권금리 기준인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4.67%로 0.1%포인트 상승하며 뉴욕 증시 마감 직후 4.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4.24%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인플레이션 위험 우려 속에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9% 급락한 51,594.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52% 내린 7,316.1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4% 내린 24,442.9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국제 금값이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연준의 금리 동결 발표 직후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076.41달러로 전장보다 1.2%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연준의 금리 결정 전까지만 해도 국제유가 급등과 고금리 장기화 기대로 장중 한때 온스당 4,000달러 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일부 경계 매물이 나온 겁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0: 회사인 메타 플랫폼스가 608억 달러, 우리 돈 87조 8천억 원의 분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월가 예측치 601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견조한 회복세와 AI 기반 광고 추천 시스템 고도화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 EPS는 6.18달러를 기록해 시장 분석가들의 기대치인 7.22달러를 1달러 이상 밑돌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반도체 사업으로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지만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9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3.8%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71조 4,99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3분기 연속으로 경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극심한 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6개 시군에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그 밖에 전국도 폭염특보가 강화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도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34도, 대구 37도, 부산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연기하거나 중단하시고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2도, 습도는 68%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새로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이 담겼는데요. 이중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우리 사회의 허리 나이라고 불리는 중위 연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 연령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나이를 합해 인원수로 나눈 평균 연령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2025년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6.8세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6세 이상 높아진 수치인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별과 지역별 중위 연령은 어땠을까요? 먼저 성별로 보면 남성의 중위 연령은 45.4세인 반면 여성은 48.4세로 여성이 3살 더 많았는데요. 여성의 기대 수명이 더 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전국에서 중위 연령이 50세를 넘는 곳은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네 곳인데 이 중 전남이 51.9세로 가장 높았고 이는 중위 연령이 가장 낮은 세종시 40.7세와 비교하면 무려 11.2세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일자리와 복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중위 연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일본 강진 속보 알아봅니다. 규모 7.1 강진이 휩쓸고 간 일본 구마모토에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데 조금 전 일본 정부는 이번 강진으로 28명이 숨졌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인데요. 지진 피해 현장에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인명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1: 네, 오늘 오전에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집계한 결과 지금

0: 지금까지 이번 지진으로 28명이 사망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진과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는 사례도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일찍부터 이곳 사고 현장에는 수색 작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이진 않지만 어제 저녁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장비를 사용해서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로 인한 잔해로 수색팀이 내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 중장비를 사용해서 수색팀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부터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그리고 자위대까지 투입이 됐는데요. 공간이 생기면 내부로 들어가서 수색을 벌이는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색은 주로 심하게 파손된 중앙 남쪽에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쇼핑몰에서만 11명이 구조가 됐고요.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생명을 구하는데 72시간, 그러니까 사흘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색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1: 뭐 영상만 봐도 현장의 참혹한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어제 내부가 이제 일부 공개됐다고 하던데 YTN 취재진도 다녀왔는데 어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일본은 원래 이렇게 현장을 잘 공개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요. 어제는 또 특히 이례적으로 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현장을 10여 분 동안 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장 상황이 심각해서 이 수색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쇼핑몰은 건물이 3층인데요. 총 3층인데 특히 이 건물 남쪽에 있는 중앙부가 훼손이 제일 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상입니다. 이 벽면은 모조리 떨어져 나갔고요.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선들도 어지럽게 엉켜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각종 자재가 우르르 떨어지면서 1층에 있던 차량들이 완전히 뭐 박살이 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수색이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요. 지금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LP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 네, 뭐 쇼핑몰 내부 모습까지 살펴봤고요. 제재 공장에서도 이번에 인명피해가 컸죠.
0: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쇼핑몰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장소인데요. 야스시로시에 있는 뭐 일본 제지 공장입니다. 이 콘크리트 공장의 굴뚝이 작업자들의 있는 공간을 완전히 덮치면서 이 사람들이 다수가 매몰이됐습니다. 모두 11명이 갇혔는데 지금까지 10명이 구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2명은 다쳤지만 위독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몰된 1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2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사망자도 이제 늘어난 상황이고 다친 사람들도 꽤 많죠.
0: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숫자를 보면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를 보면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중상자, 이 가운데는 중상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구마모토를 비롯해 근처에 있는 후쿠시마 현 등 한 5개 현에는 대피소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그곳에는 1만 명이 넘게 피신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 주민 26만 명에는 지금 대피 권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인데요. 이런 무더위에도 구마모토에만 2만 가구가 넘게 전기가 끊겨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문제는 여진인데 현재에서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저도 취재를 위해서 구마모토 현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벌써 두 번째 직접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 숙소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요. 건물 전체가 크게 요동칠 정도로 굉장히 큰 흔들림을 직접 느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구마모토를 강타한 이 강진과 비슷한 규모의 여진이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 때문인지 피해 현장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뭐 많이 문을 닫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10년 전에 몰아닥친 이 지진의 악몽을 여전히 지금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모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있을 때마다 휴대전화에서 큰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지진이다, 지진이다 이런 알람 소리인데요. 이런 여진이 계속되면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일본 지진 피해 현장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네, 일본 규슈 강진으로 휴가철 일본 여행을 계획한 분들 가도 되는 건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여행객 피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항공편도 정상적으로 운항 중입니다. 인천공항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
2: 네, 인천공항 제1터미널입니다.
1: 네, 일본 강진 이후 관광객들 좀 걱정도 많아졌을 것 같은데 공항 분위기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2: 네,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제1터미널, 일본 국적 항공사 또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편이 많은 곳인데 평소와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출국하는 여행객들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진 피해 지역과 거리가 있는 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조금 걱정은 된다. 하지만 예정된 일정을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여행을 가도 괜찮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지원지를 찾아보니까 좀 거리가 있고 도쿄 여행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 여행업계도 고객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나투어는 현재까지 고객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본 여행 중인 고객들도 모두 정상적으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구마모토 지역 일정이 있었는데 대체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투어도 규슈 지역을 여행 중인 고객의 안전과 이동에 특이사항 없다고 밝혔고 교원투어 역시 현재 구마모토 지역 체류 고객은 없으며 인접 지역 여행 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출발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는 예약객들의 움직임은 유동적일 수 있어서 취소 현황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일단 뭐 공항에는 이제 큰 동요는 없는 것 같고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없는 건가요?
2: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와 일본 구마모토를 오가는 항공편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인천과 구마모토 노선을, 이스타항공은 김해와 구마모토 노선을 예정대로 운항하고 있고 현재까지 운항 스케줄 변경은 없는 상태입니다. 구마모토 공항도 지진 직후 활주로를 일시 폐쇄했다가 운영을 재개했고 국내 항공사들도 현재까지는 운항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약 상황도 아직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항공업계는 일부 예약 취소는 있었지만 제한적인 수준이라면서 일본 노선 예약률도 아직 의미 있는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진된 현지 불안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일본 여행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행업계와 항공사들은 현지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4: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2분기에 9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실적 대부분이 반도체 사업에 집중이 된 건데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은 부품 원가 상승 여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5: 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4% 증가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인 84조 원도 웃돌았습니다. 사업부별 성적표도 오늘 공개됐는데요.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89조 2천억 원으로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사실상 이끌었습니다.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이익은 메모리 사업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D램과 NAND 플래시 모두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5대 글로벌 데이터 센터 고객사들과 단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3분기 고대역폭 메모리 HBM4 매출도 전분기보다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2 공장을 올해 말 착공해 2030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4: 반도체 사업은 이렇게 높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다른 사업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은 48조 원에 달했지만 영업 손실은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미엄 제품 판매로 매출은 늘었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원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완제품 사업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부품 비용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사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삼성전자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간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우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6: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4: 네, 코스피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6: 네, 오늘 코스피는 0.33% 오른 5,681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곧장 하락 전환했다가 상승 전환하는 등 등락을 오갔는데요. 오전 10시가 지나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시작하면서 지수는 뚜렷한 강세를 보이며 장중 5%가량 오른 5,976까지 올랐고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5,700대를 오가면서 그 상승폭을 어느 정도 다시 내린 상태입니다. 오늘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설 투자 등도 확대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일반주 한 주당 374원의 배당을 공시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삼성전자 주가도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만 6,5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장중 10%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늘 국내 증시는 7월 FOMC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가 과매도 국면에 진입한 만큼 장 초반 변동성 확대 이후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 미국 증시에서 장 마감 후 나란히 실적 발표를 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각각 시간 내에서 강세와 약세를 나타내는 등 엇갈린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탓에 우리 증시에도 미국 기술주의 주가 혼재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2% 내린 654로 출발했고 현재도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개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4: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6: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반쯤에 1,445.3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40원대 중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복 경고 등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7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3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당장 급한 추가 긴축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장에 전달하면서 하락 압력을 받으며 약세권에 머물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0.92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4: 대한축구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을 살피는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을 상대로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었다면 오늘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8: 이모경 민주당 의원입니다.
9: 뭐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6강에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축구협회는 국민의 신뢰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청문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기회를 줬습니다. 청문회가 아닌 편한 질의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구심을 다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너무 빨리 왔다라는 거죠. 현대축구협회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9: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7: 그렇죠. 대한축구협회가 어느 날 갑자기 현대축구협회로 바뀌었더라고요. 현대가에서 지원도 공헌도 봉사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의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행정 절차에 있어서 이 문제점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 고대카르텔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0: 네, 고대 출신 한 명밖에 없고요. 여자 대표팀 중에서는 그 고대 20여 명을 임명했었는데 고대 출신 한 명도 없었습니다.
1: 이런 말이 계속해서 국민들 입에서 축구계에서 나오는 것은 내부에 잘못이 조금이라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0: 예.
1: 이게 한두 번 나오는 얘기라면 저도 그럴 수도 있겠지. 어느 종목단체든 이런 얘기들은 반드시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십몇 년 동안 이어지는 이 발언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대한축구협회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예, 그렇게 이미지가 바뀐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뭐 이사회 구성이나 인원수에 대해서는 고대 인원이 절대로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그 구성을 봤을 때.
1: 저는 차기 어떤 집행부가 꾸려질지 모르겠지만 현대축구협회라는 말과 고대카르텔이라는 말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2: 네.
1: 혁신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2: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청문회를 통해서 협회가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팬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몽규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0: 예.
1: 역대 국가대표 감독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히든크 감독 이후로 홍명보 감독까지 국가대표 A팀 감독은 총 18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평균 임기 기간을 봤더니 1.3년입니다. 너무 잦은 대표팀 감독 교체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0: 뭐 팬들이나 선수들의 연속성에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 국민들도 이해를 하기 어렵고 또한 감독 지도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더더욱 현장에서 경기를 뛰는 사람으로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략 전술, 감독과 선수 간의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1.3년이라면 호흡이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감독과 선수들의 스타일을 좀 알아주려고 하면 교체입니다. 왜 이런 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0: 뭐 제가 선임한 감독 중에서는 뭐 슈틸리케 감독도 3년 이상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벤투 감독은 4년 이상 오래 한
1: 경우. 제가 지금 벤투 감독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협회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년 가지고 감독과 지도자의 호흡은 맞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특히 우리는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피지컬은 월등하지 못합니다. 작습니다. 그러면 훈련 양과 지도자와 선수 간의 그 협력 체계로 인해서 훈련 기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는 형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증인에게 좀 묻고 싶은데 벤투 감독 4년간 국가대표 A팀 감독으로서 최장수 감독이에요.
0: 네.
1: 그렇죠. 네. 그런데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왜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0: 재계약은 6개월 전에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벤투 감독 4년 반 동안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뭐 벤투에 대한 비난도 많았습니다. 벤투에 대한 비난은 어떤 거였냐면 똑같은 선수들만 가지고 똑같은 전술로 4년 동안 똑같이 해가지고 벤투 이후가 걱정이 된다 이런 그 비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재계약 못한 이유는 벤투가 또 4년 계약을 고집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1년 그 아시안컵까지 그 감독직을 제안했었고요. 그리고 4강 이상 됐을 때 그 월드컵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벤투 감독이 그거를 거절하고 4년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결렬.
1: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을 했고 4년 동안 가장 최장수 감독으로서 선수들과 호흡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벤투 감독은 4년 연장을 원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협회 측에서 8년을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언론에 나왔고. 부담스럽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게 부담을 느끼십니까?
0: 여러 가지 그 벤투 감독에 대한

0: 비난은 똑같은 인원 가지고 똑같은 전술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 선수들한테 기회 안 준다는 거에 대한 그런 비난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고요. 그 본인도 4년 계약, 저는 조건부 4년 계약을 제안했었는데 그분이 조건이 붙은 4년 계약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절했습니다. 네.
1: 다음 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네. 네, 아까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김대희 참고인은 오후에 이석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질의 시간 오지 않았던 김재현 의원님 오전 질의 때 반드시 해 주셔야 참고인에 대한 질의 1회 이상 하시게 되는 겁니다. 박지영 참고인 정현우 의원님 이미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오전에 가급적 소화를 하셔야 오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회의가 예정되어 상임위 다시 개의 시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음 질의 때는 반드시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유승민 참고인 오후 4시 이석인데요. 마찬가지로 오후 상황이 본회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노정면 의원님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못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하신 의원님들은 반드시 1회 이상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오늘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오신 홍명보 우리 전 감독님과 뒤에 계신 우리 김병지 선수를 뵈면서 굉장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축구 팬으로서 비애감을 좀 느낍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2002년에요. 스페인전에서 마지막 승부차기를 통해 시원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줬던 홍명보라는 선수는요. 영원한 리베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고 그 당시 기사들을 찾아보면 기억을 다시 해내시겠지만 후배들에 대한 리더십 그리고 전략 전술에 굉장히 능통한 지적인 축구 선수 등으로 언론에서 굉장히 칭송을 했습니다. 홍명보 증인 기억하십니까?
3: 뭐 거기까지는 잘
2: 20년 전인데 그래도 그 당시 기억하시죠? 뭐
3: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2: 기억이 안 나십니까?
3: 예, 뭐 제가
4: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3: 알지만은 그 다음에 저에 대한 평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 영원한 리베로로 칭송받으셨던 건 기억하시죠?
3: 예. 예.
2: 그리고 덕장 지장이라는 평가도 받으셨어요, 그때. 그런데 제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 32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심지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우리 홍명보 증인께서 한국에 귀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비쳤다라는 보도까지 보면서 아, 우리 한때 그 화려했던 영웅이 저렇게 졸장으로 본인의 축구 역사를 마감하는가라는 굉장한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감정 혹시 가지셨습니까?
3: 저는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았고요. 물론 제가 한국에 도착 후에 미국으로 출국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밖에서
2: 지금, 아니 제가 드린 질문이요. 한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했던 축구 영웅이 지금 국민들을 가장 분통 터뜨리게 하는 원흉으로 우리 축구 졸전의 원흉으로 지금 지목돼서 그 분노가 굉장히 커졌고 지금 이런 청문회 자리까지 와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심정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으시죠?
3: 네, 뭐 그거는 제가 감독이었고 또 감독이란 자리는 모든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이 평가가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결과나 모든 것들은 저의 책임입니다.
2: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질의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또 오후까지 질의가 되기 때문에 먼저 제가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정몽규 우리 전 회장님과 홍명보 전 감독께서는 2024년 국정감사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제게 분명 사퇴에 대한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실 것을 종용받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3: 네.
2: 당시 이유는 이랬습니다. 제가 홍용보 증인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클린스만이라는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냈던 감독이 무책임하게 사퇴한 이후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한민국의 축구협회답지 않은 절차적 무시와 밀실 행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회장님을 비롯한 그 주요 관계자들이 책임을 회피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전력강화위원회가 돌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력화되고 우리 2024년 7월 5일에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당시 감독 추천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던 이임생 이사가 빵집에서 밤 11시에 감독님을 면접하듯이 만난 이후에 별도의 면접 과정과 PT도 없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 점을 아마 국민들께서 혹시 잊으셨을까 봐 대신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자, 감독님. 당시에 축구협회 많은 관계자들과 축구 팬들이 이 문제를 이미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한때 영웅이었던 홍명보가 이 절차적인 모든 이 관리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른바 특혜 시비에 올랐었는데 그때 모르겠다고 대답하셨죠.
3: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기억나고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도 아니었고
2: 아니, 예,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당시 모르겠다고 했던 건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본인 축구협회 오래 계셨잖아요. 축협 전무이사도 하시고 축구협회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훤히 보고 계셨을 텐데 그런 빵집 앞에서 하는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내가 후배들 보기에 우리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진짜 나부끄럽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3: 의원님, 저희가 감독을 선정할 때 특히 외국인 감독 선정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선정할 때도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2: 문제가 없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미 감독직을 물러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과 축구 팬들과 평생을 뛰어오신 축구 동료들 앞에 그때 절차적 무시와 행정 누락이 있었다라고 실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3: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 사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3: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러 왔을 때는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거는 누구도 아셨을 텐데 왜냐? 그 이후에 면접과 PT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서류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있는 이사회가 거의 형해화되듯이 열리지 않고 감독에 선임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초등학생도 감독 선임 과정에 이상한 모습이 있다라고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에 계셨던 우리 존경하는 이모경 의원님께서 혹시나 고대라는 카르텔, 축구협회 내에 어떤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국민적 의혹을 말씀하신 거고요. 맞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존심, 축구인의 자존심으로서 국민들 앞에 축구협회 시스템을 붕괴하는 데 함께 묵인하고 일조했다라는 사과의 말씀하실 생각 없습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 네, 배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신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0: 가게에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젠틀맨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강원 원주시 갑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2대 1 구도 속에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일개 그룹의 수장이라고
3: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4: 유시민
3: 이재명 대통령 일가

0: 가능성이 높다.
1: 필패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노코멘트를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2: 십자가 밝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후보입니다.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1: 개파 정치를 가장 비판해 온 정 후보께서 가장 구태적인 개파 정치를 주도하고 계시다. 지금 몇 분의 최고위원하고 함께 생일 찍기, 홀짝 찍기.
2: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정청래랑 친한 사람을 다 떨어뜨리자. 5대0 발언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구태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 제가 서운했던 것은 아니 안희정 충남지사도 같이 한미 FTA 찬성했는데 안희정은 빼놓고 송영길만 제명하자.
4: 민주당 왜 송영길만 제명하자.
2: 제가 제명하자고 했던 것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했다라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도 요즘 못지않게
3: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잖아요.
2: 목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또 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3: 비유고 그거는 비유도 저도 과한 걸
2: 그건 사과를 제가 요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3: 아니 내가 네. 죄송하다 말씀드릴게요. 그건 비유로 제가 한 건데
2: 투표도 1인 1표이듯이 싸움도 경쟁도 1대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2대1, 3대1로 때리고 저는 또 맞고 있습니다.
4: 네, 양보 없는 2대1 공방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5: 예.
4: 어떤 대목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5: 아니 뭐 세 분 다 네.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거친 예. 분들이고
4: 정치 구단들
5: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정치 경험도 많고 당내 현안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고 또 하나는 상대를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원래 토론이라고 하는 상대가
4: 의원입니다.
5: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오면서 각 후보별로 예. 저 후보의 강점, 약점,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완승은 없는 거죠. 그냥 옥신각신하면서 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예. 보면 되는 것이죠.
4: 그래서 표심에도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5: 표심에 큰 영향이 없고 예. 또 워낙 이제 당내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지정한 사람에 대한 지지로 가는 거거든요. 더 확고히 가는 건데 그것이 TV토론에서 확인하는 자리예요. 일단 구도는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세 분 다 워낙 뭐 출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제 TV 토론 볼 때 이런 게 TV 토론이구나 서로 약점을 물었지만 약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돌리는 그런 화법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 네, 두 분이 이제 오늘 오셨는데 막 속보가 또 한 가지 지금 네. 들어와서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 최종 합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는데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번에 지방선거 때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선관위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실제로 드러났고 특검을 하자는 뜻을 여야가 모았고 특검법을 오늘 이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 특검법 오늘 처리하겠다. 그리고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기간 연장도 함께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 선관위 서버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논의되는지는 지금 추가로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오늘 특검법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TV토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좀 2대1 구도였고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거의 저주에 가까웠는데 정청래 후보는 왜 가만히 있냐?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러니까 십자가 밟기는 안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잘 빠져나갔다고 보십니까?
6: 그러니까 세 후보 모두 예. 굉장히 노련했기 때문에 예. 앞서 저희가 화면에 본 것처럼 다 잘들 빠져나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4: 들어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소위 친명에 가까운 후보들은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치점에 이제 정청래 후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구도가 2대1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예. 이제 좀 다 아시는 것처럼 유시민 작가 굉장히 날선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 굉장히 심한 얘기까지도 했는데 그게 최근에 뭐 이렇게 가끔 보면은 좀 민주당 그 후보들 대표주자 후보들 여론조사 나오는데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보면서 이제 두 가지가 조금 아쉽다라는 네.

0: 생각이 드는데 첫째 하나는 김민석 후보가
1: 네.
0: 그래도 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앞서가는 후보라고
1: 예.
0: 느껴졌잖아요. 그리고 새해도 좀 일단 그런 것 같고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만약 마치 후발주자인 것처럼
1: 예.
0: 공격적으로 나간 지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여유 있게 오히려 지금까지 인전 레이스가 오면서 그 지지율 격차를 활용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토론을 진행됐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그저께부터인가요? 충청 지역에서 그 투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1: 예.
0: 근데 왜 어제 그러니까 투표 전에 토론회를 좀 해서 그게 좀그 당원들한테 반영이 되게 하면
1: 예.
0: 좋은데 왜 굳이 어제 토론회를 했을까라는 점도 좀 아쉬운 점 아닌가라고
1: 예.
0: 보여지더라고요.
1: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이제 토론회 하면 아무래도 최대 이슈가 신천지였으니까 신천지 공방 어떻게 되려나 궁금했는데 신천지에 신자도 안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박지원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2: 잘못하면은 김민석은 제2의 박찬대가 될수 있어요.
3: 박지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2: 박찬대 후보 때도 민주당 국회의원 170여 명이 저도 박찬대 후보를 지원했어요.
4: 네, 맞아요.
2: 그렇지만 결과는 정청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청래가 이 감성적
4: 맞아요.
2: 접근을 하는 것이 성공하고 있다.
4: 네.
2: 그런데 저는 그 첫 후보 토론 때 부자가 몸조심하고 압도적 지지를 받는 김민석 후보가 조심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 문제를 제기해버리니까 이게 진흙탕이 됐는데.
4: 그럼 패착이에요? 신천지 문제
2: 저는
4: 뿐인 건?
2: 패착이라고 봅니다.
1: 네, 박지원 의원은 가끔 보면은 누구를 좀 지지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신천지는 패착이다 동의하십니까?
5: 아니 이제 신천지 문제를 예. 막 김민석 후보가 거론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당의 건전성이라고 할까요? 또 선거의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 집단이 들어와서 선거판을 흐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좀 보고 있는데 저도 어제 TV 토론에서 신천지 문제를 정청래 후보가 공격 포인트로 잡지 않을까 했는데
1: 네.
5: 안 했단 말이에요.
1: 예.
5: 근데 서로 내가 볼 때는 신천지를 들고 나왔을 경우에
1: 예.
5: 별로 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서로 판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로 뭐 질문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 예.
5: 저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1: 그 예비 질문에 있을 텐데 그거 그죠?
5: 예비 질문보다는 자유 토론의 입장에서
1: 예.
5: 정청래 후보도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는 문제이고
1: 예.
5: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후보도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서로 득이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1: 네.
5: 본 것 같아요.
1: 개인적으로는 이러다가 제2의 박찬대 될 수도 있다. 박지원 의원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 그거는 좀 박지원 의원과 저는 견해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박찬대 당대표 후보일 때 제가 선거 전략을 다 맡았었거든요.
1: 예.
5: 그때는 어떤 구도가 설정이 됐냐면 내란 상황이 진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6: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어제 첫 TV 토론회에서 친명 논란과 개파 정치, 검찰개혁과 당정 관계 등을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9: 닥터 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글래요?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alk it, walk it.
1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5: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현장과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했다는 속보는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6: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서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6: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8: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올해부터 폭염중대경보라는 더 강한 특보가 생기면서 더위가 더 심해졌음을 실감하는데요. 현재 경남 서부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30.3도, 부산 37도, 광주 3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체온을 넘어서는 기온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문경휴게소 1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3km 정도 밀리고 있고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구간 10km가량 정체입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금광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변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10km 정도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 5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방화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지방은 40도에 육박하면서 극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이중 고기압 영향권에서 오늘도 전국이 무덥겠고 특히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영남지방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양산과 부산 39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고 서울과 광주는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점차 심해지겠다며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휴가철 무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실내 공간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현 리포터.
1: 네,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깥은 숨이 턱턱 막히

0: 대피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실내는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지금 제 뒤로는 배우들의 수중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관람객들로 이곳은 발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럼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이제 야외 활동하기는 너무 덥고 그래서 좀 시원한 곳 찾다가
2: 저희 7명 엄마들이랑 애기들이랑 같이 왔는데 여름에 맞춰서 물 있고 물고기들 있는 거 곳에 오니까 아기들이 엄청 좋아하고 재밌어요 해서 좋은 것 같아요.
0: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평균 열대야의 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오르지만 이곳 내부 온도는 약 26도로 유지돼 바깥보다 훨씬 시원한데요. 휴가철을 맞아 평일에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은 시원한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실내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가오리와 물범, 펭귄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요. 투명 보트를 타고 상어를 관찰하고 인어공주의 수중 공연도 즐길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신비로운 해저 세계에 눈을 떼지 못하고 어른들도 잠시 무더위를 잊은 채 도심 속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물과 그늘, 휴식이라는 폭염 대응 3대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요.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YTN 서지현입니다.
3: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발령한 끝에 109시간 만에 진화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화재 원인이 규명될지 주목이 됩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영 기자, 압수수색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4: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0명을 파견해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 인근에 있는 쿠팡 사무실 한 개소가 대상인데 CCTV를 관리하는 방제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물류센터의 건축 설계도를 비롯해 화재 전후 상황을 담은 CCTV 원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방화나 실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4: 네, 앞서 지난 20일 인천경찰청은 불이 난 지 이틀 만에 3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담수사팀에는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팀 등이 참여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주부터 최초 신고자를 포함해 불이 났을 때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기관에서 참여한 화재 현장 감식도 이뤄졌습니다. 감식 결과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 메자닌 구조물에서 배터리나 전선이 상당수 나왔는데 국과수에서 감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 심사가 열렸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피의자가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요?
5: 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는 그제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7일 A씨가 마약을 투약했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잠복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28일 다시 오피스텔을 찾은 A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소지품에선 마약류 추정 물질이 발견됐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3: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계속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요?
5: 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과의 관계와 오피스텔에 함께 있었던 이유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가족이나 동거관계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0: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범행 전후 행적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점과 함께 다른 범죄 정황은 없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입니다.
1: 예, 지난해 16,000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에 539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불법 초서형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권에 대해서 KT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KT는 초서형 기지국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해 해커가 내부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네, 민주당 등 범여권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법안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는 물론이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라고 반발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을 오늘 처리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2: 네, 오늘 오후 본회의고 민주당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건데 공방이 치열하죠?
3: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아침 회의에서부터 거센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추가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라고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뭐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거덜내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3: 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규탄대회를 열어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의석수 한계가 뚜렷한 만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끝날 경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되기 때문에 복수의 법안이 상정되면 다음 본회의 까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전 내내 선관위 특검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는데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조금 전 의견을 모았는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고요. 내일 종료되는 선관위 국조특위도 기한을 한 달가량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 오늘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도 열렸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3: 지금은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졸전으로 탈락한 가운데 문체위는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두 사람 모두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그동안 대표팀에 보내주신
2: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6: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7: 축구협회장으로서
2: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7: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네, 본격 시작된 청문회에서 홍명보 전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감독 제안이 왔을 때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며 국민께서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에게는 현대축구협회 또 고려대 카르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임명한 남자 대표팀 감독 25명 중 고대 출신은 한 명이고 여자 대표팀 감독 20여 명 중 고대 출신은 없다면서도 그렇게 이미지가 바뀐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6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1: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소폭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란 전쟁과 증시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2: 네, 김열수 실장님이 네. 스튜디오에 오셨다는 건 또 이란 전쟁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트럼프 네. 미국 대통령이 뭐 두들겨 패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대대적인 공습 예고인가요?
8: 예, 그렇다라고 봐야죠. 지금은 이제 한 13일 동안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습을 하다가 중단을 했잖아요. 한 5일 동안 중단을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선이 제1전선이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 사이의 전선이 제2전선이고 거기서도 서로 이제 공격과 방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쪽 카스피에서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이란의 그 선박하고 군함을 공격을 했거든요. 제3전선까지 이렇게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8일 날 사실상 이란이 그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미군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두들겨 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두들겨 패는 것을 6일 만에 재개를 했는데 주로 어디를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은 교량 그리고 발전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파괴할 만큼 했기 네. 때문에 주로 철도 교량과 자동차 교량 그리고 발전소를 중점적으로 때리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며칠은 가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1: 지금까지 어떤 패턴을 보면 이란이 사실 선제 공격은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뭐 패턴이 달라졌다, 스탠스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8: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패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는 상선 또는 유조선에 대해서 먼저 공격을 하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징을 하고 응징을 받은 이란은 다시 중동 지역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그 공격을 받은 미국은 다시 이란에 대해서 재보복을 하는 이것이 첫 번째 패턴이었어요. 이게 지난 휴전 기간 60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 패턴이 하나 유지되어 왔고 두 번째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번도 이 이란이 먼저 이 유조선이나 또는 상선에 대해서 공격한 거 말고 오히려 미군 기지에 대해서 공격한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미군 기지에 대해서 먼저 공격한 거기 때문에 패턴이 변했는데 이 패턴이 우발적으로 변했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패턴으로 계속 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죠.
2: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MOU는 다 끝나고 전쟁 재개 이 국면입니까?
8: 그렇죠. 지금은 예. 이제 전쟁이 재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6일 동안 이제 여태껏 노력한 국가들이 두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하고 또 카타르하고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10일간만 휴전을 하자라고 예. 하면서 이제 계속 이란을 덜락날락거리고 서로 전화를 통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로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에서 먼저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고 예.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참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MOU를 다시 원위치 시킬 것인지 예. 또 다른 새로운 MOU를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도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9: 그렇죠. 우리 코스피가 9,200에서 어제 장중 5,200, 뭐 지금 5,600까지 폭락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예. 그중에 가장 디폴트 값으로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전쟁입니다. 왜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이란 전쟁이 중요하냐 하면 계속 이야기로 하고 있지만은 유가 때문이기도 하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이건 결국 물가를 건드리고 물가를 건드리면 금리까지 이어지는 매크로 지표에서 가장 안 좋은 악순환의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 유가가 좀 안정되면 증시도 조금 안정되고요.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 증시는 더 악화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건데
2: 예.
9: 제가 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비축유라고 있거든요. 이제 각국마다 정부의 비축유를 쌓아놓고 있는데
1: 네네.
9: 이번에 호르무즈도 막히고 사우디 옆에 있는 홍해도 막히고 앞서 박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우크라이나에는 쪽에 흑해까지 막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끌고 가면 지금 많은 원유 전문가들이 8월 첫째 주, 둘째 주께에는 일명 재고 바닥, 그러니까 비축유마저 동인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저는 이란이 왜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미국을 건드리고 걸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을 끌면 만에 하나 정말 8월 첫째 주까지 끌잖아요. 그럼 우리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초비상 사태, 비축유가 바닥이 나는,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었었거든요. 현재까지 딱 수준이 미국 기준으로는 1980년대 그 오일쇼크 났을 때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 1, 2주일만 더 이 모든 해협이 막히게 되면 정말 생각하기 싫은 대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심해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갈 거야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지금 또 이란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극한 대리까지 밀어붙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2: 안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 보면서 한숨 짓는 분들이 많은데 악재만 또 많은 것 같아서 네. 상당히 좀 걱정인데 삼성전자 2분기 확정 영업이익 발표는 좀 오늘 호재가 안 됐습니까?
9: 괜찮았습니다. 예. 우리가 실적은 알고 있고요. 오늘 나온 이 확정 실적이라는 것은 섹터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있고요. 또 메모리 내에서도 파운드리도 있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뭐 DX라고 하는 이제 뭐 가전사업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부의 각각의 이제 실적들을 나오는 건데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89조가 나오면서 잘한 건 잘했고 파운드리에서도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었고 물론 이제 이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 가전 쪽에선 적자가 났는데 이 정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주주 환원에 있어서도 원래 예고했었던 주주 환원 정책들과 함께 뭐 주주 배당금도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부합하고 설비 투자와 증설 이야기도 괜찮았고요. HBM4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미래 비전을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순간순간 컨퍼런스 콜 진행될 때 막 삼성전자 주가가 2%, 3%까지 갔다가 예. 또 힘 빠지고 갔다가 또 힘 빠지고 이제 이런 대목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라든가 불안은 좀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3전의 컨퍼런스 콜은 어제 있었던 SK하이닉스보다는 상당히 좀 투심에 있어서는 예.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2: 전반적으로도 그제 어제 너무 떨어졌잖아요. 네. 그건 일단 멈춘 거죠?
9: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어떤 대폭락이 오고 나면 또 바로 급반등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좀 여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뭐 연일 서킷 브레이커가 이어지면서 사실 뭐 연기금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긴 한데요. 지금 주가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9: 그러니까 연기금, 아마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에 좀 태풍이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점화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연금의 지금 상황만, 뭐 역시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고 연기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올 1월에 어떤 이유에선지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를 했잖아요. 6월까지 유예를 해서 실은 그 덕분에 코스피가 9천까지 간 것도 맞는데 왜 모든 연기금과 뭐 큰 손들이 다 리밸런싱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리밸런싱을 하는데 왜 리밸런싱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9천 갔을 때 했었으면은 상당히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았을 텐데 이게 예. 다시 뭐 5천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또 어떤 딜레마가 나오냐면요. 5천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줄었죠. 그럼 주식을 또 더 사야 되나? 그러면 알게 모르게 국민연금이 마치 우리 한국 증시를 부양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국민연금이 투자자지 뭐 증시 지킴이가 아닙니다.
2: 그런 지금. 오해가 있었는데 절대 아니다. 그런
9: 입장. 네, 그런 이야기 또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오해를 풀기에는 앞대목이 좀 시원치가 않죠. 왜 리밸런싱 유예했지? 그리고 국내 주식 비중을 14.9에서 왜 20%까지 끌어올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네. 지금 다시 포커스가 국민연금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시장이 엉망이 됐으니까 국민연금이 다시 주식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좀 뜨악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빨리 커트를 하고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네, 어쨌든 뭐 국제 유가가 오르면 트럼프 지지율도 떨어지고 지금 중간선거 날짜도 다가올 거고 시간은 뭐 이란 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8: 뭐 시간은 두 사람 저기 미국 편도 아니고 이란 편도 아니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중간선거가 있어서 힘든 게 있고요. 또 이란은 이란대로 사실상 뭐 GDP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손실된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대로 힘든 거죠. 결국은 지금 서로 벼랑 끝에서 서로 이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누구 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자, 잘하면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패턴대로 하면 잘하면 미국보다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오판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교량을 때리고 그리고

0: 발전소를 때리고 나면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또 이스탄불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이 있게 되면 이때는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버틸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도 이란 시간은 이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 트럼프랑 네타냐후가 얼마 전에 회동을 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0: 이스라엘하고 뭐 미국하고는 굉장히 이 지금 전쟁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의 목표는 서로가 다르다고 봐야죠.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이 철전지 원수고 그래서 완전히 없애야 되는 그런 나라이고 또 이제 핵 문제는 절대로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1년 정도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이유도 바로 그런 철전지 원수를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핵 문제를 통제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전쟁 목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다시 6일 만에 공습을 하는 것도
2: 뭐 네타냐후의 표정이 상당히 둘 다 밝은데 속내를 보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만큼 네타냐후를 신뢰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신뢰는 안 한다고 봐야죠.
2: 아, 지금은 신뢰도가 떨어졌습니까?
0: 지금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둘 다 이제 신뢰도가 저는 떨어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번에 가서도 이란에 대해서 뭐 공습해라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공습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28일 날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강대국이 공격을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습이 시작이 됐고 그 대상이 이제는 민간 인프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1: 미국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전쟁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워지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싱크탱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 35%에서 40%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사일은 크게 보면 죄송합니다. 공격미사일하고 요격미사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미사일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요격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패트리어트, 사드, SM-3, SM-6가 이제 다 요격미사일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1: 방어할 때 쓰는 거죠?
0: 그렇죠. 네네. 방어할 때 쓰는 건데 이것이 지금 이제 한 40-50%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가 주한미군 일부가 이제 갔지만 우리도 지금 패트리어트 3를 갖고 있잖아요. 독일을 포함해가지고 유럽 나라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패트리어트 발사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사일만 필요하거든요. 그럼 미사일을 달라고 그러면 돼요. 돈으로 사도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해지면 한국의 천궁2를 사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그 얘기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싱크탱크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하고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2: 이란전도 그렇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금리는 또 계속 내려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보니까 동결했더라고요.
3: 네, 뭐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다시 오르고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독립성 있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나마 오늘 동결을 했는데요. 동결도 속 시원한 동결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매파적 동결이라고 해서 12명의 연준위원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이번에는 올려야 된다. 이번에 올리지 못하면 물가의 불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3명 정도가 엇갈린 거 상당히 큰 겁니다. 애기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의 기자회견 때 이제 워시가 어찌됐건 자기가 물가를 2%대는 타깃이고 잡겠다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바로 그럼 어떻게 잡으려요? 막 계속 질문을 하고 잡는다고 쳤으면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몰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워시는 일단 금리 인상은 조금 마지막 카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동결이었고 9월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동결을 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유가가 여기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물가도 안 떨어지겠고요. 그렇다면은 연내 1회 정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짧게 요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레버리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로 이번에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본 금액이 50조 원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단순히 저게 레버리지 자체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회동을 가진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참정권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선관위 서버를 수사 대상과 범위에 포함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는데 양당 원내 운영 수석은 세부 쟁점에 대해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여야는 법사위를 통해 법안을 신속히 완성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여야는 이번 주 활동이 종료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고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법안에 담긴 보호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소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위원 사임이나 내부 갈등에 따른 잡음에 휩싸인 가운데 윤리위원을 추가로 임명하며 징계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 표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하고 양향자 최고위원이 기권하면서 나머지 6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최고위원은 먼저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지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백만 채워서 강행하겠다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동엽 대표를 비롯해 다수 최고위원은 윤리위의 원활한 작동이 당 운영이나 기강 등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6,000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에 539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KT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KT는 초소형 기지국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해 해커가 내부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16,647명의 가입자 식별 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들이 제기한 민원이 월 평균 3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5% 증가한 수치로 남성과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남성은 군 경력 증명서 발급이나 예비군 훈련 불편 문제 등 병역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은 일자리, 육아 관련 민원 비중이 높았는데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등 일, 가정, 양립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근무지를 신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12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일당 3명을 검거하고 주범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실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뒤 매달 최대 1.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0: 피해자 71명으로부터 가상자산 123억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름을 도용한 투자 플랫폼에 신규 상품 출시 시점에 맞춰 사이트를 만들고 대역 배우를 섭외한 유튜브 영상과 허위 기사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외 거래소로 옮겨진 피해 가상자산을 추적해 173억 원을 긴급 통결하고 국외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 밤부터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피서지와 유흥가, 고속도로 나들목 같은 음주운전 우려 지역 733곳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이동식, 이른바 스포트형 방식도 병행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전국적 단속은 다음 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되며 시도 경찰청별 주 2회 단속도 이어집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경기 수원 8달경찰서는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9시 20분쯤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가족에게 인계한 뒤 병원에 보호 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고소 작업차에 깔렸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사진 곳에 세워둔 고소 작업차 뒤에서 냉장고를 옮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뒤로 밀려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한달더 연장하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절차를 이어가게 된 JTBC는 채권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오늘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채권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다음 달 제출이 예정된 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진행 상황을 가능한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JTBC는 다소 불안정했던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단계까지 올라왔고 정상적 방송과 경영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줄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 일대를 강타한 규모 7.1 강진과 대형 폭발 사고 등으로 지금까지 최소 2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마시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는 지진 발생 뒤 가스 유출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건물 2층이 붕괴하면서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야스시스로의 제지 공장에서도 대형 굴뚝이 무너지면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곳곳에서 참변이 잇따랐습니다. 또 현지 공장 크레인 붕괴로 베트남 국적의 실습생 1명이 숨져 이번 지진의 첫 외국인 희생자로 기록됐으며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실종자도 다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 이후 대형 쇼핑몰 폭발과 공장 붕괴 등 2차 피해가 잇따르면서 일본 기업들의 방제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한 이온몰 구마모토의 경우 지진 직후 일단 대피했던 매장 직원들이 상황 파악을 위해 내부로 다시 들어갔다가 폭발 직전에 겨우 피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지금은 간편한 성원에 대피야.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 대피야.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 대피야.
1: 국민 인쇄 성원에 대피야.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위군령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5: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6: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7: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8: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집단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10: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만 해도 솔직히 제 아이를 먼저 탓했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선생님들을 너무 힘들게 한 거 아닐까. 그런데 CCTV로 확인한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맞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9: 사건은 지난해 12월 한 부모가 자녀가 학대받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아이가 한 명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났죠. 확인된 피해 아동은 15명, 학대 의심 행위는 두 달 동안 무려 500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 잠깐만요. CCTV 확인된 게 두 달치 됐죠? 그러면...
10: 그 전에 어땠는지는 알 수 없단 이야기죠?
11: 어린이집 CCTV 법정 의무 보관 기간이 60일이잖아요. 경찰이 확보한 것도 그 기간의 영상이고요.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10: 부모 입장에선 알 길이 없네요.
9: 이 사건 물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와 이후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질 테고요.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부모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문제죠.
10: 내가 걱정인 건 말이야.
11: 응? 뭔데?
10: 이렇게 아이들 학대했다는 의혹 받고도 시간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는 거야.
11: 에이, 그래도 처벌받으면 자격 취소되지 않아?
10: 보육교사는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언어재활사들도 수사받고 있잖아. 문제는 그 사람들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아도 자격 취소 사유가 안 될 수 있단 거야.
11: 뭐? 아, 그런 허점이 있었어?
9: 장애가 있어. 아파도 무서워도 정확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더 안전해야 했던 곳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상처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런 사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유원합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십니까. 로얄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9: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었죠. 어떤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가요?
12: 네.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집단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 내용만 봐도 사안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00차례 이상의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게다가 피해 아동이 확인된 것만 15명입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이들을 상대로 교실과 치료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과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9: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건데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가 학대받았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에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기관은 반드시 영상을 보여줘야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12: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보여줘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학대나 다친 것으로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당연히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내면 되는데요.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같은 CCTV 관리자는 특별히 거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요청받는 날로부터 10일 안에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부모님께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진짜 부모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확인해야 하겠죠. 다만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법적으로 60일 이상 그 기간만 보관하면 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서 영상이 이미 지어졌다면 현실적으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못 보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을 확보해서 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9: 그런데 피해 부모 측에서 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어린이집 측이 이미 학대 의심 정황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당 종사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는 데 그쳤다. 물론 이 부분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 달리 볼 부분이 있을까요?
12: 예, 그럼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은폐나 직무유기까지 더해지는 거죠. 우선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은 법적으로 신고 의무자입니다. 직업상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도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권고사직으로 조용히 덮으려 했다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훼손하거나 지워버리는 등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입니다.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9: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부모님의 인터뷰가 특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만 해도 혹시 내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힘들게 한 것 아닌가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먼저 탓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고 나서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던데 특히 이번 피해 아동들은 의사 표현이나 자기 방어가 어려운 장애 아동들이었잖아요. 이 점이 처벌 과정에서 더 무겁게 고려될 수 있을까요?
12: 예, 당연합니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법원에서 아동 학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취약성입니다. 장애 아동들은 자기가 아프다, 무섭다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스스로 방어할 힘도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이용한 학대를 훨씬 더 위험하고 악질적인 학대로 봅니다. 게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아이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나 치료사들이잖아요. 이렇게 신고 의무자가 자기가 보호하는 아이를 학대하면 형량이 1.5배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또다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모님들이 지적한 또 하나의 문제, 바로 관할 지자체의 대응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이 넘도록 달서구청이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장했는데

0: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대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 결과 별도로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했던 건데 안 한 건가요?
1: 경찰 수사 결과만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장부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공무원을 보내 현장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즉시 조사와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 수사가 안 끝났어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아예 폐쇄하는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응급보호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건 지자체의 의무인데 6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건 행정의 공백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0: 현재도 대안이 없어서 해당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일단 있다 이야기도 있던데, 학대 의혹이 있는 종사자와 아이들을 즉시 분리하면서도 아이들의 돌봄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1: 두 가지. 첫째, 위험으로부터의 분리. 두 번째, 대체 인력 투입이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하거나 운영을 정지시켰다면 구청은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게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어린이집 문은 열어두되 문제의 교사들만 자격을 정지시켰다면 어린이집 측은 즉시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원장이나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피해 부모들 입장에선 당장 내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들을 가해자와 분리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플랜을 짜줘야 합니다.
0: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기존의 아동학대 판례를 고려하면 실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1: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형량을 재판에 가봐야지 알겠지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에 아동학대 그리고 가중처벌 꼬리표가 계속 붙는 구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1.5배 가중되고요. 단발성이 아니라 상습적인 학대로 인정되면 또 1.5배 가중됩니다. 실제로 2022년에 진주의 한 장애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15명의 아동들을 약 500여 차례 학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학대가 심했던 교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구 사건도 유사한 수준의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라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0: 또 하나 제도적 허점도 지적됩니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되는데 언어재활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사실입니까? 같은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직군인데도 자격에 따라 제재가 달라진다면 문제 아닌가요?
1: 아,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사실입니다. 법 제도의 명백한 사각지대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 보육법에 적용을 받아서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가 됩니다. 영영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어재활사, 그러니까 언어치료사는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장애인 복지법상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해서 자격이 취소되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 명령을 같이 내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맹점이 있는 게 가해자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언어치료센터를 직접 차려버리면 자영업자를 분류해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아이를 돌보는데 자격증 이름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는 건 시급히 법을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0: 그래도 이번엔 그나마 CCTV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는데, 만약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학대가 발생했거나 영상이 이미 지워진 경우 아이의 몸에 남은 멍이나 상처, 뭐 진술, 행동 변화 이런 정황 증거만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학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1: 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다고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영상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 몸에 남은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다른 선생님이나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사건의 전후로 아이가 갑자기 특정 행동을 무서워하는 등의 행동 변화를 모두 퍼즐처럼 맞춰서 봅니다. 특히 아이들이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말하기 어렵다면 법적으로 성폭력 특례법을 빌려와서라도 진술과 심리 분석을 할수 있도록 도움

0: 읽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이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결정적인 CCTV 장면이 없더라도 재판에서 얼마든지 학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조지의 바라봐줘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열대야로 인해서 열기가 식을 틈이 없는데요. 실내에서도 냉방기기 가동이 필수입니다. 실내 적정 온도로 시원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화성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구간 정체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금광 3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작업 중인 곳이 많은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중랑교 구간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월계 1교부터 서행 중이고 의정부 쪽은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3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이고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도 안전 점검 작업 중입니다. 구리 방향은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 네, 어제 부산에서는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이 관측됐는데요. 폭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상은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2: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오승훈 기자는 공사 현장인가요?
3: 네, 대전문화동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조경원 기자는 어디입니까?
4: 네, 인천 검단구에 있는 대장간입니다.
0: 네, 먼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지금 부산 날씨는 어떻습니까?
2: 네,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30도가 넘었고 지금은 27도를 지나 더 오르고 있습니다. 햇볕이 워낙 강하다 보니 백사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더위를 피해서 부산을 찾아온 피서객들의 발걸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부산 지역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8.8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04년 부산에서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22년 만에 최고 기온입니다. 부산에서도 가장 더운 지역으로 꼽히는 북구의 기온은 39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특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동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고 열대야 주의보도 12일째 이어져 밤낮 없는 무더위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뜨거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더 높은 39도로 예보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습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더울 때인 오후 1시에서 2시 무렵의 습도가 50%에 미치지 않는 지역이 많아 후텁지근한 느낌은 덜한 편입니다. 다만 당분간 구름 없이 떼약볕이 내리쬐는 불볕더위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0: 온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이번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2: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트램 공사 현장입니다. 제 뒤로는 도시철도 노선 설치를 위한 지하와 구간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 푹푹 찌는 더위에 공사장 철판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분 정도 가만히 서 있어 봤는데요.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입니다. 현재 대전과 충남, 세종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치솟는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 노동자들은 용접을 하고 절단기로 자른 철근을 나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금세 땀범벅이 되고 옷도 다 젖을 정도입니다. 현장에 있는 체감 온도계를 살펴보면 벌써 체감 온도가 36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체감 온도 31도에서 35도 사이는 시간당 10분, 35도에서 38도 사이는 시간당 15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체감 온도 38도를 넘어서면 야외 작업을 전면 중단합니다. 또 인근에 있는 근로사 휴게실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제빙기 등이 설치돼 있고요. 여름물과 이온음료, 식염포도당 등이 배치돼 노동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3: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일하기가 조금
4: 공사 현장
3: 어려운
4: 노동자입니다.
3: 점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게실 돌아와가지고 시원한 물을 먹던가 아니면 에어컨에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쉬었다가 현장을 투입하고 그럼.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 속 야외 현장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돼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탈진 증상이 있으면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네, 조경원 기자, 뒤로 붉은 화덕이 보이는군요.
5: 네, 밖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화덕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느껴지는 열기가 훨씬 강합니다. 섭씨 1500도에 달하는 화덕에 몇 걸음만 다가서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따갑게 느껴집니다. 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금속 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 표면 온도가 섭씨 800도에 달합니다. 열기 탓에 이렇게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금속판을 달군 뒤 구부려서 모양을 만드는 절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식혀보려 환풍기를 틀고 있지만 시원한 바람은커녕 뜨거운 공기만 밀려옵니다. 대장장이들은 30분에 한 번씩 휴식할 때마다 물을 여러 컵 마시는 것 말고는 더위를 식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6: 아, 불 앞에 있으면요. 숨을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퍽퍽 거리고 그냥 땀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줄줄줄 쏟아지죠. 염분 때문에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소금 좀 막 먹고.
1: 네, 이렇게 더운 날인데도 일을 멈출 수가 없다고요?
5: 네, 손님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데다 납품 기한에 맞춰 생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들고 있는 제품은 이후 열처리와 도금을 다른 공장에 맡겨야 합니다. 공장들이 조만간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루는 금속 재료 무게만 1톤에 달하고 이를 가공해 모두 400개의 제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대장장이는 한낮 무더위를 피하고 평소보다 2시간 앞당겨 새벽 6시부터 생산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불을 끌 수 없는 대장장이들의 구슬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4: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물과 그늘 그리고 휴식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재기자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네, 경남 양산은 기온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미 40도를 돌파했습니다. 네,
1: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기상관측 이래 전국에서 경남 양산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극한 더위가 멈출 줄 모르는군요.
7: 네, 오후가 되면서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기온은 오후 1시 10분 40도를 기록했고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전국에서 경남 양산이 처음입니다. 부산 지역도 38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보상으로는 부산 오늘 최고 기온이 39도지만 실제로는 더 높아져서 역대급 기온을 찍을 가능성이 큽니다.

0: 기상청은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를 내렸습니다. 현재 부산과 경남 8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고 온도 39도 이상,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한 더위입니다.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 영남권이 특히 더운데 그 이유와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전국이 펄펄 끓는 이유는 이중 고기압에 의한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상층에는 고온의 티베트 고기압이 하층에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쳐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형적 요인이 큽니다. 최근 최고 기온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는 경남 양산은 분지 지형입니다. 영남 지역 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진 공기가 분지에 갇혀 있습니다. 부산은 바닷바람 때문에 내륙보다는 시원한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어제 1904년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더웠고 오늘도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상공의 열돔이 워낙 강해 바닷바람을 눌러버린 데다 밤이 되면 내륙의 뜨거운 공기가 낙동강을 타고 부산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더 심해져서 다음 주가 이번 더위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구한석입니다.
1: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장 모습이 들어와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영중 전 시의원,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지금 마스크를 한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 네, 오후 1시쯤 청주지법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잠시 뒤에 오후 2시부터 청주지방법원에서 최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신문 이후에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쯤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28명이 숨졌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기온이 35도 가까이 오른 가운데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지진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재환드 기자, 인명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3: 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긴급 내각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진 사망자가 28명이라며 이 숫자엔 지진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사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마모토현 재해대책본부는 지진으로 LPG가스 폭발이 발생한 이온 쇼핑몰에서 6명, 대형 굴뚝이 붕괴된 제지공장에서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은 이 쇼핑센터에서 지금까지 12명이 구조됐고 이 가운데 6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5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온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3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스시로시에서는 굴뚝이 무너지면서 갇혔던 일본 제지 공장 직원 11명 가운데 10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이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매몰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색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야스시로시 내 주택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부상자는 380여 명으로 중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 등 5개 현의 대피소에 이재민 9천여 명이 여전히 대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는 여전히 대피 권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1: 네, 생존자들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도 계속되고 있죠?
3: 네, 소방과 경찰, 자위대까지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은 그나마 수색 작업이 가능한데 붕괴 위험 등으로 중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구조대가 손으로 잔해를 제거하며 생존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마모토현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여전히 약 2만 2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7만 5천 가구는 단수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전과 단수 상황에 현지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면서 구조대와 이재민들의 열사병 위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에 어제 규모 5.8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28일 오후 규모 7.1의 강진 이후 2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슈 신칸센은 일부 구간의 운행이 재개된 가운데 오늘도 피해 복구와 시설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구마모토에 위치한 주요 반도체 및 전자부품 기업,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공장 운영을 일시 중단한 뒤 안전점검 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1: 이번 강진 이후 대형 쇼핑몰 폭발과 공장 붕괴 등 2차 피해가 잇따르면서 일본 기업들의 방제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한 이온몰 구마모토의 경우 지진 직후 일단 대피했던 매장 직원들이 상황 파악을 위해 내부로 다시 들어갔다가 폭발 직전에 겨우 피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야스시로시의 제지 공장에서는 대형 굴뚝이 무너지면서 내부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내진 설계를 갖춘 건물이라도 파손된 내부 설비로 인한 사고 위험이 속출했습니다. 방제 전문가들은 흔들림이 멈추더라도 가스관 파손 등으로 대형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 건물 외부에 머무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앞둔 분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여행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항공편도 정상 운항 중입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2: 네, 인천공항 제1터미널입니다.
1: 네. 자, 일본은 워낙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강진 이후 공항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이곳은 일본 국적 항공사 또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편이 많은 제1터미널인데 현재 분위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본으로 출국하는 여행객들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일단 지진 피해 지역과 거리가 있는 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조금 걱정은 되지만 예정된 일정을 뭐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여행을 가도 괜찮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지원지를 찾아보니까 좀 거리가 있고 도쿄 여행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 여행업계도 고객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나투어는 현재까지 고객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본 여행 중인 고객들도 모두 정상적으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구마모토 지역 일정은 대체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투어도 규슈 지역을 여행 중인 고객의 안전과 이용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교원투어 역시 현재 구마모토 지역 체류 고객은 없으며 인접 지역의 여행 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출발까지 시간이 있는 좀 예약객들의 움직임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고 취소 현황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항공편 운항에는 차질이 없는지 예약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2: 네, 현재 국내와 일본 구마모토로 오가는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TA항공은 인천과 구마모토 노선을, 이스타항공은 김해와 구마모토 노선을 예정대로 운항하고 있고 현재까지 운항 스케줄은 변경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마모토 공항도 지진 직후 활주로를 일시 폐쇄했다가 운영을 재개했고 국내 항공사들도 현재까지 운항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약 상황도 아직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항공업계는 일부 예약 취소는 있었지만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일본 노선 예약률도 아직 의미 있는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진 등 현지 불안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일본 여행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행업계와 항공사들은 현지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엿새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먼저 미사일을 날린 것에 대한 반격이라고 강조했지만 잠시 진정됐던 전쟁은 이제 중동 지역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8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공습을 중단한 지 엿새 만입니다. 이란의 새벽 시간을 노린 공습은 주로 남부의 미사일과 드론 기지가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먼저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한 것에 대한 반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우리 차례라며 이란을 매우 강하게 때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6: 이란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언제 합의할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일단 매우 강하게 때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5: 이란은 하루 앞서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날렸고 관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선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전쟁 확대가 나쁠 게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란은 이른바 친이란 대리 세력을 활용해 전선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당장 후티 반군과 이라크 민병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과 유조선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고 이집트 근해의 미국 소유 LNG 저장 설비까지 공격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정리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이란이 쳐놓은 전쟁의 늪에 갈수록 더욱 깊게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대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 요격미사일 재고가 전쟁 이전의 40%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국제유가도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7: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부족 때문에 이란 공습을 중단했다는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재국들의 요청으로 공습을 중단한 거라면서 무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 우린 충분합니다. 여러 종류의 탄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간급 무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갖고 있습니다.
7: 하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 요격미사일 재고가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7일 현재 남아있는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최대 827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재고는 278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리엇과 사드를 합쳐 1000발 정도로 지난 2월 대이란 전쟁 이전 재고의 40% 이하로 줄었다는 겁니다. CSIS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며 미사일 재고 급감이 미군의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약 100조 원의 긴급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패트리엇 미사일을 단기간 안에 생산하기는 불가능해 비축량 회복에 몇 년이 걸릴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꿈틀대는 국제유가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악재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브렌트유는 8% 가까이 올라 배럴당 $90를 넘어섰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6.6% 상승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로 1기 말 의회 폭동 사태 직후 기록했던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응답자의 73%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현안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한 끝에 109시간 만에 진화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화재 원인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압수수색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9: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0명을 파견해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 인근에 쿠팡 사무실 두 곳, 방제실 한 곳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물류센터의 건축 설계도와 소방 안전 기록, 화재 전후 상황을 담은 CCTV 원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방화나 실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자,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9: 네, 앞서 지난 20일 인천경찰청은 불이 난 지 이틀 만에 3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전담수사팀에는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팀 등이 참여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주부터 최초 신고자를 포함해 불이 났을 때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기관에서 참여한 화재 현장 합동감식도 이뤄졌습니다. 감식 결과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 메자닌 구조물에서 배터리나 전선이 상당수 나왔는데 국과수에서 감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추진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을 포함해서 축구협회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오후 질의는 아직 시작 안 됐습니까?
10: 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회는 오전 10시

0: 부터 시작됐는데요. 오전 질의는 조금 전인 오후 1시 정도까지 이어진 뒤 정회했고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오후 질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회 문체위는 앞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 폭풍이 계속되자 이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따져 묻고자 이번 청문회를 개최했는데요. 증인으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을 포함해 이용수, 김병지 축구협회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이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정전 회장과 홍정 감독은 우선 국민과 축구팬 앞에 고개를 숙였는데요. 두 증인의 모두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 정몽규 전
2: 회장으로서
1: 회장입니다.
2: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우선 이번 북중미 월드컵
1: 홍명보
3: 결과에
1: 전
3: 대해서
1: 감독입니다.
3: 국민들의 부응에 기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표팀에 보내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져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 네, 두 증인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봤는데 오전 질의에서는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됐습니까?
0: 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역시 국민적인 의혹이인 홍명보 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입니다. 먼저 정전 회장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끈 벤투 전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 계약 기간 등 이견이 있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는데요. 본인은 아시안컵 성적을 조건부로 계약하길 원했지만 벤투 전 감독이 거절했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 이모경 민주당 의원입니다.
5: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6: 네.
5: 그렇다면 왜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6: 똑같은 인원 가지고 똑같은
1: 정몽규
6: 전술만
1: 전
6: 가지고
1: 회장입니다.
6: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 선수들한테 기회 안 준다는 거에 대한 그런 비난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고요. 그 본인도 4년 계약, 저는 조건부 4년 계약을 제안했었는데 그분이 조건이 붙은 4년 계약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1: 네.
0: 홍명보 전 감독 역시 자신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독 선임을 위한 공식 절차를 생략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홍정 감독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7: 국민들과 축구 팬들과
1: 배현진
7: 평생을
1: 국민의힘
7: 뛰어오신 축구
1: 의원입니다.
7: 동료들 앞에 그때 절차적 무시와 행정 누락이 있었다. 라고 실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3: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전력 강화위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러 왔을 때는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 정상
3: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0: 곧 이어질 오후 질의에서는 오전보다 뜨거운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정 감독을 포함해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전망이고요. 또 문체부 감사 결과와 이에 대한 축구협회의 대응, 또정전 회장의 기부금 약속과 홍전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등을 포함해서 이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변수인데요. 문체위는 오후 2시에 오후 질의를 시작한 뒤에 본회의 시간에는 잠시 정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표결 등을 마친 뒤 다시 청문회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양지창입니다.
8: 네, 보신 것처럼 오늘 국회는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부진 등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4: 네, 또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십니까?
10: 안녕하세요.
8: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그리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6: 먼저 재임 기간 동안 한국 축구

0: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뛰어준 선수들에게 감독으로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회장 두 사람 다 일단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2: 감독 선임 과정과 각종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논란이 제기돼 온 데다 월드컵 결과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두 사람은 궁지에 몰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체부 감사도 이어져 왔고 경찰 수사도 조만간 그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정 전 감독과 홍 전 감독의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홍 전 감독은 정확한 피의자 신분은 아닙니다만 자신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각종 논란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득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항변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항변하고 각종 경찰 조사에도 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도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두 사람 외에도 뭐 이용수 부회장이라든가 김병지 부회장 뭐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축구인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 자리에 꼭 왔으면 했으면 했던 그런 인물들이 안 보이는 인물들도 좀 있었습니다.
4: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죠. 예.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제재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임생 전 이사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본인 스스로 주장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정당한 사유는 캄보디아의 해외 출장입니다.
5: 허조연
4: 통상적 취업뿐만 아니라 단순 해외 출장이라도 청문회 일정과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이니 만큼 이렇게 해외 취업에서 일정이 있다. 그리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외국에서 내 일정을 수행하는데 지금 일정이 좀 촉박하다라고 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될 여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정몽규 회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냈다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성적이 나빠서만 국민적인 분노가 이른 게 아니라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멘텀을 마련해 주지를 못했고
1: 경기력이 아쉬웠죠.
4: 그렇죠. 예.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 자체에서부터 잡음이 있었고 그 과정에 바로 이임생 전 이사가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했다. 그 이른바 빵집 회동도 이임생 전 이사가 갑자기 밤에 홍명보 감독 집 앞에 빵집에 찾아가서 감독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예.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전 이사가 출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국민적인 의혹이 좀 더 속 시원하게 해소됐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 예. 그런데 그 당사자인 홍 전 감독은 뭐 이른바 빵집 회동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면접 절차를 거치고 프리젠테이션 절차를 거치고 감독이 선임되는 것이 맞고 물론 그 상황에서도 이 면접이나 프리젠테이션 절차를 주최하는 측이 과연 정당한 권한이 축협 내부에서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네.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당시 감독 지원자들은 굉장히 프리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했다고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빵집에서 제안을 받고 수락을 했다. 본인은 거기에서 더 연봉을 더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를 특별히 선임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제안을 한 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지만 사실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본다면 빵집에서 이렇게 제안을 받고 수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특혜로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홍명보 감독이 그 당시에 빵집에서 만나서 내가 어떤 이익이나 특혜나 연봉의 추가 요구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왜 홍명보 감독만 적절한 면접이나 프리젠테이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마치 두 사람 간의 어떤 친분관계에서 제안을 하듯이 그렇게 감독 자리를 제안받았고 실제로 수락이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답변이 아니었나 개인적 생각합니다.
3: 네, 이번 그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후에 홍명보 전 감독의 연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38억 원. 지금 홍 전 감독은 그거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당시에 이

0: 임생전 이사가 국내파 감독들도 해외 명장들만큼 연봉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도 좀 있거든요.
1: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전 회장과 임생 이사 등이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고발된 상황으로 알고
0: 예.
1: 있습니다. 연봉 자체가 지나치게 높고 현재 동일한 월드컵에 임하는 여타 외국 감독에 비해서도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2: 네.
1: 사실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홍전 감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축구협회 구성원들의 업무방해죄가 입증됨이 필요합니다.
0: 예.
1: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조만간 경찰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이 감독 선임과 관련돼 징계 요구를 한 사실 자체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2: 예.
1: 물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 사안 자체만으로는 형사 책임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력강화위원회 추천이나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관련된 자료가 조작되었다거나 정전 회장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지 않을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위력 행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2: 네.
1: 수준에 이른다면 경찰이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것이고, 나아가서 지나친 고액 연봉을 두고도 업무상 배임을 우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이 정도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소상하게 밝힘으로써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예. 그런가 하면 2005년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코치로 선임이 될 당시에 지도자 자격이 없었는데 홍 감독을 위해서 예외 규정을 신설한 다음에 홍 감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이 조항을 없앴다. 이런 또 의혹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1: 홍전 감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지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당시 물망에 올랐던 외국인 감독들은 면접과 발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 예.
1: 홍전 감독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서 홍전 감독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홍전 감독은 당시 지도자 자격이 없었는데, 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사실은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3급 지도자 자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외 조항을 신설해서 국가대표 경기 20경기 이상을 나간 경우에는 곧바로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이 조항에 따라서 홍전 감독이 당시 지도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물론 이 2급 지도자 자격을 그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여타 인물들도 있습니다만, 나아가서 홍전 감독은 국가대표 코칭 스태프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1급 지도자 자격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보조 지도자 자격으로 2006년 월드컵 코칭 스태프에 합류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홍전 감독을 염두에 두고 각종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가 2009년에 폐지하였으니, 그 일련의 절차로서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홍전 감독을 특정해서 그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어 온것 아닌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적 의혹을 제기할 만한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예.
0: 네, 왜 하필 그 시기에 이런 규정이 신설이 됐다가 또 바로 폐지가 됐는지 소상히 좀 소명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홍전 감독의 법인 카드 사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본인이 사는 그 동네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거잖아요.
3: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 법인카드 부정 사용, 그러니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밝혀진 사안은 아닌 의혹 단계라는 점을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3: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내용은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인 2024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총 3,740여만 원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있는데, 이 중에 한 1,400여만 원 정도가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뭐 어린이날, 뭐 공휴일 이런 날들의 그 식당 같은 곳에서 사용이 된 이력이
0: 예.
3: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 사용 기간 37% 정도 되는 사용 비율인데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에 필요한 경우에 업무상 지출에만 써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단순히 업무상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축구협회의 업무비 지출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휴일이라든가 자택 인근 또 관할을 벗어난 지역에서 이걸 사용할 경우에는 사적 유용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불가피하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지출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소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서명서가 단 한 채라도 제출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휴일에 사용이 됐다, 집 근처에서 사용이 됐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 법인카드 사용이 부정 사용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 감독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적법하게 회의가 끝나고 사용된 업무상 지출이 맞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소명도 향후에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아마 이제 오후 회의에서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오전에 일단 그 홍 전 감독의 선임 논란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왜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명도 했죠.
1: 예, 상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 전 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벤투 감독에 대해서도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고 4년 계약이 아니면 당사자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벤투 감독에 대해서도 찬사만 이어져 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빌드업 축구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기존 주전 선수 교체에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축구 철학을 관철하였고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벤투 감독을 비견하는 이유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투명성이 크게 불거져 나왔고 그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제기된 만큼 그 직전 감독에 대한 인용 내지는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 전 회장은 벤투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 사안에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관련된 의혹 제기나 벤투 감독에 대한 재선임 요구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 감독을 다시 선임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사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0: 네. 자, 오후에 이어질 그 청문회에서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앞서서 저희가 1시쯤에 법원에 출석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최영준 전 시의원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 수사 중인 거 알고서도 공천 받으신 건가요?
5: 미성년자인 거 알고 범행하신 건가요?
4: 혐의 어느 정도 인정하시나요?
5: 다른 피해자 있나요?
6: 수사중상 열심히 받았습니다.
7: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입니다.
0: 네, 이날도 원론적인 대답만 했고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일단 그 지금 최영중 전 시의원의 입장 자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 얘기인데 모르지 않았을 만한 여러 정황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3: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세 차례 정도 성관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피해자의 학교 근처로 최영중 전 의원이 직접 찾아간다거나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활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복과 비슷하게 요즘에 아이들이 좀 편하게 학교에서 입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복처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복과는 다름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성인인 최영중 전 시의원이 정말 이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최영중 전 시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인데 정말로 성인인 줄 알았고 그 믿음에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범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밝혀지고 있는 정황으로는 처음 접근 때부터 담배를 사주겠다라고 접근을 한 것만 보더라도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제안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이런 변명은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2: 예. 지금 2시부터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최영준 씨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뭐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또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1: 미성년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발언 자체도 범죄입니다.
2: 그러게요.
1: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매매 권유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피해 여중생 외에도 여타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자가 존재했던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가장 흔한 항변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인데 이른 보기에도 앳된 얼굴에 비춰보면 누구나 보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예. 간

0: 주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나아가서 각종 사진에서 교복을 입고 있다거나 중학교 교재와 동시에 찍힌다거나 또래 친구들과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경찰이 여타 추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 즉 단순히 성매매 권유를 넘어서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관련된 여타 피해자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 영장 발부 여부는 최 전 시의원의 부인 여부 나아가 증거인멸 정황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별건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만큼 수사가 확대 1로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네. 지금 언급해 주신 그 증거인멸 정황, 여러 정황들이 지금 포착되는 것 같더라고요.
0: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최 전 시의원은 최초 핸드폰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즉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이 고장나 친구에게 맡겼다든가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난 다음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자료의 일부 삭제된 정황도 포착돼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물론 예.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판단이 올바르다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을 전제로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도 법정형이 높은데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3회에 이르고 특히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최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나체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먼저 했다면 이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 혐의가 인정되는 데다 현재 최 전 시의원이 부인하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고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받아들여진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 별건 범죄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예. 그 증거인멸 부분이 좀 아직까지도 의혹이 있는 부분이 고장난 휴대전화를 친구에게 맡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자료 제출도 늦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그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한 자료들도 경찰에 다 제출한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있더라고요.
3: 사실 처음 이미 제출을 제안받았을 때 경찰 쪽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놓은 상태이고 그 자료를 이미 제출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그대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의제 강간 혐의만 수사를 개시한 상태였고 그리고 어떤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혐의점은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간과 관련한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피해자의 진술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범죄는 왜곡된 성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로로 이루어지는 여러 번 이루어지는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인데다가 성인 전용 앱이라고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어플을 통해서 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상황이었던 만큼 그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자료를 만연히 제출할 거라고 믿었던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본인이 휴대전화를 석 대 정도로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면서 뭔가 내용들을 좀 더 여죄를 수사하기 위한 증거들 그리고 이번 이 세 차례 관계를 맺었던 여중생에 대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증거들 같은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미 일부의 증거가 삭제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사설업체에서 포렌식해서 복구해온 자료에 임의적으로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부 증거의 소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포렌식을 통해서 여죄를 밝혀낼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1: 네, 그렇다면 이 휴대전화를 맡겼다는 그 친구나 아니면 사설업체나 만약에 이 그 증거 인멸하는데 제3자가 함께 참여를 했다면 공범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겁니까?
3: 그런데 사설업체나 그 친구가 이게 관련된 범죄의 증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포렌식을 해줬는데 그거를 최영중 시의원이 그 결과에서 일부를 제거했다라든가 하면 예. 최영중 전 시의원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증거인멸의 죄책을 지지 않게 됩니다. 범죄자의 본능이라든가 방어권 행사의 측면이 있다고 봐서 처벌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만 이제 친구라든가 사설업체에서 이런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고 증거인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취소한 필적국이나마 알고 예. 있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제3자이고 친족특례의 적용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 부분 인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다.

0: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제3자에게 그 범위를 불러일으키는 교사행위를 한 것이 최용중 전 의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자신의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3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할 만큼 시켰다라는 부분은 처벌할 만한 충분한 불법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아마 오늘 밤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속보로 들어오면 바로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예계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로 최근 스크린에 복귀한 배우 황정민 씨 얘긴데요. 먼저 어제 극장에 나선 황정민 씨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이렇게 평일날 저희 호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3주차 무대 인사 시작인데요. 네. 그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응원해 주시고 네, 힘내라고 용기 주셔서 네, 열심히 또 3주차 무대 인사 해보겠습니다.
1: 예. 사생활 논란 이후에 과연 무대 인사에 나올 것이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저렇게 이제 모든 행사를 다 진행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논란 때문인 건가요?
3: 폭로자 A씨가 게시한 게시글에 따르면 약 2년간 황정민 씨와 연인 관계였고 관련된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이 메신저 대화 등의 내용에 비춰보면 단순한 팬과 배우 관계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겨 있고 네 차례 만나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것인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소주 사업을 제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 또 소설 집필을 권유해서 소설을 집필을 했지만 관련된 비용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황정민 씨와 사적인 연락 만남을 지속해오다가 일방적으로 연락 차단당했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는 이 폭로자 A 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피의자로서 세 차례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명령이 내려졌고 최근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나아가서 추가로 제기된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글.
4: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4년부터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6: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목재 예스팀바.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1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15: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16: 레드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베르디.
15: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16: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17: 카사베르디. 발효식초 광고.
18: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8: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1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9: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0: 건강기능식품.
2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교통안전 1분 턱.
23: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24: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가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2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6: What's your name?
27: YTN 경제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28: 이름이 뭐예요?
27: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2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새로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이 담겼는데요. 이 중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우리 사회의 허리나이라고 불리는 중위 연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 연령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나이를 합해 인원수로 나눈 평균 연령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2025년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6.8세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6세 이상 높아진 수치인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별과 지역별 중위 연령은 어땠을까요? 먼저 성별로 보면 남성의 중위 연령은 45.4세인 반면 여성은 48.4세로 여성이 3살 더 많았는데요. 여성의 기대 수명이 더 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전국에서 중위 연령이 50세를 넘는 곳은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네 곳인데 이 중 전남이 51.9세로 가장 높았고 이는 중위 연령이 가장 낮은 세종시 40.7세와 비교하면 무려 11.2세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일자리와 복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중위 연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3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News
3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0: 경남 양산에서는 이틀 연속

속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관측 이래 처음인데요. 지금의 더위가 절정이 아닐 수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경남 곳곳으로 체온을 훌쩍 넘은 곳도 많습니다. 경남 합천이 37.5도, 밀양도 3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32도, 전주 33.2도 나타납니다. 한강을 따라서 두 건의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1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공사 중입니다. 가양대교부터 밀리고 한남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려가는 길 2차로에서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분기점 3차로와 갓길에 화물차 사고 있고요. 청주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휴게소에서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생업을 이어가며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2: 대장간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대장장이들은 시원한 물도 모자라 소금을 먹으며 힘겹게 여름을 버티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3: 네, 인천 검단구에 있는 대장간입니다.
2: 네, 조 기자 뒤로 빨갛게 달아오른 화덕이 보이네요.
3: 네, 밖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화덕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느껴지는 열기가 훨씬 강합니다. 섭씨 1500도에 달하는 화덕에 몇 걸음만 다가서도 얼굴이 화끈해지고 피부가 따갑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금속판을 갈군 뒤 구부려서 모양을 만드는 결곡 작업이 종일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더위를 식혀보려 환풍기를 틀고 있지만 시원한 바람은 커녕 뜨거운 공기만 밀려옵니다. 대장장이들은 30분에 한 번씩 휴식할 때마다 물을 여러 컵 마시는 것 말고는 더위를 식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4: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소금 좀 막 먹고 굵은 소금. 지금도 여기 보면은 뭐 완전 소금덩어리에요. 소금덩어리. 뭐 여기 벨트 부분에 전부 다 뭐 소금이라.
1: 네,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대장간 일을 멈출 수는 없죠.
3: 네, 그렇습니다. 주문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데다가 납품 기한을 맞춰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들고 있는 제품은 이후 열 처리와 도금을 다른 공장에 맡겨야 하는데 공장들이 조만간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룬 금속 재료 무게만 1톤에 달하고 이를 가공해 모두 400개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대장장이는 한낮 무더위를 피하려고 평소보다 2시간 앞당겨 새벽 6시부터 생산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불을 끌 수 없는 대장장이들의 구슬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검단구 대장간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경남 양산은 이틀 연속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2: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5: 네,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오늘도 더위가 무척 심한 상황이죠?
1: 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지역은 오늘도 4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40도가 넘는 극한 더위가 나타난 건 기상 관측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122년 만에 폭염이 찾아온 부산도 38도를 웃돌면서 또 한 번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에서도 체감 온도가 32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척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폭염특보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경남 7곳에는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동안 쌓인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부산의 아침 기온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체감 온도는 30도에 육박해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양산 39도, 포항은 38도까지 치솟으면서 경남 지역은 내일도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도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모레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대족입니다. 저지대 침수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홍대거리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2: 서울도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0: 네, 휴가철 무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실내 공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현 리포터.
3: 네,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기온이 오를수록 이곳에서 더위를 피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지금 제대로는 수중 공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갈디딜 틈 없이 이곳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공연에 푹 빠져 실내 피서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럼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 에어컨 없이 못 살 정도로 너무 더워요. 아기가 지금 어린이집 방학 기간이어서 저희 일부러 휴가 내고 같이 여기 실내 놀이 찾다가 아쿠아리움 방문하게 됐어요. 아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3: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평균 열대야의 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오르지만 이곳 내부 온도는 약 26도로 유지된 바깥보다 훨씬 시원한데요. 휴가철을 맞아 평일에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은 시원한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색다른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가오리와 물범, 펭귄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고요. 단체의 상어를 관찰하고 인어공주의 수중 공연도 즐길 수 있는데요.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신비로운 해저 세계에 눈을 떼지 못하고 어른들도 잠시 무더위를 잊은 채 도심 속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물과 그늘, 휴식이라는 폭염 대응 3대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요.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YTN 서지현입니다.
2: 이번에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40도의 폭염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심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네.
2: 자, 경남 양산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죠?
5: 네, 어제 경남 양산이 40.3도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오후 1시쯤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공식 기상관측소 기준으로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기상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2018년 8월 이후 8년 만에 무너진 40도의 벽이 하루 만에 또 무너지면서 새로운 폭염 기록이 쓰인 겁니다. 다만 이 기록은 공식 기상관측소 기준입니다. 자동기상관측 장비에서는 2018년 8월 1일과 2일 경기 여주 금사면과 안성 고산면에서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사례가 있습니다.
0: 자, 40도라는 더위는 단순히 좀 덥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5: 네, 공식 기온으로는 40도는 이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이나 열사병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수준입니다. 이 냉방이 안 되는 실내도 위험하고요. 지면 가까이는 복사열 때문에 기온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이 한낮에는 논밭이나 건설 현장 같은 야외 작업은 최대한

0: 피해야 하고요.
1: 예.
0: 특히 차량 안은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70도를 훌쩍 넘을 수 있는 만큼 이 아이나 반려동물을 잠시라도 두면 안 됩니다.
1: 예. 자, 이렇게 40도를 넘는다는 게 참 이례적인 그런 일인데 서울도 40도를 넘은 적이 있다면서요?
0: 네, 공식 기온으로는 서울에서 아직 40도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2018년 8월 1일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 관측소의 최고 기온이 39.6도였는데요. 하지만 같은 날 자동기상 관측 장비에서는 강북구가 41.8도를 기록했고 서울 곳곳에서도 40도를 웃돌았습니다.
2: 네. 자, 부산도 이틀 연속으로 38도를 넘겼다고 하는데 이번에 영남 지방이 유독 더운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0: 네, 우선 강한 햇빛을 받는 건 전국이 다 동일하지만 이 영남의 극한 폭염에는 이 지형과 바람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화면 보실까요? 현재 바람의 흐름을 보시면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대신 이렇게 육지를 거쳐온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건데요. 육지를 지나면서 이미 한 차례 달궈진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기온이 더 올라가는 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이 기온이 크게 오른 겁니다. 여기에 양산처럼 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은 뜨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기온이 더 크게 치솟게 됩니다.
1: 예, 지금 뭐 영남 지역의 폭염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덥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한반도 위를 두 개의 고기압이 위아래로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다시 보실까요? 먼저 상공 12km 부근에는요, 이렇게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강한 햇볕에 티베트 고원이 달궈지면서 만들어진 고원인데요. 그리고 5km 안팎의 이 대기 중하층에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현재 30도 안팎으로 이 평년보다 높아서 북태평양 고기압도 더욱 강하게 발달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는 티베트 고기압, 아래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감싸면서 이 공기가 계속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결과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요. 강한 햇볕이 지면을 계속 달구면서 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영남 지방 얘기를 계속했는데 다음 주에는 서쪽에서도 극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고요?
0: 네, 우선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다음 주에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이 기온이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영남은 39도 안팎, 그리고 서울도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다만 실제 기온은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뀔 예정인데요. 화면 보실까요? 지금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높아져 있습니다. 반면 다음 주에는 바람이 이렇게 동풍 계열로 바람이 불게 되면서 이번에는 산맥 서쪽 지역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서울 등 수도권의 기온이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지금처럼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열이 계속 축적된 상태라서 이 실제 기온은 현재 예보보다도 더 높아질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예. 열이 축적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낮에 축적된 열이 밤엔 좀 식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0: 네, 여름이 시작된 뒤 그제인 28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일수는 8.5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어젯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일부 지역은 밤사이 체감온도가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열이 식지 않으면 몸이 회복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낮 동안 쌓인 열까지 남아서 다음날 폭염을 오히려 더 심하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폭염이 워낙 길어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오히려 태풍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태풍이 오게 되면 더위가 한풀 꺾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0: 네, 우선 13호 태풍 돌핀은 지금 괌 동쪽 해상에서 이 세력을 키우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치 모델들이 태풍이 중국을 향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이 수치예측 모델이 예상하고 있는 태풍 진로인데요. 이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까지 올라오면 기압계를 뒤흔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남쪽의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드라이기처럼 밀어 올려서 폭염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끌어내리면서 이 고기압의 배치를 바꾸면서 이 더위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태풍의 진로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2분기 9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실적 대부분 반도체 사업에 집중된 가운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손효정 기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4% 증가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인 84조 원도 웃돌았습니다. 사업부별 성적표도 오늘 공개됐는데요.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89조 2천억 원으로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사실상 이끌었습니다.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이익은 메모리 사업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D램과 NAND 플래시 모두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5대 글로벌 데이터 센터 고객사들과 단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3분기 고대역폭 메모리 HBM4 매출도 전분기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2공장을 올해 말 착공해 2030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 네, 반도체 사업은 이렇게 높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다른 사업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은 48조 원에 달했지만 영업 손실은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 판매로 매출은 늘었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원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부품 비용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사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품군의 AI를 최적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갤럭시 G 시리즈 등 대표 제품 판매를 확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5%대까지 상승폭을 키우며 반등을 시도하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컨퍼런스 콜 이후 8% 넘게 급등했던 삼성전자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4: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2: 네, 코스피가 약세로 돌아섰다고요?
4: 예, 오늘 코스피는 오전 10시가 지나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시작하면서 뚜렷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장중 5% 넘게 오른 5,976까지 상승하는 등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더니 다시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거나 5,600을 밑돌기도 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코스피는 0.33% 오른 5,681로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주가도 뚜렷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1만 4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한때 장중 8%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간혹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하락 출발한 뒤 삼성전자와 함께 한때 상승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5%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국내 증시에는 7월 FOMC의 매파적 금리 동결이라는 결과로 미국 국채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유가가 상승한 것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개인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2% 내린 654로 출발한 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반등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다시 약세입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2: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2시 20분쯤에는

0: 2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3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복 경고 등으로 큰 폭 상승했었는데요.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당장 급한 추가 긴축에는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장에 전달하면서 하락 압력을 받으며 약세권에 머물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0.93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네, 한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표적인 장기 투자 종목으로 꼽혔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내일의 등락에 관심이 쏠리면서 투자 문화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 이정현의 히트곡 바꿔에 맞춰 방송인 랄랄이 SK하이닉스 투자 손실을 익살스럽게 표현합니다. 투자 고수로 알려진 중식 셰프 여경옥도 레버리지 ETF 투자로 60% 넘는 손실을 봤다고 SNS에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과거 투자 열풍과 큰 손실은 주로 실체가 불분명한 테마주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네, 지금은 마이너스 한 70% 정도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4: 한 4,5천만 뭐 좀 날렸다면 4,5천 날리고 무서워요. 금방요.
2: 하지만 이런 모습은 국민주 삼성전자와 우량주 SK하이닉스 투자자에게도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사두고 기다리던 종목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SNS의 수익 인증과 후기가 쏟아진 가운데 상승세가 길게 이어질 거란 기대 속에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5: 시장에서는 뭐 정말로 이게 정상적인 장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예. 개인들이 지금 패닉셀에 굉장한 충격으로 지금 휩싸이고 있다.
2: 이 흐름은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열풍으로 이어졌고 단기 수익을 쫓는 투자 문화가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5: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가 사실 국내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을 키웠다. 여전히 단기 투자 매매를 통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자 하는 수요가 견조한.
2: 주가의 등락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기간 수익을 쫓는 삼전닉스 열풍의 이면엔 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급함이 만든 불안과 피로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을 앞두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만 경기도에선 비규제 지역 일부 아파트가 신고가에 거래되며 들썩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세제 개편을 목전을 앞둔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6: 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는 0.25% 매매가격이 올랐습니다. 2주 전 상승폭은 0.3%, 지난주는 0.27%였으니까 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역시 4주 전만 해도 한 주에 0.31%가 올랐지만 상승폭이 매주 줄면서 이번 주는 0.2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부동산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인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경기도 구리도 집값 상승률이 꺾이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한 주에 2% 넘게 오르기도 했던 동탄 집값 상승폭은 이번 주 0.15%까지 내려갔고 기흥과 구리도 각각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이 0.45%, 0.2%로 전주보다 둔화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배후지로 꼽히는 수도권 남부, 경북 분당과 용인 수지 등도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갭 투자 등이 가능한 비규제 지역 중에서는 풍선 효과가 감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수원 권선구 집값 상승률이 0.4%로 전주보다 0.26%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는 추세로는 보이는데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앞둔 관망세로 풀이된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을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상승 거래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있을 정부의 세금 압박에 따른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까지 매수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각 시중 은행들의 대출안도 축소 움직임

0: 상승에 따라 매수세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 강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32억 원, 시가로는 46억 원을 초고가 1주택 기준으로 잡고 이를 넘기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보유가 아닌 실거주에 따른 공제를 중심으로 손질하고 고가주택일수록 양도 차익이 커져서 공제 혜택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액에 최대 한도를 두는 방향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어떤 세제 개편안이 나올지 주택시장에 눈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막판 조율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피의자가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요?
2: 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고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신문 기일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청구서 등 서면 자료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A씨는 그제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7일 A씨가 마약을 투약했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잠복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28일 다시 오피스텔을 찾은 A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소지품에선 마약류 추정 물질이 발견됐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1: 네,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계속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요?
2: 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과의 관계와 오피스텔에 함께 있었던 이유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가족이나 동거 관계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범행 전후 행적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점과 함께 다른 범죄 정황은 없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범여권이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1: 네, 잠시 뒤에 오후 3시부터 본회의가 열린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애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여야 협상 상황과 맞물려서 1시간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아침 회의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추가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라고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5: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4: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장동혁 국민의힘
6: 이제는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뭐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거덜내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3: 네, 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규탄대회를 열어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도 제 뒤편에서 규탄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석수 한계가 뚜렷한 만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끝날 경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되기 때문에 복수의 법안이 상정되면 다음 본회의까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견이 있지만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는 합의를 했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오전 내내 협상을 이어간 여야 원내대표단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 전 선관위 특검법부터 처리할 예정입니다.

0: 축구협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여야가 질타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는데요.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이른바 축구협회 청문회에 출석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그리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과 선수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2: 네, 하지만 각자에게 제기된 감독 선임 절차 의혹부터 또 밀실 운영 의혹 등은 부인했는데요.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자, 먼저 청문회에 참석한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그리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4: 선수들의 노력에 결과로 보답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축구협회 시스템을 공개하는데 함께 묵인하고 일조했다라는 사과의 말씀하실 생각 없습니까?
4: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6: 북중미 월드컵 결과가 미국 정몽규 전 방어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장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7: 우리 한국 축구
0: 이모경 민주당 의원입니다.
7: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었다면 오늘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6: 뭐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전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 전해드렸고요. 지금은 오후 청문회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홍명보 전 감독의 얘기부터 하자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선임 과정에 국민들이 불투명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나는 뭐 특혜나 여러 가지 그런 요청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명쾌한 해답이 됐을까요?
3: 실제로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 본다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자기가
0: 이종훈 스포츠
3: 어떤
0: 평론가입니다.
3: 청탁을 하거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선임 과정을 알 수는 없죠.
1: 네.
3: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오늘 오전에 해명한 말처럼 사실 이건 2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1: 그러게요.
3: 있는 거예요.
1: 근데
3: 예. 홍명보 감독은 밤 11시에 자택 인근으로 임생 그 전 기술위원이 찾아와서 기술 총괄 이사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대표팀을 맡아달라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이 선임 절차가 끝났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왔구나라고 생각했다. 내가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후에 국민들이 보실 때 좀 불투명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뭐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게 2년 전보다 더 못해. 2년 전 국정조사 때 나온 얘기보다 더 못하다는 게 뭐냐면 이번 청문회가 사실 이번 청문회 핵심 증인으로는 이임생 전 기술 총괄 이사거든요.
1: 네.
3: 근데 이 이임생 전 이사가 지금 캄보디아 프로팀에 가 있다. 기술 이사로 가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단 말이에요.
1: 네.
3: 그러니까 핵심 증인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하면 아무런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 네.
3: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임생 전 이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이 가장 좀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3: 일단
2: 드는데
3: 일단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국회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질의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이건 굉장히 뼈아프죠.
2: 무조건 이제 불렀어야
3: 그렇죠.
2: 했다라는 말씀이시고 실제로 당시에 그 물론 이제 회장으로부터 전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기술 총괄 이사가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요?
3: 없어요. 법원 판결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체부의 감사 결과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도 없고 그래서 잘못된 절차다. 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대한축구협회가 법원 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었잖아요.
1: 예.
3: 근데 행정법원의 판결문 자체도 이임생 전 기술이사의 이런 법적인 권한은 없다. 불법이다.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했죠.
1: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3: 네.
1: 뭐 본인이 여기 나와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자들
3: 네.
1: 앞에서 입장을 이미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3: 네. 사실 예. 저는 박지성 혁신위원장을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1: 아.
3: 왜 참고인으로 소환하는지 국회의원들이 왜 여야에서 소환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1: 네.
3: 지금 우리가 따져보는 것은 축구협회 내부의 거버넌스 문제 그리고 축구협회 내부의 시스템 문제를 보자는 거잖아요. 감독 선임부터 해서 축구협회 운영 시스템, 회장의 전행이 가능한 시스템인가, 황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건데 그 당시에 협회 바깥에 있었던
1: 네.
3: 박지성 위원을 불러서 무엇을 묻겠다는 겁니까? 박지성 위원 말대로 자신이 나가서 해줄 얘기가 없는 거죠.
2: 예.
3: 네.
2: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영표 위원도

0: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1: 네,
0: 지금 전해지고
1: 마찬가지입니다. 네.
0: 있고, 이제 그 홍명보 전 감독과 관련해서는 그 연봉 논란도 상당했습니다.
1: 네.
0: 알려진 건 지금 38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1: 네.
0: 이렇게 좀 답변을
1: 네, 그
0: 했더라고요.
1: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적다. 하지만 그 계약상 뭐 금액을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임생정 기술 이사가 나와서 답변할 부분이에요. 임생정 기술 총괄위원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홍명보 감독의 연봉에 대해서 최초로 말을 꺼낸 사람이 임생정 위원이거든요.
0: 그렇죠.
1: 임생정 위원이 이제 우리 국내 지도자들도 해외 감독들만큼의 몸값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릴 겁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의 연봉이라는 게 협회에서 일정 금액을 제시하고 그걸 이제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일단 외국인 감독 수준 그 이상을 보장해주겠다라고 일단 협상 카드를 꺼낸 사람은 임생 전 기술 이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생 이사가 없는 상황에서 저 질문들이 사실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 알맹이가 빠진 그런 청문회라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근데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왜 손흥민 선수 기용을 저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1: 네네.
2: 오늘 청문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왔는데 김진규 코치한테 홍 감독의 보복 차원이냐 이런 질문까지 했더라고요.
1: 저 부분도 사실은 좀 질문을 뭐랄까요? 축구를 좀더 공부하시고 아시는 질문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김정희 코치에게 보복성이에요라고 하면 보복성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보복성이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여기 국회입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한다. 어떻게 보면 저도 국회에서 예전에 근무를 해봤었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여러 차례 했지만 참 준비 안된 의원들이 전형적으로 저렇게 윽박 지르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 청문회는요 감독의 전술 문제 그리고 경기력 문제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어야 돼요. 감독의 전술을 논하고 감독의 경기력을 탓하기 시작하면 오늘 뭐 질문처럼 왜 졌어요 이래버리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할수 있습니까? 경기 질 때마다 국회 불려가서 의원들이 왜 졌어요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수준 낮은 청문회, 수준 낮은 축구 문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수 있고 오늘 가면 오늘 청문회에서 또 일부 의원님은 뭐 KFA 대한축구협회 영어 약자를 치킨 브랜드인 KFC라고 계속 발언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좀 낯뜨거운 청문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의 질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부끄러우면 우리 몫이야? 라고 할 만큼 낯뜨겁게 진행되는 건 정말 좀, 좀 많이 아쉬워요.
0: 네, 앞서 그 이재정 위원장이 청문회를 시작할
1: 모두
0: 때도,
1: 발언을 했죠.
0: 모두 발언에서도 사실 취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1: 그렇죠. 네.
0: 했거든요. 그 취지대로 흘러간다면 이렇게 보여주기식 청문회로 진행이 되면 안 되는
1: 그렇죠.
0: 부분인데, 오후 질의에서는 부디 좀 본질적인 부분을 좀 파고드는
1: 맞습니다.
0: 그런
1: 그러니까
0: 청문회가
1: 재탕 삼탕
0: 되었으면,
1: 리바이벌 계속해서 결국 맹탕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0: 그래서 사실 뭐이 홍명보 전 감독의 법인카드 문제도 사실상 이 문제를 화제성으로 좀 이렇게 계속 키우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는
1: 근데
0: 것
1: 이
0: 같아요.
1: 부분은 저는 조금 놀랐어요.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진선미 의원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홍명보 감독이 뭐집 부근 자택 인근에서 썼다 그리고 주말과 휴일에 법인카드를 썼다 이 부분에서 놀란 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의 내규 규정에 국가대표팀 감독의 법인카드를 주말과 휴일에 쓸수 없도록 했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축구협회 감독과 대한민국 A 대표팀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은 K리그 경기 현장을 늘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을 관찰하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체크하잖아요.
0: 전부 주말에 경기가
1: 다
0: 있는군요.
1: 주말에 하죠. 주말과 휴일에 하잖아요. 근데 그때 법인카드를 쓸수 없게 만들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 만화 유명무실한 내규를 만들고 그 보여주기식으로 운영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내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축구협회가 얼마나 좀 뭐랄까요? 무사안이란 태도로 운영되어 왔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정몽규 전 회장을 향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는데, 뭐, 고대 카르텔 지적도 있었고, 이전 감독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특히 벤투 감독을 왜 재계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벤투 감독이 특정 선수만 기용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감독으로 바꿨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1: 월드컵 전,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 전까지 많은 축구 팬들이 했던 비난과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0: 예, 예, 예.
1: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강인 선수를 출전시키는데 너무 인색했다. 벤투 감독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중용했지만 네. 그 이전까지는 이강인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정 선수들만 계속 보집한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월드컵이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 벤투 감독에 대해서 또 하나의 비판이 뭐냐면 빌드업 축구, 즉 한 가지 축구 스타일만 계속 고수한다.
2: 네.
1: 플랜 B가 없다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근데 월드컵 뚜껑이 딱 열리고 나서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계속 잘 쓰고 그다음에 오히려 플랜 그러니까 빌드업 축구가
3: 오늘 국회에서 이른바 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과 선수들에게 사과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이름표를 붙여줘
13: YTN 라디오에서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기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꽤 규모가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벌써 8년 차에 접어들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이른바 딩크 부부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각자의 일을 존중하고 주말이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하면서 나름대로 평온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제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은 어떤 인터넷 여캠 BJ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매달 거액을 후원하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고액 후원자에게 주는 식사권을 빌미로 대낮에 호텔방까지 예약을 해서 그 BJ와 은밀하게 만난 것도 알게 됐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요즘 애들 아이돌 응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순수한 팬심으로 밥 한 끼 먹은 것뿐인데 그게 왜 문제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합니다. 멀쩡한 유부남이 다른 여자에게 거액의 돈을 뿌려대고 대낮에 호텔 밀실에서 만나는 걸 어떻게 단순한 팬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사람과 부부로 살아가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산 분할 문제가 고민됩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재산 가운데 80% 정도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돈과 쇼핑몰을 운영해서 번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예금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뻔뻔하게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제 재산을 가져갈까 봐 겁이 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가정이 깨지는데 제 소중한 재산까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특정 여성 BJ한테 거액을 후원하고 또 호텔에서 만난 정황까지 있다면 이거 단순한 팬심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팬심이라도 이 정도는 좀...
0: 그렇죠? 좀 참기가 힘들겠죠? 네. 먼저 남편의 행동이 법적으로 외도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여캠 BJ한테 거액을 후원하고 또 호텔에서 만난 거 그것까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팬심이라고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 아니었다라는 취지거든요. 이런 행동 부정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1: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네.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 행위입니다.
0: 네.
1: 다만 증거 수준은 단순한 후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호텔 예약 내역, 결제 정보 등 호텔 CCTV 확보, 출입 장면 등 BJ에게 보낸 메신저 대화, 애칭 만남 약속, 성적 뉘앙스 등
0: 네.
1: BJ에 대한 후원 내역의 규모와 정도, 지속성 등이 결합되면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이제 위자료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BJ한테 후원금을 거액을 한 것 같은데 후원금 액수나 아니면 호텔에서 따로 만난 사실 이런 거 위자료 금액 정할 때 영향을 미칠까요?
1: 통상적인 외도 소송의 위자료는 1,000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0: 네.
1: 다만 후원금의 규모가

0: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최대치요. 그러면 이제 3천 이상, 뭐 5천 아니면 1억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0: 규모와 후원금 액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면 이번에는 재산분할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부 재산의 80% 정도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명의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재산분할 요구할 수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1: 네.
0: 귀하가 혼인생활 중 주도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셨다면 높은 기여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0: 또한 현재 80% 명의 재산은 귀하에게 매우 유리한 고지이니
1: 네.
0: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산분할 조항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거나
1: 네.
0: 각자 재산을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1: 네,
0: 그러나
1: 그렇군요.
0: 남편이 딩크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한 것을 부부 재산 형성에 사용하는 대신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가계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남편의 기여도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그러면은 BJ한테 이렇게 후원한 거 남편의 이제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 불리하다. 예, 이런 이야기십니다. 근데 이 남편이 여성 BJ한테 후원한 돈 상당한 액수라고 해요.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을 개인적인 후원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남편의 재산분할 목에서 이제 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사연자분이 뭐 더 돌려받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0: 네, 공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법원도 이를 반영해서 공제를 하거나 또는
1: 네.
0: 기여도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1: 네.
0: 다만 남편 측에서는 이 후원금이 소액이고 통상적인 비용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을 자신의 몫에서 떼어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부부의 재산까지 탕진한 점 있거든요. 이거 사연자분의 재산분할 비율 높이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0: 엄밀히 말해 유책 사유와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 네.
0: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남편의 유책 행위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불성실함으로 해석됩니다.
1: 네.
0: 외도를 위해 공동 재산을 탕진했다는 점이 판사님께는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할 사유로 충분히 어필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 분할에서도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핵심 근거가 될 것입니다.
1: 네. 그 남편이 BJ한테 돈을 보내고 또 호텔 결제 한 정확한데요. 이런 거 합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되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기록들 확보할 수 있을까요?
0: 먼저 소송이 시작된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1: 네.
0: 법원이 해당 은행에 남편의 계좌 내역을 직접 요구하고 소송 제기 직후 즉시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남편이 어떤 BJ에게 언제 얼마가 이체했는지 와 호텔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지금 두 분 자녀가 없는 딩크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기 때문에 뭐 양육권이라든가 양육비 문제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뭐 재산 분할할 때 특별히 뭐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0: 자녀 양육 이슈가 없다면 경제적 기여도와 재산 관리 능력이 재산 분할의 전부가 됩니다.
1: 네.
0: 혼인 기간 동안 사연자분이 소득을 관리한 방식, 투자 및 저축 활동 정도, 재산의 증식 과정에서 사연자분이 수행한 역할을 상세히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남편의 낭비벽과 대비되는 사연자분의 성실함을 수치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의 행동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려면 호텔 결제 내역, 그리고 출입 정황, 뭐 대화 내용, 후원 규모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여성 BJ한테 사용한 거액의 후원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명의보다 실제 기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연자분 소득이랑 저축, 투자 또 생활비 부담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자팍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장마철 운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로 위에 포트홀입니다. 빗물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아 순식간에 타이어나 휠이 파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포트홀 때문에 내 차가

안 가졌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포토홀은 도로가 움푹 파인 곳을 말합니다. 빗길이나 야간에는 물 웅덩이처럼 보여서 피하기 어려운 만큼 갑자기 핸들을 꺾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포토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 관리 기관의 관리 소홀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종류에 따라서 청구의 대상은 달라집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관할 국토관리사무소, 시내도로나 지방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블랙박스 영상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셔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긱스의 어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종일 덥지만 그래도 해가 좀 기우는 늦은 오후는 돼야 다니기가 그나마 수월합니다. 폭염 중...

홍대경보가 발효 중인 경남 지역은 여전히 체온을 넘어서는 더위를 보이고 있고요.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 되도록 외출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남 등 동쪽 지역은 서풍까지 불면서 주말까지 덥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주변 5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부곡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둔대분기점부터 밀리고 부곡나들목까지 4km 정도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분기점 3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4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정차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청담대교까지 서행 흐름 이어집니다. 일산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은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 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가족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시작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의 핵심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인데요. 이 형소법 개정안은 조금 전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추가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라고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이 시대의 요구라며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3: 이번 형사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5: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뭐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거덜내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4: 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규탄대회를 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필리버스터도 진행을 하지만 의석수 한계가 뚜렷한 만큼 24시간 뒤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끝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복수의 법안이 상정되면 다음 본회의 회의까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7: 네, 한번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은 조금 전에 처리가 됐죠.
4: 네, 그렇습니다. 오전 내내 협상을 이어간 여야 원내대표단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 전 선관위 특검법부터 처리를 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또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요. 특검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조특위 회의에서 여야는 8월 중 올림픽공원 투표소 재검표를 추진하되 간사끼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그제 11%, 어제는 6% 급락으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우리 증시. 오늘도 소폭 하락하면서 5,6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나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망했나, 아파트 중도금 투자했다가 절반 날렸다는 등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의 절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정문에는 롤러코스피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수익률 플러스 마이너스 2배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금조 화안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은 이 본인이 도입한 ETF 때문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국민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말해 분노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범 실장은 한마디만 더 보태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못할지도 모른다.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전국지표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진 53%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9: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10: 그렇게 많은 동의는 어렵고 우리나라만의 또 특성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IMF 위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 상황도
11: 손명주,
10: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금융시장이 사실상 거의 지금 붕괴 수준이잖아요.
12: 저는 이거 이재명 사태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팔아갖고 주식하라고 지금 정부가 선동하듯이 선전하다가 주식 폭락해가지고 다시 집 살라고 보니까 대출 다 막아놨어요. 돈도 날리고 집도 없고.
6: 개인 투자자들 역동성 때문이다. 여기 한마디만 더 보태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못 탈 줄도 모릅니다. 결국 경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습니다.
13: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14: 이거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0...

0: 네, 대담 시작하기 전에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안사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 김승우는
0: 상정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네,
0: 폐지에 반대한 국민의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고요.
1: 몇 가지
0: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 내에 종료되기 때문에 내일쯤이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을 뒤로 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되는데 어제 검찰 보안사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고요. 지금 본회의 상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러리 세우냐며 반대하던 국민의힘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을 했고요. 범여권 주도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표결을 거부하며 국민의힘이 퇴장한 바가 있었는데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법안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곧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이고요. 첫 번째 주자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길게 논란이 이어졌던 보안수사권 폐지안, 어제 오후에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서 야권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지금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주호영 의원이 올라오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대담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 시작합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더니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5,600선까지 무너졌는데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날도 더운데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주식시장 떨어진 게 개인의 역동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 그 부분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보는가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분이 구조적인 요인들 레버리지 지금 ETF 있죠. 이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3: 한민수 민주당 의원입니다.
2: 금융감독원이 점검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실장의 자리에서는 저는 뭐 점검도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이라 제가 직접 투자는 안 합니다. 예. 저 ETF를 하고 있는데 열어보질 않았어요.
0: 그러니까 단일 종목 ETF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반적인 ETF.
2: 일반적인 겁니다. 네. 요걸 할지도 몰라요. 네.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데 아마 제 계좌도 파랗게 질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젊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실감과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시작됐을까. 지난번 5월 한 이 레버리지 ETF라는 게 상장됐을 때가 5월 27일인가. 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우려들이 많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제기됐기 때문에 6월 달부터도 이게 뭐 대책이 좀 필요하다. 뭐 기본 예탁금을 좀 많이 잡는다든지, 뭐 지금 정부에서 3천만 원 얘기하지만 5천만 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뭐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널뛰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이런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 뭐 크다. 네. 이유가 크다는 지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당국이 조금 더 발빠르게 대책을 세우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시장은 이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그 계엄 시절에 2400부터 시작했습니다. 가파르게 지수가 올라간 건 맞지요. 맞고. 하지만 지금 9300을 찍었다가 지금 6000선 밑으로 너무 급속히 떨어진 거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피해 국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에 대한 어떤 지적.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예,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팔아서 주식하라더니 지금 도박판처럼 되어버렸다. 오늘 김재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이름과 팬데믹을 붙여서 잼데믹이다 이런 얘기까지 예. 하더라고요.
4: 그런 정도의 비판이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지금 악재가 좀 온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그 이 주가가 뭐 5천, 6천, 8천, 9천까지 올라갈 때 그 전망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이게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는 이야기들을 사실 전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뒤늦게 뛰어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뛰어들 때 보통 보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뛰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이제 돈을 끌어모아서 또 빚을 낸다든지 또는 자기 저축했던 것을 깨서 이래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실이 이렇게 너무 커지면 이 부분이 이제 본인의 사실 삶과 너무 직결되지 않습니까? 돈을 그냥 날려버렸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책임자가 정말 국민의 그 염장을 이르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김용금 실장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은 있을 수 있어요. 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너무 이제 분노가 올라올 때는 그 정책 책임자는 일단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변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놓고 다만 이런 따라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했다는 뜻이잖아요. 너가 잘못이다.
0: 역동적인 걸 알았으면 이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지 말았어야
4: 그렇죠.
0: 하는 거 아니냐는
4: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삼전닉스 같은 레버리지 ETF를 출시한 것도 그리고 그때도 아까 우리 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는 것으로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금융위기 때라든지 IMF 때도 서킷브레이크가 이틀 연속으로 발동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진 사람은 무조건 숙여야 되는데 김용금 실장 지금 말하는 것부터 듣고 있으면 저분이 지금 생각이 있는 분인가? 그럼 저 비판이 누구에 갑니까? 결국 대통령에 가게 돼 있거든요.
0: 예.
4: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0: 대통령에게 비난이 갈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3%로 취임 후 최저치와 동률인데요.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특히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과 이 부동산 시장 모두 대통령 지지율에는 악재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2: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밖에 없고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일 잘하시는 거 다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동안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었고 했는데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집권 1년을 넘기고 만 2년 넘기고 53% 지지율이 결코 낮은 건 아닙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볼 때.
0: 과반 넘었으니까요.
2: 예, 너무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이제 국민들 볼 때는 이게 보유세, 세금 문제를 뭐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얘기들 나오고 하면은 본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이 레버리지 ETF를 비롯해서 그런 어떤 변동성, 큰 상품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저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로 다른 거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보니까 막 10%가 빠졌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도 볼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우리 대통령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 집권 여당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보실 때는 그 책임을 지라고 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여당이 아까 말씀대로 국회에서도 뭐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 의원들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 상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했잖아요. 예. 질책도 하고 대책을 빨리 마련해라 했기 때문에.
0: 안철수 의원은 노답 사명제를 뭐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근데 그 야당 의원님들이야 막 이게 무슨 뭐 호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막 덤벼 뭐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공격하고 또 제1야당 대표께서는 정책실장 비행기 못할 거라고 협박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 또한 우리 국민들 보실 때 그렇게 좋게만 보이겠습니까? 그냥 비판을 하더라도 좀 점잖게 그리고 좀 전에도 보니까 그냥 저분은 장동혁 대표는 이제 그만 TV에서 비쳤으면 좋겠어요. 아니 대통령 좀 대통령이라는 말도 붙이고 대통령 성도 빼고 막 외치고 그러던데 저렇게 할수록 우리 국민들이 제1야당에 지지 안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 어떤 지금 국민들과 저희들이 지적받는 게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는 게 또 저희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 지지율이 이번이 뭐 최저치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여당의 일원으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국민의힘 김재사 부위원은 개국 정비보다 부동산 정책이 쉽다더니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곧 나올 세제 개편안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게 논란이 이어졌던 민주당의 보안사건 폐지안 조금 전 보여드린 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내일 통과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서 이를 준비해야
5: 그제는 11%, 어제는 6% 급락으로 코스피가 5,600까지 밀리면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오늘도 소폭 하락하며 5,593.56에 마감했는데요. 관련 내용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5: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자체 조사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

0: 식재료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리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 이동부터 접수, 진료, 약 수령과 귀가까지 이 모든 걸 함께 도와주는 병원 동행 시범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가족의 부담은 덜어내고 어르신들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게 꼭 맞는 건강보험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도 필요한 것 중 하나겠죠. 무더위가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즘 건강관리 꼼꼼히 하시고요. 재무설계도 든든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굿나이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꾸려나갈 방송 내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전통시장 수요 진작을 목적으로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 이 온누리 상품권의 다양한 사용법과 혜택들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50대 주부분의 고민인데요. 외벌이 가정의 경우엔 재무설계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종합적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어리 상담소에서는 20년나 보험 가입 꼭 다 해야 되는 것인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어디인지 등 정말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0: 아, 진짜 벌써 궁금해지고 네. 답변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첫 코너 시작에 앞서 오늘도 방송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재무 상담 보험 점검 맞춤 설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실제로 체결시킬 마음도 없으면서 주문을 무더기로 냈다가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 벌금격의 수수료를 물리는 제도인 과다호가 부담금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개선 등의 영향으로 7월 기업 체감 경기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 경기 조사를 보면 전 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98.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조선, 방산, 반도체 등의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된 금속 가공과 기계 장비, 의료 정밀기기 분야가 업황을 주도했고 전반적으로 기업 심리가 좋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8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순차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온누리 상품권 목표 발행액은 5조 5천억 원이며 경기 침체 폭염까지 겹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매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 온누리 상품권의 요모 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초반에 막 네네. 등장했을 때 네. 아이들이랑 같이 전통시장 가서 활용해봤던 네. 기억은 나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온누리 상품권 뭔지 이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2: 네,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당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7%의 금액이 할인이 되고 구매 한도는 매월 100만 원까지니까 최대 7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최근에 왜 이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가전행사. 네. 그렇죠. 네. 이것도 굉장히 크게 있었어서.
3: 네, 맞아요.
0: 가전 바꿔야 되는 주기 찾아온 분들이 아, 서둘러서
3: 좋았어요.
0: 맞아요. 바꾸시고 했는데 근데 보통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이 온누리 상품권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네. 불가능한 곳과 가능한 곳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볼까요?
3: 네. 제가 먼저 사용이 불가능한 곳 먼저 알려드릴게요. 양수진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대형마트, 백화점 사용이 어렵고요. 유흥업소, 카지노, 경마장과 같은 사행성 업종이나 은행, 보험사 등 금융업, 부동산 중개업,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 등 일부 전문 서비스업, 그리고 담배, 주류, 도매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2: 네, 반대로 사용 가능한 곳도 꽤 있는데요. 전통시장, 이제 골목, 형성 상점과 등 가맹점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식료품점, 뭐 정육점, 반찬 가게, 식당, 생활용품점 이런 부분들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업종이 허용이 되더라도 해당 점포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0: 아, 그럼 내가 가는 그 가게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인지도
2: 그렇죠.
0: 확인을 하고 상품권을 쓰러 가셔야겠습니다. 맞아요. 날도 더운데 헛걸음하시면 안 되잖아요.
3: 맞아요.
0: 그렇군요. 애초에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거니까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구나.
2: 그렇죠.
0: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 가맹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3: 그게 중요하죠. 온누리 상품권 공식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서 직접 검색하거나 가맹점이 혹시 내 주변에도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길 원하는 지역이나 시장명을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당연히 모든 전통시장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현장을 갔는데 정작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 여부 정도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실제로 저희 동네 한 매장에 제가 온누리 상품권 결제를 하려고 갔거든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종이로만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 있어요.
0: 종이요?
2: 네.
0: 종이?
2: 네. 보통 요즘에는 모바일로 보통 다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 지류형의 경우에는 지정된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갔던 곳은 이 지류형만 받는 곳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왔던 기억이
3: 아깝네요.
2: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디지털 결제라는 것도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쓸 수 있는데 전통시장 특성상 또 어르신들이 가게 운영하는 경우가
3: 네.
0: 많다 보니까 이런 카드 단말기나 앱 결제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지 못하시면
2: 그렇죠.
0: 소비자가 아무리 온누리 상품

0: 가질 거
1: 쓰고 싶어도
2: 맞아요.
0: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더 많은 이 사용자와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할
1: 개선이
0: 것
1: 필요해요.
0: 같아요.
2: 맞습니다.
0: 자, 그래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때는 현금형 수중 처리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꼭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이용한다는 그런 후기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3: 네, 저도 주변에서 온누리상품권 의외로 많이 사용한다고 특히 제 동생들도 사용 경험이 있다고.
2: 네, 저도 사실 뭐 이거는 뭐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0: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를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을지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철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했는데요. 특히 남편이 외벌이로 혼자 돈을 벌다 보니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보험을 좀 많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편이 크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계속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도 벌써 50대 중반에 접어드니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가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보험 정비를 하고 한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한 남편을 위해서라도 점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0: 남편분의 고생과 남편분 어깨에 짊어진 그 짐이. 책임감, 그쵸? 네. 그 짐을 알아주는 아주 참된 아내분의 그쵸 사연이었어요.
1: 네, 제 와이프 같습니다.
2: 깨알자랑. 네.
0: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아니 이럴수록 우리 청취자님 댁에 이 깊은 고민을 정말 잘 해결해드리고 싶다는 맞아요. 마음이 드는데요. 네네. 보험료 지출 많은 것 같고 노후 대비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잘 안 됐다 네.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이 좀 어떠셨을까요?
1: 사실 이런 상황이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러신 것 같아요. 일단 청취자님 부부가 같이 좀 상담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두 분 금술이 너무 좋아 보이셨어요.
2: 역시나. 사연에서도 느껴져요.
1: 근데 금술이 좋은 것과 이 재무 현황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남편분께서는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시고요. 아내분은 식당에서 알바 정도 조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분의 소득은 세후 400만 원 정도, 아내분은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분 합쳐서 한 46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신데요. 보험료는 자녀들까지 다 합쳐서 무려 126만 원을 내고 계셨던 거예요.
0: 맞네요.
1: 네, 그러면 대략 뭐 한 330만 원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근데 330만 원, 4인 가족 카드값에, 공과금에, 뭐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기타 등등 하면 거의 저축 여력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물론 30만 원씩은 적금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모이는 족족 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서 지금의 현재 잔고가 사실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0: 그렇죠. 부부금술 좋다는 거야 뭐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지만 네, 재정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인상 찌푸리고 얼굴 붉힌 일이 또 많아질 수 있으니 그렇죠. 저희가 좀 꼼꼼하게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보험료가 126만 원. 이거는요 돈을 많이 버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한 지출은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셨을까요?
2: 그런데 원래는 이것보다도 지금의 126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하셨어요.
0: 더 많으셨대요?
2: 네. 기존에는 그나마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서 보험료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거의 130만 원이니까 그 전에는 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심리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으니 괜찮겠지 하며 생각을 하다가도 현실에서 느껴지는 통장 잔고로는 도저히 이 금액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상담 신청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0: 근데 맨 처음에 김현철 네네. 팀장님이 사연 네네. 소개해 주실 때는 네네. 남편이 외벌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막상 보니까 아내분이 그래도 식당에서 네,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세요.
1: 네네, 네.
0: 그래서 뭐 당연히 보험료 지출도 줄여야겠지만 뭔가 이 가정의 소득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는 상황 그런 건 없었을까요?
1: 그렇죠. 사실 아내분 알바 정도를 하고 계셔서 한 5, 60만 원 정도 버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 좀 높이면 좋지 않겠나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아내분의 이제 병력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좀 통원을 좀 많이 하고 계셔서 너무 무리하게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하루에 식당에서 네. 한 2시간 반 정도 한 5일 정도 평일에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요거라도 조금 가게 보탬이 되는 수준이신 거죠.
0: 그럼 아내분 입장에서도 정말 가게 살림의 보탬.

0: 도움이 될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1: 네,
0: 다해서
1: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시는 거세요.
0: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두 분이 보험료 정말 꼼꼼하게 이거를 정말 분석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금융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한 뒤에
1: 네.
0: 줄인 보험료로 노후 대비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겠는데요?
1: 네, 그게 결론은 핵심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분께서 매우 건강하셨고, 사연자님도 병원 통원 이력은 꽤 있으셨지만, 크게 입원 수술하신 거는 없다고 하셔서, 보험 리모델링이 잘될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결과 역시 매우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0: 아, 오늘 결과부터 딱 알려주시네요.
2: 네, 청취자분들이 먼저 좀 결과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금슬 좋은 부부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과정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4인 가족에 126만 원 내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4인 가족 보험료를 85만 원으로 무려 41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0: 그렇군요. 41만 원에 줄인 보험료 어떻게 줄여진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우선 가족보험을 살펴보면요. 일단 남편분의 경우는 보험 개수가 9건에 64만 원, 사연자님은 8건에 33만 원, 자녀들이 각각 3건씩 해서 15만 원, 14만 원으로 총 합산 보험료 126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요. 자녀들의 보험료는 엄청 비싸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문제는 가족 보험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로 남편분 보험이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사연자님이 다만 걱정이 있으신 게한 가지가 남편분이 가족분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셔서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해둔 거라 너무 보장을 줄이고 싶어 하지는 또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최대한 참고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남편분 어떻게 변경이 된 건지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남편분 보험을 살펴보니까 실손보험으로 가입한 건강보험과 종신보험 2건, 운전자보험 2건의 유병자보험인 간편보험 3건, 화재보험 1건에서 총 9건의 보험에 64만 원을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우선 실손보험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가장 보험료가 많이 차지한 종신보험 2건과 유병자보험인 간편보험 3건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왜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냐라고 여쭤보니 가장이니까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있어야 하니까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망 시 나오는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8천만 원으로 사실 1억이 채안 됐어요. 사실 좀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거기다 자녀들이 지금 다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좀 지금 상황에서도 필요하신지 여쭤보니까 지금은 과거보다는 좀덜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건의 종신보험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1: 그래서 먼저 한 건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5천만 원과 자잘한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납입기간이 8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 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고 사망보다는 생존 시 필요한 보장으로 초점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줄이는 감액을 통해 완납을 해드렸습니다. 이걸 감액 완납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보장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유지는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건의 종신보험은 아직 절반도 내지 않았고 끝나도 환급률이 낮아서 지금 바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외 유병자보험 3건의 경우는 간병 포함해서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진단금과 수술비 등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비교를 해보니까 보장 대비 너무 비싸게 보험료가 책정된 거라서 3건 역시 모두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0: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던 종신보험 2건과
2: 네.
0: 유병자보험 3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매 눈으로 분석을 해서 조정을 도와주셨습니다.
1: 네.
0: 나머지 운전자랑 화재보험은 어떻게 좀 조정이 필요할까요?
2: 일단 운전자 두건 중에서 한 건은 운전자 담보가 있었고요. 한 건은 운전자가 아니라 상해 담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쪽도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셔서 운전자 보험 두 건은 유지를 했는데요. 화재보험은 오히려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0: 왜 화재보험은 변경을 해야만 했을까요?
2: 일단 적립금도 들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약이 포함이 안돼 있으셨더라고요. 물론 필수는 아닌데 해당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우리 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의 이름은? 객관식입니다. 1번 일상생활 배상 책임, 2번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3번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없다.
0: 자, 요거 딱 문제 나갈 때 저와 제작진 눈이 딱 맞췄어요. 네. 원래 사실 저희가 몰랐는데 네. 어젠가요? 그젠가요? 배웠어요.
2: 아,
1: 맞지.
0: 그래서 좀 압니다.
2: 네.
0: 내 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내 손해를 보장받으려면 자, 2번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만 합니다.
1: 정답입니다. 아, 너무 근실내 아셨네요.
0: 맞아요. 네, 이거 중요하겠더라고요.
2: 맞아요.
1: 네.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인데요. 아랫집에 누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우리 집까지 보상된다고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많으세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아까 정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 집이 보상됩니다.
2: 자,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가 우리 집 피해 전부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급배수 시설에 대한 누출로 인해서 뭐 우리 집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해당 급배수 시설 자체에 대한 수리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랫집에 대한 누수는 뭐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우리 집에 대한 누수에 대한 손해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단 직접적인 급배수 자체 수리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 뭔가 급배수로 인해서 발생한
2: 맞아요.
0: 피해에 대한 손해가
1: 네.
0: 되는 거지 요 뭔가 수도관 파열됐다고 해서 요거 뭐 교체하고
2: 네.
0: 하는
1: 그렇죠.
0: 거는 안 된다는 거네요.
2: 네.
0: 이거 정말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1: 네.
0: 진짜 꿀팁입니다.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가 봅니다. 혹시 내 보험도 이렇게 빠진 건 없는지 중요한 걸 놓치고 돈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딱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남편분 최종적으로 보험 리모델링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1: 네, 남편분의 보험은 총 64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28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는 데 성공했고요. 보장도 사망보험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보장은 오히려 더 좋아지면서도 보험료를 낮췄으니까 매우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아우, 다행입니다.
2: 그럼요.
0: 자, 남편분 결과 받고 이제 아내분. 아내분 상황이 또 궁금한데 일단 보험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2: 네, 일단 아내분의 경우에는 8건에 33만 원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력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부인과 쪽과 위장 쪽으로 병원을 좀 자주 통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으로 좀 많이 가입이 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는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보험인 거잖아요. 반면에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조금 더 비싼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내분의 병력은 혈관 쪽이랑은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암이나 간병보험 쪽은 당연히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을 하는 게 맞겠지만 혈관 쪽 관련돼서는 굳이 비싼 유병자 보험보다는 일반 보험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만 하더라도 보험료가 몇만 원 정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0: 저도 굿모닝 굿나이프를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는 보험을 가입할 때 암, 뇌, 심장 그러니까 모든 좋다는 특약을 한 상품에 묶어서 가입하는 김에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병력사항이 있는 분들은 나누어서
1: 네.
0: 무병력자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부위를 구분해서 가입하셔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 네.
0: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1: 네, 맞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0: 그렇죠. 맞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기존에 나름대로 좀 괜찮게 가입을 하셔서 보험 8건 중 3건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 보험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3건의 보험을 정리하게 되면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대로 했더니 보험료가 기존에 33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7만 원이 줄어들면서도 오히려 아까 보장에 대한 부분들 일부 더 좋아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벌써 부부만 하더라도 이렇게 35만 원이 줄어든 거죠.
0: 자, 그럼 자녀들 이제 살펴볼게요. 성인이 됐다는 아들, 딸, 자녀들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1: 자녀는 각각 15만 원, 14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첫째는 직장에 다니고 둘째는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보험료 자체는 사실 20대 기준으로 많이 내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보험사랑 비교를 했고 거기다 두 자녀 모두 크게 아프거나 한 게 없어서 가장 저렴한 10년 고지형으로 보험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각각 3만 원씩 줄일 수 있어서 12만 원, 11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즉 앞서 미리 결과를 말씀드렸었지만 4인 가족 전체로 해서 41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0: 우리가 이제 가정 경제가 팍팍하면 돈을 더 벌어와야지 이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긴축 재정에 돌입합니다.
2: 맞아요.
0: 허리띠를 막 졸라매요. 어디서 돈을 만들어서 이게 저축을 해야 되냐? 생각보다 보험료에서 줄일 수 있는 여력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2: 맞습니다.
0: 41만 원의 노후 연금 재원 마련이 지금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셨을까요?
2: 네, 일단 아까 41만 원 줄였고 첫째 자녀가 보험료가 12만 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첫째 자녀한테 넘겨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자녀도 12만 원 정도는 좀 부담이 없다라고 해서 흔쾌히 본인이 내주기로 했고요. 이로써 이제 청취자님의 저축 여력이 53만 원이 생겼어요. 근데 아내분이 국민연금을 지금 안 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인 9만 5천 원을 일단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했고 그 외에 이제 45만 원의 여력이 생겼는데 5만 원 더 추가해서 50만 원으로 개인연금을 금슬이 너무 좋아요. 아내분의 이름으로 또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내분 나이 기준으로 68세부터 매월 40만 원씩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로써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산해서 매월 70만 원의 이상 금액을 아내분에게 생길 수 있게 만든 거죠.
0: 무엇보다 저는 이 가정이 더 이상 보험료 지출 압박을 느끼지
2: 맞아요.
0: 않아도 된다라는
1: 네,
0: 거. 그거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니 이제 지금처럼만 잘 유지하면서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보험 점검 통해 불필요한 고정 지출 진단하고 나중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 탄탄하게 만든 후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사연 만나봤습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 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고요. 노후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돈어리 상담소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 사연 만나볼게요. 1659번님이요. 보통 보험 가입을 하거나 리모델링하면 대부분 2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무조건 20년을 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무조건 20년 납을 꼭 납입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요. 보통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다양하게 납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과 30년 중간이 20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상 20년을 많이 선택한다고 보셔야죠.
2: 근데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 나는 이제 은퇴를 얼마 남아 두지 않고 있다. 이러면 사실 20년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2: 이런 경우에는 좀 10년 납을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20년보다는 10년 혹은 15년 정도 납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자녀같이 어린 경우에는 굳이 너무 빨리 다 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30년 납으로 한 달 내는 보험료를 오히려 줄이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0: 그럼요. 20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납입 기간에 채우지 못하면 보장도 당연히 안 되는 거겠네요.
1: 20년을 납입기간으로 설정했다가 만약에 15년만 납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5년은 어떻게 될까요? 납입이 끝나면 보장도 종료됩니다. 보험은 대부분 매달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로 지속적인 보장을 이어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7월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8월, 9월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바로 8월부터 보장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예기간을 8월과 9월 두 달을 주거든요. 그런데 10월 초까지도 보험료 납입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2: 물론 실효라는 게 실효된다고 해서 뭐 바로 보장이 뭐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전화해서 콜센터 전화해서 당월 실효는 보통 전화만 하시면 바로 돈만 내면 바로 부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두 달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고

0: 어떤 회사는 석달 동안에도 유예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1: 네.
0: 실효 안 되게끔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그러려면은
1: 그렇죠.
2: 내가 유지 가능한 보험료 수준을 또 이미 갖고 있어야
0: 그게
2: 되는
0: 제일
2: 게
0: 중요합니다.
2: 그렇죠.
0: 맞습니다.
2: 중요하겠고요.
0: 맞아요.
2: 자, 하나 더 살펴봅니다. 4478번님. 요즘 정말 많은 보험회사에서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출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험료 가장 저렴한 회사는 어딘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네요.
0: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건강 상태, 성별, 나이 등 이게 회사마다 보험료차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암 쪽은 여기가 싼데 또 혈관 쪽은 여기가 싸고 근데 내가 병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어디가 좀 저렴하다라고 사실은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상황에 맞게끔 사실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그렇죠. 4478번님은 네.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렇죠. 개인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나에게 꼭 맞는 금융상태 받고 금융상품을 선택받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같은 보장이라도 개인의 연령, 건강 상태, 생활 스타일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단 전문가의 도움받아 내 보험 현명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을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록시트의 Listen to Your Heart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체감온도 40도 안팎이라고 전해드리는 건 흔치 않은데요. 경남 양산 지역은 이틀 연속 실제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높을 텐데 건강을 위협하는 더위입니다. 당분간 낮에는 외출 피해주시고요. 실내 냉방기기 가동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반도 상공의 열돔이 계속 이어지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정체 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만 전해드려도 교통정보가 가득 차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시계에서 신내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종암분기점까지 정체 이어지고 구리 방향도 같은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자유로 3차로와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일산 나들목에서 자유로 나들목 구간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남공주 나들목 오룡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분기점 인천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탄부터널 1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정치 클리어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재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하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시고 전당대회 이슈 포함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유승민 승부. 목요일 여야 스피커들 거침없이 붙었습니다. 벤치 클리어링보다 무서운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김주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정무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0: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1: 엄청 예. 덥네요. 거의 사우나에 사우나.
0: 예, 지금 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는 들어봤는데 폭염중대경보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뭐 39도, 40도 찍은 곳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 프랑스는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폭염으로 사망자도 속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이웃날 일본도 폭염으로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기도 하고 예, 너무 더워서 걱정이 많습니다. 부산이 122년 만에 최고 더위라고 하는데 서울도 마찬가지 덥고 그 길거리 조금만 걸어도 땀이 너무 많이 나온 상태고 그래서 특히 이제 노약자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은가. 야외 활동 좀 자제하시고.
2: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현장 노동자, 아, 그렇죠. 청소원이라든지 방호원 이런 아, 분들은 사실상 뭐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어컨 설치 문제라든지 가동이라든지 이런 거 좀 팍팍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나라가 몬순 기후가 아니고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어요.
0: 예, 더
1: 지구 온난화
0: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1: 아무튼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농어촌에 그 농사 짓고 그 어업 하시는 분들도 좀 각별히 건강 좀 챙기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0: 예, 김조 대변인이 뭐 이제 현장 노동자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요즘에 또 냉방조끼라는 것도 막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지급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 근데 그 오히려 뭐 전기세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런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라든지 설치해놓고 가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도 많이 주고.
0: 그럼요.
2: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좀 고령 노동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 더울 때는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맞습니다. 네네. 자, 기록적인 폭염 속에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특검법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거죠?
1: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보니까 주호영 의원, 박형수 의원, 나경원 의원, 뭐 김태규, 주진우, 유영아 뭐 이렇게 6명 정도는 정해진 것 같아요.
0: 예. 관심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참여하느냐 이런 게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1: 한동훈 의원은 참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 24시간이면 필리버스터가 정지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2명, 3명 정도 발언 기회가 있지 않을까.
0: 예.
1: 개혁신당도 뭐 함께 하기로 했는데
0: 예, 개혁신당도 함께 하는데
1: 개혁신당에게도 자리를 안 줬어요.
0: 시간이 부족하니까.
1: 국민의힘 그 당내 의원들이 하려고 한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이유인데.
0: 아니 근데 그 흥행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흥행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글쎄요.
0: 근데 국민의힘 이제 지도부에서 그걸 아마 고깝게 생각할 테니까 나오는 것 자체를.
2: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이라는 게 지금 이제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쨌든 뭐 많이 패배하긴 했지만 서울하고 경기도권에 이겼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자신감이 매우 충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 내부 투쟁에 더 치열한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어떤 부각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1: 그렇게 마이크 보입니다. 안 주겠죠. 주겠어요.
0: 안 줄, 아니 저도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 줄 거라고 봅니다. 네.
3: 근데 마이크 잡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0: 네.
3: 그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석고 대죄하고 누가 명의 도용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지금 경찰 수사가 재개됐다고 하니까 형사처벌 받을 거 다 받고 나서 복당 신청서 넣으면 5년 뒤부터 심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때도 배치 달고 있으면 그때 한번 검토해보면 되는 거죠. 네. 누가 무소속하라고 등 떠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당원 게시판에 가족 명의 도용하라고 했나요? 제명받으라고 그 제명받을 만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라고 등 떠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죠.
2: 2년 반 전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탈당하고 출마했을 때 내 사전에 장해찬의 복당은 없다. 정말 입에 달고 살았는데 절대 저 사람 복당 안 돼.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야 2년 반 후에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저런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지.
2: 대단합니다.
1: 장해찬 전 최고는 복당이 됐고
3: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둔 거.
1: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무소속 의원이고. 네. 네.
0: 아니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장해찬 전 최고가 뭐 선거법 위반 등등이 없었다면 네.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 갔으면
3: 후쿠가 갔으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겠죠.
0: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있긴 하더라고요. 뭐
3: 그런 언론의 평이 있었지만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아무튼 그 당을 한번 떠난다 당을 버린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정말 억울해서인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우는 본인이 잘못해서 제명받은 거잖아요. 그 최고의 국내 IT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IP 까면 되는데 왜 안 하냐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떳떳하면 뭐든 다 드러내고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안규백 장관이 병적 측면에서 공개 못하는 거나 한동훈 의원이 IP 못 가는 거나 똑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럼 본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탈당이기 때문에 그 당 밖에서 광야에서 버티는 거 쉽지 않죠. 그걸 이제 와서 찡얼찡얼거리면 안 되죠.
1: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장해찬 전 최고 얘기만 들으면 더 이상 버틸 게 없어.
2: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당시에 세 명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럼 김종혁,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처분을 해서 다시 살아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을 안 하고 그냥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였고 졌기 때문에 게시판 사건 관련해서는 뭐 사과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진위 여부를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제기했으니까
0: 예, 재수한다고 하니까
3: 가처분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이게 진짜 누가 쓴 건지 IP를 열어보자 하는데 그게 무서우니까 가처분을 못한 겁니다.
0: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 전문가 장해찬 의원 나왔으니까 제가 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경찰이 뭐 다시 들여다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 장동혁 대표가 이거는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고 불법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게 업무방해인지 명예훼손인지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3: 예를 들면 뭐 동료 의원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막 저질 비하 발언한 예. 거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0: 예.
3: 그거는 굉장히 저속한 행위지만 근데 가장 핵심 문제는 명의도용인 겁니다. 그 가족들이 한동훈 의원의 장인, 장모, 모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딸이
0: 예.
3: 한날 한시에 1분 간격으로 당원 게시판에 그런 비난글을 올릴 가능성이 없잖아요.
0: 예.
3: 특히나 IP는 한국인데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 명의를 도용한 거잖아요.
0: 예.
3: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드루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안 썼어도 그 명의 도용 자체가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요. 동시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는 거죠.
0: 업무방해 겸 정보통신법 위반이 된다.
3: 네, 그래서
0: 드루킹 때는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였으니까.
3: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범인은 진은정 변호사.

0: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양쪽 양가 부모님들과 딸의 주민번호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내밖에 없다라고 수차례 방송에서 말했어요. 그 고소고발 좋아하는 한동훈 부부가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고소장 하나 못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의 도용이 확실한 거죠. 단순히 윤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1: 인정해서는 아니다,
0: 네, 자기 명의로 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한날 안시에 미국에 있는 딸이 오늘 밤에는 한국 왔다가 다음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다음날 또 한국 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2: 그러니까 뭐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하나로 족하다. 사실상 한동훈 의원의 부인 배우자를 지명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한동훈 의원이 정치를 하면서 넘어야 될큰산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2: 예.
1: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YTN 보이는 라디오로 며칠 동안 그 여론조사는 아니고 보이는 라디오 참여하시는 분들 한해서 폴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오늘 폴은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이 첫 TV 토론을 했는데 누가 제일 잘했느냐 이런 폴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금 폴을 열었는데 벌써 150명이 투표해 주셨네요. 예, 빠릅니다. 예.
0: YTN 라디오 이러다 금방 구독자 100만 되겠어요. 진행자 하나 바꿨다고.
2: 이동형의 네. 힘이야.
1: 감사합니다. 네.
0: 잘 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그 제가 시작하기 전에 80만이었는데 네. 지금 90만 6천 명입니다.
0: 토스를 잘해드렸죠?
1: 감사합니다. 아, 이런 분이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0: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3: 한번 죽다 살아나더니 인성도 좀 바뀌고 표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1: 네, 네. 네, 금방 100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얘기 나왔는데 오늘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중단시킬 방법은 없고 시간 하루 정도 늦추는 것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통과된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긴 해요. 그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청와대에서 안 한다고 얘기한 것 같긴 해요.
2: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역대 집권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거부권 행사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개정했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그리고는 헌정사에 집권당에서 통과시킨 것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일은 거의 없어요. 없고 이 사안 자체로 보더라도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일 통과시키면 15일 이내에 뭐 갑을 결정해야 될 상황인데 공표를 하거나 아니면 거부를 하거나 그럼 전당대회 직전이에요. 8월 17일이 전당대회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1: 네, 어렵다고 보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뭐 이건에 관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운원해라라고 돌려보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
2: 밀어붙이겠죠.
1: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선관위 특검법도 오늘 본회의 통과 예정인데 여야가 지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에서 잠실 투표지 247만 장 등 재검표에 잠정 합의했는데 재검표 한다고 당락이 바뀌지는 않겠죠?
0: 뭐 당락이 바뀌진 예.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검법 관련해서도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의석수가 부족한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마음대로 특권을 임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들이 반대를 해버리면 특검 추천이 안 돼요. 그런 안전장치를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확보한 특검법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국회가 좀 굴러가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반기 국회.
1: 네.
0: 나름의 그런 고육주책 양쪽에서 좀 하나씩 양보했다. 물론 양당 지지층들은 다 이게 마음에 안 들 거예요.
1: 예, 예, 예.
0: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분들도 이 특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서로 하나씩 양보하고 국회를 굴러가게 하기 위한 고육주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그건 맞는데. 장동혁 대표는 또 반대했어요. 그게 이제 원내대표하고 당 대표 간의 약간의 이견, 다른 방향의 얘기가 있다는 게 조금 이게 맞지는 않죠.
1: 예.
2: 왜냐하면 그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에서 결론이 났으면 당 대표도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의 갈등을 그냥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역할 분담을 해서 뭐 올공에 있는 그 뭐야 의견들을 장동익 대표는 표현을 하는 건지. 예.
1: 근데 뭐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0: 뭐 진전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여야 합의에서 통과해서 특검이 조사해서 앞으로 그 우리가 얻을 건 뭐냐? 일단 선관위 문제점은 뭐 많이 드러났으니까요. 투표용지 부족도 당연히 문제인데 통계 조사까지 지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선관위를 지금처럼 독립기구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뭐 행안부 산하로 둘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1: 아니 근데 이게 개헌 사안이에요.
0: 예, 그렇죠. 개헌 사항이죠. 예.
1: 예, 왜냐하면 헌법에 규정된 거기
0: 예.
1: 때문에 하위 법률로
0: 원포인트로 하면 되니까.
1: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0: 예.
1: 선관위 특검 끝나면 이
0: 예.
1: 해체 수준으로 다시 리빌딩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0: 예,
1: 거냐.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선관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도 안 받고 그다음에 헌법에
0: 예.
1: 명시했고 한 건데 그냥 놔뒀더니 완전히 엉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이 돼서 이건 더 이상 어떻게 믿을 수 없는 기관이 됐단 말이죠. 이건 이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리빌딩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거냐, 만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0: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숙제로 남은 거라고 보는데요. 그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니까 행안부 산하에 둔다 그러면 또 야당에서 그걸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독립성이 보장되느냐, 중립성이 보장되느냐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방금 김 최고 말씀처럼 그냥 두니까 무슨 뭐 직원들 뽑을 때도 자기 자녀들 뭐 특수해서 채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한참 바쁠 때다 휴가 가고 뭐 이런 게 벌어지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합의가?
2: 뭐 선관위가 행정부의 어떤 산하 공공기관으로 갔을 때는 뭐 저희처럼 여야 관계가 첨예한 데 있어서는 계속 더 어떤 중립성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0: 예.
2: 때문에 독립 기관화를 하되 이제 두 가지 문제잖아요. 외부 감시와 감사를 안 받는 부분에
0: 예.
2: 대해서 뭔가 좀 외부 감시와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법원과 선관위의 좀 유착관계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법적 소송이나 수사에 있어서도 영장이 안 나온다든지 또뭐 어떤 그런 유착 의혹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개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뭔가 좀 법원하고 선관위 조직하고 분리시키는 상설화하는 뭐 그런 게좀
0: 네,
2: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필리버스터 12번으로 배치가 됐다네요.
3: 안 한다는 말이죠. 12번까지 가잖아요. 그럼 1번부터 11번까지 줄줄이 삭발하고 석고 대죄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한 24시간이니까
1: 3번을 넘지 않겠지.
3: 2번에서 3번에서 끝난다고 봐야죠. 그래도 많이 배려해줬네요. 순서라도 넣어준 게 어딥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른 정당입니다.
2: 원래 이제 그 필리버스터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의원들이 그 로텐더 홀에서 개인적으로 온라인 방송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
3: 예전에 민주당은 야당일 때 필리버스터 그 국회에서 못하면 국회 앞에서 야외 필리버스터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죠.
1: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필리버스터가 변질됐어요. 원래는 소수 정당이 그 합법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0: 아, 그래서 과거에
1: 그런데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면 여야가 다 들어와요, 또. 이런 건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로 중요한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이렇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조금
0: 의미가
1: 제가
0: 없죠,
1: 볼 때
0: 사실.
1: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0: 맞습니다.
1: 있다고 봐요. 이건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건좀 길을 열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소수정당이 계속 뭐 보수 세력이 소수정당이라고 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회법을 만들어 놓는 게좀
2: 아니
1: 부당하다.
2: 근데 이 필리버스터 중단하는 게 과반으로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중단할 수 있는
1: 3분의 2가
2: 부분이고요.
1: 아니고 5분의 3.
2: 예, 5분의 3.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필리버스터의 폐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왜냐하면 역대 정당 중에 5분의 3 가까이 또한 진영이 5분의 3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150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드는 법이 5분의 3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5분의 3 규정도 국회를 계속 하다 보니 5분의 3에 가까운 거대 정당이 생기더라. 이런 상황도 또 감안해야 되니까 결국은 소수 야당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에서 공간을 좀 열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서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 첫 TV 토론 누가 제일 잘했냐 포를 하고 있는데 1200분 정도가 지금 투표를 하고 계시고요.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제 민주당 당대표 첫 TV 토론 우리 장해찬 전 최고 어떻게 보셨나요?
3: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계속 헛다리 짚던 김민석 후보가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민석 후보 분위기가 좋다가 무리한 네거티브 공세로 오히려 역풍이 불었던
0: 신천지?
3: 것 같거든요. 네, 신천지 이야기 꺼낸 거는 좀 실책이라고 봐요.
0: 어제 TV 토론 신천지 얘기 안 나왔죠.
3: 그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도 이런 식의 네거티브 공세가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원들한테 반감을 산다는 걸 조금 뒤늦게라도 깨달은 것 같았고 뭐 여러 가지 공방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TV 토론회가 너무 재밌으면 안 좋습니다. 흥행은 돼도 그게 후보들한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재밌고 자극적이어버리면. 오히려 뭐 비전 이야기 뭐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게 좀 밋밋하긴 해도 그런 식의 어떤 모습들을 핵심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미끄러지던 김민석 후보가 약간 다시 신발끈을 고쳐맨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은 감상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0: 야, 김민석 후보가 나름 선전했다.
3: 네.
0: 네. 자, 김 전 사무총장님.
1: 저는 좀 뭐랄까 잽 날리는 수준 내 토론회였다.
0: 서로서로?
1: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김민석 후보는 사실은 그래요. 기대가 많죠. 총리도 했고. 그다음에 학생운동할 때도 연설도 잘했고 뭐 이런 기대가 많은데 기대에 비해서 별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세 후보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했다고 보는데 그럼 기대가 별로 없었던 정청래 후보가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저는 정청래 후보가 나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대1로 합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게 본인이 좀 두들겨 맞는 듯한 이런 느낌의 토론이 오히려 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자, 정청래 한 표, 김민석 한 표 나왔습니다.
2: 저는
0: 자,
2: 김민석 김주호.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당청관계예요. 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어떤 관계가 지난 1년처럼 삐그덕거린다면 아니 뭐 지금 뭐 총선 얘기도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이재명 정권은 그냥 1년 차부터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초지일관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당청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본인을 어필했기 때문에 그 초점 자체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뭐 주가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부동산 관련 문제들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실망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당청 관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삐그덕거린다면은 사실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 동기 자체를 부여했다고 봅니다.
0: 그 아까 김철근 사무총장이 유승민 의원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대통령 임기 1년차 2년차 때 당내 당외에서 유력 인사가 이렇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거든요.
1: 꽤 있었죠. 왜냐하면
0: 1년차 때 있었습니까?
1: 박근혜 대통령 때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김근태 의장, 뭐 계급장 떼고 뭐 부장.
0: 그거는 좀 2년차, 3년차 지나서 아니 이거 1년차 때 이런 게 있었나 싶어서.
1: 지금 이제 2년차에 들어갔어요.
0: 이제 들어가니까. 네, 예.
1: 들어간 상황이고 물론 대통령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함께 가는 그 당대표가 되는 게 대통령한테는 좋겠죠.
0: 예.
1: 그런데 이제 다수의 권리당원들이 지금 중도와 중도보수로 확장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든 이재명 대통령인데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간다고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갈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아, 알겠습니다.
0: 그러면 네. 지금 김 전 사무총장 말씀하시는 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어제 토론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는 거죠.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을 했는데 네. 다른 후보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네. 왜 당신은 노코멘트라고 했냐라고 해서 거기서 약간 정청래 후보가 조금 마이너스를 얻지 않았나.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통 당원들, 그러니까 당원 분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온 당원이 한 35%, 30%, 문재인 대통령 때 들어온 당원들이 한 30%, 35%, 이재명 대통령 때 들어온 당원들이 한 35% 정도 된다고 볼게 판단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오래된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민주당 정권이 맞냐. 우리가 만든 정권인데 민주당의 원칙에 맞게 정권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예. 당대표가 대통령을 보좌하지만 상당히 그 뭐랄까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예. 당대표에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0: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 오래된 정통 당원들은 유시민의 대통령에 대한 비난 혹은 비판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 말씀은?
1: 상당히 우호적으로 오케이. 볼 겁니다.
3: 예.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예. 선을 너무 넘었어요. 그 어물전 썩은내라는 예, 단어는 예, 예. 만약에 그 이야기를 제가 어디 방송에서 했으면 장해찬 저거 또 막말한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이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냥 진영 내의 비판이니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거지 건강한 내부 비판과 어물전 썩은내라는 극단적 단어 표현은 차이가 상당히 있죠. 정치라는 게 결국 언어로 하는 건데 유시민 씨의 최근 발언들은 본인의 감정적 분노나 짜증을 못 참는 걸로 보여요. 이게 어떤 이 정부가 잘 되라고 하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나 짜증났고 나 화났어 이걸 왜 몰라줘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라는 굉장히 감정적인 표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 이재명 정부에게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분들도 유시민 작가의 이 어물전 썩은내 발언 이후로는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치다.
0: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정청래 후보가 그 발언에 대해서 나는 노코멘트 하겠다. 이건 어떻게 영향을
3: 미치죠? 그럼 미치겠어요? 마이너스죠. 네, 저는 마이너스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때로는 당원들이 대통령을 견제할 당대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유시민 씨의 어떤 과도한 발언이 좀 눈치 없이 정청래 후보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은근슬쩍 톤다운을 하면서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전당대회 국면에서 잘 안 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련한 거죠. 이 사람이 오래 살아남은 이유가 있구나. 근데 유시민 씨는 오히려 더 폭주를 하면서 그런 유시민을 엄호하는 정청래 후보에게 저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대통령도 좀 견제해야지 정청래를 밀어줘야지 했던 사람들도 이거 잘못하다가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랑 정말 난장판 싸움 나겠구나. 이 당정 갈등으로 한번 여당이 뒤집어지겠구나 하는 우려를 자극할 정도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시민 씨의 최근 발언들이 오히려 저는 정청래 후보에게는 부담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0: 예?
2: 저는 정청래 후보가 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서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작은 규모지만 그 민주 진영에서 활동했던 유튜버들과 수많은 당원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그 댓글들과 방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0: 예.
2: 아니 저희가 그냥 개모임이 아니고 민주당이라는 큰 정치 결사체인데 정치 결사체 안에서 우리가 만든 그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각종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터졌을 때 거 봐라 꼴 좋다 이런 댓글들을 그냥 막 생성하면서 자해행위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 그러면 차기 당대표가 될 사람이 내가 지금 좀 표를 더 받겠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방치한다는 게 그게 옳은 당대표의 모습인가에 이걸 또 얘기해야 네.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비난받을 일을 했다면 용기 있게 얘기를 해야죠. 말씀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명청 갈등은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확실한 입장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뭐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장해찬 최고가 이 방송에 나와서 유시빈 작가에 대한 한 얘기 쇼츠로
3: 대박이 났더라고요.
0: 엄청 생산이 됐어요.

0: 하나 더 이야기해보면 그 어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공격한 것중 하나가 그 생일 찍기, 홀짝 찍기. 뭐 생일이 몇월생이면은 뭐 누구누구를 찍고 몇월생이면 또 누구누구를 찍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친정청래 최고위원 3명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전략적 투표일 수도 있죠.
1: 아니
0: 뭐
1: 근데 뭐
0: 예.
1: 뭐야 김민석 최고 그러니까 대표하고도 같이 하시는 분들 다 짝짓기 돼
0: 예,
1: 있더만요.
0: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했는데 그 어제 그 우리 방송에서 정호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는데 아마 김민석 후보랑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뭘 했냐면 그 지지자들이 알아서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뭐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노무현 때도 문재인 때도 있었던 얘기다. 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 민주당 전당대회나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후보 경선 대회에 조직적으로 그 대응을 하는 거겠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서 사실 이제 컷오프에도 사실 3명은 다 통과가 됐잖아요.
0: 들어갔습니다. 예,
1: 예, 네,
0: 맞습니다.
1: 통과가 됐고 그 조직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구태죠. 그러니까 친청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김민석 대표 후보하고도 함께 하겠다고
0: 그럴 수도
1: 짝짓기
0: 있죠.
1: 하는
0: 예,
1: 것도
0: 그렇죠. 예. 마찬가지
1: 마찬가지로
0: 구태다.
1: 예,
0: 예.
1: 구태인데 심지어 최민희 의원은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내가 수석 최고위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한테 올 표를 좀 나눠줘라.
0: 세 명이 다 들어오게.
1: 예,
0: 예.
1: 심지어 뭐냐면 지금 여성 그 후보들 중에 5등 안에 못 들면 여성 후보들 중에 1등한 사람이 5등을 제끼고 최고위원이
0: 예.
1: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팀플레이 하는 구조죠.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런 식의 구태 정치를 하는 것은 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0: 예.
1: 그게 내부에서 무슨 그걸로 뭐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온당치 않다고
0: 예.
1: 봐요. 예.
2: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뭐 생일 관련해서 짝짓기 투표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친청계 후보가 3명으로 적었고 친명을 표방한 후보가 다수다 보니까 표가 분산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부분을 마케팅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는 이제 구도가 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 전당대회에서 그런 방식의 어떤 투표를 하는 것 자체는 지양해야
0: 예.
2: 되지만 저 역시도 그거 뭐 당원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를 어떻게 또다
0: 막느냐?
2: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0: 이해합니다. 어떤
2: 예,
0: 말씀
2: 강조할 필요는
0: 이해하고,
2: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일면 동의하는 게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이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생일대로 나눠서 투표하자라는 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활동이거든요. 각종 정치 게시판. 그게 과연 뭐 5%, 3%, 1%가 될까? 그러면 영향을 못 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들긴 해요.
3: 근데 별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실제 투표에는. 그리고 사람들이요. 전략적 투표하지만 최고위원 선거 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찍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데 내 생일은 달라서 저 사람 찍는다. 그렇게 잘안 해요.
2: 맞아요.
3: 그랬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2: 맞아요.
3: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의 어떤 무리한 온라인에서의 캠페인이 다른 진영, 다른 계파한테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역결집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최고위원은 우리 계파 여러 명 당선, 이게 뭐 최선의 결과긴 하지만, 일단 나 하나 당선되는 거 목표로 겸손하게 달려야지. 저는 최민희 의원이 나 수석되는 것보다 이성윤, 뭐, 한민수 살려달라. 너무 좀 오만해 보이거든요. 다된 밥처럼 생각하나? 이러다가 1등 하다가 5등, 6등으로 고꾸라질 수도 있는 게 최고위원 선거인 거예요.
2: 맞습니다.
3: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 당선시켜주세요라고 겸손하고 절박한 태도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0: 예,
3: 생각합니다.
0: 그 김민석 캠프에서 친청의 홀짝 투표 지침에 대해 당규 위반으로 보고 당 선관위에 신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그 김철근 사무총장 말대로 김민석 후보 쪽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충청 경선이나 경남 경선이 끝나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에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0: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What's your name?
3: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4: 이름이 뭐예요?
3: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5: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 최근 발표된 당대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전에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섰거든요. 근데 최근 조사 보면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많이 두 사람이 붙은 조사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정청래 후보가 많이 쫓아오지 않았냐. 정청래 후보 본인도 다른 뭐 방송에 나가서 추세를 봐라. 추세는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장해찬 전 최고가 얘기했던 대로 1등 달리던 김민석 후보가 괜히 네거티브를 꺼내서 이게 역풍 불어서 역전되는 건 아닌가 추세상. 뭐 그런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6: 그 최근 흐름은 정청래 후보에게 좋죠. 그런데 아직 전당대회 본격적인 이 핵심 투표가 진행되긴 전이잖아요. 호남 지역 투표들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지난 그 TV 토론에서 선방한 것처럼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본인의 비전이나 뭐 이재명 정부 성공 이런 이야기들 오히려 뻔하고 좀 하나만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1등 후보나 이기는 후보는. 그러면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고 복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지지층 말고 민주당 지지층을 네. 한정하면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이겨요. 솔직히 말할까요? 저 전체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거 정청래 후보를 찍고 네. 있습니다.
5: 맞습니다. 예.
7: 쇼츠각인데.
6: 아니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면 저는 이제 보수 유튜버 가서 욕먹는 게 냅둬라 정청래 응원해줘라. 왜 바른말에서 우리의 전략을 들통나게 하느냐. 아 근데 저는 또 정치평론가가 또 직업인 사람으로서 직업윤리를 지켜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건 뭐냐. 국민의힘 지층이 봤을 때 정청래 후보가 대표되는 게 우리한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예. 마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민주당 당원들이나 핵심 지지층의 선거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예. 거죠. 근데 초반과 달라진 건 김민석 후보 측에서 결코 방심하거나 만만하게 나 당연히 총리 출신이니까 이긴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5: 예.
6: 박빙 구도가 펼쳐질 것 같아요.
8: 어제 내가 민주당 의원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어요.
5: 예.
8: 그래서 물었더니 신천지 문제를 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대략 한 7, 8% 정도는 까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되냐 그랬더니 완전히 혼전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예.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가지고 1,000명 이상에서 샘플로 혹시 조사를 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서 민주당 지지자와 그다음에 무당층을 가지고 하면은 한 500명 정도로 샘플이 줄어요.
5: 예.
8: 줄기도 하고 이게 또 지역별로 안 맞아요. 인구비하고 예. 안 맞아요. 이런 게 있고.
5: 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보면 일반 여론조사가 포함되는데
8: 30%인데 예. 배제 조항이 있잖아요.
5: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는 배제하는 거죠.
8: 배제 조항이 예. 있기
5: 그러니까
8: 때문에.
5: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 한해서 뽑기 때문에
8: 그렇죠.
5: 지금 아까 장해찬 전 최고가 말한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해서 뭐 정청래 후보 앞서는 것은 별 의미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8: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오히려 조사를 예.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가지고 조사를 1,000명 이상을 해서
5: 샘플이 좀 크게 예. 예,
8: 아예 그렇게 해서 좀 조사가 되는 거면 좀 신뢰가 가겠는데 그 지지층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전국 단위로 보면

0: 예를 들면 호남이 10%인데 민주당 권리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는 훨씬 많거든요.
1: 그럼요. 네.
0: 그럼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흐름상 좀 추세나 이런 걸 좀 그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지 이게 꼭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요.
1: 예.
0: 특히 이제 뭐 권리당원이라고 본인이 주장한 사람들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권리당원이 그래 봐야 150만인데 예. 4천만, 5천만 중에 150만 이게 너무 작잖아요.
1: 샘플이 더 줄어들죠.
0: 더 줄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건 별 의미 없는 수치가 아닌가. 예.
1: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MBS하고 미디어 토마토도 전국 1,000명, 전국 1,0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 이 샘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은.
0: 그렇죠. 예. 예.
1: 참고로 말씀드리면 MBS 조사의 전체는 정청래 21, 김민석 19로 정청래가 앞서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만 놓고 봤을 때는 김민석 34, 정청래 29 이렇게 김민석이 앞서고 미디어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로 했을 때는 정청래 36, 김민석 28인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국한했을 때는 김민석 44, 정청래 38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조사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이 훨씬 앞섰는데 많이 좁혀왔다.
0: 그렇죠.
1: 그 추세로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 캠프에서 아 우리는 역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을 수 있잖아요.
2: 저는 정청래 후보가 사실 내공이 있는 후보고 바로 직전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력은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당내 선거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네거티브는 사실은 당원들을 굉장히 피로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후보들 사이에 좀 심한 네거티브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 지난번 성남시장 경선 때 많이 하셨지 않나요?
2: 제가요?
1: 네.
2: 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1: 아니 저는 2등 후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2등 후보를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2: 아니 뭐 어찌 됐든 그 네거티브에 사실 뭐 신천지 관련된 건도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근거도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 당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거에 중점이잖아요. 그러면 초지일관 그 전략에 맞게 선거 캠페인을 잘하는 사람이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예. 자, 참고로 그 MBS 조사는 지난 27일 29일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고요.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지난 27일 28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33명을 대상으로 했고 무선 ARS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 충청과 경남. 근데 그 사실 민주당 당원 분포 성향상 충청과 경남이 많지는 않아요. 당원
0: 충청이 한 11%.
1: 예, 그렇죠. 많지는 않은데 첫판이니까 그렇죠.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첫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첫판 결과에 따라서 뭐 후보들이 너무 표가 안 나오면 뭐 스스로 또 드랍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으니 가능성.
0: 역대 민주당의 그 대통령 선거 경선이라든지 당대표 경선 이게 순회 투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1등을 한 후보가 마지막까지 1등을 했다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너풍이 불긴 했지만 그때 제주에서 2등인가 3등하고 울산 가서 그 합산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1등했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광주 가서 완전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내가 봤을 때는 그 전당대회 순회 투표 룰 세팅에서는 정청래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표가 많은 호남과 수도권 서울 경기를 뒤에 배치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한 2, 3주 동안 대세론을 형성하면 가장 표가 많은 지역에서도 그 흐름이 먹힐 거다 이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계산에 따라서 1번이 지금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잖아요.
1: 예,
0: 충청.
1: 예.
0: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죠.
1: 네, 장혜찬 쪽.
3: 저는 충청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이기거나 상당히 선전해서 충청에서도 정청래 후보 안 먹혔다.
1: 그럼 전략 미스인데?
3: 라는 저는 뉴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0: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충청도 출신 정치인들을 많이 모셔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반기문 총장님도 모셨었고 뭐 그 젊은 김용태 말고 양천의 김용태 의원도 충청도 분이시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은 충청의 뭐 손자 아들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은 대권 주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충청 대망론에 대한 갈망이 늘 있기 때문에 그 당대표 주자가 충청 출신이라고 해서 와 우리 충청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대선 주자 대망론일 때 충청 출신을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나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여러 후보 중에서 지금 당대표 후보 으로 놓고 보면 뭐 엎치락뒤치락 비등비등하지만 예? 대권 주자 지지율로 뛰어 보면은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정청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보지는 않잖아요.
1: 벌써 대선 불출마 선언했어요.
0: 뭐 그렇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왜 혼자 불출마 선언하지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고향 출신이라고 해서 더군다나 지역구도 충청이 아니거든요. 그 충청 출신이지만 지역구는 계속 서울 마포잖아요. 생각보다 그 고향 약발이 안 먹힐 어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 예, 김지호 대변인.
2: 근데 이제 전당대회 여러 번 겪어보면 충청권 당원들이 굉장히 진짜 이렇게까지 전략 투표를 하나 할 정도로 어떤 지역의 이익이나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뭐 민심이 바로 이트다 이런 얘기도 많이
2: 예,
1: 하니까요.
2: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재명 당대표 모실 때 저희가 가장 신경 쓴 지역이 충청하고 부산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캐스팅 보드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서 호남만 뭐 호재가 많이 부각됐는데 충청에도 대규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이 많이 설립되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바로 직전 총리인 김민석 후보도 뭐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뭐 물론 이제 연고지로서의 어떤 정청래 후보 장점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이나 케미 이런 걸 많이 따질 것 같습니다. 예.
1: 당대표 선거 뭐 순행에서 결과는 뭐 주말 지나면 나올 거니까 좀 지켜보고요. 이 또 궁금한 게 최고위원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8명 후보 중에 뭐 다들 이야기하는 것은 5명은 친명이고 이제 3명은 친청이다 이런 거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5명 다 이제 뭐 최고위 친명 최고위원을 보내달라라고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이제 친명이 3이냐 친청이 2냐 혹은 4냐 1이냐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 제가 봤을 때 인지도 순위예요. 친청 친명이 아니고 그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누가 더 많이 알려져 있냐.
1: 최근 여론조사는 친명 3 친청 2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3: 그 정도 되지 않을까
1: 그렇게 싶어요. 그 정도?
3: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이제 최민희 의원이 그 자기한테 올 표를 두 사람한테 더 나눠줘라라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게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친청 후보들이
1: 최민희 의원이 어쨌든 여론조사 잘 나오더라고요.
3: 네. 네. 가장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친명 후보들은 김용 후보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김영호 의원은 3선이고 뭐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하지만 김용호 후보는 조사하면 지금 거의 꼴찌
1: 그 정도
3: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결국 인지도 싸움 아닌가. 이건 친명 각자의 팀 정청래 팀 김민석으로 싸우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지도 순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1: 예. 뭐 어떤 정치 평론가들은 두 명은 확실하다. 한 명이 누가 들어오냐. 뭐 그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대2 구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김지현 대변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뭐 초기에 최고위원 여론조사 한 그 추세가 그냥 지속됐는데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다가 예, 명팔이 예. 발언으로 그냥 예. 아예 그 최고위원이 안 된 적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이번에도 나의 지지율이 견고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표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은 나중에 가면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최고위원 선거를 뛰어본 사람은 압니다. 실제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최고위원 후보 출마했을 때 다 사람들이 아유 정청래는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찍어줘. 그 말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 저를 찍어야 된다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초기 상황보다는 좀 충청 결과를

0: 까봐야 확실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충청 선거 결과 나오면 아마도 하위권에 계신 분들은
1: 주자들이
0: 또
1: 예.
0: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2: 예. 근데 사실 저는 김철근 전 사무총장 말씀에 이번 부분은 좀 동의하는 게 친청 친명 구도 이전에 친명계 후보들이 네임드가 좀덜 나왔어요. 좀 거물급인 사람들은 내가 최고위원 나갈 사이즈는 아니지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세 분은 미디어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방송 출연이나 기자회견 등을 즐겨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반해 이 친명계 다섯 분 중에는 저도 하루 종일 뉴스 보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지도 측면에서는 친청 후보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예를 들면 당대표 후보와 다르게 그래도 친청계 최고위원이 두 명만 들어가도 뭐 김민석 후보가 당선돼도 최고위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친명계 측에서 이 판을 짜려면 좀더 네임드 후보들을 최고위원 선거에도 막이 설득해서 출마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전략의 미스가 지금 와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하나만 더 해보죠. 오늘 그 국회 문광위 차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뭐 다른 걸로 청문회한 건 아니고요.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관해서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았으면 청문회가 없었겠죠. 성적이 안 좋으니까 청문회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청문회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걸 청문회를 할 거린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감독 선임 문제 이런 것들의 좀 문제점에 관해서는 그럼 문체위 차원에서 그 전에 해결을 했었던 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저 생방으로 전 국민이 다 보는데 청문회를 한다? 근데 제가 잠깐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준비가 좀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자체보다. 이 청문회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축구를 가지고
1: 예.
3: 뭐 선수를 기용했냐 말았냐 왜
1: 예.
3: 뺐냐 이게 좀 어찌 보면 축구도 전문적인
1: 그럼요.
3: 분야잖아요.
1: 네, 그럼요. 예.
3: 그것도 어찌 보면 감독의 권한이기도
1: 예.
3: 하고 저는 이제 그 축구협회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그 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어떤 뭔가 인맥이라든지 학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오픈돼서 유능한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거냐. 뭐 이런 지점들이 좀 오히려 돼야지 그 뭐랄까 유명한 선수들 이름 얘기하고 감독 얘기
1: 예.
3: 하면서 본인 의원들이 인지도 알리는
1: 아,
3: 수준의
1: 예.
3: 그 청문회는
1: 알겠습니다.
3: 별로 국민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1: 예. 장전 최고.
2: 그러니까 사실은 축구협회에 많이 분노했던 축구 팬 사이트 네티즌들이 이 청문회를 보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더 분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밖에 준비가 안 됐나? 이렇게밖에 아니 게임 왜 졌어요? 이게 청문회에서 나온 질문입니까?
1: 그렇죠.
2: 그러니까
1: 예.
2: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분들이 그냥 가십성 이슈 말고 이런 청문회를 할때 정말 좀 책임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예. 김조 대변 짧게. 예.
0: 그 아마 유튜브나 기사 댓글 보시면 청문회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축구 팬들이
1: 아, 비판이
0: 신랄하게 막
1: 예.
0: 비판을 하더라고. 왜 졌냐느니. 그게 물어볼 이야기냐.
1: 예,
0: 최소한의 전문성도 없다. 이렇게
1: 동의합니다.
0: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원분들이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1: 예.
0: 부분도 좀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클리어링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1, 2부 순서 마치고요. 3부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8: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고요. 서울과 대구는 2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4도, 부산은 38도까지 올라가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뜨거운 열기는 계속 쌓이겠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그전으로도 양화 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일산에서 구리 쪽 나가는 게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성수대교를 시작으로 천호대교 쪽으로 답답하고요. 청담대교, 동호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기 어렵습니다. 동작대교 다리 위에서는 괜찮지만 동작대로로 이어져서는 동작대교 남단에서 사당역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꽤 깁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내촌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동산 요금소에서 남춘천까지도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남았습니다만 잠재 후보군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 나왔었던 박주민 의원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주민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0: 요즘 부쩍 언론 접촉이 많아졌다.
1: 아니,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건데요.
0: 아, 그래요?
1: 예,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건데.
0: 원래 잡혀 있는 건데 아, 예, 갑자기 이런 예, 결과가 나와서 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런 예, 말씀인가요? 예.
1: 뭐 제가 일부러 더 출연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제가 YTN 이 부스에서 우리 박주민 의원 모시기는 한 5년 만, 6년 만인 것 같은데 반갑고요.
1: 네.
0: 그 뭐 공교롭게 우연이긴 합니다만 뭐 서울시장 재도전 의사 밝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지난 2년간 이미 준비를 했었고 준비했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말씀 못 드렸다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
0: 예.
1: 또 잘할 자신도 있고
0: 예.
1: 하기 때문에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도전하겠다 그런 마음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0: 그런데 예. 예. 뭐 이제 의원님 본인이 이제 법률가 출신이니까
1: 예.
0: 이번 재판도 다 보셨겠죠.
1: 맞습니다.
0: 예. 예. 2심,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1: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보거나 설명을 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판결문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드라이하고 빡빡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한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이 어떤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빡빡하게 인정을 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항소심에 가서 결론이 바뀐다든지 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저는 양형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했던 거는 사실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형이 오히려 더 올라가야 정상 아닐까?
0: 예.
1: 올라갈 가능성도 예.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0: 예. 뭐 저도 판결문을 봤습니다만은 판사가 이제 죄질이 무겁다라는 표현도 썼고
1: 맞습니다.
0: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긴 합니다만은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뒤집어지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판단하시니까는 또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실 텐데 뭐 633 법칙으로 따지면 이제 내년 4월에 보궐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보궐이니까 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주민 의원은 이제 경선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거 보궐이니까는 경선 없이 전략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누구를 꼽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 근데 실제로 서울의 경우에는 그동안 전략으로 공천을 한 바는 없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네. 과거에 이제 한번 서울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 바는 있지만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이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당 지도부가 판단하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가 그때도 경선으로 판단을 해서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은 한 번도 전략 공천으로 후보를 정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좀 안타깝지만 민주당에는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니게 그러면, 되었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좋은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받고 붐업도 시키고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전 앞으로 만약에 보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누구든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포함해서 나와서 경선을 통해서 검증도 받고 붐업도 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본선에서 상대방과 이제 겨뤄야 오히려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 서울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배출한 서울시장 조순, 고건 또 박원순 시장까지
1: 네.
0: 정통 민주당 출신이 아니다.
1: 네.
0: 외부에

0: 서울에서 데리고 온 인사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정통 민주당 인사로는 이길 수 없다. 중도층 확보하려면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주장하신 분도 계세요.
1: 사실 뭐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경선 때도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반면에 저는 그때 민주당 DNA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 민주당이 갖고 있는 비전으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그렇게 약한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이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거나 또는 시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애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민주당에서 커온 사람,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산으로 평가받는 사람들도 좋은 승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0: 그 일각 제가 동의하는 게 지난번 선거에서 구청장 선거를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민주당 DNA를 이긴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서울시장 졌어요.
1: 맞아요.
0: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장은 오세훈 찍고 구청장은 민주당 찍었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교차 투표를 한 거잖아요.
1: 대략 한 13만 표 정도가 그렇게 교차 투표를
0: 그
1: 했다고.
0: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1: 사후적인 평가를 뭐 시당에서 진행을 했고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청년 이슈 또는 부동산 이슈도 있었고 또 캠페인이 좀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청년 이슈라든지 부동산 이슈를 우리 당이 몰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가깝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민주당이 뚜렷한 해결책을 못 내세우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진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요. 그런 것들 좀잘 준비하는 게좀 필요하다고
0: 그러면
1: 생각합니다.
0: 박주민이 후보가 되면 그거를 어필할 수 있습니까?
1: 저는 지금 그래서 청년 자산 형성 루트 그리고 역량 강화 루트를 민주당이 좀 제대로 설계해서 좀 제시하고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작업을 하나 좀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법안을 좀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가 경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도 활발하게 공급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공공도 역할을 해서 투트랙으로 주택들을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공급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민간의 경우에는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자.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신통계 이런 것들 내놨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담금 문제 같은 경제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금융적인 지원 방책, 저는 뭐 시민 펀드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 결합해서 민간도 좀더 속도를 내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반면에 이제 오세훈 시정 때 무시당해 왔고 외면당해 왔던 공공도 역할을 해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가격대에 살수 있고 살 만한 살기 좋은 주택들을 공격적으로 공급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청년 정책은 알겠고 부동산 정책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서울에서 계속 패하는 이유는 결국은 부동산 아니냐.
1: 맞습니다. 예. 그런 이슈가 있었죠.
0: 옛날에는 이제 강남 3구만 해당됐는데 이게 점점 번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벨트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YTN에 있는 마포까지 강을 넘어서까지 뭐 이렇게 얘기 자꾸 되고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 차원에서 몇 가지 공약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당정청이 합심해서 뭔가 새로운 공약을 내든 어떤 뭐 트렌드를 바꾸든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분도
1: 맞습니다.
0: 계시네요.
1: 그래서 사실 서울에 좀 맞는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지역에 정비사업 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까지도 담는 아주 구체적인 이런 정책들을 좀 내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들이 그룹을 좀 만들어서 연구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축적이 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난 경선 때도 우리 민주당 후보, 경선 후보 중에 누구 하나 재건축 재개발에 소극적이다라든지 하는 사람은
0: 네,
1: 없었어요.
0: 맞습니다.
1: 다만 이제 기존에 축적되어 왔던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정책에 더해서 새로운 어떤 금융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새로운 어떤 비전으로 돌파를 해 나갈 수 있고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0: 전당대회 당권 주자죠. 정청래 후보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했으면 서울시장이 선거에 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1: 일단은 6만 표 정도 차이로 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뭐 아까

0: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이슈나 청년 이슈, 그리고 캠페인 방식의 약간 소극성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테고, 또 워낙 표차가 작았으니까 표가 좀 모였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1: 결과론적 네. 분석이니까. 네. 그런데 뭐 그 서울시장 선거에 조국혁신당 후보도 안 냈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합당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까? 그러니까 그게 만일 이슈를 미쳤다면 구청장 선거는 왜 이겼을까?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0: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봤을 때 시장 선거 이겼으면 사실 이런 해석도 안 했을 텐데 네. 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원인들을 진단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조금씩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수백 가지는 될 수 있겠죠.
1: 뭐 경쟁했던 후보니까는 말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정원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매력이 좀 없지 않았냐. 오세훈 시장 시장을 4번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찍어준 것은 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박주민만의 매력을 발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음에 또 나온답니다. 네. 물론 오세훈 시장은 이제 3심에서 결과가 이제 안 좋게 나온다 전제하에 그러면 뭐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후보가 나오든 나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발산해야지 서울 시민들 뽑아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0: 제가 사실은 이제 이동용 작가님의 다른 방송을 좀 봤는데 저보고 거지갑 이미지 탈피해야 된다. 제가 갖고 있는 학력이라든지 경력 같은 걸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것도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제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뭐 좀 드러낼 필요 있는 것들은 좀 드러내겠는데 저는 사실은 강력한 비전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사실은 28년 되면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30년 되면 국회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 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약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서울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뻗쳐나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강력한 비전, 경제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한 강력한 비전으로 이런 부분을 설득해 나갈 거고 그럼 아마 합리적인 서울 시민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강력한 비전의 어떤 설득력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1: 그런데 반대로 모든 어떤 중요한 시설이나 뭐 국회나 이런 것들이 세종으로 가면 서울시 발전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표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우리는 세종 가는 거 반대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나오면.
0: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균형 발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서울을 포함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강력하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 방향은 맞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서울은 그럼 어떤 미래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서울 개발공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뉴욕이라든지 싱가포르처럼 개발공사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어떤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 강점을 갖고 있어요. 서울이. 이런 부분 더 키워나가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 중앙정부는 아직 서울에 대한 어떤 AI 인프라 관련된 고민이 없거든요. 그런데 뉴욕만 해도 뉴욕주가 스스로 컴퓨팅 인프라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서울도 독자적으로.
1: 미국도 서울이 뭐 뉴욕과 워싱턴이 나눠 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서울이 경제적인 수도로서 현재 있는 강점을 더 크게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은 어떤 투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곳이 되겠다라고 경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비전들 좀 더 다듬어서 충분히 서울 시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뭐 잘만 된다면 지금 뭐 미국 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캐나다라 호주나 브라질이나 다 그런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경제 수도하고 이제
0: 정치적 수도
1: 정치적 수도 분리된.
0: 네.
1: 그러면은 서울이 경제 수도로서 더 발전할 수도 있겠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뭐 요즘에 그 외국 그래서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좀 더 편리한 관광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하긴 합니다. 예. 부동산 얘기 쭉 했는데 그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했어요. 하락한 원인 그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꼽았나 보더니 부동산을 1등으로 꼽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딱히 뭐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내놓고 그 전에 내놓지 않았으니까.

0: 어쨌든 부동산 이슈를 제일 1순위로 꼽았으니까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1: 아시겠지만 26년 즉 올해가 공급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여러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임 시장 때에 비해서 매년 거의 15,000호에서 20,000호 가깝게 공급을 적게 했고 특히 올해와 내년이 거의 공급 절벽인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겠죠. 수요는 있고 공급은 안 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풀어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뭐 12구 대책 등 공급 대책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이 공급이라는 것이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가격도 오르고 구하기도 어려운데 잘안 보이네라는 답답함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좀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라든지 혁신적인 공급 대책들을 좀 내놔야 될것 같고요.
0: 서울에 공급할 땅이 있습니까?
1: 실제로 제가 이제 경선 때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청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아요. 노후된 청사를 30년 넘은 청사들은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복합 개발을 한다든지 뭐 용산 정비창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최근에 군사 지역이 많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 곳을 활용한다든지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면 없는 건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더 공격적으로 공급할 것이고 공급할 것이다라는 어떤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0: 그 대통령이 치적으로 생각했던
1: 주식.
0: 주식.
1: 예.
0: 물론 뭐 취임할 때는 2,5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1: 맞습니다.
0: 지금 뭐 5,000, 6,000, 7,000, 8,000, 9,000 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조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개별 ETF를 무리하게 도입해서 연동성이 심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1: 네,
0: 떨어졌고요. 예,
1: 맞습니다.
0: 어떻게 보세요?
1: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최근 들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 시장이라는 신뢰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정부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을 2차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하는 식으로 방향은 좀잘 잡았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정책을 해서 시장이 좀 안정되겠구나, 변동성이 줄어들겠구나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는 것들은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내셨거든요. 반도체가 피크를 찍었다, 정점을 찍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증시로 보거나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제로 봤을 때 굉장히 호재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또 꾸준하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의 폭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리고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해나간다면은 저는 뭐 연말 정도 되면은 다시 좀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연내에 좀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0: 그 관련해서 최근에 그 건강보험료를 최상단선을 인상하겠다. 플러스 그 직장 가입자들 직장 월급 이외의 소득이 지금까지는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줬는데 1천만 원까지만 공제 주겠다. 그래서 시끄러웠어요. 물론 뭐 정부에서 검토만 했을 뿐이지
1: 그렇죠.
0: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1: 맞습니다.
0: 이제 또 복지위에 계셨으니까 아니 정부가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주식 투자해라. 그리고 배당금으로 먹고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면 어떡하느냐. 이 비난이 주식시장 하락하면서 더 커져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굉장히 지금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다 국민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그 보고서에 따라서 약간 전망치가 틀리긴 하는데 국회에서 최근에 나왔던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에 이제 좀 적자로 돌아선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금 누적 모아놨던 돈들이 소진되는 게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곧 올 거다 이런 보고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요.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떠나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방향을 딱 정해놓고 논의를 던지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좀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충당하는 게 좋겠는지 논의하는 방식을 좀 취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1: 맞습니다.
0: 그 당 관련 상황에서 좀 여쭤보죠.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8월 17일 날 결정이 나니까 아직 뭐 한 2주, 3주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당 분열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뭐 친명 대 친청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아니느냐.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부드럽게 화합할 수 있겠느냐, 과거처럼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은 어떻게 보세요?
1: 사실 뭐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과열을 넘어서 분열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목소리들이 저는 전달이 되고 또 그래서 분열보다는 좀 생산적인 논의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잡혀갈 거라는 기대는 좀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그래서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좀 생산적인 논의 좀 하자. 할 얘기 되게 많잖아요.
0: 그럼요.
1: 지금. 할 얘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토론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자는 얘기를 지금 안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통합을 좀 이끌 수 있는 최고위원들도 좀 많이 좀 선출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0: 아니 뭐 의원님이야
1: 네
0: 두루두루 정치인들하고도 친하고
1: 네.
0: 지금 나온 후보들하고도 다 뭐 나쁘지 않은 관계고 소위 말하는 스피커들 아침에 스피커 뭐 점심 스피커 저녁 스피커하고도 다 두루두루 좋은 관계고 합니다만은 조금 안 그런 분들은 아, 그 방송은 안 나가 뭐 이런 분들도 많고 방송마다 아니 또 특히 지지자들이 많이 갈라져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뭐 저희 댓글에도 뭐 박주민 칭찬하는 분도 있고 아 박주민은 부르지 말라는 분도 있고 막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당내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과열되면 끝나고 봉합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매번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팀 그 원팀 정신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는 분당 얘기까지 하는 분도 계세요.
1: 저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 이후부터 내후년 총선 때까지 대략 1년 플러스 한 4, 5개월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어떤 국가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당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 당 건너편에 있는 당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깨가 더 무거운 이 상황에서 아 우리 당의 그런 과제와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네, 문자로도 많은 분들 의견 주시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예, 문자로 의견 주셨네요. 1600번님 아, 박주민 화이팅. 서울시장 꼭 되세요. 그 아직 모릅니다.
1: 네, 뭐
0: 20,
1: 맞아요.
0: 30 결과도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1: 그리고 633이 지켜질 것이냐.
0: 그렇죠.
1: 물론 굉장히 서울 시민들 생각하면 빨리 결론 내려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법원의 행태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았었고.
0: 633이 지켜진다면 4월입니다만 그게 안 되면 뭐 8월이 될 수도 있고 뭐 6월이 될 수도 있고.
1: 그리고 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제 시작이 됐기
0: 그럴
1: 때문에.
0: 그럴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1: 벌써부터 오세훈 시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재판소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0: 또 선거가 확정되더라도 박주민 의원이 후보가 안 될 수도 있고.
1: 아 가슴 아픈 말씀.
0: 알겠습니다. 뭐 또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은 한번 더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6: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큐레큐.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7월의 마지막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은 조금 선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위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4: 교통안전 1분 턱.
5: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0: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여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협회 운영의 난맥상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상대로 현대축구협회, 고대 카르텔이라는 말이 있다며 회장도 감독도 특정 대학 출신이 아니면 협회에 발도 못 딛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홍명보 전 감독에게 빵집 앞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후배들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나쁘끄럽다는 생각을 안 했느냐며 아직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요 증인들은 청문회까지 진행하게 된 현재 축구협회 상황 등에 대한 심경과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그동안 대표팀에 보내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특위는 모레까지였던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순회 경선이 열리는 지역들을 돌며 당심을 공략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오늘 전남 신안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등을 방문해 김대중의 성공 방정식 송영길이 있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로 개혁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제주에서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유족들과 만났고 제주권리당원 간담회에도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는데 SNS를 통해서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답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박찬대 인천시장과 조찬을 함께하며 자신은 법제사법위원장, 박 시장은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넘었다며 지나보니 끈끈한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선출된 시도 당 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신임 부산 시당위원장의 이성권 의원, 울산 시당위원장 서범수 의원, 경기도 당위원장의 김은혜 의원 등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의 경우 현직인 배현진 의원의 임기가 9월까지로 차기는 재선 조은희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대구시당은 애초 재선 권영진 의원을 차기로 추대했지만 멱살 소동 여파로 물의를 빚은 탓에 다른 적임자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며 메모리 수요 대비 공급 격차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커질 것이 명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DRAM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10%대 초반 증가하는 등 회사 목표치를 상회하고 평균 판매 가격도 전분기보다 40% 중반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NAND 플래시 역시 목표치에 부합하는 출하량을 기록한 가운데 평균 판매가가 60%대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사회는 오늘 서울 상암동 YTN 뉴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조직인 민주파출소의 고발로 경찰이 언론사 내부 감사 관련 수사에 나선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창익 YTN 이사회 대변인은 이번 감사는 과거 부당한 기사 삭제 의혹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당한 자정 활동이었다며 이를 방송 편성 간섭으로 해석해 형사 고발한 것은 언론의 자율과 독립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은 사전 조율이나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 절차

차 없이 7일 오전 10시 YTN을 방문해 수사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YTN은 지난 9일 경찰청에 수사 착수 경위와 법적 근거를 묻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고, 경찰청이 아닌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식 공문이 아닌 회신서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6도, 습도는 56%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6: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서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7: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9: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들을 상대로 집단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12: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만 해도 솔직히 제 아이를 먼저 탓했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선생님들을 너무 힘들게 한 거 아닐까. 그런데 CCTV로 확인한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맞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11: 사건은 지난해 12월 한 부모가 자녀가 학대받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아이가 한 명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났죠. 확인된 피해 아동은 15명, 학대 의심 행위는 두 달 동안 무려 500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 잠깐만요. CCTV 확인된 게 두 달치 됐죠? 그러면...
12: 그 전에 어땠는지는 알 수 없단 이야기죠?
13: 어린이집 CCTV 법정 의무 보관 기간이 60일이잖아요. 경찰이 확보한 것도 그 기간의 영상이고요.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12: 부모 입장에선 알 길이 없네요.
11: 이 사건 물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와 이후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질 테고요.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부모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문제죠.
12: 내가 걱정인 건 말이야.
13: 응? 뭔데?
12: 이렇게 아이들 학대했다는 의혹 받고도 시간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는 거야.
13: 에이, 그래도 처벌받으면 자격 취소되지 않아?
12: 보육교사는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언어재활사들도 수사받고 있잖아. 문제는 그 사람들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아도 자격 취소 사유가 안 될 수 있단 거야.
13: 뭐? 아, 그런 허점이 있었어?
11: 장애가 있어. 아파도 무서워도 정확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더 안전해야 했던 곳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상처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런 사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4: 안녕하십니까. 로얄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1: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었죠. 어떤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가요?
14: 네.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집단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 내용만 봐도 사안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00차례 이상의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게다가 피해 아동이 확인된 것만 15명입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이들을 상대로 교실과 치료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과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1: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건데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가 학대받았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에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기관은 반드시 영상을 보여줘야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14: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보여줘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학대나 다친 것으로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당연히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내면 되는데요.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같은 CCTV 관리자는 특별히 거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요청받는 날로부터 10일 안에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부모님께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진짜 부모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은 확인해야 하겠죠. 다만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법적으로 60일 이상 그 기간만 보관하면 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서 영상이 이미 지어졌다면 현실적으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못 보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을 확보해서 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11: 그런데 피해 부모 측에서 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어린이집 측이 이미 학대 의심 정황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당 종사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는 데 그쳤다. 물론 이 부분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 달리 볼 부분이 있을까요?
14: 예, 그럼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은폐나 직무유기까지 더해지는 거죠. 우선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은 법적으로 신고 의무자입니다. 직업상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도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권고사직으로 조용히 덮으려 했다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훼손하거나 지워버리는 등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입니다.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1: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부모님의 인터뷰가 특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만 해도 혹시 내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힘들게 한 것 아닌가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먼저 탓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고 나서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던데, 특히 이번 피해 아동들은 의사표현이나 자기 방어가 어려운 장애 아동들이었잖아요. 이 점이 처벌 과정에서 더 무겁게 고려될 수 있을까요?
14: 예, 당연합니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법원에서 아동 학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취약성입니다. 장애 아동들은 자기가 아프다, 무섭다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스스로 방어할 힘도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이용한 학대를 훨씬 더 위험하고 악질적인 학대로 봅니다. 게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아이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나 치료사들이잖아요. 이렇게 신고 의무자가 자기가 보호하는 아이를 학대하면 형량이 1.5배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또다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부모님들이 지적한 또 하나의 문제, 바로 관할 지자체의 대응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이 넘도록 달서구청이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장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대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 결과 별도로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했던 건데 안 한 건가요?
14: 경찰 수사 결과만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장부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공무원을 보내 현장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즉시 조사와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 수사가 안 끝났어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아예 폐쇄하는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응급보호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건 지자체의 의무인데 6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건 행정의 공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11: 현재도 대안이 없어서 해당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일단 있다 이야기도 있던데, 학대 의혹이 있는 종사자와 아이들을 즉시 분리하면서도 아이들의 돌봄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14: 두 가지. 첫째, 위험으로부터의 분리. 두 번째, 대체 인력 투입이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하거나 운영을 정지시켰다면 구청은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게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어린이집 문은 열어두되 문제의 교사들만 자격을 정지시켰다면 어린이집 측은 즉시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원장이나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피해 부모들 입장에선 당장 내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들을 가해자와 분리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플랜을 짜줘야 합니다.
11: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혐의를 단정할 순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기존의 아동학대 판례를 고려하면 실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14: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형량을 재판에 가봐야지 알겠지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 아동학대, 그리고 가중처벌 꼬리표가 계속 붙는 구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1.5배 가중되고요. 단발성이 아니라 상습적인 학대로 인정되면 또 1.5배 가중됩니다. 실제로 2022년에 진주의 한 장애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15명의 아동들을 약 500여 차례 학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학대가 심했던 교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구 사건도 유사한 수준의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라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11: 또 하나 제도적 허점도 지적됩니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되는데 언어재활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사실입니까? 같은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직군인데도 자격에 따라 제재가 달라진다면 문제 아닌가요?
14: 아,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사실입니다. 법 제도의 명백한 사각지대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 보육법에 적용을 받아서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가 됩니다. 영영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어재활사, 그러니까 언어치료사는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장애인 복지법상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해서 자격이 취소되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 명령을 같이 내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맹점이 있는 게 가해자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언어치료센터를 직접 차려버리면 자영업자를 분류해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아이를 돌보는데 자격증 이름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는 건 시급히 법을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11: 그래도 이번엔 그나마 CCTV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는데, 만약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학대가 발생했거나 영상이 이미 지워진 경우 아이의 몸에 남은 멍이나 상처, 뭐 진술, 행동 변화 이런 정황 증거만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학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14: 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다고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영상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이 몸에 남은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다른 선생님이나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사건의 전후로 아이가 갑자기 특정 행동을 무서워하는 등의 행동 변화를 모두 퍼즐처럼 맞춰서 봅니다. 특히 아이들이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말하기 어렵다면 법적으로 성폭력 특례법을 빌려와서라도 진술과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이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결정적인 CCTV 장면이 없더라도 재판에서 얼마든지 학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조지의 바라봐줘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26도, 광주는 25도로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서울은 벌써 9일째 연속 열대야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4도, 광주 35도, 부산은 38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내일도 덥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뜨거운 열기는 계속 쌓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서울의 낮 기온 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좀 긴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팔탄분기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차간격을 좁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한산 부근 1차로 고장차는 치워졌지만 그 여파로 서한산 지나기가 어렵고요. 부곡을 통과할 때 신갈분기점 지나갈 때 차량들 모아집니다. 인천 쪽으로는 덕평에서 양지터널, 서용인 부근, 신갈에서 북수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둔대분기점 부근 1차로에는 고장차 때문에 부곡에서 둔대까지 답답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미국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올스타전에서 불과 3분 사이에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 MVP까지 선정되며 별 중에 별로 우뚝 섰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1: 갑자기 펼쳐진 역습 상황에 패스가 전달되자 손흥민이 골키퍼 다리 사이로 침착하게 골망을 가릅니다.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팬들을 열광하게 한 손흥민은 불과 3분 뒤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드러냅니다. 이번엔 골문으로 뛰어들면서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출렁했습니다.
0: 이제 막 처음 같이 뛰는 선수들인데 마치 몇 년 동안 호흡을 맞춰온 것으로 보입니다. 카를로스 1에서 손흥민으로 또 한 번 연결됩니다.
1: 건 이번이 처음.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로 출전해 기대를 모았는데 35분만 뛰고도 두 골을 뽑아내면서 MVP에 선정되는 겹경사도 누렸습니다. 지난 2003년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MLS 올스타전에 출전한 적은 있지만 선발로 나선 건 손흥민이 처음이고 별 중에 별로 우뚝 선 것도 한국 선수 최초의 기록입니다.
0: 모두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줬고 정말 훌륭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VP는 언제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
1: 3경기 연속골을 몰아친 데 이어 올스타전까지 골맛을 보면서 손흥민은 후반기 활약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 손흥민은 일요일 오전 화이트캡스와 후반기 첫 경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0: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준결승전 직후 정치적인 현수막을 들어올린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대한 공식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AFP통신은 피파가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에 패한 뒤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벌인 난투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징계 대상은 아르헨티나의 아얄라 코치와 몰리나, 알마다, 파레데스 등 4명과 스페인 대표팀의 가비까지 5명입니다.
2: 한낮더위가 밤더위로, 밤더위가 다시 한낮더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34도, 강릉 37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양산은 사흘 연속 40도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해상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게 유지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열기가 더 쌓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도 37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122년 만에 폭염이 찾아온 부산. 이틀째 38도를 넘으며 연일 역대급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1: 경남 양산은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는데요. 정혜윤 기자가 그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2: 뙤약볕이 내리쬐는 부산 도심. 바닷바람마저 열기를 식히지 못하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부산은 1904년 기상관측 이래 122년 만에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이틀째 낮 기온이 38도를 웃돌았습니다. 전일 기록한 122년 관측사 최악의 더위에 이어 연일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 걷다 보니까 너무 무더운 날씨네요. 힘들고 그래도 너무 더워가지고.
2: 원래 부산은 시원한 바닷바람 덕분에 여름에도 겨울에도 더위와 추위 영향이 적은 대표적인 해양성 기후 지역입니다. 하지만 상공의 이중고기압이 열기를 뚜껑처럼 가둬 도심 전체를 펄펄 끓게 만든 데다 밀려든 바닷바람마저 열대 수증기를 머금은 뜨거운 온풍으로 변해 부산의 천연 에어컨마저 완전히 꺼버린 겁니다. 반면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양산은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 분지 지형으로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높은 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서풍이 이북은 산을 넘으며 바람이 더 고운 건조해지는 팬현상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분지 지형까지 더해져 기온이 폭발적으로 치솟은 겁니다. 이 밖에 포항도 강력한 팬현상이 대구와 경산은 내륙 분지의 특성이 더해지며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영남 지역은 해안에 위치하거나
5: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4: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부산은 시원한 바닷바람이 도심을 식혀주는 대표적인 해양성 기후 지역인데 이번에는 이중고기압이 도심을 뜨겁게 가둔 데다 뜨거워진 바다 위로 열대 수증기까지 밀려들면서 바닷바람마저 뜨거운 온풍으로 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 기상청은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속에서는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이 같은 찜통 더위가 연일 이어지다 보니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 어제 하루만 70명이 넘는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6: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7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 90대 여성이, 경북에서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더위로 닷새째 하루 70명 넘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누적 온열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10명 중 8명은 실외에서 보고됐습니다.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같은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선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고 낮에 야외 작업과 활동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시원한 곳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집에 냉방기기가 없으면 에어컨이 나오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은행, 경로당 등 전국 9만 3천여 곳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누구나 무료로 시원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디딤돌 앱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팀앱에서 무더위 쉼터를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곳을 안내해 줍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0: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현장도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1: 지열과 철판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무더위 쉼터를 찾으며 온열질환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7: 뜨거운 태양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도로 한복판. 달아오른 철판 열기 속에서 마스크를 쓴 노동자가 쉼없이 용접 작업을 이어갑니다. 오는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현장입니다. 한낮시간 충청권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
8: 공사 현장에 있는 스마트 체감 온도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고 문구와 함께 체감 온도가 37도를 넘어섰습니다.
7: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 노동자들은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쉼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열기에 바짝 달아오른 몸을 잠시나마 식혀봅니다.
9: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일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 말고는 딱
5: 공사 현장 노동자입니다.
9: 이렇게 휴게실 들어와가지고 시원한 물을 먹던가 아니면 에어컨에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쉬었다가 현장을 투입하고 그럽니다.
7: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폭염 예방 수칙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특히 체감 온도 38도를 넘어서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면 모든 공사 작업을 즉시 중단합니다.
10: 체감 온도 35도 이상 38도 미만 시 시간당 15분 휴식
5: 공사 현장 소장입니다.
10: 무더운 시간대 옥외 작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폭염 중대 경보 시 전체 작업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7: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 속 야외 현장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매일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돼 어지럼증이나 탈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작업을 멈추고 그늘이나 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연이틀 폭락장을 경험한 우리 증시가 오늘 기지개를 켜는 듯 했지만 다시 하락장을 맞이했습니다.
1: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 급등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도에 유한홍 기자입니다.
11: 코스피가 430포인트 가까이 출렁이다 결국 1.2% 내린 5,594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에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6,000 턱 밑까지 가기도 했지만 개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역시 개인의 매도세로 2.7% 내린 6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이틀 급락 후 상승하는 듯 했지만 급락장을 경험한 개인의 투매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4천억 원, 이틀 연속으로 3조 4천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두 시장 모두에서 1조 5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12: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장중에 8%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11: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고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였는데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1.2% 내린 20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0만 원대와 140만 원대를 오가다 6.3% 내린 130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13: 연이틀 주가 변동성이 큰 폭으로 진행이 되면서
5: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13: 위험에 대한 그 위험 관리 측면에 매도 욕구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손익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싶은 심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매도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 코스피 시장에선 조선과 금융 관련주가, 코스닥에선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 재개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전날 1,440원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9.3원 내린 1,437.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사상 초유의 이틀 연속 동반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 보수 야권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넘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1: 전방위 폭격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4: 우리 증시만 급락한 것이 아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유일한 원인인 것도 아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남미 순방 중 발언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가 책임을 인정하긴커녕 국민 염장만 지르는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았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15: 여기 한마디만 더 보태면 한국으로 오는
5: 장동혁
15: 비행기
5: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5: 범죄 행위입니다. 국정조사하고 특검해야 합니다.
14: 또 레버리지 ETF 탓에 개인 투자자들이 56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분석을 인용하며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경질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까지 가세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선거 전 주가 방어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 김용범 실장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16: 상품을 열어준 것도 정부이고 오를 때 업적으로 샀던 것도 정부입니다. 김용문 실장의 경질이 바로 대책입니다.
14: 요래 없는 폭락 장세를 직면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며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부활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매듭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7: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5: 박상혁 민주당 의원입니다.
17: 기본에 충실하고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14: 민주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은 범죄 행위란 야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 한동안 실질적인 국회 차원의 논의 대신 정치적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한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표적인 장기 투자 종목으로 꼽혔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 오늘 내일의 등락에 관심이 쏠리면서 투자 문화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18: 이정현의 히트곡 바꿔에 맞춰 방송인 랄랄이 SK하이닉스 투자 손실을 익살스럽게 표현합니다. 투자 고수로 알려진 중식 셰프 여경옥도 레버리지 ETF 투자로 60% 넘는 손실을 봤다고 SNS에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과거 투자 열풍과 큰 손실은 주로 실체가 불분명한 테마주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 네, 지금은 마이너스 한 70% 정도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20: 한 4-5천만 뭐 좀 날렸다면 4-5천만 이 무서워요. 금방요.
18: 하지만 이런 모습은 국민주 삼성전자와 우량주 SK하이닉스 투자자에게도

0: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사두고 기다리던 종목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SNS의 수익 인증과 후기가 쏟아진 가운데 상승세가 길게 이어질 거란 기대 속에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1: 시장에서는 뭐 정말로 이게 정상적인 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2: 경제평론가입니다.
1: 개인들이 지금 패닉셀에 굉장한 충격으로 지금 휩싸이고 있다.
0: 이 흐름은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열풍으로 이어졌고 단기 수익을 쫓는 투자 문화가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3: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가
2: 교수입니다.
3: 사실 국내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을 키웠다. 여전히 단기 투자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자 하는 수요가 견조한
0: 주가의 등락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기간 수익을 쫓는 삼전닉스 열풍의 이면엔 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급함이 만든 불안과 피로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5: 특검이 출범하면 선관위 관련 의혹의 실체 규명은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특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일주일 만에 본격 가동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출범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두 달 가까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수사는 조직적인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확대됐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십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 고발된 인원 외에도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을 직접 입건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력을 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건 특검의 과제가 됐습니다. 특검은 합수본이 수사해온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의혹은 물론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등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직무 관련 비리도 총망라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수사 도중 드러난 사건도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이후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검부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규모로 구성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파견검사는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잇따른 대규모 특검으로 검찰이 극심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특검 파견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합수부는 특검 발족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첩 인계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각지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급증한 뒤 이후 수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되는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평택시 신평동 제4투표소의 경우 오전 9시까지 772명이었던 누적 투표자 수가 1시간 만에 1,320명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까지 누적 투표소 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 상패동 제1투표소에서도 낮 12시 누적 투표자 수는 525명에서 1시엔 784명까지 늘었지만 오후 4시까지 이 수치가 유지되는 등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4: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5: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민주당은 내일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8: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2: 조정식
8: 상정합니다.
2: 국회의장입니다.
7: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 제기권과 수사 기록 열람 등 사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7: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9: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10: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9: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7: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1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이 추악한 임명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7: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7: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내일 자정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이런 가운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를 놓고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5: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의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13: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막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를 비롯한 6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데 중대한 위법수사, 재량권 일탈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범위를 넓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이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이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가 정치적 이면 계약을 맺은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11: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1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13: 민주당 TF안은 없고 법력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법안에만 담겼던 내용이 최종 채택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거짓 프레임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대법원에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한 거란 설명인데 이 다섯 차례 전체 회의, 아홉 차례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 그리고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10: 김성원 민주당 간사입니다.
14: 그런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
13: 민주당 주도의 법안 가결은 시간 문제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로 옮겨붙으며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죄의 유무를 가리는 실체 판단 자체가 대폭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 과거 검찰의 수사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형사법정의 본래 기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15: 간첩 혐의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이 과거 기소 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보복 기소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이른바 유우성 씨 사건입니다.
16: 왜 간첩이지? 그냥 저는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10: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16: 몰랐는데
10: 피해자입니다.
16: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
15: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명분으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법만으로도 이미 공소기각을 가려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굳이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를 다투는 수많은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건처럼 별건 수사나 영장 범위 논란이 있을 때 기존 법원은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배제한 뒤 남은 증거로 유무죄를 따져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중대한 위법 수사로 보고 죄의 유무는 가리지도 않은 채 재판에 끝내는 공소개각으로 직행할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억울함을 풀어야 할 당사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죄 유무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배상 등 후속 구제가 막히고 피고인 역시 깨끗한 무죄 판결 대신 법 기술로 빠져나갔다는 사회적 낙인이 남아 또 다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이 죄의 유무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래 기능을 잃고 수사 절차에 꼬투리만 잡다 끝나는 형식재판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109시간 만에 진화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5: 경찰은 불이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 CCTV 원본을 확보했는데 화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송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건물에서 걸어 나옵니다.
18: 오늘 어떤 물건들을 확보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쿠팡이 이미 제출 안에서 압수수색 하신 건가요?
19: 나가서 하셔야 됩니다.
17: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 전담 수사팀이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불이 난 물류센터 인근에 있는 관리사무실 두 곳과 방제실 한 곳에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물류센터의 건축 설계도와 소방 안전기록, 작업일지 등 서류는 물론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을 비추는 CCTV 원본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보관 중이던 물품이나 전기 설비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등 발화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근처에서 불꽃이 발생할 만한 작업이 진행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20: 스프링클러 설비는 저희가 진압 활동 당시 때는 작동을 했습니다.
21: 인천 서부 소방서장입니다.
20: 적정한 시기 때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화재가 완진된 후에 합동 감식을 통해서 밝혀낼 예정입니다.
17: 앞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통해 확보한 배터리나 전선 등 잔해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CCTV 영상 등 압수물 분석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4: 실제 코인 투자 사이트를 사칭해 120억 원대 가상자산 사기를 저지른 20대 주범 2명이 구속됐습니다.
5: 일당은 대역 배우를 내세운 홍보 영상까지 제작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한 남성이 유튜브 영상에서 코인 투자 상품을 소개합니다.
23: 5천만 원의 리플을 보유만 하고 있다면 매월 75에서 90만 원 정도의 스테이킹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죠.
22: 전직 가상자산 거래소 개발자를 자처한 이 남성은 코인 투자 사기 일당이 고용한 대역 배우였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10월 실제 블록체인 투자 플랫폼의 이름을 따라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 71명을 상대로 가상자산 123억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도용한 원본 사이트의 신규 상품 출시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 전문가를 사칭한 영상과 허위 기사로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매달 최대 1.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가상자산을 송금받은 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24: 5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 해외 거래소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2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3대장입니다.
24: 최초 가짜 사이트 제작 당시 정황 등을 파악하였고
22: 경찰은 20대 주범 2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대 대역 배우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한 데 이어 해외 거래소에 옮겨진 173억 원을 긴급 동결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를 합하면 범행 규모가 2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5: 경기 남부경찰청이

0: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으로 큰 폭발과 인명피해가 난 대형 쇼핑센터는 재개장 45일 만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재난이 나면 이런 쇼핑몰이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피난처 역할을 해온 터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 천장과 벽면, 매장 할 것 없이 폭격당한 듯 무너지고 뜯기고 쓰러졌습니다. 골조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건물 내부는 온통 잔해가 가득하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6천 명 가까운 방문객과 직원이 머물던 시각 지진에 따른 폭발로 건물 일부가 무너져 여러 명이 숨진 이온몰 구마모토. 내부 개조 등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 지 불과 45일 만입니다.
2: 길 건너편 200m 넘게 떨어져 있지만 소리가 너무 커서 집 뒷마당에 뭔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구마모토 주민입니다.
1: 공조시설이나 음식점에서 쓰는 가스가 지진 충격에 배관 등이 파손돼 흘러나온 뒤 전기 스위치 점화 불꽃 등의 반응에 폭발했을 거란 추정이 나옵니다. 최신 대형 쇼핑몰에서 가스 누출 추정 대규모 폭발이 난 건 매우 이례적이어서 비상 시스템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었는지가 진상 규명에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진 같은 일정한 흔들림이 있으면 LPG 공급 탱크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는 터라 가스 누출에 따른 사고로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이온그룹 입장.
2: 공급 가스로 인한 가스 폭발은 처음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1: 일본에서 이온 사장입니다. 쇼핑몰은 넓은 부지와 식료품, 필수품 재고를 갖춰 지진, 해일,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닥치면 주민 대피소나 물자 보급소 역할을 해왔습니다.
2: 저희 시설은 임시 대피소 물자 보급 기지 역할을 해왔고 비상시 기지로 활용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에 적응해 왔습니다. 이온 사장입니다.
1: 이에 따라 이번 폭발이 쇼핑몰 활용 재난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정부가 전국 방재 거점을 정비하던 중 난 사고에서 파장이 클 거라며 상업시설의 방재 성능 강화를 요구해야 할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정부 방재 담당자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이번 강진과 대형 폭발 사고 등으로 지금까지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마모토 이온 쇼핑몰에서는 지진 발생 뒤 가스 유출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건물 2층이 붕괴하면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야스시로시의 제지 공장에서도 대형 굴뚝이 무너지면서 8명이 목숨을 잃는 등 곳곳에서 참변이 잇따랐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직후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주식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M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53%로 같은 조사기관 기준으론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차 때 기록했던 최저치와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국정운영을 본격화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셈입니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반등하는 듯 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배경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와 증세 추진에 따른 부동산 민심 위반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실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정평가는 과반을 넘었고 6개월 전과 비교하면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 대통령으로 이제 1년 조금 넘도록 이제 직무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죠. 하여튼 이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죠. 그리고 이 정책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4: 정부가 부동산 대체 투자 수단으로 내세운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 역시 뼈아픈 대목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주가 하락폭이 확대되며 젊은 층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과열되는 여당 전당대회 국면 속 지지층 분열

0: 심화하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도 악재로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1: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
2: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1: 그러니까 현행헌법상 불가능하다.
0: 다만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서고 여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돼 권력구도가 안정화되면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3: 국민의힘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란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관련 논란과 오해는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연임은 없다라는 다섯 글자만 말하면 끝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연임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해명은 마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유네스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 기간 우리나라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확대 등재된 것을 비롯해 각국의 문화 자연유산 25건이 세계유산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박순표 기자입니다.
4: 일본의 고대 수도 아스카 후지와라 유적입니다. 무덤의 형태와 보장품 등에서 고대부터 한반도와 교류한 흔적 등이 높이 평가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5: This property bears an exceptional testimony.
6: 아스카 후지와라 유적은 인류의 중요한 교류와 동아시아 고대 수도의 형성 과정에 대한 탁월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입니다.
4: 부산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새로 등재된 세계유산은 모두 25건입니다. 일본 아스카 유적 외에도 중국의 징더전 수궁의 도자기 산업유적,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에 참여한 몽골의 흉노 지배층 무덤군 등입니다. 특히 세계 자연유산인 우리나라의 갯벌은 지역이 확대 등재됐습니다. 지난 2021년 등재된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광주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에 이어 충남 서산과 전남 광주 여수, 고흥과 무안 갯벌이 추가되고 경계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7: We shall remain ever mindful that
6: 갯벌이 한국만의 유산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유산이라는 걸 늘 기억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입니다.
7: Harmony first coexistence with local communities and then transmit to future generations.
4: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160여 개국에서 장관급 인사 25명 등 각국의 문화정책 책임자 3천여 명이 직결한 만큼 문화외교도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일본 사도광산이 강제노동의 역사를 성실하게 알릴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고 근대유산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전쟁 당시 부산의 피난수도 유적을 203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8: 부산은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란 수도가 되어 온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고 국제 원조의 관문으로 전 세계의 손길을 받으며 나라의 성장과 번영의 토대를 다져온 곳입니다.
4: 볼거리도 풍성했습니다. 위원회 기간 주최국 전시관인 대한민국관에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14만 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종묘와 불국사 등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투어 프로그램과 청년 전문가 포럼 등 부대 행사 60여 건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부산 세계도서관 정보대회도 열려 이번 여름 부산은 세계문화정보의 수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9: 네, 오늘 장중 한때 6,0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약세 마감하면서 사흘째 하락장을 기록했습니다.
3: 사흘간 1,162포인트나 빠진 셈인데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반갑습니다.
9: 뭐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검은 7월입니다.
10: 네.
9: 불과 이제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제 9,000피가 넘었었는데 이제 네. 한 달에 만에 5,000피로 이제 꺾였고 어제하고 이틀 동안은 그제하고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이틀 연속 발동이 됐고요. 왜 이런 겁니까?
10: 그렇습니다. 에브리데이 블랙
2: 뭐 이런 용어가 훨씬 더 적확할 것 같습니다.
9: 그러니까요.
2: 특히 지금 말씀 주신 이 서킷 브레이크는 사실 서킷 브레이크는 회로를 차단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10년에 한 번 나타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올해 벌써 네 번 이상 터졌다가 이틀 연속으로 나타나는 거. 이것은 세계 정권사에 유례가 없는 전후후무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떨어졌으면 오늘 정도는 좀 반등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시장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이 떨어지면 반드시 저가 매수 세력이 달라붙게 되고 또 너무 많이 오르면 좀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경기 순환 이론인데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9: 그러게요.
2: 그런데도 그 효과가 몇 분 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밀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는 몇 가지 지금 어떤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레버리지 문제 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국민연금의 체력을 다 소진한 자승자박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말씀을 좀 드렸으면 싶은데요. 자, 간단하게 우선 레버리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6: 그러니까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2: 레버리지 ETF라는 게 원래 ETF는 펀드입니다. 상장지수 펀드. 펀드라는 용어 자체는 여러 묶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ETF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금융당국이 허가해준 5월 27일부터 허가해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이름은 ETF인데 단일 종목이란 말입니다.
9: 그러네.
2: 한 종목만 묶음을 하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9: 예.
2: 그러니까 우선 전 세계적으로 쓰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웃 일본이나 대만 이런 걸 이런 상품 일체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위험한 상품이었는데 이게 대해서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그 변동성이 말은 두 배라고 그러지만 매일 단위로 두 배이기 때문에 이게 30일 연속으로 하면 두 배 곱하기 30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9: 예.
2: 엄청나게 높은 변동성이에요. 자, 변동성이라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사실 가치 중립인 겁니다. 레버리지 자체가 주가를 직접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고사에 반도체가 어려운 문제, 구조적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7월 달부터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폭이 너무 크니까 전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변동성이 높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지금 오늘은 좀 샀지만 계속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6: 네.
2: 이게 겹치면서 이제 체력도 약해지고 거기다가 이 레버리지가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이 돼버린 겁니다. 왜 삼성전자 주가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조금 오르다가 빠지냐면
9: 그러니까요.
2: 레버리지에 지금 엄청나게 물려 있는데요. 그 레버리지 때문에 날아간 돈이 CT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57조예요. 개인들이 57조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80% 날아간 사람들이 상당수거든요. 고점에서 한 분들은 75에서 80%가 날아갔습니다.
6: 네.
2: 10억 원어치 샀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돈이 2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9: 그러니까 한가를 몇 번 친 건 그런 효과네요.
2: 그렇죠. 그런데 레버리지는 곱하기 제곱으로 하니까 며칠만 돼도 그 정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오르면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가가 조금 오르면 팔자 팔자 하니까 주가 상승 호재가 있어도 못 오르는 겁니다. 이 레버리지가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좀 어렵기는 해요.
9: 예.
2: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거든요. 일본도 우리만큼은 안 떨어집니다. 미국은 뭐 거의 변동이
9: 그러니까 개인적인 심리적인 공포가 지금 많이 작용하는 것 같네요.
2: 공포에다가 그 레버리지에 하방 리스크가 덫에 걸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꽃도 피우기 전에 내려갈 때 특히 음해 복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레버리지 상품은 똑같은 조건에 오르고 내려도 결국 며칠 지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 이코노미스트들은 레버리지 상품은 단타를 쳐라 오래 하면 안 된다라고 이게 한결같은 가이드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려 있으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0: 재앙적으로 닥치고 있다. 그래서 레버리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 과연 우리 정치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1: 그러니까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사실 이게 바닥에 진짜 어디인가에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증권사에선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네, 증권사들이 이제 어제 오늘부터 목표가를 좀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딱 1년 동안은 계속해서 더 잘 된다. 끝없이 잘 된다 하고 목표가를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2: 예.
0: 그런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목표가를 좀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표가인지 중계방송 가격인지
2: 예.
0: 지나고 나서 가격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전문가들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2: 아니, 증권사가 삼성전자 60만 원까지 오른다고 그랬고요.
0: 예.
2: SK하이닉스 420만 원까지 오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0: 그렇습니다.
2: 그런데 그거 믿고 투자한 거잖아요.
0: 그런데 지금 SK는 지금 120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19만 간당간당 하지 않습니까?
2: 네.
0: 그런데 이제 와서 목표가를 내리면 그럼 완전히 이것은 그 저기 뭡니까? 그 뭐 주고 뭐 준다는 식으로 더 이중의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5,100까지 코스피가 떨어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정도 있는데요. 지금 저 전망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어디냐? 그런데 바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요즘은요, 건축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바닥 밑에 지하실도 있어요.
2: 아이고.
0: 지하도 1층, 2층만 있는 게 아닙니다.
2: 예.
0: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반도체가 기업 그 내부의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 우리 반도체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산업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국민연금이 너무 아쉬운 게요. 국민연금이 최근 6개월간 그 투자 한도를 오버해가지고 2배 이상 주식을 계속해서 많이 보유했었다고요. 보통 주가가 떨어질 때 국민연금이 사주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서 정상화시키거든요. 국민연금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한도를 오버해가지고 지금 팔아야 될 상황이에요. 물론 어제 국민연금이 좀 사서 가격을 조금 조정을 시켰는데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실탄이 없는 거예요.
2: 예.
0: 작년에 올 상반기에 국민연금이 너무 과도하게 주식시장에 일방적으로 보유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상황이 자 지금 반도체가요 굉장히 급격한 경기를 타는 산업입니다.
2: 예.
0: 왜냐하면 이게 이 산업 자체가 일반 소비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산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HBM이 좋아도 우리 앵커님 사서 집에 놔두는 거 아니잖아요.
2: 그렇죠.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0: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B2B 사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파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 그들만의 리그인데요.
2: 예.
0: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그동안에 반도체 비싼 거 거의 90%를 미국 빅테크가 샀습니다. 5개 회사인데요. 한마디로 알파벳, 그다음에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 오라클 예. 이렇게 5개 회사가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걔들은 왜 샀느냐? 자, 이게 반도체가 있어야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거기서 인공지능 혁명인 주도하는데 1등만 살아남았다는 강박감 속에 1등 경쟁을 막 한 겁니다.
2: 예.
0: 막 수로 사갔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도 막 사서 그러니까
2: 경쟁적으로 너무 투자를 한 거네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가격이 폭등했는데 지금 오늘도 메타라는 회사가 뉴욕 증시에서 새벽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메타 회사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반도체 사간 그걸 갖다가 CAPEX라고 CAPEX라고 자본적 투자라고 그럽니다.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보통 투자를 하면 좋은 거잖아요. 미래의 지속 가능 성장. 그런데 투자를 했으면 돈도 좀 벌어줘야 되잖아요. 아니 투자한 지 2개월, 3개월이 됐다면 지금 돈 안 벌어도 되는데 인공지능 혁명이 2022년, 2023년부터 시작돼 지금 5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2: 예.
0: 그러면 이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오늘 메타 돈을 못 벌었어요. 반도체 사다가 인공지능은 엄청 발전을 했는데
2: 예.
0: 돈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메타 투자자들이 이제 반도체 그만 사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반도체를 뭐 매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는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다가 이 사이클이 굉장히 민감한 산업에서
2: 예.
0: 빅테크들이 반도체를 안 살 수도 있어. 그 공포가 지금 반도체 주가를 떨어뜨리는 문제의 본질인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바로 그 레버리지 폭탄, 국민연금 폭탄 이게 세 개가 겹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전체 중에서 이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반도체고 네. 그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이제 단일 정도.
3: 오늘 장중한 때 6,0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약세 마감하면서 사흘째 하락장을 기록했습니다. 이틀간은 사상 처음으로 연속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짚어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안전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모델 리세느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페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리세느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 식초 광고.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3: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0: YTN 뉴스 FM.
1: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2: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1: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3: 이름표를 붙여줘.
4: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26도, 광주는 25도로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서울은 9일째 연속 열대야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4도, 광주 35도, 부산은 38도까지 올라가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뜨거운 열기가 계속 쌓이겠고요. 다음 주 중반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릅니다. 오늘 고속도로 이동 차량이 무척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통해서 가는 길 조남분기점 부근 일산 쪽으로는 작업의 여파도 받아서 산본에서 조남까지 5km나 길게 막히고 있고요.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소래터널에서 중동 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밀립니다. 김포에서 김포 요금소 나올 때도 한번 밀리는데요. 김포 요금소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서운에서 송내 사이로도 차량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외곽으로는 죽전과 신갈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0.3도까지 오르며 기상 관측 이후 처음으로 공식 관측소에서 이틀 연속 40도를 넘겼습니다. 부산도 이틀 연속 38도를 웃도는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양산의 낮 기온이 내일과 모레도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이 공식 예보에서 낮 최고 기온 40도를 제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기록적인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여름 폭염에 고스란히 견디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섭씨 1000도가 넘는 화로 앞에서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대장장이들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 화로 속에서 빨갛게 달궈진 철판이 나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대장장이들이 쇠 모양을 잡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대장간은 폭염과 화

0: 서로의 열기가 겹쳐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1: 숨을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퍽퍽 거리고 그냥 땀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줄줄줄 쏟아지죠. 그리고 염분 때문에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소금도 좀 막 먹고.
0: 작업복에는 땀이 마르면서 하얗게 얼룩이 남았습니다. 후속 공정을 맡은 공장들의 휴가철까지 다가와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작업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80년 가까이 3대째 자리를 지켜온 또 다른 대장간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2: 달궈진 화로 온도는 1000도가 넘습니다. 작업을 해야 하는 화로 앞 주변 온도는 이렇게 40도를 넘었습니다.
0: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도 뜨거운 바람만 나와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3: 불 앞에서 이제 두들길 적이가 제일 더욱죠. 아, 더울 적에는 뭐 티샷을 뭐야 이제 하루에 두 개도 갈아입어야 돼요.
0: 근무 시간의 절반을 불 앞에서 보내지만 강한 열기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4: 짬짬이 중간중간에 좀 쉬는 편이고 물은 아무래도 자주 먹는 편인데 뭐 하루에 한 2리터, 3리터는 먹는 것 같습니다.
0: 끝이 보이지 않는 무더위 속 대장장이들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현장도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6: 지열과 철판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무더위 쉼터를 찾으며 온열 질환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7: 뜨거운 태양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도로 한복판. 달아오른 철판 열기 속에서 마스크를 쓴 노동자가 쉼없이 용접 작업을 이어갑니다. 오는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현장입니다. 한낮 시간 충청권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 공사 현장에 있는 스마트 체감 온도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고 문구와 함께 체감 온도가 37도를 넘어섰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 노동자들은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쉼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열기에 바짝 달아오른 몸을 잠시나마 식혀봅니다.
8: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일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휴게실 돌아와가지고 시원한 물을 먹던가 아니면 에어컨에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쉬었다가 현장을 투입하고 그럽니다.
7: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폭염 예방 수칙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특히 체감 온도 38도를 넘어서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면 모든 공사 작업을 즉시 중단합니다.
9: 체감 온도 35도 이상 38도 미만 시 시간당 15분 휴식 및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폭염 중대 경보 시 전체 작업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7: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 속 야외 현장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매일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돼 어지럼증이나 탈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작업을 멈추고 그늘이나 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6: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저지에 나섰는데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법안은 내일 오후 처리될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판단 사유를 넓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6: 법조계에서는 개념이 모호해 재판부마다 해석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0: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기소 절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무효로 끝내는 제도입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제한적 사유만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의 경우에도 공소를 기각하도록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현저히처럼 모호한 표현들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현직 판사는 검찰 수사나 소추재량권에 대한 판단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불확정 개념이라 개별 법관의 가치관이 깊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법 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이미 채택하지 않은 채 유무죄를 판단해왔다며 개정 필요성에 물음표를 던졌고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기각 주장을 남용할 수 있어 재판과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검찰청도 설명 자료를 통해 해석상 논란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방탄용이라는 비판과 위법한 수사 기소를 막기 위한 법률적 명문화라는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공소기각 사유 확대로 인한 정치적 공방과 법조계 혼란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 막판까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쟁점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선거 전산 시스템 관련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1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물밑 협상 끝에 본회의 직전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겁니다.
12: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13: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입니다.
12: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4: 오랜 기간
13: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입니다.
14: 합의가 됐기 때문에
11: 곧바로 법안 작성에 착수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속전속결 마무리했습니다.
15: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13: 국회의장입니다.
15: 특별검사에 임명되기 바란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앞서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전산 입력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 서버 검증을 주장해왔는데 협의 끝에 선거관리 시스템이란 표현으로 수사 대상에 올렸고 선관위 공무원들의 은폐 의혹이나 외유성 출장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게 됐는데 특별검사보 5명을 비롯해 최대 16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더 늘렸습니다. 여전히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남아있는 투표함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다음 달 중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6: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특검 입회하에
13: 윤상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입니다.
11: 초유의 참정권 훼손 사태 두 달가량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남아있던 올림픽공원 투표함도 재검표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사태 수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미국이 엿새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6: 미국은 이란이 먼저 미사일을 날린 것에 대한 반격이라고 강조했지만 잠시 진정됐던 전쟁은 이제 중동 지역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7: 미군 중부 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8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0: 새벽 시간을 노린 공습은 주로 남부의 미사일과 드론 기지가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먼저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한 것에 대한 반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우리 차례라며 이란을 매우 강하게 때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 이란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언제 합의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매우 강하게 때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이란은 하루 앞서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날렸고 관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선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전쟁 확대가 나쁠 게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란은 이른바 친이란 대리 세력을 활용해 전선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당장 후티 반군과 이라크 민병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과 유조선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고, 이집트 근해의 미국 소유 LNG 저장 설비까지 공격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정리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이란이 쳐놓은 전쟁의 늪에 갈수록 더욱 깊게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한국계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1년 6개월간 비어 있던 자리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3: 입국 일성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양국 간에 민감한 현안이 많아서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첫 입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5: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6: 미셸 스틸 주한
5: 이 자리에
6: 미국
5: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4: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스틸 대사는 입국 성명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5: We will carry President Trump's vision.
6: 우리는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이어받아 이 동맹을 더욱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미셸 스틸 대사입니다.
4: 실향민의 딸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스틸 대사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정치인입니다.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한국계 대사란 점에서 양국 가교 역할을 할 거란 긍정적 기대가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돼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한미 사이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이에 얽힌 핵추진 잠수함 안보 협의 지연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쿠팡 사태도 넘어야 할 산인데, 스틸 대사는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는 스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7: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정진 등을
6: 위해서
7: 의미 있는 그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4: 한편 입국 현장에는 진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수십 명이 각각 스틸 대사의 입국을 반대하고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지난해 1만 6천 명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에 539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로 2차 금전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유출건은 지난해 9월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뒤늦게 파악됐는데, 조사 결과 KT의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9: 이동통신 서비스 신호가 약한
6: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9: 편도셀을 운영하면서 비인가단 해커의 편도셀이 KT 코어망에 불법 접속하는 것을 탐지하고 제한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상황입니다.
8: KT는 기지국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고 불법 접속을 막을 IP 제한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상 접속을 탐지할 체계가 없다 보니 해커가 고객 정보를 빼돌려

0: 결제까지 하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출 피해를 본 고객은 애초 2만 2천여 명으로 파악됐지만 법인과 다중회선 등 중복 사례가 빠지면서 1만 6,647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368명은 무단 소액 결제로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2차 피해까지 받습니다. 위원회는 단순 유출을 넘어 금전 피해까지 생겨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후 보상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매출액의 1%에 못 미치는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KT가 매출의 1%인 1,000억 원대, 쿠팡이 2%로 역대 최대인 6,000억 원대 과징금을 받은 것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 확인된 이제 유출 규모 자체가
2: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1: 3종에 이제 불과했던 점들,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시정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속하게 협조가 되었던 점 등이 이제 가만히 되었습니다.
0: 이와 별개로 개보위는 KT가 재작년 서버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방해한 사안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T 측은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적자를 기록하던 파운드리까지 살아나는 모양새인데 정작 스마트폰 사업은 메모리값 상승의 역풍을 맞아 사상 첫 적자를 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 매출 171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또 한 번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 사업 부문 영업이익만 89조 2천억 원으로 전사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DRAM과 NAND 플래시 모두 역대 최대 출하량을 기록했고 특히 HBM4 판매를 확대하며 지난 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확고한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를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내년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보다 심화하고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주요 고객사들이 요청한 5년 단위 장기 공급 계약 역시 장기 호황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5: AI 토큰 수 급증으로 수요가
2: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입니다.
5: 중장기적으로 대규모의 AI 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필요한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단연 공급 계약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 적자를 지속해온 파운드리 사업은 최근 테슬라 등 대규모 AI 칩 수주를 받으며 최대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나아가 추가 공장 착공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머지않았다고 전했습니다.
6: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2: 강석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입니다.
6: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 말 공사 착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 팹 확보를 현재 검토 중이며
4: 하지만 메모리 호황은 삼성전자 내 완제품 사업 부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매출은 늘었지만 메모리 원가 상승으로 7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냈습니다. 연달아 역대급 실적을 내놓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견조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슈퍼사이클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4: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7: 듀엣토의 더 클래식.
18: 7월 30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9: The Last of Us 테마, 그리고 The Elder Scrolls, 스카이림 중에서 세쿤다, 다니엘 트리포노프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30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더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The Last of Us 테마 그리고 The Elder Scrolls 스카이림 중에서 세쿤다 다니엘 트리포노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방금 들은 두 곡은 모두 게임 음악입니다. 지난주 새로 발매된 싱글인데요. 트리포노프가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1: 이 다니엘 트리포노프는 정상급 피아니스트로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게임 음악도 직접 편곡해 연주하네요.
0: 클래식 연주자들이 정통 클래식 작품만 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영화 음악을 연주했다면 최근 젊은 연주자들 중에는 이렇게 게임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를 드물지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의외다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가볍게 앵콜곡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0: 요즘은 게임 음악도 영화 음악만큼이나 본격적인 음악 작품이 많은 편이고요. 연주자 본인이 게임을 즐겨 한다면 이런 음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1: 평소에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는 연주자도 물론 많겠죠. 연주회가 없는 날이나 연습을 하지 않을 때 뭘 할까 생각해

0: 보면 젊은 연주자들이 평소에 음악에만 빠져 있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명상만 한다 그러진 않을 테니까요.
1: 보통 저희도 쉴때뭐 영화도 보고 하니까요. 이렇게 쉬고.
0: 게임은 저는 이제 옛날엔 많이
1: 그죠?
0: 했는데 게임을 아예 안
1: 그럼
0: 하고
1: 이게 안 하지
0: 그냥
1: 오래됐어요.
0: 게임 영상 정도 유튜브로 찾아보는 거
1: 해봤자 폰 게임 살짝 정도 저런
0: 폰
1: 느낌.
0: 게임도 안 해요, 저는.
1: 게임 음악을 연주한 피아니스트가 트리폰 오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랑랑도 얼마 전 발매한 음반 피아노 북 2권에서 여러 게임 음악을 편곡해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0: 파이널 판타지 10 중에서 투 자나칸드, 원신 중에서 러벌 소스, 랑랑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게임 음악이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0 중에서 2, 자나칸드, 원신 중에서 러버스, 오스, 랑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이 게임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는 다닐 트리포노프와 랑랑뿐만은 아닙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도 2024년 플레이 1이라는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0: 이 음반은 로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수록곡을 보면 레이 첸이라는 연주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나루토, 드라마 오징어 게임, 게임 젤다의 전설, 포켓몬스터 등의 음악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이 음반 중간에 20세기 초반의 클래식 작곡가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전 악장도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 게임 음악 모음집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이 음반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겠네요.
0: 레이 첸은 대만 출신의 연주자로 맨유윈 콩쿠르와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0: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찾아와 연주회를 가졌고요. 유튜브와 SNS를 통해 클래식 음악을 가장 친근하게 소개하는 연주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죠.
1: 레이 첸의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메인 테마, 그리고 게임 포켓몬스터 레드 중 팰리타운, 레이 첸의 바이올린,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 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꽤 규모가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벌써 8년 차에 접어들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이른바 딩크 부부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각자의 일을 존중하고 주말이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하면서 나름대로 평온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제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은 어떤 인터넷 여캠 BJ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매달 거액을 후원하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고액 후원자에게 주는 식사권을 빌미로 대낮에 호텔방까지 예약을 해서 그 BJ와 은밀하게 만난 것도 알게 됐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요즘 애들 아이돌 응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순수한 팬심으로 밥 한 끼 먹은 것뿐인데 그게 왜 문제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합니다. 멀쩡한 유부남이 다른 여자에게 거액의 돈을 뿌려대고 대낮에 호텔 밀실에서 만나는 걸 어떻게 단순한 팬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사람과 부부로 살아가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산 분할 문제가 고민됩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재산 가운데 80% 정도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돈과 쇼핑몰을 운영해서 번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예금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뻔뻔하게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제 재산을 가져갈까봐 겁이 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가정이 깨지는데 제 소중한 재산까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특정 여성 BJ한테 거액을 후원하고 또 호텔에서 만난 정황까지 있다면 이거 단순한 팬심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팬심이라도 이 정도는 좀...
0: 그렇죠? 좀 참기가 힘들겠죠? 네. 먼저 남편의 행동이 법적으로 외도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여캠 BJ한테 거액을 후원하고 또 호텔에서 만난 거 그것까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팬심이라고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 아니었다라는 취지

0: 거든요. 이런 행동 부정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1: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 행위입니다. 다만 증거 수준은 단순한 후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호텔 예약 내역, 결제 정보 등 호텔 CCTV 확보, 출입 장면 등 BJ에게 보낸 메신저 대화, 애칭 만남 약속, 성적 뉘앙스 등 BJ에 대한 후원 내역의 규모와 정도, 지속성 등이 결합되면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이제 위자료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BJ한테 후원금을 거액을 한것 같은데 후원금 액수나 아니면 호텔에서 따로 만난 사실 이런 거 위자료 금액 정할 때 영향을 미칠까요?
1: 통상적인 외도 소송의 위자료는 1,000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후원금의 규모가 비상식적으로 크고 호텔 밀회 등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이 짙다면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최대치요. 그러면 이제 3천 이상, 뭐 5천 아니면 1억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1: 규모와 후원금 액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번에는 재산분할 문제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부부 재산의 80% 정도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명의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재산분할 요구할 수 있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은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혼인 생활 중 주도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셨다면 높은 기여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80% 명의 재산은 귀하에게 매우 유리한 고지이니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산 분할 조항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각자 재산을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남편이
0: 그렇군요.
1: 딩크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한 것을 부부 재산 형성에 사용하는 대신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가계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남편의 기여도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그러면은 BJ한테 이렇게 후원한 거 남편의 이제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십니다. 근데 이 남편이 여성 BJ한테 후원한 돈 상당한 액수라고 해요.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을 개인적인 후원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남편의 재산 분할 목 께서 이제 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사연자분이 뭐어더 돌려받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1: 네, 공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법원도 이를 반영해서 공제를 하거나 또는 기여도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다만 남편 측에서는 이 후원금이 소액이고 통상적인 비용이었다고 주장하며 일부분을 자신의 몫에서 떼어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부부의 재산까지 탕진한 점 있거든요. 이거 사연자분의 재산 분할 비율 높이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1: 엄밀히 말해 유책 사유와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남편의 유책 행위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불성실함으로 해석됩니다. 외도를 위해 공동 재산을 탕진했다는 점이 판사님께는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할 사유로 충분히 어필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 분할에서도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핵심 근거가 될 것입니다.
0: 그 남편이 BJ한테 돈을 보내고 또 호텔 결제한 정확한데요. 이런 거 합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되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기록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1: 먼저 소송이 시작된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해당 은행에 남편의 계좌 내역을 직접 요구하고 소송 제기 직후 즉시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남편이 어떤 BJ에게 언제 얼마를 이체했는지와 호텔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그렇군요. 지금 두분 자녀가 없는 딩크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기 때문에 뭐 양육권이라든가 양육비 문제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뭐 재산 분할할 때 특별히 뭐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1: 자녀 양육 이슈가 없다면 경제적 기여도와 재산 관리 능력이 재산 분할의 전부가 됩니다.
0: 네.
1: 혼인 기간 동안 사연자분이 소득을 관리한 방식, 투자 및 저축 활동 정도, 재산의 증식 과정에서 사연자분이 수행한 역할을 상세히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남편의 낭비벽과 대비되는 사연자분의 성실함을 수치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0: 가장 강력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의 행동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려면 호텔 경울제 내역, 그리고 출입 정황, 뭐 대화 내용, 후원 규모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여성 BJ한테 사용한 거액의 후원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명의보다 실제 기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연자분 소득이랑 저축, 투자 또 생활비 부담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자팍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장마철 운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로 위에 포트홀입니다. 빗물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아 순식간에 타이어나 휠이 파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포트홀 때문에 내 차가 망가졌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포트홀은 도로가 움푹 파인 곳을 말합니다. 빗길이나 야간에는 물 웅덩이처럼 보여서 피하기 어려운 만큼 갑자기 핸들을 꺾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포트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 관리 기관의 관리 소홀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종류에 따라서 청구의 대상은 달라집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관할 국토관리사무소, 시내도로나 지방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블랙박스 영상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셔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긱스의 어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늘만큼 맑고 무덥겠는데요. 서울은 8일째 그리고 제주도는 23일째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고 덩달아 오전 농도도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4도까지 오릅니다. 한낮에 광주는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는 만큼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따라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현재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 구간이 확인되면서 반포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답답하게 묶여 있고요. 같이 가는 강변북로 역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데 동호대교 부근 봉사 여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흐름이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요. 퇴계로는 서울역 쪽으로 퇴계로 2가에서 회원 사거리까지, 그리고 장충단길은 동대문역 쪽으로 2호터널 북단 나와서 장충체육관까지 답답하게 묶입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금융위는 어제 발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감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 참가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직후의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 부동산 민심 악화에 주식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M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53%로 같은 조사기관 기준으론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차 때 기록했던 최저치와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국정운영을 본격화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셈입니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반등하는 듯 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배경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와

0: 규제 추진에 따른 부동산 민심 위반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실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정평가는 과반을 넘었고 6개월 전과 비교하면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대통령으로 이제 1년 조금 넘도록 이제 직무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죠. 하여튼 이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죠. 그리고 이 정책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0: 정부가 부동산 대체 투자 수단으로 내세운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 역시 뼈아픈 대목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주가 하락폭이 확대되며 젊은 층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과열되는 여당 전당대회 국면 속 지지층 분열이 심화하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도 악재로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2: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3: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그러니까
2: 현행헌법상 불가능하다.
0: 다만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서고 여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돼 권력구도가 안정화되면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4: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5: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민주당은 내일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7: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8: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6: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6: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10: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6: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거래한 이 추악한 이면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6: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6: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내일 자정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국회에서 범여권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를 놓고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5: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의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3: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막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를 비롯한 6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데 중대한 위법수사, 재량권 일탈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범위를 넓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이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이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가 정치적 이면

0: 계약을 맺은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2: 정점수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공소취소 특검 시즌 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0: 민주당 TF안은 없고 법력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법안에만 담겼던 내용이 최종 채택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거짓 프레임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대법원에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한 거란 설명인데 이 다섯 차례 전체 회의 아홉 차례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그리고 공소 취소와 공소 기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2: 김성환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하려고 하는 간사입니다.
3: 그런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
0: 민주당 주도의 법안 가결은 시간 문제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로 옮겨붙으며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 일대를 강타한 규모 7.1 강진과 대형 폭발 사고 등으로 지금까지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마모토 이온 쇼핑몰에서는 지진 발생 뒤에 가스 유출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서 건물 2층이 붕괴하며 6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야스시로시의 제지 공장에서도 대형 굴뚝이 무너지며 8명이 목숨을 잃는 등 곳곳에서 참변이 잇따랐습니다.
5: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에 일본 여행을 앞둔 분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4: 현재까지 국내 여행 계획 피해는 없고 항공편도 정상 운항하고 있지만 여행업계는 추가 지진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6: 여행 가방을 끌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여행객들. 일본행 탑승 수속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피해 지역과 거리가 있는 곳을 찾는 여행객들은 안전을 확인한 뒤 예정대로 출국을 결정했습니다.
7: 여행을 가도 괜찮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지원지를 찾아보니까 좀 거리가 있고 도쿄 여행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해서.
6: 반면 강진이 발생한 구마모토를 여행하려던 일부 여행객들은 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목적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8: 구마모토랑 오사카 이런 쪽으로도 가려고 했었는데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미루고 있어요.
6: 여행사들도 고객 안전 점검과 일정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나투어는 현재 여행 중인 고객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구마모토 일정은 대체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투어와 교원 투어도 현재 여행객 안전에는 특이 사항이 없고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편 운항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한항공, 티웨이 항공, 이스타항공의 구마모토 노선 모두 정상 운항 중이고 구마모토 공항도 활주로 운영을 재개하면서 운항 차질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약 상황 역시 아직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추가 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해 향후 지진 발생 여부가 일본 여행 수요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 이 장소는 여러 개의 판이
2: 김광희 만나고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입니다.
9: 판들이 만나고 움직이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들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땅이 흔들리고 찢어지는 상황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6: 만약 강도 높은 여진이 계속되거나 추가 강진이 발생할 경우 여행을 미루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10: 당장 일본 여행 수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진 여부에 따라 예약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5: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는 물론 이 남성이 현장을 다시 찾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50대 A씨는 구속심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는데 구체적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예정됐던 신문기일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진행한 뒤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새벽 서울 수유동의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

0: 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에서도 피해자는 흉기에 의한 손상으로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체포 당시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살인 혐의와 범행 동기, 피해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뒤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가 다음 날 다시 현장을 찾은 이유도 조사 대상인데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SNS 대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준비 정황을 확인하고 마약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지난 20일 경기 오산에서 흉기를 휘두른 뒤 음독을 시도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반쯤 경기 오산시 버름동에 있는 기계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남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범행 이후 음독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던 A씨 상태가 호전되면서 경찰은 어제 오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절에서 장난감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한 뒤 차를 타고 달아나 경찰과 50km 추격전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요. 막아선 경찰차를 들이받다가 삼단봉과 테이저건에 진압됐습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2: 경찰차 여러 대에 둘러싸인 검은색 승용차. 포위망을 뚫으려는 듯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경찰차를 여러 차례 충격합니다. 경찰관들이 삼단봉 등으로 제재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승용차를 향해 실탄 4발을 발사하고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깬 뒤 테이저건을 쏘고서야 운전자 A씨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3: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았는데 앞서 인근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50km가량을 도주한 끝에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 경찰이 A씨와 추격전을 벌인 건 검거 1시간 20분 전쯤 경남 진주시 절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여기서 A씨는 물을 한 잔 얻어 마신 뒤 장난감 총으로 일면식도 없는 절 관계자를 협박하며 자신의 차에 타라고 요구했습니다.
4: 내가 물 튀기면 이 사람이 나를 다 하겠다. 내가 이런 물 넣겠으니까 생명에. 생명이 물 넣겠지.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구해서 도망가서 걸 뭐라는 거지.
2: 다른 절 관계자는 대치 상황을 보고 다가가 A씨를 저지하고 막아섰더니 차를 타고 달아났는데 이 과정에서 차에 치이긴 했지만 심하게 다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절에서 벌어진 일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1: 온라인 플랫폼 배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배달기사 A씨가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와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라이더 유니온 지부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이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지난 24일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5건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6월 재경부를 퇴직한 3급 공무원은 삼성전자 상무, 4급 공무원은 SK하이닉스 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올해 4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정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업심사를 받았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5: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선관위 관련 의혹의 실체 규명은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특검 몫으로 넘어갑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6: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일주일 만에 본격 가동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출범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두 달 가까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수사는 조직적인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확대됐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십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 고발된 인원 외에도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을 직접 입건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력을 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건 특검의 과제가 됐습니다. 특검은 합수본이 수사해온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의혹은 물론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등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직무 관련 비리도 총망라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수사 도중 드러난 사건도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이후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검부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규모로 구성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파견검사는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잇따른 대규모 특검으로 검찰이 극심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특검 파견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합수부는 특검 발족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첩 인계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7: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리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이 병원 가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 이동부터 접수, 진료, 약 수령과 귀가까지 이 모든 걸 함께 도와주는 병원 동행 시범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가족의 부담은 덜어내고 어르신들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게 꼭 맞는 건강보험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도 필요한 것 중 하나겠죠. 무더위가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즘 건강관리 꼼꼼히 하시고요. 재무설계도 든든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굿나이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꾸려나갈 방송 내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전통시장 수요 진작을 목적으로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 이 온누리 상품권의 다양한 사용법과 혜택들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

0: 저는 50대 주부분의 고민인데요. 외벌이 가정의 경우엔 재무 설계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종합적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오리 상담소에서는 20년 납 보험 가입 꼭 다 해야 되는 것인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어디인지 등 정말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아, 진짜 벌써 궁금해지고 네. 답변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첫 코너 시작에 앞서 오늘도 방송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재무 상담 보험 점검 맞춤 설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실제로 체결시킬 마음도 없으면서 주문을 무더기로 냈다가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 벌금격의 수수료를 물리는 제도인 과다호가 부담금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개선 등의 영향으로 7월 기업 체감 경기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 경기 조사를 보면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98.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조선, 방산, 반도체 등의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된 금속 가공과 기계 장비, 의료정밀기기 분야가 업황을 주도했고 전반적으로 기업 심리가 좋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8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순차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온누리 상품권 목표 발행액은 5조 5천억 원이며 경기 침체 폭염까지 겹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매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 온누리 상품권의 요모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초반에 막 네네. 등장했을 때 네. 아이들이랑 같이 전통시장 가서 활용해봤던 네. 기억은 나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온누리 상품권 뭔지 이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0: 네.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당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7%의 금액이 할인이 되고 구매 한도는 매월 100만 원까지니까 최대 7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2: 그렇죠. 최근에 왜 이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가전 행사 네. 그렇죠. 네. 이것도 굉장히 크게 있었어서
1: 네, 맞아요.
2: 가전 바꿔야 되는 주기 찾아온 분들이 아, 서둘러서 맞아요 바꾸시고 했는데 근데 보통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이 온누리 상품권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네. 불가능한 곳과 가능한 곳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 볼까요?
1: 네. 제가 먼저 사용이 불가능한 곳 먼저 알려드릴게요. 양수진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대형마트, 백화점 사용이 어렵고요. 유흥업소, 카지노, 경마장과 같은 사행성 업종이나 은행, 보험사 등 금융업, 부동산 중개업,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 등 일부 전문 서비스업, 그리고 담배, 주류, 도매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0: 네, 반대로 사용 가능한 곳도 꽤 있는데요. 전통시장, 이제 골목, 형성 상점과 등 가맹점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식료품점, 뭐 정육점, 반찬가게, 식당, 생활용품점 이런 부분들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업종이 허용이 되더라도 해당 점포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2: 아, 그럼 내가 가는 그 가게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인지도 그렇죠. 확인을 하고 상품권을 쓸어 가셔야겠습니다. 맞아요. 날도 더운데 헛걸음하시면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군요. 애초에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거니까

0: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구나.
1: 그렇죠.
0: 이해를 할수
1: 네.
0: 있겠어요. 근데 그럼 가맹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 이거는 어디서 할수 있을까요?
1: 그게 중요하죠. 온누리 상품권 공식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서 직접 검색하거나 가맹점이 혹시 내 주변에도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길 원하는 지역이나 시장명을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당연히 모든 전통시장은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현장을 갔는데 정작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 여부 정도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0: 그렇군요.
2: 네, 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 실제로 저희 동네 한 매장에 제가 온누리 상품권 결제를 하려고 갔거든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종이로만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 있어요.
0: 종이요?
2: 네.
0: 종이? 네.
2: 보통 요즘에는 모바일로 보통 다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 지류형의 경우에는 지정된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갔던 곳은 이 지류형만 받는 곳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깝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디지털 결제라는 것도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쓸
2: 맞아요.
0: 수 있는데,
1: 맞아요.
0: 전통시장 특성상 또 어르신들이 가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1: 네.
0: 보니까 이런 카드 단말기나 앱 결제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지 못하시면
2: 그렇죠.
0: 소비자가 아무리 온누리 상품권
1: 좋아도 쓰고
0: 가져가서 쓰고
2: 맞아요.
0: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더 많은 이 사용자와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할
1: 개선이
0: 것
1: 필요하죠.
0: 같아요.
2: 맞습니다.
0: 자, 그래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할 때는 현금 영수증 처리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꼭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이렇게 이용한다는 그런 후기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1: 네, 저도 주변에서 온누리 상품권 의외로 많이 사용한다고 특히 제 동생들도 사용 경험이 있다고.
2: 네, 저도 사실 뭐 이거는 뭐 별도 얘기지만 그 단체 이렇게 톡방 같은 거 요즘에는 그 영업점에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도 별개 얘기지만 어제 뭐그 저거 충전해가지고 노말 뭐 충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한 돈에서 20% 할인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0: 맞아요. 이렇게
2: 예. 네.
0: 생각해 보면은 온누리 상품권 활용해서 내가
2: 맞아요.
0: 알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건 구매한 분들도
1: 기분
0: 진짜
1: 좋아요.
2: 맞아요.
0: 많아요. 자,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요. 알뜰살뜰 우리 가계부의 지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니까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0: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를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을지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철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했는데요. 특히 남편이 외벌이로 혼자 돈을 벌다 보니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보험을 좀 많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편이 크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계속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도 벌써 50대 중반에 접어드니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가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보험 정비를 하고 한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한 남편을 위해서라도 점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0: 남편분의 고생과 남편분 어깨에 짊어진 그 책임감, 그쵸, 네. 그 짐을 알아주는 아주 참된 아내분의 그쵸 사연이었어요.
1: 네, 제 와이프 같습니다.
2: 깨알 자랑.
0: 네.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아니 이럴수록 우리 청취자님 댁에 이 깊은 고민을 정말 잘 해결해드리고 싶다는 맞아요. 마음이 드는데요. 네네. 보험료 지출 많은 것 같고 노후 대비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잘 안 됐다 네.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이 좀 어떠셨을까요?
1: 사실 이런 상황이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러신 것 같아요. 일단 청취자님 부부가 같이 좀 상담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두 분.

0: 보료, 국민연금, 기타 등등 하면 거의 저축 여력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물론 30만 원씩은 적금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모이는 족족 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서 지금의 현재 잔고가 사실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1: 그렇죠. 부부금술 좋다는 거야. 뭐 너무나도 좋은
0: 네,
1: 이야기지만
0: 맞아요.
1: 재정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인상 찌푸리고 얼굴 붉힌 일이 또 많아질 수 있으니 저희가 좀
2: 그렇죠.
1: 꼼꼼하게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보험료가 126만 원. 이거는요. 돈을 많이 버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한 지출은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셨을까요?
2: 그런데 원래는 이것보다도 지금의 126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하셨어요.
1: 더
2: 네,
1: 많으셨대요.
2: 기존에는 그나마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서 보험료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거의 130만 원이니까 그 전에는 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심리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으니 괜찮겠지 하며 생각을 하다가도 현실에서 느껴지는 통장 잔고로는 도저히 이 금액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상담 신청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1: 근데 맨 처음에 김현철
0: 네네.
1: 팀장님이 사연 소개해 주실 때는 남편이 외벌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막상 보니까 아내분이 그래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2: 아르바이트.
1: 하고 계세요.
0: 네네, 맞아요.
1: 그래서 뭐 당연히 보험료 지출도 줄여야겠지만 뭔가 이 가정의 소득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는 상황 그런 건 없었을까요?
0: 그렇죠. 사실 아내분 알바 정도를 하고 계셔서 한 5, 60만 원 정도 버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 좀 높이면 좋지 않겠나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아내분의 이제 병력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좀 통원을 좀 많이 하고 계셔서 너무 무리하게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하루에 식당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한 5일 정도 평일에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요거라도 조금 가계 보탬이 되는 수준이신 거죠.
1: 아내분 입장에서도 정말 가계 살림의 보탬이 될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2: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시는 거세요.
1: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보험료 정말 꼼꼼하게 이거를 정말 분석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금융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한 뒤에 줄인 보험료로 노후 대비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겠는데요?
2: 네, 그게 결론은 핵심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분께서 매우 건강하셨고 사연자님도 병원 통원 이력은 꽤 있으셨지만 크게 입원 수술 하신 거는 없다고 하셔서 보험 리모델링이 잘될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결과 역시 매우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1: 오늘 결과부터 딱 알려주시네요.
0: 네, 청취자분들이 먼저 좀 결과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금술 좋은 부부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과정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4인 가족에 126만 원 내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4인 가족 보험료를 85만 원으로 무려 41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1: 그렇군요. 41만 원에 줄인 보험료 어떻게 줄여진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네. 우선 가족보험을 살펴보면요. 일단 남편분의 경우는 보험 개수가 9건에 64만 원, 사연자님은 8건에 33만 원, 자녀들이 각각 3건씩 해서 15만 원, 14만 원으로 총 합산 보험료 126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요. 자녀들의 보험료는 엄청 비싸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문제는 가족 보험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로 남편분 보험이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사연자님이 다만 걱정이 있으신 게한 가지가 남편분이 가족분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셔서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해둔 거라 너무 보장을 줄이고 싶어 하지는 또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최대한 참고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남편분 어떻게 변경이 된 건지 살펴볼까요?
0: 네, 일단 남편분 보험을 살펴보니까 실손 보험으로 가입한 건강보험과 종신보험 2건, 운전자 보험 2건의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 3건, 화재보험 1건에서 총 9건의 보험에 64만 원을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우선 실손 보험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가장 보험료가 많이 차지한 종신보험 2건과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 3건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왜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냐라고 여쭤보니 가장이니까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있어야 하니까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망 시 나오는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8천만 원으로 사실 1억이 채안 됐어요. 사실 좀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거기다 자녀들이 지금 다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좀 지금 상황에서도 필요하신지 여쭤보니까 지금은 과거보다는 좀덜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건의 종신보험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2: 그래서 먼저 한 건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5천만 원과 자잘한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0: 하지만 납입 기간이 8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 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고 사망보다는 생존 시 필요한 보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줄이는 감액을 통해 완납을 해드렸습니다. 이걸 감액 완납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보장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유지는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건의 종신보험은 아직 절반도 내지 않았고 끝나도 환급률이 낮아서 지금 바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유병자보험 세 건의 경우는 간병 포함해서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진단금과 수술비 등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비교를 해보니까 보장 대비 너무 비싸게 보험료가 책정된 거라서 세 건 역시 모두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던 종신보험 두 건과 유병자보험 세 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분석을 해서 조정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나머지 운전자랑 화재보험은 어떻게 좀 조정이 필요할까요?
2: 일단 운전자 두 건 중에서 한 건은 운전자 담보가 있었고요. 한 건은 운전자가 아니라 상해 담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쪽도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셔서 운전자 보험 두 건은 유지를 했는데요. 화재보험은 오히려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1: 왜 화재보험은 변경을 해야만 했을까요?
2: 일단 적립금도 들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약이 포함이 안 돼 있으셨더라고요. 물론 필수는 아닌데 해당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우리 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의 이름은? 객관식입니다. 1번 일상생활 배상 책임, 2번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3번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없다.
1: 자, 요거 딱 문제 나갈 때 저와 제작진 눈이 딱 맞췄어요. 네. 원래 사실 저희가 몰랐는데 네. 어젠가요? 그젠가요? 배웠어요.
2: 아, 네.
1: 마침. 그래서 저 압니다. 네. 내 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내 손해를 보장받으려면 자 2번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만 합니다.
0: 정답입니다. 아, 너무 근실내 아셨네요.
1: 맞아요. 네, 이거 중요하겠더라고요.
2: 맞아요.
0: 네.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인데요. 아랫집에 누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우리 집까지 보상된다고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많으세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아까 정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 집이 보상됩니다.
2: 자,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가 우리 집 피해 전부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급배수 시설에 대한 누출로 인해서 뭐 우리 집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해당 급배수 시설 자체에 대한 수리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랫집에 대한 누수는 뭐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우리 집에 대한 누수에 대한 손해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단 직접적인 급배수 자체 수리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뭔가 급배수로 인해서 발생한
2: 맞아요.
1: 피해에 대한 손해가 네. 되는 거지 요 뭔가 수도관 파열됐다고 해서 요거 뭐 교체하고 네. 하는 거는
0: 그렇죠.
1: 안 된다는 거네요.
2: 네.
1: 이거 정말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0: 네.
1: 진짜 꿀팁입니다.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가 봅니다. 혹시 내 보험도 이렇게 빠진 건 없는지 중요한 걸 놓치고 돈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딱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남편분 최종적으로 보험 리모델링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0: 네, 남편분의 보험은 총 64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28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는 데 성공했고요. 보장도 사망보험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보장은 오히려 더 좋아지면서도 보험료를 낮췄으니까 매우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우, 다행입니다.
2: 그럼요.
1: 자, 남편분 결과 받고 이제 아내분. 아내분 상황이 또 궁금한데 일단 보험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2: 네, 일단 아내분의 경우에는 8건에 33만 원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력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부인과 쪽과 위장 쪽으로 병원을 좀 자주 통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0: 대다수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으로 좀 많이 가입이 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는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보험인 거잖아요. 반면에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조금 더 비싼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내분의 병력은 혈관 쪽이랑은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암이나 간병보험 쪽은 당연히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을 하는 게 맞겠지만 혈관 쪽 관련돼서는 굳이 비싼 유병자 보험보다는 일반 보험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만 하더라도 보험료가 몇만 원 정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1: 저도 굿모닝 굿나이프를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는 보험을 가입할 때 암, 뇌, 심장, 그러니까 모든 좋다는 특약을 한
0: 한꺼번에,
1: 상품에
0: 맞아요.
1: 묶어서
0: 다 넣어서.
1: 가입하는 김에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병력사항이 있는 분들은 나누어서
2: 네.
1: 무병력자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부위를 구분해서 가입하셔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2: 네.
1: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2: 네,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1: 그렇죠,
0: 네.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기존에 나름대로 좀 괜찮게 가입을 하셔서 보험 8건 중 3건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 보험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3건의 보험을 정리하게 되면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대로 했더니 보험료가 기존에 33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7만 원이 줄어들면서도 오히려 아까 보장에 대한 부분들 일부 더 좋아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벌써 부부만 하더라도 이렇게 35만 원이 줄어든 거죠.
1: 자, 그럼 자녀들 이제 살펴볼게요. 성인이 됐다는 아들, 딸, 자녀들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2: 자녀는 각각 15만 원, 14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첫째는 직장에 다니고 둘째는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보험료 자체는 사실 20대 기준으로 많이 내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보험사랑 비교를 했고 거기다 두 자녀 모두 크게 아프거나 한게 없어서 가장 저렴한 10년 고지형으로 보험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각각 3만 원씩 줄일 수 있어서 12만 원, 11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즉 앞서 미리 결과 말씀드렸었지만 4인 가족 전체로 해서 41만 원의 보험료를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1: 우리가 이제 가정 경제가 팍팍하면 돈을 더 벌어와야지. 이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제 긴축 재정에 돌입합니다.
0: 맞아요.
1: 허리띠를 막 졸라매요. 어디서 돈을 만들어서 이게 저축을 해야 되냐? 생각보다 보험료에서 줄일 수 있는 여력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0: 맞습니다.
1: 41만 원의 노후 연금 재원 마련이 지금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셨을까요?
0: 네, 일단 아까 41만 원 줄였고 첫째 자녀가 보험료가 12만 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첫째 자녀한테 넘겨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자녀도 12만 원 정도는 좀 부담이 없다라고 해서 흔쾌히 본인이 내주기로 했고요. 이로써 이제 청취자님의 저축 여력이 53만 원이 생겼어요. 근데 아내분이 국민연금을 지금 안 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인 9만 5천 원을 일단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했고요. 그 외에 이제 45만 원의 여력이 생겼는데 5만 원더 추가해서 50만 원으로 개인연금을 아, 금슬이 너무 좋아요. 아내분의 이름으로 또 준비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내분 나이 기준으로 68세부터 매월 40만 원씩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로써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산해서 매월 70만 원의 이상 금액을 아내분에게 생길 수 있게 만든 거죠.
1: 무엇보다 저는 이 가정이 더 이상 보험료 지출 압박을 느끼지
0: 맞아요.
1: 않아도 된다라는
2: 네,
1: 거, 그거
2: 중요하죠.
1: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니 이제 지금처럼만 잘 유지하면서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보험 점검 통해 불필요한 고정 지출 진단하고 나중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 탄탄하게 만든 후 노후 대비까지 할수 있는 사연 만나봤습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 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고요. 노후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도너리 상담소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 사연 만나볼게요. 1659번님이요. 보통 보험 가입을 하거나 리모델링하면 대부분 2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무조건 20년을 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무조건 20년 납을 꼭 납입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요. 보통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다양하게 납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과 30년 중간이 20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상 20년을 많이 선택한다고 보셔야죠.
2: 근데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 나는 이제 은퇴를 얼마 남아 두지 않고 있다. 이러면 사실 20년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2: 이런 경우에는 좀 10년 납을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20년보다는 10년 혹은 15년 정도 납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자녀같이 어린 경우에는 굳이 너무 빨리 다 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30년 납으로 한 달 내는 보험료를 오히려 줄이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0: 그럼요. 20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납입 기간에 채우지 못하면 보장도 당연히 안 되는 거겠네요.
1: 20년을 납입기간으로 설정했다가 만약에 15년만 납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5년은 어떻게 될까요? 납입이 끝나면 보장도 종료됩니다. 보험은 대부분 매달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로 지속적인 보장을 이어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7월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8월, 9월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바로 8월부터 보장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예기간을 8월과 9월 두 달을 주거든요. 그런데 10월 초까지도 보험료 납입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2: 물론 실효라는 게 실효된다고 해서 뭐 바로 보장이 뭐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전화해서 콜센터 전화해서 당월 실효는 보통 전화만 하시면 바로 돈만 내면 바로 부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두 달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고 어떤 회사는 석 달 동안에 또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실효 안 되게끔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려면 그렇죠. 네. 내가 유지 가능한 보험료 수준을 또 이미 갖추
2: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0: 그렇죠. 중요하겠고요.
2: 맞아요.
0: 자, 하나 더 살펴봅니다. 4478번님. 요즘 정말 많은 보험회사에서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출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험료 가장 저렴한 회사는 어딘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네요.
2: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건강상태, 성별, 나이 등 이게 회사마다 보험료처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암 쪽은 여기가 싼데 또 혈관 쪽은 여기가 싸고 근데 내가 병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어디가 좀 저렴하다라고 사실은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상황에 맞게끔 사실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4478번님은 네.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렇죠. 개인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나에게 꼭 맞는 금융상태 받고 금융상품을 선택받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같은 보장이라도 개인의 연령, 건강 상태, 생활 스타일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단 전문가의 도움받아 내 보험 현명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을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록시트의 Listen to Your Heart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서울은 8일째, 제주는 23일째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4도까지 오릅니다. 한낮에 광주는 35도, 대구 36도, 부산은 38도까지 오르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호은과 홍제 사이 3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답답하게 묶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정체가 꽤 길었는데 이제 정체는 많이 해소되고 차가 많아서 밀리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독립기념관 부근 또 기흥 부근에 각각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도 매끄럽게 통과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남 양산은 낮 최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습니다.
8: 이런 기록적인 극한 폭염에 시내 거리는 텅 비었고 피서를 위해 찾은 계곡도 물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첫 소식 오태인 기자입니다.
9: 네.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된 경남 양산시. 관측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으면서 도심 번화가가 한산합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너무 덥다 보니 외출 자체를 줄인 겁니다.
10: 밖에 있으니까 숨이 너무 턱턱 막히고 한 10분 정도 서 있으면 너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9: 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거의 자취를 감추자 자영업자 매출도 급감했습니다. 특히 어묵이나 떡볶이 같은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파는 것은 매출 하락의 더위까지 말 그대로 이중고입니다.
11: 매출이 한 70%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배달이 조금씩 들어오긴 한데 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9: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선 사람들도 양손과 모자는 어느덧 필수품이 됐습니다. 한 손에는 양산을, 다른 손에는 시원한 음료를 들고 겨우 더위를 버팁니다.
12: 여름에는 좀 햇빛이 많이 나오니까 더워서 쓰고 나왔어요. 햇빛에 가려주니까 시원해요.
9: 인근에 피서지로 유명한 계곡도 예년만 못합니다.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을 정도로 냉기가 불어오는 곳이지만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 계곡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바람만으로 더위를 날리기에는 역부족. 겨우 발만 물에 담그고 더위를 식힙니다.
13: 물이 줄고 얼음이 좀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랑가, 앞으로는 이 물도 더 뜨뜻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9: 부산과 경남 양산, 밀양 등 영남 지역이 유독 더운 이유는 뜨거운 고기압에 지형적 영향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14: 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확장과
3: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관계자입니다.
14: 강한 일사와 더불어 서...

0: 계열의 바람이 크고 작은 산을 넘으면서 송은 현상이 더해졌고 여기에 열이 축적되어서
1: 앞으로도 영남 지역에는 비 소식 없이 폭염이 계속될 거란 예보가 나온 상황. 폭염 중대 경보가 계속되면서 이제 건강한 사람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2: 122년 만에 폭염이 찾아온 부산도 이틀째 38도를 넘으며 연일 역대급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3: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양산은 산맥을 넘은 이 불바람이 내륙에 축적된 게 원인이었는데요. 정혜윤 기자가 이렇게 계속되는 더위의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4: 뙤약볕이 내리쬐는 부산 도심. 바닷바람마저 열기를 식히지 못하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부산은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122년 만에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이틀째 낮 기온이 38도를 웃돌았습니다. 전일 기록한 122년 관측사 최악의 더위에 이어 연일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5: 걷다 보니까 너무 무더운 날씨네요. 힘들고 그래도 너무 더워가지고.
4: 원래 부산은 시원한 바닷바람 덕분에 여름에도 겨울에도 더위와 추위 영향이 적은 대표적인 해양성 기후 지역입니다. 하지만 상공의 이중고기압이 열기를 뚜껑처럼 가둬 도심 전체를 펄펄 끓게 만든 데다 밀려든 바닷바람마저 열대 수증기를 머금은 뜨거운 온풍으로 변해 부산의 천연 에어컨마저 완전히 꺼버린 겁니다. 반면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양산은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 분지 지형으로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높은 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저풍이 이북은 산을 넘으며 바람이 더 고운 건조해지는 팬현상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분지 지형까지 더해져 기온이 폭발적으로 치솟은 겁니다. 이 밖에 포항도 강력한 팬현상이 대구와 경산은 내륙 분지의 특성이 더해지며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영남 지역은 해안에 위치하거나 산으로 둘러싸여
7: 단기성
6: 지형마다
7: YTN
6: 서로
7: 재난자문위원입니다.
6: 보입니다. 특히 부산은 시원한 바닷바람이 도심을 식혀주는 대표적인 해양성 기후 지역인데 이번에는 이중 고기압이 도심을 뜨겁게 가둔 데다 뜨거워진 바다 위로 열대 수증기까지 밀려들면서 바닷바람마저 뜨거운 온풍으로 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 기상청은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속에서는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네, 오늘도 잠못 드는 밤이 이어질까요? 서울에는 일주일 넘게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3: 한강공원에도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8: 네, 서울 망원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뒤로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밤인데 지금도 많이 더운가요?
8: 지금 이곳 기온은 28도, 체감 온도는 30도에 육박합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열기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이곳 한강공원도 북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부족인지 휴대용 선풍기까지 챙겨 나온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강에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9: 집안에서 아무래도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만 하루 종일 틀고 있는데, 이제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도 쐬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10: 방금까지 노을 보고 있었어요. 낮보다는 덜 덥긴 한데, 그래도 덥긴 해요.
8: 오늘 서울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푹푹 찌는 더위가 밤까지 식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올여름 시작 이후 어제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일주일 넘게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 최저 기온이 26도 이상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서울 관측소 기준 낮 최고 기온은 32.7도를 기록했고, 경남 양산은 관측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자기 전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활용해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시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망원 한강공원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0: 검찰 보안 사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1: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민주당은 내일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2: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3: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4: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2: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여
4: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5: 피해자의
4: 간사입니다.
5: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2: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6: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판매를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6: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4: 정점식
7: 재판 취소를
4: 원내대표입니다.
7: 막들해한 이 추악한 이면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2: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8: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4: 조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2: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내일 자정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되면서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의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막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를 비롯한 6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데 이 중대한 위법수사, 이 재량권 일탈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범위를 넓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이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이 대통령과 이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가 이 정치적 이면 계약을 맺은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9: 민주당 TF안은 없고 이 법력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법안에만 담겼던 내용이 최종 채택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거짓 프레임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대법원에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한 거란 설명인데 이 다섯 차례 전체 회의, 아홉 차례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그리고 공소 취소와 공소 기각은 분명히
4: 김승원 국회 법사위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5: 정치적인 목적으로
4: 간사입니다.
5: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
9: 민주당 주도의 법안 가결은 시간 문제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로 옮겨붙으며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따져묻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0: 하지만 협회의 사적인 운영과 감독 선임 과정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1: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북중 월드컵 실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2: 축구협회장으로서
3: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입니다.
2: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전정 회장과 홍 감독 모두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을 이끌었던 벤투 감독과의 계약 연장은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고 홍 감독은 축구협회의 제안이 와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4: 국민들과 축구 팬들과 평생을 뛰어오신 축구 동료들 앞에 의원입니다. 그때 절차적 무시와 행정 누락이 있었다라고 실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5: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3: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5: 국민들께서
3: 감독입니다.
5: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몽규 전 회장이 이끈 지난 13년 동안 축구협회가 사조직처럼 운영되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문체부 감사에 따른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체부 차관 출신들을 줄줄이 협회 부회장으로 앉힌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 이분들이요, 축구협회 부회장이고
3: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문체부 차관보 출신 관피아 4인방입니다. 이분들이 12년간 정몽규 왕국을 이끌었어요.
1: 북중 월드컵 32강 진출이 걸려있던 남아공전 선수 기용을 두고는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7: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에
3: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조기 출전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8: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3: 김진규 전 축구대표팀 코치입니다.
6: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8: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1: 이번 청문회는 증인으로 채택한 15명 가운데 정 전 회장과 홍 감독, 이용수 김병지 협회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 등만 출석했고 참고인들 13명 가운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4명만 자리했습니다. 또 오전 청문회를 마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정 선배님한테 연락을 받았고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정몽규 회장과 주고받은 게 국회 본회의 도중 취재진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9: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적자를 기록하던 파운드리까지 살아나는 모양새인데 정작 스마트폰 사업은 메모리값 상승의 역풍을 맞아 사상 첫 적자를 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10: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 매출 171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또 한 번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 사업 부문 영업이익만 89조 2천억 원으로 전사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DRAM과 NAND 플래시 모두 역대 최대 출하량을 기록했고 특히 HBM4 판매를 확대하며 지난 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확고한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를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내년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보다 심화하고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주요 고객사들이 요청한 5년 단위 장기 공급 계약 역시 장기 호황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11: AI 토큰 수 급증으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3: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입니다.
11: AI 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필요한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단연 공급 계약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0: 적자를 지속해온 파운드리 사업은 최근 테슬라 등 대규모 AI 칩 수주를 받으며 최대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나아가 추가 공장 착공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머지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2: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3: 전석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0: 양산을 목표로 올해 말 공사 착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 팹 확보를 현재 검토 중이며
1: 하지만 메모리 호황은 삼성전자 내 완제품 사업 부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매출은 늘었지만 메모리 원가 상승으로 7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창사일에 첫 적자를 냈습니다. 연달아 역대급 실적을 내놓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견조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슈퍼사이클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2: 연이틀 폭락장을 경험한 우리 증시는 오늘 다시 하락장을 맞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 급등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류환웅 기자.
3: 코스피가 430포인트 가까이 출렁이다 결국 1.2% 내린 5,594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에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6,000 턱 밑까지 가기도 했지만 개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역시 개인의 매도세로 2.7% 내린 6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이틀 급락 후 상승하는 듯 했지만 급락장을 경험한 개인의 투매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4천억 원, 이틀 연속으로 3조 4천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두 시장 모두에서 1조 5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4: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장중에 8%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3: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고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였는데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1.2% 내린 20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0만 원대와 140만 원대를 오가다 6.3% 내린 130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5: 연이틀 주가 변동성이 큰 폭으로 진행이 되면서
6: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5: 변동성 위험에 대한 그 위험 관리 측면에 매도 욕구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손익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싶은 심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매도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 코스피 시장에선 조선과 금융 관련주가, 코스닥에선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 재개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지만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전날 1440원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9.3원 내린 1437.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이렇게 주식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자 보수 야권은 그 원인을 투자자들에게 미루는 듯한 발언을 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7: 우리 증시만 급락한 것이 아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유일한 원인인 것도 아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남미 순방 중 발언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가 책임을 인정하긴커녕 국민 염장만 지르는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았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8: 여기 한마디만 더 보태면
6: 장동혁 국민의힘
8: 한국으로 오는
6: 대표입니다.
8: 비행기 못할 줄도 모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국정조사하고 특검해야 합니다.
7: 또 레버리지 ETF 탓에 개인 투자자들이 56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분석을 인용하며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경질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까지 가세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선거 전 주가 방어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 김용범 실장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9: 상품을 열어준 것도 정부이고 오를 때
6: 업적으로
9: 했던 것도 정부입니다. 김용범 실장의 경질이 바로 대책입니다.
7: 요래 없는 폭락 장세를 직면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며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부활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매듭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11: 박상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12: 민주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은 범죄행위란 야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 한동안 실질적인 국회 차원의 논의 대신 정치적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13: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지 만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망자는 34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골든타임인 72시간 안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4: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들을 하나하나 수색하는 구조대원들. 골든타임이 소진되기 전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 쇼핑몰과 제지공장에선 실종자 일부가 결국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수색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중상자도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규모 단전단수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7만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2만여 가구엔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15: 요리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씁니다.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진 피해 주민입니다.
14: 여진의 공포 때문에 아예 차에서 생활하는 주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마모토와 야스시로 등 주요 항구들은 응급 복구를 마쳤지만 철도 운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요 산업시설의 생산 차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업체 TSMC 1공장의 경우 다시 가동되려면 최소한 며칠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도요타 세계 공장도 생산 중단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항만 같은 기반 시설 복구에 힘쓰고 반도체와 자동차, 다른 산업의 공급망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겠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관방 장관입니다.
14: 일본 언론에선 이번 지진으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 사태가 최소한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3: 일본 구마모토 강진에 일본 여행을 앞둔 여행객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여행객 피해는 없고 항공편도 정상 운항하고 있지만 여행업계는 추가 지진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16: 여행 가방을 끌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여행객들. 일본행 탑승 수속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피해 지역과 거리가 있는 곳을 찾는 여행객들은 안전을 확인한 뒤 예정대로 출국을 결정했습니다.
17: 여행을 가도 괜찮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지원지를 찾아보니까 좀 거리가 있고 도쿄 여행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해서.
16: 반면 강진이 발생한 구마모토를 여행하려던 일부 여행객들은 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목적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18: 구마모토랑 오사카 이런 쪽으로도 가려고 했었는데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미루고 있어요.
16: 여행사들도 고객 안전 점검과 일정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나투어는 현재 여행 중인 고객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구마모토 일정은 대체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투어와 교원투어도 현재 여행객 안전에는 특이사항이 없고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편 운항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의 구마모토 노선 모두 정상 운항 중이고 구마모토 공항도 활주로 운영을 재개하면서 운항 차질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약 상황 역시 아직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추가 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해 향후 지진 발생 여부가 일본 여행 수요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 이 장소는
11: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입니다.
19: 판들이 만나고 움직이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들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땅이 흔들리고 찢어지는 사건들이 상황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6: 만약 강도 높은 여진이 계속되거나 추가 강진이 발생할 경우 여행을 미루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당장 일본 여행 수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진 여부에 따라 예약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3: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경기도 선관위 실무자 A씨가 경기 김포 지역 투표

0: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이를 바로잡지 않고 이미 조정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토대로 경기 의왕과 충북 진천에서도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각지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급증한 뒤 이후 수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되는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평택시 신평동 제4투표소의 경우 오전 9시까지 772명이던 누적 투표자 수가 1시간 만에 1,320명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까지 누적 투표소 수가 투표자 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 상패동 제1투표소에서도 낮 12시 누적 투표자 수는 525명에서 1시에는 784명까지 늘었지만 오후 4시까지 이 수치가 유지되는 등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1: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요구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2: 여중생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인정하십니까?
1: 최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휴대전화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 학생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분석해왔습니다. 또 최 씨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제출된 사설 포렌식 자료 일부가 경찰이 확인한 내용과 다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또 다른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3: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4: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5: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4: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6: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4: 김승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6: 수사의 주체로 일어나 하였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기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불을
7: 넣습니다. 국가 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4: 조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검찰에 책잡힐 일이 많아서 정권 끝나고도 검찰 손발을 묶으려고 이러는 것인가?
4: 장외에서도 열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알량한 복수심을
4: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8: 보안 수사를 받을 권리를 강탈했습니다. 반드시 그 후발을 치르게 될 겁니다.
9: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4: 서영규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9: 하는데요. 그게 그들이 하던 검사의 방식이었습니다. 한동훈 검사, 주진우 검사, 온갖 폐악질을 했던 그 모습들.
3: 자,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습니다.

0: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이 내일 표결로 인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에 이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2: 근본적으로 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수사와 형사 사법 국민의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면요, 굉장히 기묘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사건을 송치해서 받으면 기소 여부나 뭐 보안수사 요구 여부 같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수사입니다. 검사가 소추를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다 수사죠. 예. 그런데 그런 기묘한 조항을 넣어놓고 같은 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소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권이라고 하는 걸 넣어놨는데 검사는 일절 수사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조적인 발상에 사로잡혀서 증거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본인들도 그 불완전성을
1: 수사는 하지 말고 문서로 서류로서 이제 확인하라는 건가요?
2: 그런데 확인을 하고 그러면 검사가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으니까 도로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보내야 되나요? 그러면은 사건 이른바 핑퐁 지옥에 빠집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고초를 겪어야 되냐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범죄를 저질러도 정확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학습효과가 생기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범죄 예방, 사회 안전, 그다음에 처벌 이런 것들의 둑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전체의 삶이 무너지는데 모든 국민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원들의 삶도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반대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리고 이게 그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됐다. 이걸로도 지금 공방이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 일단 형사소송법 327조에 보면은 지금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327조 2호에 보면 그 공소 제기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원래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2호에는 중대한 위법수사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3호에는 소추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 이런 것들을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신설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중대한 위법수사고 뭐가 현저한 일탈인지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서 만약에 공소 취소가 불가능해지면은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통해서 재판을 오랫동안 미루는 것도 불가능해지면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이라도 가능하게 해보자 이런 일종의 플랜 C로서 저것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다분한 지점입니다. 네.
1: 그동안에는 이제 공소 취소 얘기가 이제 한참 많았었는데 재판부의 공소기각 이 판결의 사유를 좀 더 넓히는 그런 법안으로 지금 읽힙니다.
3: 그러니까 저는 이 두 항을 꼭 넣었어야 되는가. 정무적 판단에 대한 아쉬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갖고 또 진보 진영 내부, 심지어 당 내부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가 사실 이런 공소기각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사실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 이 형사법, 지금 필버가 진행 중인 형사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요. 법에는 이제 부칙이 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적용하고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있는데 다른 조항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언제부터 하고 뭘 한다. 근데 327조에 대해서는 부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저렇게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어떻게 보면 남겨준 거죠. 너네 기존 재판도 하려는 건 아니야라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그 법사위 의원들은 계속해서 뭔가 대통령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단이다. 모든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공소기각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요 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부칙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든가.
1: 필버 중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부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 필버 중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필버가 끝난 이후에도 사실 10월 2일 전까지 충분히 이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갑자기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용민 간사와 박은정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었습니다만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이틀 전에 처음에 추가가 될 때 저희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설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부칙 조항 한 줄을 추가하든가 저는 그런 것에 추가적인 좀 조치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 이 조항이 그런데 매우 의도적으로 숨겨

0: 서 들어왔다는 의심이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칙 조항이 삽입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6월 26일에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 이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원문을 확인해 보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부분에 저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페이지가 넘는 전문을 자세히 살펴봐야만 발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같은 기본법들은 여러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 중요하게 논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몰랐다가 법안 소위에서 여러 법안들이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느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론화된 거잖아요. 그런데 법안 소위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합쳐지면 이게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도 바로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 법사위원장 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그 안도 실제 전문을 확인해 보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부분에 이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구석에 숨겨놨습니다. 왜 이렇게 숨겨놨겠습니까? 떳떳하게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숨겨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부칙도 삽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저는 그 똑같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법안을 다 부칙까지 볼 수는 없으니까 못본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의 우리 당의 TF에서 처음에 중심적으로 다뤘던 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초반에 지금 논의 메인 논의 과정 중에서는 좀 몰랐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 논의가 불거지고 일단은 지금 필보가 시작되고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부칙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모르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칙과 관련돼서는 저는 우리 당 안에서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거는 말끔하게 털기 위해서 부칙 정도는 넣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목소리 내는 걸좀 지켜봐줘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런데 이 조항이요, 매우 의도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원하느냐에 관해서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에 갔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지금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넓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할 유인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0.1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런 조항을 추가했다는 의심이 다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한 대로 통과되고 이 대통령도 그대로 공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2: 그래서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어떤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뭐 오늘 관심사 중에 이제 하나가 사실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는 와중에 한동훈 의원이 과연 거기서 할 것이냐, 뭐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안될 가능성이 지금 큰 거죠.
0: 현실적으로 매우 그럴 가능성이 높죠.
2: 네.
0: 왜냐하면은 12번째 선수로 지금 이름이 올라 있는데 24시간이 지나면은 민주당이 머릿수로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국민들의 주목을 얻고 그다음에 반향을 얻는 것은 정치적 의외성에서 나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이 된 상태고 아직 복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연 한동훈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 의표를 깨면서 한동훈 의원을 전면에 세워서 필리버스터를 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더라면 굉장히 국민들께서 신선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일체의 당리당략을 갖지 않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에게 어떤 엄청난 정치적 기회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2: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누구 좋으라고 시켜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배제시킨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사실 뭐 국민의힘의 좀 당권파 패널들을 만나보면 우리 대변인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껴줄 이유가 없다. 왜냐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발언을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굳이 무소속 의원에게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또 측근을 통해서 김종혁 전 최고를 통해서 난 길게 하지 않을 거다, 한 시간만 할 테니 기회를 달라라고 또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너무 길게 해버리면 사실 다른 사람의 기회가 안 가기 때문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더 그건 더 패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당 민주당에서도 지금 찬성 필리버스터를 같이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찬반 찬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서 한 시간만 한다고 해버리면 찬성하고 반대한 시간 한 다음에 다시 찬성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찬성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원내대표가 이거를 받을 이유가 사실 없었던 것이죠.
2: 그랬을 수도 네. 있겠네요. 자, 이 대통령 지금 남미 순방 중인데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53%. 2주 전에, 그러니까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평가가 37%,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0: 부동산이죠. 이 2주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받아가면서까지 특이한 방법으로 본인의 집을 매각한 일. 그리고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는 실패했고 이 근저당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언급이 없었던 일. 이 두 가지가 2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여론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간격이 2주 사이에 5%가 좁혀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추가 하락을 불러올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말을 했다가 애써 수습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뭐가 없습니까? 이 대통령 본인의 이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어요. 약 22시간 전에 이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관해서 과거의 트위터죠. X의 SNS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을 근거로 하는 그 범죄 조직 14명에 대해서 송환을 추진한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조직. 이런 국내 문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까지 SNS를 올리시는 분께서 본인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방구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아 공소 취소 문제처럼 이 대통령은 내심 본인의 연임 개헌도 상황이 허용한다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점점 커질 겁니다. 예. 2주 뒤에 같은 조사를 한다면 아마 추가 하락 요인으로 중요하게 반영이 될 걸로 봅니다.
2: 예, 부동산. 연임 개헌 이런 것도 이제 원인을 짚어주셨어요?
1: 저는 일단 뭐 부동산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사실 몇 달 동안 지금 나아지질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토론회나 뭐 그런 근저당 매매 때문에 갑자기 이것이 뭐 더 추가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회의장의 그런 발언은 이건 조금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겠죠. 왜냐하면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욕심을 내는 집권 여당으로 비춰질 염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늘 욕심을 내는 권력을 조금이라도 탐내는 쪽에는 늘 철퇴를 내려주는 게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은 아무리 우리가 이걸 주워 담으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이번 주에 계속 좀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피도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8월 7일까지 우리 당의 전당대회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당내 갈등이 생각보다 좀 내용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예. 때문에 지금 사실 또 당내 뭐 노선 투쟁이나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마치 누군가의 발언에 의해서 좀 갈라치기가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는 진보와는 다른 길이다라는 그 갈라치기 저는 뭐 유시민 작가의 갈라치기가 가장 컸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좀 진보 진영 지부 그 지지자 내부에서도 약간의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2: 예. 주식 시장 폭락 그리고 유시민 작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론까지 이제 악화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몸을 낮췄고요. 보수 야권은 김용범 정책 실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3: 코스피 하락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브라질에서 정말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구질구질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에 한마디만 더 보태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못 탈 줄도 모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국정조사하고 특검해야 합니다.
5: 이 정부가 5월에 열어준
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5: 바닥이 없습니다. 상품을 열어준 것도 정부이고 오를 때 업적으로 샜던 것도 정부입니다. 가벼운 발언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김용범 실장의 경질이 바로 대책입니다.
6: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4: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 부의장입니다.
6: 그 과정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걱정과 우려를 메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2: 그래서 김용범 실장이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증시만 급락한 것이 아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유일한 원인도 아니다. 개미들의 투자 패턴이 역동적이다. 정말 그렇잖아도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해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여기다 지금 불을 지른 격이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불난 집에 네. 기름을 붓는 발언이고 정책 수장의 메시지로서는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4: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0: 그러니까 유체이탈, 책임 회피, 남탓, 무대책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멘트입니다. 아니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이고 코스피가 연일 신기록을 세울 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인 것처럼 그렇게 정권에서 포장해 마지 않더니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에서 출시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한 달에 30% 가까이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니까 이제는 투자자 탓을 합니다. 우리가 잘 되면 제덕,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 조상 탓을 하는 것은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투자자들, 국민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주권자들입니다.
2: 아이고.
0: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앞서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네. 정치적 레토릭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함으로써 정확하게 인사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용범 실장은 이런 정책 자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설화를 빚어오는 것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5월 11일에도 이른바 국민 배당금 논란을 본인 SNS로 야기했잖아요. 초과 이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글을 올려서 그 다음날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 김용범 실장이 5월 24일에는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고환율은 성장의 비용이라는 글을 올려서 또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경질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아마 이재명 정부는 우리 정치의 역동성,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을 내후년에 오롯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2: 네. 김용범 실장이 이제 주말이면 이제 귀국할 텐데 어떨까요? 사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야권에서.
1: 전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질, 인사를 경질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김용범 실장이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발언의 실수가 충분히 많았죠. 왜냐하면 지금 정책 담당자들인 이찬진 금감위원장이나 뭐 이어건 금융위원장 모두 낮은 재서로 지금 국민들께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대책을 강구하기에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예. 김용범 실장만 유독 이거는 역동성 때문이다, 약간 투자자들의 이런 성향 때문이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변명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닙니다. 대책입니다. 그리고 사과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과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저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약간의 기시감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을 때 그 당시 정책실장께서 뭔가 우리나라만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가 여론에 또 그때 또 기름을 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좀 비슷한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래서 기본적 원칙은 인사에 대한 경질로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데 지금 이 정도의 국민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고 예. 또 국민들 대부분 투자자인데 개미 투자자인데 이런 개미 투자자들에게 좀 뭔가 동기부여를 해왔던 게 우리 당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당 정부가 예. 우리 당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로서 누군가의 뭔가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서는 뭔가 행동을 좀 보여줄 필요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한반도 완전 지구 반대편에 지금 있는 실장이 불을 지금 질렀는데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어제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이제 보셨을 텐데 먼저 송 대변인님, 누가 제일 잘했다고 보십니까?
0: 저는 특별하게 잘한 후보를 꼽기 어렵고 실제로 네. 민주당 그 당대표 후보들의 TV 토론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원래 경험적으로도 이 TV 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고르는데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같은 아주 특이한 형태의 실수라든가 혹은 토론을 매우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럴 때 유권자들의 표가 빠져나가는 요인으로 작동할 뿐이죠. 특히나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도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게 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진영이 나뉘어져서 이미 많은 권리당원들이 본인들이 투표할 후보를 선택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그 TV 토론을 보면서 내가 이미 지지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종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장이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해서 좀 큰 틀에서 짚어보면은 지금 이제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당선을 다툴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한 분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위치에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인버스 ETF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 완벽하게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어서 내가 그 싱크로율이 200%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후보인데 그렇게 만약에 여당이 대통령과 완벽하게 일치화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땐 좋겠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이 두 배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버스 ETF 같은 정치적 위치에 있는데 그 인버스 ETF가 폭등을 하려면 기초자산이 폭락해야 됩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힘이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상당히 딜레마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 주식시장에 이제 비유까지 해주셨는데, 자, 요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도 오늘 있었는데요. 한번 그래프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양쪽에 두 그래프가 있죠. 왼쪽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정청래 대표 후보가 가장 높습니다. 21%, 그리고 김민석 19%, 송영길 6%고요.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가장 높습니다. 34%. 정청래 29, 송영길 9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누구한테 유리한 상황인가요? 이걸 보면
1: 일단 저 조사로만 보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조금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은 저게 뭐 전체 국민 대상 그리고 당 뭐 민주당 지지층 대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두 개가 사실상 전당대회 때 다 반영되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 국민 여론조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그 전당대회 70% 당원, 30% 일반 국민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타당 지지자들은 역선택 조항 때문에 다 배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기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한 분들이 우리 당 전당대회 30%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당원인 분들, 조금 더 당에 대한 로열티와 당비를 내는 분들이 이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전체 지지에서 1등보다는 민주당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분들에서 1등.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근데 5% 정도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2강, 뭐 1중, 1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변수는 남아있다. 근데 저는 TV토론이라는 게 사실 그 본선일 경우에 그러니까 뭐 우리 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붙을 경우에는 당연히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연구 결과로도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전당대회 때는 다릅니다. 전당대회 때는 중도층이나 아니면 난 어차피 우리 당 지지하고 내가 지지하는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누가 발맞출 것인가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판단하는 당원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TV토론의 영향력은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1차 토론에서 많은 후보들이 세 후보 모두 선을 넘는 네거티브는 전 안 했다고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지만 지금 아쉬운 거는 그래서 새 후보가 민생과 관련된 정책에서 뭐가 다른지가 두드러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 세 분이 적어도 주식과 관련된 문제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뭐 세금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정책은 이 방향이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해서 새 후보의 정책적 결이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 새 후보가 이렇게 격렬하게 싸워왔구나라는 걸 국민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8.17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되더라도 그 당시에 누가 되더라도 아 이런 정책적 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싸웠구나를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2차, 3차 이때 토론회 때는 정책을 좀 이야기하시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성추현 부대변인은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만의 이 수치만 가지고는 일단은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의 우세 지금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를 쉽게 보면 안 된다. 김 후보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분석을 했을까요?
0: 박지원 의원이 나름대로 당내에서 가늠하고 있는 판세가 있으니까 저런 말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 제기한 신천지 문제는 우리나라 정당개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특검을 도입해서 그야말로 정교유착을 발본색원하고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죠. 그런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라고 야단을 치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반발심을 느낍니다.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의 상황도 저는 민주당의 신천지가 상당 부분 가입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을 인정하고 싶은 심리는 강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정당의 권리당원 혹은 책임당원 이렇게 당비를 내시는 분들은 자기가 속한 정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오히려 거론한 후보에 대한 반대 심리가 더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정청래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8월 1일에 첫 경선지인 충청권 경선 결과를 보면은 박지원 의원의 저 말이 맞는지가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70명이 넘는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갔고요.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7: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7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 90대 여성이, 경북에서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더위로 닷새째 하루 70명 넘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10명 중 8명은 실외에서 보고됐습니다.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선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고 낮에 야외 작업과 활동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시원한 곳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집에 냉방기기가 없으면 에어컨이 나오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은행, 경로당 등 전국 9만 3천여 곳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누구나 무료로 시원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디딤돌 앱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무더위 쉼터를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곳을 안내해 줍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 극한 폭염,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영남을 덮친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더위가 다음 주에는 수도권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 기온도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7도로 예보돼 중대경보에 준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 도심. 손부채에 얼음 음료로 열을 식혀보지만 숨막히는 열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서울은 폭염 경보 속에 곳곳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더위를 식혀준 뚜렷한 변수가 없는 가운데 열기가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도 사람 체온을 웃도는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 온도는 1, 2도가량 더 높아 수도권도 폭염이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9: 바람의 방향이 지금은 서풍 계열이지만 강예미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이 때문에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의 극한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북상하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0: 태풍이 좀 더 남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서울
11: 모진교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0: 저녁에 동풍에 의한 그 기온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이 일정 반영이 되어 있는 예보가 지금 중계예보상에서의 수도권 37도입니다.
8: 기상청은 극한 폭염이 서쪽 지방으로까지 번지면서 수도권에도 온열질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이런 한여름 폭염을 고스란히 견디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섭씨 1000도가 넘는 화로 앞에서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대장장이 들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2: 화로 속에서 빨갛게 달궈진 철판이 나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대장장이들이 쇠 모양을 잡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대장간은 폭염과 화로의 열기가 겹쳐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13: 숨을 맥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퍽퍽 거리고 그냥 땀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줄줄줄 쏟아지죠. 그리고 염분 때문에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소금도 좀 막 먹고.
12: 작업복에는 땀이 마르면서 하얗게 얼룩이 남았습니다. 후속 공정을 맡은 공장들의 휴가철까지 다가와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작업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80년 가까이 3대째 자리를 지켜온 또 다른 대장간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14: 달궈진 화로 온도는 1000도가 넘습니다. 작업을 해야 하는 화로 앞 주변 온도는 이렇게 40도를 넘었습니다.
12: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도 뜨거운 바람만 나와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15: 불 앞에서 이제 두들길 적이가 제일 더욱죠. 아, 더울 적에는 티샷을 하루에 두 개도 갈아입어야 돼요.
12: 근무 시간의 절반을 불 앞에서 보내지만 강한 열기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15: 짬짬이 중간중간에 좀 쉬는 편이고 물은 아무래도 자주 먹는 편인데 뭐 하루에 한 2리터, 3리터는 먹는 것 같습니다.
12: 끝이 보이지 않는 무더위 속 대장장이들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6: 109시간 만에 진화된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한 곳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 CCTV 원본을 확보했는데 화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17: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건물에서 걸어 나옵니다.
18: 오늘 어떤 물건들을 확보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쿠팡이 이미 제출 안 해서 압수수색 하신 건가요?
19: 나가서 하셔야 됩니다.
17: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 전담 수사팀이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불이 난 물류센터 인근에 있는 관리사무실 두 곳과 방제실 한 곳에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물류센터의 건축 설계도와 소방 안전기록, 작업일지 등 서류는 물론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을 비추는 CCTV 원본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보관 중이던 물품이나 전기 설비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등 발화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근처에서 불꽃이 발생할 만한 작업이 진행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20: 스프링클러 설비는
21: 허석경 인천 서부 소방서장입니다.
20: 그렇지만 그게 적정한 시기 때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화재가 완진된 후에 합동 감식을 통해서 밝혀낼 예정입니다.
17: 앞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통해 확보한 배터리나 전선 등 잔해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CCTV 영상 등 압수물 분석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16: 절에서 장난감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한 뒤 차를 타고 달아나 경찰과 50km 추격전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 막아선 경찰차를 들이받다 삼단봉과 테이저건에 진압됐습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22: 경찰차 여러 대에 둘러싸인 검은색 승용차. 포위망을 뚫으려는 듯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경찰차를 여러 차례 충격합니다. 경찰관들이 삼단봉 등으로 제재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승용차를 향해 실탄 네 발을 발사하고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깬 뒤 테이저건을 쏘고서야 운전자 A씨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23: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았는데 앞서 인근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50km가량을 도주한 끝에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 경찰이 A씨와 추격전을 벌인 건 검거 1시간 20분 전쯤 경남 진주시 절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여기서 A씨는 물을 한 잔 얻어 마신 뒤 장난감 총으로 일면식도 없는 절 관계자를 협박하며 자신의 차에 타라고 요구했습니다.
24: 내가 물 튀기면 이 사람이 나를 다하겠다.
21: 절 관계자입니다.
24: 내가 흉을 물렸겠어, 니가 생명에. 생명에 흉을 물렸겠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구해서 도망가 처벌 뭐라는 거지.
22: 다른 절 관계자는 대치 상황을 보고 다가가 A씨를 저지하고 막아섰더니 차를 타고 달아났는데 이 과정에서 차에 치이긴 했지만 심하게 다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절에서 벌어진 일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16: 지난해 12월 건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용접 시공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심각한 부실 공사로 광주 대표 도서관이 붕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접을 설계와 다르게 한 점도 파악됐고 관련 검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용접 시공 전 단계에 걸쳐 결함이 맞물린 인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주에 이어 이번 주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 여당은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막판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제 8월 초 세제 개편안 발표를

0: 코앞에 앞둔 가운데 나온 7월 마지막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은 둘 다 한 주 사이 0.25%가 올랐습니다. 지난주보다 0.02%포인트씩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상승세는 최근 2, 3주 동안 계속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새롭게 부동산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인 화성 동탄 아파트값 상승률도 0.15%까지 떨어졌고, 함께 지정된 용인 기흥, 경기 구리 역시 상승폭이 각각 0.45%, 0.2%로 줄었습니다. 인근 비규제 지역 중에선 일부 상승 거래에 힘입은 수원 권선구가 집값 상승률이 0.45%까지 큰 폭으로 커졌습니다.
1: 대출만 해결되면 신고가는
2: 수원
1: 계속 찍을
2: 권선구
1: 거예요. 100명이
2: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오더라도 대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두세 분 계약하고 가는 수준 정도.
0: 하지만 남양주 등 대부분 지역에선 풍선 효과도 잠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반적인 집값 상승세 둔화는 세제 개편안이 아직 안 나온 불확실한 상황 속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 등으로 풀이됩니다.
3: 세제 혜택 축소나 또는 보유세 인상과
2: 남양구 우리은행
3: 같은
2: 부동산
3: 매물 추이의
2: 연구위원입니다.
3: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0: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제 막판 조율을 위해 비공개 당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2억, 시가 46억 원으로 잡고 이를 넘기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 또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총 공제액수에 한도를 두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정회의에서 거친 세부 조정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내용과 그 후폭풍이 어떨지 부동산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직후의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주식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M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53%로 같은 조사기관 기준으론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차 때 기록했던 최저치와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국정운영을 본격화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셈입니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반등하는 듯 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배경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와 증세 추진에 따른 부동산 민심 이반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실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정평가는 과반을 넘었고, 6개월 전과 비교하면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 대통령으로 이제 1년 조금 넘도록 이제 직무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죠. 하여튼 이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죠. 그리고 이 정책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5: 정부가 부동산 대체 투자 수단으로 내세운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 역시 뼈아픈 대목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주가 하락폭이 확대되며 젊은 층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과열되는 여당 전당대회 국면 속 지지층 분열이 심화하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도 악재로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7: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8: 홍익표
7: 않습니까?
8: 청와대
7: 연임기원은
8: 정무수석입니다.
7: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5: 다만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서고 여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돼 권력 구도가 안정화되면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어제 발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책과 관련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 참가자 등에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적기에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0: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장내에서 직접 매수하며 책임 경영 행보에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최 회장이 보통주 3,62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입 총액은 종가 132만 2천 원 기준 47억 9천만 원 규모로 최 회장은 SK스퀘어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해온 SK하이닉스의 주식을 개인 자격으로는 처음 보유하게 됐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막판까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쟁점이 됐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이른바 선관위 서버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물밑 협상 끝에 본회의 직전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겁니다.
3: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당이
4: 천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입니다.
5: 오랜 기간 협의를 해왔고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4: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 운영 수석입니다.
2: 곧바로 법안 작성에 착수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속전속결 마무리했습니다.
6: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4: 국회의장입니다.
6: 특별검사에 임명되기 원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앞서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전산 입력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 서버 검증을 주장해왔는데 협의 끝에 선거관리 시스템이란 표현으로 수사 대상에 올렸고 선관위 공무원들의 은폐 의혹이나 외유성 출장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게 됐는데 특별검사부 5명을 비롯해 최대 16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더 늘렸습니다. 여전히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남아있는 투표함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다음 달 중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7: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4: 윤상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입니다.
7: 라는 입장이고요.
2: 초유의 참정권 훼손 사태 두 달가량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남아있던 올림픽공원 투표함도 재검표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사태 수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섰는데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법안은 내일 오후 처리될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 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공소기각 사유를 넓히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 판단 자체가 대폭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8: 간첩 혐의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보복 기소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이른바 유우성 씨 사건입니다.
9: 왜 간첩이지? 그냥 저는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된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몰랐는데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
8: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명분으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법만으로도 이미 공소기각을 가려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굳이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를 다투는 수많은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건처럼 별건 수사나 영장 범위 논란이 있을 때 기존 법원은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배제한 뒤 남은 증거로 유무죄를 따져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중대한 위법 수사로 보고 죄의 유무는 가리지도 않은 채 재판에 끝내는 공소기각으로 직행할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억울함을 풀어야 할 당사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죄 유무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배상 등 후속 구제가 막히고 피고인 역시 깨끗한 무죄 판결 대신 법 기술로 빠져나갔다는 사회적 낙인이 남아 또 다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이 죄의 유무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

0: 본래 기능을 잃고 수사 절차에 꼬투리만 잡다 끝나는 형식 재판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한국계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와 1년 6개월 만에 공석을 채웠습니다. 입국 일성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많아 행보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2: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첫 입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3: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미셸 스틸 주한 이 자리에 미국 섰습니다. 대사입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2: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 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스틸 대사는 입국 성명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 We will carry President Trump's
4: 우리는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이어받아 이 동맹을 더욱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미셸 스틸 대사입니다.
2: 실향민의 딸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스틸 대사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정치인입니다.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한국계 대사란 점에서 양국 가교 역할을 할 거란 긍정적 기대가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돼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한미 사이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이에 얽힌 핵추진 잠수함 안보 협의 지연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쿠팡 사태도 넘어야 할 산인데 스틸 대사는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는 스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5: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적 대변인 등을 위해서 의미 있는 그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 한편 입국 현장에는 진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수십 명이 각각 스틸 대사의 입국을 반대하고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인플레이션의 뒷북 대응이라는 우려를 촉발하며 미 채권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은 2% 물가 목표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시장에선 9월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6: 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2% 물가 목표 달성 의지를 거듭 밝힌 워시 의장. 하지만 금리 동결 배경이나 2% 물가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7: 오늘 FOMC 회의는 한마디도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워시 의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더 많은 설명, 특히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를 기대했습니다.
6: 연준이 시장의 금리 향방에 대한 신호를 주는 소통 방식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 현재적 정책 가이던스를 줄여나가는 과정에는 일정한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은 쉽지 않지만 이런 변화가 결국 더 나은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말로 시장을 이끄는 연준이 아닌 경제 지표로 판단하겠다는 선언이었지만 시장은 오히려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연준 발표 이후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물가를 2%까지 낮추려면 결국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7: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월가는 여전히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FOMC 내부에서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동결에 반대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2016년 9월과 11월 일부 위원의 반대 속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결국 같은 해 12월에 만장일치로 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이틀 전 일본 구마모토현 일대를 강타한 강진에 의한 사망자가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이온 쇼핑몰에서는 7명, 굴뚝이 무너진 제지 공장에선 8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골든타임인 만 72시간 전에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에 가장 흔들림이 컸던 히카와초 마을을 YTN 취재팀이 찾았습니다. 집이 부서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고 여기에 40도가 육박하는 폭염까지 겹치면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8: 일본 구마모토 중부에 있는 히카와초입니다. 동네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주택가는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초토화됐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집 바닥이 아예 들려서 허공에 떠 있는가 하면 문짝과 창문이 모조리 떨어져 나가 어디가 입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기둥 한쪽이 주저앉으면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여길 보시면 기와장도 이렇게 모조리 다 깨진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요. 이 건물 내부 안에 대형 가스통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집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더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온갖 물건이 한 대 뒤엉켜 있어서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행여 쓸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해보는데 죄다 부서지고 깨져서 살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물건은 그렇다 치고 당장 자는 것부터가 걱정입니다.
7: 지내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차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입니다.
8: 이 마을은 규모 7.1 강진이 구마모토를 덮칠 당시 가장 흔들림이 심했던 곳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날벼락처럼 닥친 지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7: 마루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정말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가구와 찬장, TV, 냉장고가 방 안에서 빙글빙글 움직였습니다. 피해 주민입니다.
8: 말 그대로 네 발로 기어 몸만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7: 한순간에 닥쳐온 것.

0: 타무라 피해 주민입니다.
1: 근처 관공서에는 피난소가 꾸려졌습니다. 전기는 물론 수돗물도 끊긴 곳이 많아 경찰, 소방, 자위대까지 동원돼 비상 물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0: 역시 물과 전기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먹거리는 조금씩이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방제식품 말고 제대로 된 따뜻하지 않아도 좋으니 주막밥 같은 그런 종류를 먹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2: 고한じゃなくてちゃんとした温かいご温かくなくてもいいけどおにぎりとかそっち系を食べたいという声は聞こえてきてますね。
1: 추가 여진 우려 속에 폭염이 걱정입니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매서운 더위가 며칠째 계속 이어지면서 열사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지난해 16,000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에 539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로 2차 금전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유출 건은 지난해 9월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뒤늦게 파악됐는데 조사 결과 KT의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5: 이동통신 서비스 신호가 약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5: 비인가단 해커의 편도셀이 KT 코어망에 불법 접속하는 것을 탐지하고 제한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상태입니다.
4: KT는 기지국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고 불법 접속을 막을 IP 제한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상 접속을 탐지할 체계가 없다 보니 해커가 고객 정보를 빼돌려 결제까지 하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출 피해를 본 고객은 애초 2만 2천여 명으로 파악됐지만 법인과 다중회선 등 중복 사례가 빠지면서 16,647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368명은 무단 소액 결제로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2차 피해까지 받습니다. 위원회는 단순 유출을 넘어 금전 피해까지 생겨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후 보상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매출액의 1%에 못 미치는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KT가 매출의 1%인 1,000억 원대, 쿠팡이 2%로 역대 최대인 6,000억 원대 과징금을 받은 것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6: 확인된 이제 유출 규모 자체가
0: 영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6: 3종에 이제 불과했던 점들,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시정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속하게 협조가 되었던 점 등이 이제 가만히 되었습니다.
4: 이와 별개로 개보위는 KT가 재작년 서버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방해한 사안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T 측은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는 물론 남성이 현장을 다시 찾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50대 A씨는 구속심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는데 구체적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예정됐던 신문기일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진행한 뒤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새벽 서울 수유동의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에서도 피해자는 흉기에 의한 손상으로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체포 당시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살인 혐의와 범행 동기, 피해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0: 범행 뒤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가 다음 날 다시 현장을 찾은 이유도 조사 대상인데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SNS 대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준비 정황을 확인하고 마약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인천 주문도 해상에서 남자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정오쯤 강화군 주문도 인근 해상에 변사체가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시신을 인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인양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시신의 신장은 110에서 120cm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한 승용차에서 마약 도구가 적발돼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시내버스 기사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오늘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내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실제 코인 투자 사이트를 사칭해 120억 원대의 가상자산 사기를 저지른 20대 주범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당은 대역 배우를 내세운 홍보 영상까지 제작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한 남성이 유튜브 영상에서 코인 투자 상품을 소개합니다.
3: 5천만 원의 리플을 보유만 하고 있다면 매월 75에서 90만 원 정도의 스테이킹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죠.
2: 전직 가상자산 거래소 개발자를 자처한 이 남성은 코인 투자 사기 일당이 고용한 대역 배우였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10월 실제 블록체인 투자 플랫폼의 이름을 따라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 71명을 상대로 가상자산 123억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도용한 원본 사이트의 신규 상품 출시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 전문가를 사칭한 영상과 허위 기사로 투자자를

0: YTN 정영수입니다.
1: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공 리서치가 자체 조사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4: What's your name?
5: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6: 이름이 뭐예요?
5: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 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국가 데이터처가 새로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이 담겼는데요. 이 중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우리 사회의 허리 나이라고 불리는 중위 연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 연령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나이를 합해 인원수로 나눈 평균 연령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2025년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6.8세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6세 이상 높아진 수치인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별과 지역별 중위 연령은 어땠을까요? 먼저 성별로 보면 남성의 중위 연령은 45.4세인 반면 여성은 48.4세로 여성이 3살 더 많았는데요. 여성의 기대 수명이 더 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전국에서 중위 연령이 50세를 넘는 곳은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네 곳인데 이 중 전남이 51.9세로 가장 높았고 이는 중위 연령이 가장 낮은 세종시 40.7세와 비교하면 무려 11.2세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일자리와 복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중위 연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7월 30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The Last of Us 테마 그리고 The Elder Scrolls 스카이림 중에서 세쿤다 다니엘 트리포노프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30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더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The Last of Us 테마 그리고 The Elder Scrolls 스카이림 중에서 세쿤다 다니엘 트리포노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방금 들은 두 곡은 모두 게임 음악입니다. 지난주 새로 발매된 싱글인데요. 트리포노프가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1: 이 다니엘 트리포노프는 정상급 피아니스트로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게임 음악도 직접 편곡해 연주하네요.
0: 클래식 연주자들이 정통 클래식 작품만 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영화 음악을 연주했다면 최근 젊은 연주자들 중에는 이렇게 게임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를 드물지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의외다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가볍게 앵콜곡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0: 요즘은 게임 음악도 영화 음악만큼이나 본격적인 음악 작품이 많은 편이고요. 연주자 본인이 게임을 즐겨 한다면 이런 음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1: 평소에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는 연주자도 물론 많겠죠. 연주회가 없는 날이나 연습을 하지 않을 때 뭘 할까 생각해보면 젊은 연주자들이 평소에 음악에만 빠져있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명상만 한다 그러진 않을 테니까요.
0: 보통 저희도 쉴 때 뭐 영화도 보고 하니까요.
1: 게임은 저는 이제 옛날엔 많이 했는데 게임을 아예 안 하고
0: 말하지
1: 그냥 게임 영상 정도 유튜브로 찾아보는 거
0: 해봤자 폰 게임 살짝 정도
1: 폰 게임도 안 해요.
0: 게임 음악을 연주한 피아니스트가 트리포노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랑랑도 얼마 전 발매한 음반 피아노 북 2권에서 여러 게임 음악을 편곡해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파이널 판타지 10 중에서 투 자나칸드, 원신 중에서 러벌스 오스, 랑랑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게임 음악이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0 중에서 2, 자나칸드, 원신 중에서 러버스, 오스, 랑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이 게임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는 다닐 트리포노프와 랑랑뿐만은 아닙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도 2024년 플레이 1이라는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0: 이 음반은 로열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수록곡을 보면 레이 첸이라는 연주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나루토, 드라마 오징어 게임, 게임 젤다의 전설, 포켓몬스터 등의 음악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이 음반 중간에 20세기 초반의 클래식 작곡가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전 악장도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 게임 음악 모음집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이 음반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겠네요.
0: 레이 첸은 대만 출신의 연주자로 맨유윈 콩쿠르와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찾아와 연주회를 가졌고요. 유튜브와 SNS를 통해 클래식 음악을 가장 친근하게 소개하는 연주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죠.
1: 레이 첸의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메인 테마, 그리고 게임 포켓몬스터 레드 중 팔리타운, 레이 첸의 바이올린,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

0: 시즌은 이미 끝났습니다. 올해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동 경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 태풍이 좀 더 남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서울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전역의 동풍에 의한 그 기온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 일정 반영이 되어 있는 예보가 지금 중기예보상에서의 수도권 37도입니다.
1: 기상청은 극한 폭염이 서쪽 지방으로까지 번지면서 수도권에도 온열질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찜통 더위에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4: 29일 하루에만 70명이 넘는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5: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7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 90대 여성이, 경북에서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더위로 닷새째 하루 70명 넘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누적 온열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10명 중 8명은 실외에서 보고됐습니다.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같은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선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고 낮에 야외 작업과 활동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시원한 곳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집에 냉방기기가 없으면 에어컨이 나오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은행, 경로단 등 전국 9만 3천여 곳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누구나 무료로 시원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디딤돌 앱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팀앱에서 무더위 쉼터를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곳을 안내해 줍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현장도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4: 지열과 철판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무더위 쉼터를 찾으며 온열질환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6: 뜨거운 태양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도로 한복판. 달아오른 철판 열기 속에서 마스크를 쓴 노동자가 쉼없이 용접 작업을 이어갑니다. 오는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현장입니다. 한낮 시간 충청권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
7: 공사 현장에 있는 스마트 체감 온도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고 문구와 함께 체감 온도가 37도를 넘어섰습니다.
6: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 노동자들은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쉼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열기에 바짝 달아오른 몸을 잠시나마 식혀봅니다.
8: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일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휴게실 돌아와가지고 시원한 물을 먹던가 아니면 에어컨에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쉬었다가 현장을 투입하고 그럽니다.
6: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폭염 예방수칙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특히 체감온도 38도를 넘어서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모든 공사 작업을 즉시 중단합니다.
9: 체감온도 35도 이상 38도 미만 시 시간당 15분 휴식 및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폭염 중대경보 시 전체 작업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6: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 속 야외 현장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매일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돼 어지럼증이나 탈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작업을 멈추고 그늘이나 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연일 하락세를 보인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6천선 회복을 노리다가 반등에 실패해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33% 오른 5,681로 출발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시작 후 반등을 시도하며 5%대 상승한 5,976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틀 연속 동반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 보수 야권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넘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4: 전방위 폭격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0: 우리 증시만 급락한 것이 아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유일한 원인인 것도 아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남미 순방 중 발언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가 책임을 인정하긴커녕 국민 염장만 지르는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았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11: 여기 한마디만 더 보태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못 탈 줄도 모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국정조사하고 특검해야 합니다.
10: 또 레버리지 ETF 탓에 개인 투자자들이 56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분석을 인용하며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경질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까지 가세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선거 전 주가 방어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 김용범 실장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12: 상품을 열어준 것도 정부이고 오를 때 업적으로 샜던 것도 정부입니다. 김용범 실장의 경질이 바로 대책입니다.
10: 요례 없는 폭락 장세를 직면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며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부활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매듭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3: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10: 민주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은 범죄 행위란 야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 한동안 실질적인 국회 차원의 논의 대신 정치적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3: 남미 두 번째 순방국인 칠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정상회담을 합니다.
4: 이 앞서 칠레 측의 공식 환영식이 열렸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3: 예, 브라질에 이어 칠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측에서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방문은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1년 만의 칠레 방문인데요. 지금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과 내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4: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간으로 30일 오전 11시 7분,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자정 12시 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면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나란히 서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 예.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후에,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새벽에 칠레 산티아고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공항에서 칠레 측의 고위 관계자들의 환대를 받은 이후에 곧바로 도심으로 이동을 해서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현재는 칠레 측에서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4: 네, 지금 그리고 지금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있는 이 칠레 대통령궁 산티아고 모네다궁 앞에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3: 예. 오늘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에는 이제 대통령,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이어지는 일정으로 양해각서와 MOU 서명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지만 이틀이 지났습니다.
1: 사망자가 34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골든타임인 72시간 안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2: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들을 하나하나 수색하는 구조대원들. 골든타임이 소진되기 전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 쇼핑몰과 제지공장에선 실종자 일부가 결국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수색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중상자도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규모 단전단수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7만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2만여 가구엔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3: 요리가 되기 나이, 오크로니 하이레 나이, 도이레가 나가세 나이. 뭐 미스가 필요한 나이지ですよ 네.
2: 여진의 공포 때문에 아예 차에서 생활하는 주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마모토와 야스시로 등 주요 항구들은 응급 복구를 마쳤지만 철도 운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요 산업시설의 생산 차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업체 TSMC 1공장의 경우 다시 가동되려면 최소한 며칠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도요타 세계 공장도 생산 중단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しかしながらまずはその港湾等のインフラを整備する。また半導体や自動車等のサプライチェーンといった経済活動への影響をですね しっかりと注視していくと。
2: 일본 언론에선 이번 지진으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 사태가 최소한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3: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2: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2: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5: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거래한 이 추악한 이면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2: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2: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오늘 자정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이렇게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는 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를 놓고 또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의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막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를 비롯한 6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데 중대한 위법수사, 재량권 일탈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범위를 넓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이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이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가 정치적 이면 계약을 맺은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 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8: 민주당 TF안은 없고 법력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법안에만 담겼던 내용이 최종 채택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거짓 프레임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대법원에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한 거란 설명인데 이 5차례 전체 회의 9차례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그리고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0: 분명히 다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
1: 민주당 주도의 법안 가결은 시간 문제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로 옮겨붙으며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판단 사유를 넓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개념이 모호해서 재판부마다 해석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기소 절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무효로 끝내는 제도입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제한적 사유만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의 경우에도 공소를 기각하도록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현저히처럼 모호한 표현들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현직 판사는 검찰 수사나 소추재량권에 대한 판단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불확정 개념이라 개별 법관의 가치관이 깊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법 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이미 채택하지 않은 채 유무죄를 판단해왔다며 개정 필요성에 물음표를 던졌고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기각 주장을 남용할 수 있어 재판과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검찰청도 설명 자료를 통해 해석상 논란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방탄용이라는 비판과 위법한 수사 기소를 막기 위한 법률적 명문화라는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공소기각 사유 확대로 인한 정치적 공방과 법조계 혼란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소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 판단 자체가 대폭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 검찰의 수사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정작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형사법정의 본래 기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간첩 혐의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보복 기소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이른바 유우성 씨 사건입니다.
5: 왜 간첩이지? 그냥 저는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몰랐는데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
4: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명분으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법만으로도 이미 공소기각을 가려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굳이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를 다투는 수많은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건처럼 별건 수사나 영장 범위 논란이 있을 때 기존 법원은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배제한 뒤 남은 증거로 유무죄를 따져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중대한 위법 수사로 보고 죄의 유무는 가리지도 않은 채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으로 직행할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억울함을 풀어야 할 당사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죄 유무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배상 등 후속 구제가 막히고 피고인 역시 깨끗한 무죄 판결 대신 법 기술로 빠져나갔다는 사회적 낙인이 남아 또 다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이 죄의 유무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래 기능을 잃고 수사 절차에 꼬투리만 잡다 끝나는 형식 재판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막판까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쟁점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선거 전산 시스템 관련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장훈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물밑 협상 끝에 본회의 직전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겁니다.
7: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당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8: 오랜 기간 협의를 해왔고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6: 곧바로 법안 작성에 착수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속전속결 마무리했습니다.
9: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되기 원하는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앞서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전산 입력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 서버 검증을 주장해왔는데 협의 끝에 선거관리 시스템이란 표현으로 수사 대상에 올렸고 선관위 공무원들의 은폐 의혹이나 외유성 출장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특별검사부 5명을 비롯해 최대 16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더 늘렸습니다. 여전히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남아있는 투표함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다음 달 중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0: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특검 입회하에 재검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6: 초유의 참정권 훼손 사태 두 달가량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남아있던 올림픽공원 투표함도 재검표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사태 수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12: 그래, 그까이 거.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법률권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를 놓고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의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막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를 비롯한 6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데 이 중대한 위법수사, 이 재량권 일탈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범위를 넓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이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이 대통령과 이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가 이 정치적 이면 계약을 맺은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 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5: 민주당 TF안은 없고 이 법률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법안에만 담겼던 내용이 최종 채택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거짓 프레임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대법원에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한 거란 설명인데 이 다섯 차례 전체 회의, 아홉 차례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그리고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
5: 민주당 주도의 법안 가결은 시간 문제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로 옮겨붙으며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소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 판단 자체가 대폭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거 검찰의 수사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형사법정의 본래 기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간첩 혐의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보복 기소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이른바 유우성 씨 사건입니다.
9: 왜 간첩이지? 그냥 저는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몰랐는데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
8: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명분으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법만으로도 이미 공소기각을 가려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굳이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를 다투는 수많은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건처럼 별건 수사나 영장 범위 논란이 있을 때 기존 법원은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배제한 뒤 남은 증거로 유무죄를 따져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중대한 위법 수사로 보고 죄의 유무는 가리지도 않은 채 재판을 끝내는 공소개각으로 직행할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억울함을 풀어야 할 당사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죄 유무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배상 등 후속 구제가 막히고 피고인 역시 깨끗한 무죄 판결 대신 법기술로 빠져나갔다는 사회적 낙인이 남아 또 다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이 죄의 유무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래 기능을 잃고 수사 절차에 꼬투리만 잡다 끝나는 형식재판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기상관측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습니다. 기록적인 극한 폭염에 시내 거리는 텅 비었고 피서를 위해 찾은 계곡도 물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10: 네.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된 경남 양산시. 관측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으면서 도심 번화가가 한산합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너무 덥다 보니 외출 자체를 줄인 겁니다.
11: 밖에 있으니까 숨이 너무 턱턱 막히고 한 10분 정도 서 있으면 너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 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거의 자취를 감추자 자영업자 외출도 급감했습니다. 특히 어묵이나 떡볶이 같은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파는 것은 매출 하락의 더위까지

0: 말 그대로 늦은 겁니다.
1: 매출이 한 70%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배달이 조금씩 들어오긴 한데 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0: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선 사람들도 양산과 모자는 어느덧 필수품이 됐습니다. 한 손에는 양산을, 다른 손에는 시원한 음료를 들고 겨우 더위를 버팁니다.
2: 여름에는 좀 햇빛이 많이 나오니까 더워서 쓰고 나왔어요. 햇빛을 가려주니까 시원해요.
0: 인근에 피서지로 유명한 계곡도 예년만 못합니다.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을 정도로 냉기가 불어오는 곳이지만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 계곡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바람만으로 더위를 날리기에는 역부족. 겨우 발만 물에 담그고 더위를 식힙니다.
3: 물이 줄고 얼음이 좀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랑가, 앞으로는 이 물도 더 떳떳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0: 부산과 경남 양산, 밀양 등 영남 지역이 유독 더운 이유는 뜨거운 고기압에 지형적 영향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4: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확장과 맑은 날씨 속에서 강한 일사와 더불어 서풍 계열의 바람이 크고 작은 산을 넘으면서 충온 현상이 더해졌고 여기에 열이 축적되어서
0: 앞으로도 영남 지역에는 비 소식 없이 폭염이 계속될 거란 예보가 나온 상황. 폭염 중대 경보가 계속되면서 이제 건강한 사람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5: 요즘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밤낮 없이 이어지는 무더위에 전국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계속된 서울에선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으로 몰렸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한강공원. 밤에도 체감 온도가 30도에 달하면서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7: 밖에 나온 지는 한 2시간 정도 됐어요. 낮보다는 덜 덥긴 한데 그래도 덥긴 해요.
6: 시원한 음료는 필수. 부채와 휴대용 선풍기까지 동원해 연신 열기를 식혀봅니다. 돗자리에 누워 강바람을 맞다 보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됩니다.
8: 에어컨만 하루 종일 틀고 있는데 이제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도 쐬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5: 밤 10시가 다 된 시각에도 이곳 한강공원은 더위를 잊어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밤더위에 지친 건 반려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산책은 어렵고 새벽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나와서 같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하고 숨도 항상 헐떡거리고 물도 필수고.
6: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일수는 어제 기준 전국 평균 8.8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열대야 주의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 소식은 당분간 없을 거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상권은 체감 온도가 38도 안팎까지 오르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한낮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구토나 고열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이렇게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으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 하루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3명, 올여름 통틀어서 1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열사병이나 열탈진을 비롯한 온열질 환자는 29일 기준으로 76명이고 누적 환자는 1,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부산 구포동에 있는 빌라 한동에서 정전이 발생돼 3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퓨즈 고장으로 정전이 되면서 해당 빌라 9세대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퓨즈가 끊긴 걸로 보고 해당 가구에 사용량 조절 등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지 만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망자가 34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골든타임인 72시간 안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10: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들을 하나하나 수색하는 구조대원들. 골든타임.

0: 이 소진되기 전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 쇼핑몰과 제지공장에선 실종자 일부가 결국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수색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중상자도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규모 단전단수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7만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2만여 가구엔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1: 요리가 되기 나이, 오크로니 하이레 나이, 토이레가 나가세 나이. 뭐 미스가 에피스만 나이지 됐어요.
0: 여진의 공포 때문에 아예 차에서 생활하는 주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마모토와 야스시로 등 주요 항구들은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철도 운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요 산업시설의 생산 차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업체 TSMC 1공장의 경우 다시 가동되려면 최소한 며칠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도요타 세계 공장도 생산 중단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선 이번 지진으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 사태가 최소한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이름표를 붙여줘.
4: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국-칠레 FTA 현대화와 핵심 광물 협력을 집중 논의할 걸로 전망이 됐는데 어떤 분야에서 MOU를 맺었을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 존경하는 카스트 대통령님 그리고 칠레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대표단을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칠레를 다시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칠레는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특별하고 소중한 역사를 함께 가진 오랜 우방이자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1949년 칠레는 남미국가 최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한국은 FTA 체결의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했습니다. FTA 체결 이후 양국의 교역액은 20년 만에 무려 4배로 증가하며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칠레는 1962년 수교 이후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교역과 투자, 광물과 인프라, 남극 연구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등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 무대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온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카스트 대통령님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오늘의 회담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은 동반 성장을 위해 교역,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여 통상 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체결한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핵심 광물과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투자 기회 발굴과 교류 노력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태평양 동맹,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등 주요 경제 협력처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인프라, 치안, 방위산업 등 전략적인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주요 자원부국 칠레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우리 한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파트너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광물자원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고 정보교환,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여 년간 칠레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기여해왔고 지금은 칠레 최대의 국책 사업이자 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을 착실하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차카오 교량 건설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양국 협력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칠레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국가의 제1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공감대 아래 초국가 범죄 대응과 해양 불법 활동 근절 등을 위한 양국의 경찰과 해경 당국 간의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방산과 조선 부자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심층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과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남극을 함께 탐구해 왔습니다. 또한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우주를 관측하면서 천문 연구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의 남극 기지 활동을 적극 지원해온 칠레 측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원들이 안전하게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칠레 측의 적극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양국은 한 칠레 관계의 든든한 기반인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최근 칠레에서는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K-POP과 K-드라마뿐 아니라 좋은 품질과 경쟁력

0: 능력을 갖춘 K푸드, K뷰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칠레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문화적 친밀감을 높이고 또 양국 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칠레 측에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카스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양국은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와 2032년 칠레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는 해양 환경과 자원의 보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활용 등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의를 모으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과 칠레가 서로의 진정한 친구인 아미고로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주신 이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카스트 대통령님과 우리 영부인께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셔서 다음번에는 한국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환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칠레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1: 네, 한칠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발표 보고 오셨습니다. 앞서 예상했던 것처럼 양국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핵심 광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고요. 나아가 인적 문화적 교류도 더 확대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3: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2: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2: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5: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거래한 이 추악한 이면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2: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2: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0: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오늘 자정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내시 뉴스 시작합니다.
4: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5: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쯤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7: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6: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8: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6: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9: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6: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거래한 이 추악한 이명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6: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6: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오늘 자정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여야는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5: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의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막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를 비롯한 6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데 중대한 위법수사, 재량권 일탈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범위를 넓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이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가 정치적 이면 계약을 맺은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 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4: 민주당 TF안에는 없고 법력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법안에만 담겼던 내용이 최종 채택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거짓 프레임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대법원에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한 거란 설명인데 이 다섯 차례 전체 회의 아홉 차례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 그리고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
4: 민주당 주도의 법안 가결은 시간 문제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로 옮겨붙으며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대치정국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2: 이처럼 공소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 판단 자체가 대폭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 과거 검찰의 수사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형사법정의 본래 기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13: 간첩 혐의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보복 기소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이른바 유우성 씨 사건입니다.
14: 왜 간첩이지? 그냥 저는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몰랐는데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
13: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명분으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법만으로도 이미 공소기각을 가려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굳이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를 다투는 수많은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건처럼 별건 수사나 영장 범위 논란이 있을 때 기존 법원은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배제한 뒤 남은 증거로 유무죄를 따져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중대한 위법 수사로 보고 죄의 유무는 가리지도 않은 채 재판을 끝내는 공소개각으로 직행할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억울함을 풀어야 할 당사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죄 유무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배상 등 후속 구제가 막히고 피고인 역시 깨끗한 무죄 판결 대신 법기술로 빠져나갔다는 사회적 낙인이 남아 또 다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이 죄의 유무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래 기능을 잃고 수사 절차에 꼬투리만 잡다 끝나는 형식 재판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2: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 막판까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쟁점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선거 전산 시스템 관련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15: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물밑 협상 끝에 본회의 직전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겁니다.
16: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당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7: 오랜 기간 협의를 해왔고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15: 곧바로 법안 작성에 착수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속전속결 마무리했습니다.
7: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되기 원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앞서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전산 입력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 서버 검증을 주장해왔는데 협의 끝에 선거관리 시스템이란 표현으로 수사 대상에 올렸고 선관위 공무원들의 은폐 의혹이나 외유성 출장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특별검사부 5명을 비롯해 최대 16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더 늘렸습니다. 여전히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남아있는 투표함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다음 달 중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8: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특검 입회하에 재검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15: 초유의 참전권 훼손 사태 두 달가량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남아있던 올림픽공원 투표함도 재검표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사태 수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2: 특검이 출범하면서 선관위 관련 의혹의 실체 규명은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특검의 몫이 됐습니다.
5: 합수부는 특검 발족 전까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인계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일주일 만에 본격 가동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출범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두 달 가까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수사는 조직적인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확대됐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십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 고발된 인원 외에도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을 직접 입건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력을 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건 특검의 과제가 됐습니다. 특검은 합수본이 수사해온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의혹은 물론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등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직무 관련 비리도 총망라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수사 도중 드러난 사건도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이후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검부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규모로 구성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파견검사는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잇따른 대규모 특검으로 검찰이 극심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특검 파견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합수부는 특검 발족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첩 인계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31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1: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3: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4: 최정식 국회의장입니다.
2: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2: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6: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분열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보안수사권 폐지와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막거래한 이 추악한 이명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2: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8: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2: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오늘 자정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판단 사유를 넓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1: 법조계에서는 개념이 모호해 재판부마다 해석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기소 절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무효로 끝내는 제도입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제한적 사유만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의 경우에도 공소를 기각하도록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현저히처럼 모호한 표현들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현직 판사는 검찰 수사나 소추재량권에 대한 판단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불확정 개념이라 개별 법관의 가치관이 깊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법 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이미 채택하지 않은 채 유무죄를 판단해왔다며 개정 필요성에 물음표를 던졌고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기각 주장을 남용할 수 있어 재판과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검찰청도 설명자료를 통해 해석상 논란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방탄용이라는 비판과 위법한 수사 기소를 막기 위한 법률적 명문화라는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공소기각 사유 확대로 인한 정치적 공방과 법조계 혼란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막판까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쟁점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선거 전산 시스템 관련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물밑 협상 끝에 본회의 직전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겁니다.
10: 특검 법안과
4: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 수석입니다.
10: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1: 오랜 기간
4: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 수석입니다.
11: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9: 곧바로 법안 작성에 착수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속전속결 마무리했습니다.
3: 국민참정심의국회의장입니다.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되기 원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앞서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전산 입력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 서버 검증을 주장해왔는데 협의 끝에 선거관리 시스템이란 표현으로 수사 대상에 올렸고 선관위 공무원들의 은폐 의혹이나 외유성 출장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특별검사부 5명을 비롯해 최대 16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더 늘렸습니다. 여전히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남아있는 투표함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다음 달 중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2: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특검 입회하에 재검표를 하자.
4: 윤상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입니다.
9: 초유의 참정권 훼손 사태 두 달가량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남아있던 올림픽공원 투표함도 재검표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사태 수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각지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급증한 뒤 이후 수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되는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평택시 신평동 제4투표소의 경우 오전 9시까지 772명이던 누적 투표자 수가

0: 1시간 만에 1,320명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까지 누적 투표자 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 상패동 제1투표소에서도 낮 12시 누적 투표자 수는 525명에서 1시에는 784명까지 늘었지만 오후 4시까지 이 수치가 유지되는 등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남미 순방국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에 뜻을 모았습니다.
1: 특히 발효된 지 20년이 넘은 한칠레 FTA 개정을 추진하고 광물 수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산티아고 도심 대통령 궁 앞에 도열한 칠레 의장대에 사열을 받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카스트 대통령은 11년 만에 칠레를 찾은 대한민국 정상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번이 첫 만남이었지만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인 두 정상의 회담은 줄곧 화기애애했습니다.
3: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한국은 FTA 체결의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했습니다.
4: 아시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칠레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역사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입니다.
2: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칠레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교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2년 전 발효된 한칠레 FTA의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 고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가동해 디지털 무역과 인공지능 등 변화한 환경에 맞춰 협정을 현대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략자원부국 칠레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손잡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칠레와의 광물자원 파트너십 공동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채굴부터 생산까지 주요 광물의 전주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3: 우리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광물자원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고
2: 2차전지 주원료인 리튬과 구리 매장량이 각각 세계 1위인 칠레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인이 모인 행사에서도 한칠레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칠레 신정부와 조기에 신뢰를 다진 이 대통령은 마지막 남미 순방국 아르헨티나에서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산티아고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0: 한국계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가 어제 한국에 입국하면서 1년 6개월간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1: 입국 일성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많아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첫 입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6: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4: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6: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5: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 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스틸 대사는 입국 성명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 We will carry President Trump's vision.
4: 우리는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이어받아 이 동맹을 더욱 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번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5: 실향민의 딸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스틸 대사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정치인입니다.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한국계 대사란 점에서 양국 가교 역할을 할 거란 긍정적 기대가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돼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한미 사이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이에 얽힌 핵추진 잠수함 안보 협의 지연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쿠팡 사태도 넘어야 할 산인데 스틸 대사는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는 스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7: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정진 등을
8: 타길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7: 의미 있는 그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5: 한편 입국 현장에는 진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수십 명이 각각 스틸 대사의 입국을 반대하고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어제 오후 경기 북부 전방 지역에서 한미연합훈련차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우리군의 방공태세가 격상되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병대는 어제 오후 파주 접경 지역에서 우리 해병대와 연합훈련 중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는 사전에 비행 계획을 인지하지 못해 방공작전태세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두루미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해 방공포 같은 요격 전력을 동원하는 작전 체계로 우리 군은 당시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했다가 착륙 지점까지 추적하고 나서야 미군 기종이란 걸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사전에 비행 계획을 우리 군에 알렸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은 이를 승인한 적이 없어 현재 한미 군 당국이 당시 소통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폭염 상황 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은 최고 기온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습니다.
1: 기록적인 극한 폭염에 시내 거리는 텅 비었고 피서를 위해 찾은 계곡도 물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2: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된 경남 양산시. 관측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으면서 도심 번화가가 한산합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너무 덥다 보니 외출 자체를 줄인 겁니다.
3: 밖에 있으니까 숨이 너무 턱턱 막히고 한 10분 정도 서 있으면 너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거의 자취를 감추자 자영업자 매출도 급감했습니다. 특히 어묵이나 떡볶이 같은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파는 것은 매출 하락의 더위까지 말 그대로 이중고입니다.
4: 매출이 한 70% 이상
5: 분식 가게 점주입니다.
4: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배달이 조금씩 들어오긴 한데 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2: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선 사람들도 양산과 모자는 어느덧 필수품이 됐습니다. 한 손에는 양산을, 다른 손에는 시원한 음료를 들고 겨우 더위를 버팁니다.
6: 여름에는 좀 햇빛이 많이 나오니까 더워서 쓰고 나왔어요. 햇빛을 가려주니까 시원해요.
2: 인근에 피서지로 유명한 계곡도 예년만 못합니다.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을 정도로 냉기가 불어오는 곳이지만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 계곡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바람만으로 더위를 날리기에는 역부족. 겨우 발만 물에 담그고 더위를 식힙니다.
7: 물이 줄고 얼음이 좀 작으니까
5: 피서객입니다.
7: 앞으로는 어떻게 될랑가, 앞으로는 이 물도 더 떳떳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2: 부산과 경남 양산, 밀양 등 영남 지역이 유독 더운 이유는 뜨거운 고기압에 지형적 영향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8: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확장과 맑은 날씨 속에서 강한
5: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서풍
8: 계열의 바람이 크고 작은 산을 넘으면서 충온 현상이 더해졌고 여기에 열이 축적되어서
2: 앞으로도 영남 지역에는 비 소식 없이 폭염이 계속될 거란 예보가 나온 상황. 폭염 중대 경보가 계속되면서 이제 건강한 사람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0: 문제는 이런 극한 폭염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영남을 덮친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더위가 다음 주에는 수도권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1: 특히 서울 기온도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7도로 예보돼 중대경보에 준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 도심. 손부채에 얼음 음료로 열을 식혀보지만 숨막히는 열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서울은 폭염 경보 속에 곳곳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0: 더위를 식혀준 뚜렷한 변수가 없는 가운데 열기가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도 사람 체온으로 또는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 온도는 1, 2도가량 더 높아 수도권도 폭염이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1: 바람의 방향이 지금은 서풍 계열이지만 다음 주에는 동쪽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2: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1: 이 때문에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의 극한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북상하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3: 태풍이 좀 더 남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서울
2: 우진규 YTN 재난자문 위원입니다.
3: 우리나라 전역의 동풍에 의한 기온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 일정 반영이 되어 있는 예보가 지금 중계예보상에서의 수도권 37도입니다.
0: 기상청은 극한 폭염이 서쪽 지방으로까지 번지면서 수도권에도 온열질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대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5: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에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산업활동 동향 지표를 발표합니다. 5월에는 반도체 생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 산업 생산이 감소를 기록해 두 달 연속 뒷걸음질했습니다.
4: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기업이 스마트 도시 사업 파트너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 도시 종합 포털을 전면 개편합니다. 새 포털은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시범 운영되며 11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지방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양방향 매칭 서비스인 오픈랩 신설로 협업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해 스마트 도시 사업 발굴과 실증,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까지 농재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기본조사 결과 위반 의심 농재 등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개시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재 전수조사 결과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4: 연이틀 폭락장을 경험한 우리 증시. 어제 장 초반에는 기지개를 펴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다시 하락장을 맞이했습니다.
5: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 급등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코스피가 430포인트 가까이 출렁이다 결국 1.2% 내린 5,594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에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6,000 턱 밑까지 가기도 했지만 개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역시 개인의 매도세로 2.7% 내린 6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이틀 급락 후 상승하는 듯 했지만 급락장을 경험한 개인의 투매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4천억 원, 이틀 연속으로 3조 4천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두 시장 모두에서 1조 5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7: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장중에 8%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6: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고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였는데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1.2% 내린 20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0만 원대와 140만 원대를 오가다 6.3% 내린 130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8: 연이틀 주가 변동성이 큰 폭으로
2: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8: 변동성 위험에 대한 그 위험 관리 측면에 매도 욕구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손익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싶은 심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매도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 코스피 시장에선 조선과 금융 관련주가 코스닥에선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 재개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7: 전날 1,440원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9.3원 내린 1,437.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10: 7월 31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1: 리스트의 사랑의 꿈, 선우예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31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 선우 예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1886년 7월 31일은 프란츠 리스트가 세상을 떠난 날이네요. 제가 태어나기 딱 100년 전에 떠나셨으니까 오늘이 그의 사망 140주기가 되는 날이네요.
1: 리스트는 피아니스트의 작곡가입니다. 역사상 최고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였는데 이후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남겼고요.
0: 리스트는 어린 시절 엄청난 신동으로 유명했는데요. 헝가리를 떠나 빈으로 이주해 카를 체르니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체르니는 리스트의 재능을 보고 수업료 없이 가르쳐줬다고 하죠.
1: 이 리스트에게 큰 영향을 준 음악가로는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1살의 젊은 음악가 리스트는 파리에서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었는데 엄청나게 기교적인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은 리스트는 이후 피아노 테크닉의 연마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0: 리스트 이전까지만 해도 음악회는 여러 음악가들이 교대로 무대에 나와 다양한 곡을 연주하는 형태였는데요. 리스트부터 피아노 한 대만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연주하는 음악회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리스트의 피아노 연주회는 당시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아이돌 가수 같은 화제를 모았다고 해요. 우선 잘생겼대요.
0: 잘생겼죠.
1: 그래서 피아노가 원래 뒤로 돌아서 하는
0: 그렇죠,
1: 거였는데
0: 등 뒤로 하는 건데
1: 옆으로 돌아서 하는 게 리스트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0: 그렇죠,
1: 거라고요.
0: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1: 그리고 리스트가 벗은 장갑을 던지면 그걸 받은 귀부인들이 기절하고 그랬대요. 지금의 BTS인 거야.
0: 그렇죠. 근데 실제 얼굴을 보니까 막 그리고 미남형이라 보다 당시 시대의 상인 것 같아요.
1: 그때 먹힌 거죠. 근데 이제 다 똑같이 그러니까 다 진하게 생겼으니까 외국인은
0: 좀 되게 그래서 독특한 외모.
1: 외국에서 좋아하는 외모 보면
0: 전혀 다르죠.
1: 광대가 있고 그리고 신기해요. 이 T존이 세게 있고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리스트가 파가니니 같은 음악가와 다른 점은 자신이 개발하고 터득한 기교, 운지법, 작곡법을 거리낌 없이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작품을 피아노로 편곡한 악보를 출판해 다른 피아니스트들도 연주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를 통해 후배 작곡가들과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고 하죠.
1: 말하자면 자기 영업 비밀인데 그걸 그대로 공개한 거죠.
0: 아무리 악보 그대로 자기와 똑같이 연주해도 자기보다 잘 칠 수는 없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젊은 리스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음악가가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였다고 하죠. 바로 파가니니의 곡을 편곡한 작품입니다. 라 깜파넬라, 랑랑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리스트의 라 깜파넬라, 랑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의 사망 14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0: 이 리스트는 피아니스트와 작곡뿐만 아니라 교육자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리스트는 어린 시절 체르니에게 수업료 없이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그래서인지 리스트도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음악가들을 거절하지 않고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좀 될성부름 나무한테만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1: 리스트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자신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하면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던 여성 피아니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연주회를 하러 그 마을을 방문하자 그 여성은 리스트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고 하죠. 그 말을 들은 리스트는 그 여성에게 어디 피아노를 한번 연주해보라 했고요. 어떤 점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쁘다고 이야기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내 제자가 맞소.
0: 그러고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싶네요.
1: 리스트는 동료 음악가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죠. 리스트 이후 도우나티, 바르톡 음악가들을 배출한 헝가리 음악원도 리스트의 주도로 설립된 곳이고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국제공항의 이름에도 리스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리스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으로 헝가리 광시곡 2번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실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CCTV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2: 이 사진 봤음?
3: 이게 뭔데?
2: 통영 살인사건 알지? 그 사건 범인 얼굴이래?
3: 진짜?
2: 이 눈매 좀 봐. 완전 소름이지.
3: 하, 진짜 섬뜩하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찍혔대?
1: 모자와 복면을 쓴 건장한 체격의 남성. 얼굴 대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사진 속 눈매와 눈썹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고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설명까지 붙으며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공포는 배가 됐죠. 이에 경찰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4: 지금 인터넷에 퍼진 그 사진은 진짜가 아닙니다. AI 합성입니다.
3: 그러면 살인사건도...
4: 통영 살인사건은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가 찍힌 CCTV 진짜 영상을 공개했으니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1: 지난 6월 10일 새벽 경남 통영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자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용의자의 신원도 행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죠. 결국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겐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4: 걱정이요. 그놈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여. 한 달이 다 되도록 못 잡고 있으니 더 무섭지.
5: 옆집은 300만 원인 가지고 철창까지 단다던데. 하, 이거 나도 해야 되나 싶네.
4: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냥.
1: 범인이 잡히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어서야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한 걸까요? 또 용의자가 흉기와 피해자의 가방뿐 아니라 움직임 감지기란 것을 챙겨 나왔다고 하던데 이 행동이 추후 처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통영 주택 살인 사건,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1: 용의자가 아직 잡히지 않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6: 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6년 6월 10일 새벽 0시경 경남 통영시 도산면의 한 단독주택에 신혼 미상의 남성이 몰래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안방에서 잠을 자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안에 있던 손가방과 물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날 아침 별채에서 자고 일어난 남편이 숨진 아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 용의자가 새벽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그것도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무려 1시간 50분 가까이 머물렀다. 범행 수법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뭐라고 보세요?
6: 우선 범인이

0: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끼고 모자와 복면으로 눈만 제외한 얼굴 전체를 완전히 가린 채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인데요. 특히 범인이 침입 후에 바로 달아난 게 아니라 무려 1시간 50분 동안이나 집 안에 머물렀다는 점, 그리고 마을 CCTV 동선을 피해 뒷산 쪽 산길로 도주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현장 구조나 주변 지형을 아주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1: 네, 일단 복면과 장갑을 착용을 했다.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네. 부분만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 주셨듯이 별채 남편이 있었어요. 별채 남편이 있었는데도 집에 1시간 50분 가까이 머물렀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이 극심하다고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최근에서야 실제 용의자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일각에서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진작했으면 잡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건 터지자마자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조건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준이 뭐고 이때 용의자의 인권, 사생활 문제 이런 것도 고려가 됩니까?
0: 예, 저도 주민분들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의 CCTV를 마음대로 대중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을 고려할 때는 용의자의 인권이나 피의 사실 공표 문제, 그리고 억울한 제3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영상이 공개되면 범인이 수사망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비공개로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공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1: 그렇죠. 수사 밀행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0: 네.
1: 자,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공개 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것 가능할 수 있을까요?
0: 글쎄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공개 수사로 전환할지의 여부는 수사의 효율성, 보안,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찰의 수사재량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현저히 방치하거나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단순히 공개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 배상이나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자,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움직임 감지기라는 건데요. 이게 뭐예요?
0: 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자체 등에서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해주는 응급신고장치입니다. 화재나 응급상황 또는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119나 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장치인데요. 범인이 피해자 집 테라스에 있는 이 단말기를 챙겨서 도주했습니다.
1: 경찰은 용의자가 이 장치를 CCTV 본체로 착각하고 가져갔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의 모습이나 범행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걸 가져간 거라면 추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0: 네, 만약에 CCTV 녹화 장치로 착각해서 가져갔다면 자신의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는 증거 인멸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은 별도의 증거 인멸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되어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소유의 단말기를 가져간 행위 자체가 절도 또는 강도 행위의 일부로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1: 이 사건을 두고 강도살인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죠. 처음부터 물건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살해한 뒤에 물건을 가져간 거냐,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잖아요.
0: 예,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강도 행위 도중에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후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물건을 챙겨 나왔다면 살인죄와 절도죄가 각각 따로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범인이 침입 당시부터 손가방 등 금품을 노렸던 정황이 보여서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0: 강도살인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입증돼야 하는 거죠?
1: 강도살인이라는 게 강도범인이 강도범행을 하는 중이나 또는 강도범행을 한 직후처럼 강도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이 이루어질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거든요. 그래서 범인이 강도범행을 하려고 했던 증거를 우선 탐색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입할 때부터 금품을 찾았는지 또는 살해 행위가 재물 탈취의 수단이 되었는지 이런 여부 등을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0: 실제 강도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1: 우리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0: 최하가 무기징역이네요, 그럼?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게 단순히 범인과 닮은 사람을 봤다고 해서 지급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정보에 제보를 해야 하는 겁니까?
1: 네,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규정에 따르는데요. 단순히 범인과 체격이 비슷해 보인다는 정도의 단순 인상착의 제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뭐 결정적 도주 경로 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작물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해서 범인 검거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하지만 사소한 단서라도 수사에 물꼬를 틀 수 있으니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꼭 필요합니다.
0: 근데 이런 일 터지면 허위 제보하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1: 네.
0: 보상금 노리고 허위 제보한다. 이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허위 제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죄가 적용되는 건 또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1: 네, 이렇게 장난이나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는 경찰 직무 집행에 낭비와 불편을 초래해서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신고자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찰력이 낭비된 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겠습니다.
0: 이번 사건에서 또 문제됐던 게 경찰이 CCTV를 공개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 이미 범인의 얼굴이다라면서 가짜 사진이 퍼졌다는 점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AI 합성 사진이었던 건데 이런 사진 처음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지금 찾고 있습니까?
1: 예, 보도에 따르면 경찰도 수사 혼선을 유발하는 가짜 사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이 사진을 실제 살인범의 사진이라고 속여서 유포하는 것은 당연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진 때문에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허위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한 사람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0: 네.
1: 해당 가짜 사진을 두고 외국인 노동자 같다는 식의 근거 없는 추측과 억측이 퍼지면서 2차 피해와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실제 죄 없이 무고한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또는 초상권 침해 책임까지 크게 물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가짜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블로그나 SNS에 퍼나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0: 네. 사건의 특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토미 페이지의 I'll be your everything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국회에서 법률권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를 놓고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의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막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를 비롯한 6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데 이 중대한 위법수사, 이 재량권 일탈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범위를 넓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이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이 대통령과 이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가 이 정치적 이면 계약을 맺은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 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3: 민주당 TF안에는 없고 이 법력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법안에만 담겼던 내용이 최종 채택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거짓 프레임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대법원에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한 거란 설명인데 이 다섯 차례 전체 회의 아홉 차례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공소취소와
0: 김승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5: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
3: 민주당 주도의 법안 가결은 시간 문제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로 옮겨붙으며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6천선 회복을 누리다 반등에 실패해 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0.72% 내린 20만 7천 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64% 내린 132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대책이

0: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적인 장기 투자 종목으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0: 오늘 내일의 등락에 관심이 쏠리면서 투자 문화도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 이정현의 히트곡 바꿔에 맞춰 방송인 랄랄이 SK하이닉스 투자 손실을 익살스럽게 표현합니다. 투자 고수로 알려진 중식 셰프 여경옥도 레버리지 ETF 투자로 60% 넘는 손실을 봤다고 SNS에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과거 투자 열풍과 큰 손실은 주로 실체가 불분명한 테마주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네, 지금은 마이너스 한 70% 정도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4: 2000년 YTM
5: 한 4,000만 뭐 좀 날렸다면 4,000 말리고 무서워요. 금방요.
2: 하지만 이런 모습은 국민주 삼성전자와 우량주 SK하이닉스 투자자에게도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사두고 기다리던 종목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SNS의 수익 인증과 후기가 쏟아진 가운데 상승세가 길게 이어질 거란 기대 속에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6: 시장에서는 뭐 정말로 이게 정상적인 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5: 예.
6: 개인들이 지금 패닉셀에 굉장한 충격으로 좀 휩싸이고 있다.
2: 이 흐름은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열풍으로 이어졌고 단기 수익을 쫓는 투자 문화가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7: 단일 종목 레버리지
4: 석병은
7: ETF의
4: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7: 사실 국내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을 키웠다. 여전히 단기 투자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자 하는 수요가 견조한
2: 주가의 등락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기간 수익을 쫓는 삼전닉스 열풍의 이면엔 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급함이 만든 불안과 피로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은행권 ETF 신탁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한국은행이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예금 토큰을 이용한 국가 사이의 지급결제 구축 사업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해 주요 기능 등이 안정적으로 가동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 카카오 노사가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조만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 올해 1월 29일에 발표한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집중 조사 결과 모두 346건이 적발됐습니다.
1: 펜토셀 해킹 피해로 과징금 540억 원이 부과된 KT 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남미 순방국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에 뜻을 모았습니다.
0: 특히 발효된 지 20년이 넘은 한칠레 FTA 개정을 추진하고 광물 수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산티아고 도심 대통령 궁 앞에 도열한 칠레 의장대의 사열을 받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카스트 대통령은 11년 만에 칠레를 찾은 대한민국 정상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번이 첫 만남이었지만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인 두 정상의 회담은 줄곧 화기애애했습니다.
9: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한국은 FTA 체결의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했습니다.
4: 한칠레 FTA는 아시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칠레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역사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칠레 대통령입니다.
8: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칠레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교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2년 전 발효된 한칠레 FTA의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9: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8: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가동해 디지털 무역과 인공지능 등 변화한 환경에 맞춰 협정을 현대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략자원 부국 칠레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손잡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칠레와의 광물자원 파트너십 공동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채굴부터 생산까지 주요 광물의 전주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9: 우리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광물자원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고
8: 2차 전지 주원료인 리튬과 구리 매장량이 각각 세계 1위인 칠레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인이 모인 행사에서도 한칠레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칠레 신정부와 조기에 신뢰를 다진 이 대통령은 마지막 남미 순방국 아르헨티나에서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산티아고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1: 사흘 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일어난 지진의 희생자가 현재까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0: 폭염 속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인 만 72시간 전에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우 기자, 밤 늦게까지 계속된 수색에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10: 네, 굴뚝이 무너진 제지 공장에서 일본 경찰과 소방이 어제 오후 이 매몰된 사람 한 명을 구조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구조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의 이 제지 공장에서는 지난 28일 지진 발생 직후 굴뚝이 무너지면서 모두 11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사망했고 2명은 부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일본 경찰과 소방은 이 제지 공장에 매몰됐던 11명 전원을 확인함에 따라 이곳에 대한 수색 작업도 종료했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어제까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으로 큰 폭발이 일어난 쇼핑몰에서 7명, 그리고 굴뚝이 무너진 제지 공장에서 8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사마체 한 공장에서는 베트남인 기능실습생 한 명이 크레인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던 이온 쇼핑몰에서는 3명이 아직 생사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1: 네,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72시간을 따지면 오늘 오후까지인데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이 재개되겠네요.
10: 네, 일본 정부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야스시로시 등을 중심으로 소방대원들이 구조견과 함께 주택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종자 3명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이온 쇼핑몰에 대한 수색 작업도 오전부터 재개됩니다. 현재 구마모토현 내 대피소 400여 곳엔 주민 만여 명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기준 8만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고 1만 4천여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마모토현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예보돼 있어서 폭염으로 인한 구조대와 이재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이르면 월요일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0: 네, 주요 기반 시설이나 공장의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0: 네, 지진으로 운행을 멈춘 신칸센의 일부 구간 운행이 재개됩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신칸센 운영사인 JR 규슈는 후쿠오카 하카타역에서 구마모토역 구간은 안전이 확인됨에 따라 오늘 첫 열차부터 상하행선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열차 운행 횟수는 줄어들지만 거의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구마모토역에서 가고시마 추오역 사이 구간은 여전히 운행 재개 계획이 없습니다. 구마모토현의 고속도로도 폐쇄돼 있어서 후쿠오카나 미야자키, 가고시마를 잇는 급행버스 운행은 계속 중단됩니다. 다행히 주요 항구는 응급 복구를 마쳐서 물자 수송이 재개됐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업체인 TSMC의 생산 차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공장 건설 공사는 재개됐지만 제1공장이 다시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며칠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요타의 3개 공장도 오늘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미쓰비시 자동차는 지진으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겨서 다른 지역 공장에서의 차량 생산도 어제부터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격을 재개한 가운데 중동 국가들도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0: 이란은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해 전투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사흘 만에 교전을 재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미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11: 오늘 공격 재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군은 어제 엿새 만에 대이란 공습을 재개했는데요.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대응해 게슘성과 부시르 등 이란 남부 지역에서 이란군 미사일과 드론 시설 등 수십 곳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란 게슘섬에서 민간주택이 공격을 당해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이 피해 수습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 매체는 현지 시간 30일 오전에도 이란 남서부 도시 아흐바즈에서 학생 기숙사 단지 두 곳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공습 재개에 이란 주민들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이 분쟁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2: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쟁이 확대되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란 내에서도 또 다른 봉기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테헤란 시민입니다.
11: 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요르단 내 미군 공군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석대를 파괴했고 나머지 석대에도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도 공격해 드론 격납고 두 곳과 항공유 저장시설 한 곳을 파괴했다며 미국을 완전히 축출할 때까지 기반시설 공격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군은 오늘도 바레인의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에 있는 미국 자산을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이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이란군의 전투기 파괴 주장에 대해서 미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거죠?
11: 그렇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미군 F-15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기를 파괴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공격을 시도했지만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거나 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미군은 또 이란 국영 매체가 민간 유조선이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뚫었다고 보도한 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공습 재개와 함께 이번에는 주변 중동 국가들로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미국과 사우디가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을 공격했고 어제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에서는 미국과 그리스 소유의 액화천연가스 LNG 저장 설비와 선박이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 양측의 공격이 산발적 수준에 머무르고는 있지만 미군이 전면전에 나설 경우 중동 지역 전체로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오늘 중동 전역에서 필수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있다며 민간인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2: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서 기반시설 피해 운영 차질이 보고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모든 당사자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입니다.
11: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와 유조선 공격에 앞서 나선 가운데 사우디는 오늘 홍해에서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14개국이 참여하는 해상방위연합을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차례라며 대규모 공습을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개 행사들이 있었지만 이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3: 어디까지 가시나요?
14: 살아서? 잠까지요.
13: 혹시 닥터 캡슐 천?
1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1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15: 닥터 캡슐
1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7: 코리아 트렌치
16: 코리아 트렌치
1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17: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0: 번째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What's your name?
2: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4: 이름이 뭐예요?
2: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4: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2: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이름이 뭐예요?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어제는 증시가 더 떨어졌죠. 하락장에 베팅하는 투자까지 더해져서 반등 기회도 뺏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은 달랐는데요. SK하이닉스 ADR이 큰 폭으로 올랐고 다우존스와 나스닥 등 지수들도 올랐습니다. 오진석 마켓 에디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상황 좀채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공습 재개 뉴스들 방금 전까지 들으셨을 텐데요. 관련 소식들과 또 미국의 대중음악상이죠. 그래미에서 BTS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외신 소식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고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입 크기로 먹기 좋은 오늘 아침에 꼭 알아야 할 뉴스들 뉴스 첫끼 시간에 강영구 뉴스 셰프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증시도 잘 회복되고 평소 계획하신 일들도 잘 진행되고 주말은 좀 마음 편하게 더위 피하시면서 휴식할 수 있도록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6시 21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하시거나 출근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뉴스 들으시면 한 주, 아니죠, 오늘 하루의 핵심 뉴스들만 한입크기로 쏙쏙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셰프, 뉴스셰프 강현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0: 네, 오늘 첫 소식 알려주시죠.
1: 네,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0: 이렇게만 제목을 주면 굉장히 여야가 함께 합심해서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1: 네,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은 제3자가 추천하고요. 네. 대한변협과 법전환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죠.
0: 이게 수사 범위 때문에 조금 여야 갈등이 있었잖아요.
1: 맞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집계 조작,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선거 전산 시스템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요. 예. 또 특검은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부정 채용 등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0: 예, 뭐 이른바 서버라는 말 대신에 전반적인 수사 범위 이렇게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나갔는데 이후에는 그 이른바 보안수사권 때문에도 뜨거웠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잖아요.
1: 네,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10월 2일에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 출범하죠. 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 출범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검사는 직접 수사 못하고요.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게 되죠.
0: 예,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간 또 수사와 기소 두 권한을 막강하게 쥐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에 대한 개혁 법안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이거 국민들의 형사사법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죠.
1: 네, 어제 오후 4시 5분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소속 의원을 차례로 투입해서 오늘 자정까지 밤샘 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0: 네, 자, 뭐 5분의 3 이상이면 필리버스터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 종결 이후에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될 것 같긴 한데요. 이후에 생기는 문제나 부작용들은 또 꼼꼼히 따져서 잘 보완해 내야 됩니다. 거기엔 또 여야가 없겠죠. 그럼요. 국민의 이익엔 여야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1: 산으로 간 축구협회 청문회.
0: 날이 더우니까 저도 산에 가고 싶습니다. 산 좋아하거든요.
1: 산에 가면 시원하죠.
0: 네, 네, 우리 강연관 우선 산과 물 어딜 더 좋아합니까?
1: 저도 산을 좀 더 좋아하는데.
0: 네, 맞아요. 인자요산 맞죠?
1: 네, 맞나? 그럼요. 예. 군자는요.
0: 예, 그런데 축구협회 상황이 달라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1: 산에 가서 시원해야 되는데 산으로 가서 더 답답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우리 축구대표팀 월드컵 경기보다 이번 청문회가 더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0: 아이고, 참.
1: 구체적인 증거나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의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다시 질의하는 수준에 그치는 맹탕 청문회였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0: 도대체 왜? 라는 국민들의 궁금함을 못 풀어준 거예요. 홍명보 감독 선 관련한 질문도 있었죠.
1: 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요. 2024년 당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이사가 밤 11시에 빵집에서 홍명보 전 감독을 만났고 면접이나 PT 없이 감독이 선임됐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0: 네.
1: 홍 전 감독은 감독 제안이 왔을 때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0: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한 감독들도 있고 여러 제안들도 있는데 왜 그 절차들은 다 배제되고 홍 감독으로 귀결됐느냐 이런 구체적 과정과 시스템을 점검받길 바라는 게 국민들의 궁금증인데
1: 네.
0: 아,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또 월드컵 경기 결과에 대한 질의 이건 좀 청문회에서 물을 일인가 싶기도 해요.
1: 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진규 국가대표팀 코치한테 남아공전 때 선수 기용 문제 삼으면서 왜 졌냐 이거를 여러 차례 따져 묻기도 했는데
0: 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초에 감독과 코치의 판단 영역인 선수 기용이 청문회 지적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 나오죠.
0: 예, 좀 답답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 우리 국민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힘을 주기 때문에 지켜볼 겁니다. 다음 소식 가보죠.
1: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 산 최태원 회장.
0: 회장님이 직접 산대요.
1: 주식을 샀습니다.
0: 47억 8,564만 원어치인데 이 액수에 의미가 있을까요?
1: 사전 공시 없이 매수 가능한 금액 최대로 샀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0: 네.
1: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에 따라서 50억 원을 초과한 거래 금액이 발생하면
0: 예.
1: 30일 전에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되는데요.
0: 네.
1: 최 회장 개인 명의로 빠르게 사기 위해 이 금액을 맞춘 거라는 거죠.
0: 매수 이유는 뭐라고 알려졌습니까?
1: 어제 종가가 SK하이닉스 최고가 대비 55% 내린 가격입니다.
0: 예.
1: 그냥 싸니까 샀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만은
0: 네.
1: 책임 경영 차원에서 주식 매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사실은 그 이전 가격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도 최 회장이 시간 두면 우상향 할 거다. 팔지 말고 갖고 있어라 이런 말도 했잖아요.
1: 그럼요. 자신감을 그렇게 표출을 했는데 직접 몸소 솔선수범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0: 그 이유 때문은 아닐 것 같고요. 어제 오늘이죠. 뉴욕 SK 하이닉스 ADR이 굉장히 17% 가까이 올랐는데요. 저희가 오진석 마켓 에디터랑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염 너무 더워요.
1: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매우 덥고 또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내려진 경상권 지역은 40도에 육박한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요.
0: 예, 주말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여러분 더위와 열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더 덥다고 하죠.
1: 네, 경상권 중심으로 40도 육박하는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고요.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까지 바뀌면서 서울 더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1: 아마 8월 초순까지는 푹푹 지는 가마솥 더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0: 동쪽에서 서쪽으로 더위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까지 안 더웠으니까라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 늘고 있다고요?
1: 네, 온열 질환자 수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0: 네.
1: 폭염 안전 5대 수칙 전해드릴게요.
0: 네.
1: 물 많이 드시고요.
0: 네.
1: 그늘막에서 휴식 공간 확보해 주시고 더운 낮 시간대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셔야 합니다. 아이스팩이나 책 넓은 모자 등 보냉장구 착용해야 하고요. 온열 질환 의심되면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0: 너무 덥다. 더운 걸로 관련해서 정부에서 안내 문자라든지 재난 문자가 왔다. 일단 모든 걸 중단하십시오. 야외나 더운 곳에 계신 분들 시원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고요. 가족들이나 친지나 혹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단, 이동, 연락. 뭐라고요?
1: 중단, 이동, 연락. 이렇게 네. 3단계입니다.
0: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요. 이 더위도 잘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아침에 시원한 뉴스 첫끼 강영구 뉴스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듣고 계십니다. 6시 28분 43초 지금 막 지났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계시면 시간 잘 알아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렸고요. FM 94.5MHz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방송 라디오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생생하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 시간에도. 자,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이름 의견 받고 있는데 이거 안내하기 전에도 벌써 보내주신 9497님 발음하기 쉽고 탁 감기는 경제 라디오 장명 와코노미. 예, 오, 와, 뭔가 진짜 우와 하는 느낌입니다. 와코노미 좋네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20만원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8월 초에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거고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YTN 경제 라디오에 멋있는 이름, 맛있는 이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어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들으러 오시겠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이거 구독해봐. 도움 될 거야. 많이 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는 항시 열려있습니다. 출근길에 응원 좀 해주세요. 저 좀 깨워주세요. 우리 아이 좀 깨워주세요. 사장님 좀 깨워주세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과 아침 응원, 아침에 바라는 바들 모두의 기운을 모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십만 명이 듣고 있는데 함께 힘을 모으면 안 될 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친구, 동료 응원하는 말도 좋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지금 아침 6시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0: 네, 유튜브로 정윤경 님도요. 해봅시다 화이팅. 미라클 모닝 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되실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하시고 이번 주 다음 주 한 달 지속되면 정말 이뤄질 겁니다. 기적처럼. 밤사이 국제 뉴스들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문타클로스. 예, 정말 외신을 산타클로스처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우리는 늘 좋은 기대와 좀 선의를 기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미군과 네. 이란 또 공습 재개하며 불이 붙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이유로 지난 7일에 이란 군사시설을 공격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13일 연속 공격을 했죠. 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서 24일부터 공습을 중단을 했었는데요. 자, 미국은 계속 공습을 중단하고 있었지만 지난 28일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요르단 내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와 미 중부사령부 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0: 예.
1: 이란 측이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선 거는 처음인데요.
0: 예.
1: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 중부사령부가 미 동부 시각으로 29일 오후 8시,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를 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군사지휘센터와 미사일, 드론시설 등 수십 곳의 목표물을 공격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기습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흠신 두드려 팰 것이다 라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는데 그대로 된 거죠.
0: 예.
1: 자, 이에 또 대항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30일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을 합니다.
0: 예.
1: 그래서 F-35 전투기 석대를 완전히 파괴했고 다른 전투기 석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쿠웨이트의 미군기지도 공격해서 드론 경납고 두 곳과 군용 항공유 저장시설 한 곳을 파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 예.
1: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모두 방공망에 의해 격추당했다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0: 예, 공격 시점을 보면요.
1: 네.
0: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지금 조금 삐걱거리는 사이라고 알려졌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을 돕는 건지 왜 이 시점에 이란이 공격했는지도 궁금하고
1: 네.
0: 회의 이후에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트럼프

0: 네타냐후요?
1: 맞습니다. 그 이란이 선제 공격 처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공격 시점을 보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직후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둘 사이가 삐걱삐걱 하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그 회담 상황이 좀 괜찮았나 봐요. 물론
0: 네.
1: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네타냐후 총리는 역대 최고 회담 중 하나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백악관은 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였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1: 자,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이 끝난 이후에 뭐 건설적이었어, 생산적이었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0: 네.
1: 그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별로
0: 예.
1: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0: 아, 네.
1: 네.
0: 오히려 약간 외교적 수사로 가린 거네요, 여러 상황들을.
1: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 이제 이두 정상의 만남을 조금 위협적으로 감지를 하고 아예 선제 공격을 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0: 아,
1: 나오고 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이란이 스스로 무력 충돌을 제기하면서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0: 예.
1: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새로운 군사작전에 참여하거나 이를 시작하지 말라는 경고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란이 주도권과 추진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 예.
1: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이 전쟁의 시작점을 여러분 보시면 이란 내에서 민주화 시위, 경제 위기로 위한 민주화 시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혈 사태도 있었고. 근데 트럼프가 뜬금없이 지도부를 제거하고 여러분 이제 민주화 쟁취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도와주는 일인지 도와주지 않는 일인지 애매한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이
1: 그게, 네,
0: 예.
1: 이란에 대한 완벽한 오판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란 같이 제국을 건설했던 역사가 길고 그리고 시아파 국가잖아요.
0: 네.
1: 말 그대로 종교적인 국가는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체제를 전복하세요라는 게 통하지 않는 게 일단 외부 개입이 있게 되면은 내부가 더 똘똘 뭉치게
0: 결속되죠.
1: 됩니다.
0: 맞아요.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국제정치 상황에서의 선택들은 도대체 뭘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걱정되는 건 이제 주변 국가의 미군 기지들 향해 공격이 시작되면서
1: 네네.
0: 확전되는 거 아니냐. 홍해까지 지금 번져 있잖아요, 위기가.
1: 그렇죠.
0: 이거 잘못하면 또 휘말려서 더 크게 세계대전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1: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이, 미국과 사우디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타격을 했거든요.
0: 네.
1: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걸프 국가들 이 전쟁에 다 참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게다가 또 지난 20일에는 이집트에 있던 그 미국의 떠다니는 LNG 저장 시설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거든요.
0: 네.
1: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불이 또 다른 가스 운반선으로 번져가지고, 이집트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0: 네.
1: 있는데요. 일단 이란 측에서는 본인들이 공격했다 말았다 뭐 이런 인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군사 행동만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사실 사우디가 공격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우디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0: 예.
1: 반드시 미국과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이걸 전면전으로 끌고 갈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대다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런 선택과 그렇게 휘말릴 만한 상황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유가도 오르고 있는데 경제 상황에서 저희가 좀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은 관심을 받은 뉴스입니다.
1: 네.
0: BTS 얘기인데요.
1: 네.
0: 그래미 어워즈에서 상 받으면 좋겠다라고 바람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 그런데 BTS 멤버들이 출품 안 할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1: 자, 그래미 어워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이거든요.
0: 네.
1: 자, BTS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한게 아닙니다. 지난달에 그래미 측이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음악을 구분해서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0: 네.
1: 그러면 이거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0: 네.
1: 사실은 이거 인종차별이고 본상에서 아시아권 가수들 상을 주지 않기 위한 거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0: 아.
1: 별도 부문을 만들어 놓고 본상 진입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엔 BTS의 수상 그 확률이 굉장히 높게
0: 네.
1: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29일 날 BTS가 멤버 각자의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 말로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

0: 넌 거기서 먹어 이거잖아요.
1: 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0: 네.
1: 2021년에요. 캐나다 출신 흑인 팝스타 위켄드가 주요 부문 후보에서 모두 다 제외가 됐습니다.
0: 네.
1: 당시는 위켄드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누가 봐도 위켄드가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0: 네.
1: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위켄드가 당시에 그래미는 부패했다. 비밀위원회가 있는 한 앞으로 작품을 출품하지 않겠다면서 보이콧을 선언을 했고요. 드레이크도 흑인 아티스트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을 일찌감치 했었습니다.
0: 예.
1: 자, 주요 외신들은 그래미의 꼼수를 꼬집으면서 이 BTS의 상징적 결단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AP통신은 그래미 신설 부문에 대한 날카로운 거부다. 또 BTS는 방탄소년단이 더 위켄드 등 그래미를 보이콧한 글로벌 아티스트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 예.
1: 영국 가디언도 표현은 부드럽지만 그래미를 향한 분명한 비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뭐 AP, BBC, CNN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그래미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그리고 약간 봉준호 감독도 떠올라요. 아카데미
1: 아.
0: 시상식 가서 그랬잖아요. 이거 로컬이잖아요.
1: 맞아요.
0: 이거 미국 지역 영화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렸잖아요.
1: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부문을 만들 거면 다양하게 만들 거면 왜 백인 부문은 안 만드냐. 미국
0: 네.
1: 가수 부문도 만들어라. 이런 식의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0: 예, 미국이 팝 세계 팝 시장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미국 팝 시장으로 쪼그라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BTS는 승승장구하길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 또 팬들의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또 관련 소식들은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산타클로스처럼 전 세계 소식들 아주 빠르게 아주 재밌게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6874님 오늘도 출근길에 잘 듣고 출근합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841님은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이름을 왜 이래로 하면 어떨까요? 재미있는 방송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좋아요. 요즘 경제 보면 또 외신 보면 왜 이래? 이럴만 하잖아요. 신박한데요. 7841님 감사합니다. 자, 도대체 경제가 증시가 왜 이럴까요? 이분께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오늘은 분석가 중에서 옥석 오진석 마켓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0: 네, 자 어제도요 일어설 듯 하다가 또 주저앉고 걱정하신 분들 많았는데 뉴욕 증시를 봤더니 다시 뜨겁게 올라가고 있어요. 뉴욕 증시부터 알려주시죠.
2: 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오전에 잘 가다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하락마감했는데 다행히 뉴욕 증시가 시장을 완벽하게 견인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가 1.2%, S&P 500 1.6% 이상 올랐고요. 나스닥도 2.78% 급등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8%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0: 네.
2: 그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5% 이상 올랐고 마이크론이 18%,
0: 예.
2: 샌디스크가 무려 26%가 오르면서
0: 예.
2: 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메모리라든지 장비주 대규모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아침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성장률이 43%가 찍히면서 여기에 완전히 초점을 좀 맞췄고요. 또 어젯밤에도 램 리서치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0: 예.
2: 역시 반도체가 같이 올라줬습니다. 참고로 SK하이닉스 ADR도 같이 미국에서 17% 이상 급등을 했고요.
0: 예.
2: 이제 어제 코스피 마감 직전에 최태원 회장의 3,620주 장내 매입 소식이
0: 네.
2: 있으면서 올라준 것도 이제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 매입 규모가 48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좀 적어 보이는데 사전 공시 의무 기준인 50억을 바로 피하고 즉시 매입 가능한 최대 규모입니다.
0: 예, 47억 8천만 원 정도를 샀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만큼의 어떤 자신감과 신뢰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는 여지도 있을까요?
2: 예, 뭐 충분히 지금 뭐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더 오르니까 뭐 사야 된다는 뉘앙스로 말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빠졌던 부분 자체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0: 예.
2: 그래서 본인이 개인의 돈을 활용해서 의지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부분들과는 달리 또 메타는 좀

0: 안 좋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1: 메타가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0: 네.
1: 메타가 광고 매출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실적을 내줬어요.
0: 네.
1: 근데 인프라 지출이 많이 늘었고,
0: 네.
1: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급락하고, 현금 흐름이 무려 91%나 급감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 리턴을 가져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가운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같이 실적 내놨던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EPS 모두 좋았고, 심지어는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0: 예, 뉴욕 증시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그 흔히 이렇게 20대 때 연애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정말 몰라서 괴로운 영문을 모를 것 같은 상황인데 오늘 우리 장의 강한 상승 출발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은 저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이 새벽에 있었던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0: 네.
1: 이게 8% 오르면 상한가를 찍게 되는데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0: 예.
1: 3월 당시에는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올랐다면 오늘은 반도체 섹터 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오른 걸로 봐야 된다라는 점이 다르고요.
0: 예.
1: 말씀드린 대로 역시 호실적이 나와주면서 투자 우려가 좀 완화된 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아마존이 실적을 내놨는데 클라우드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0: 예.
1: 그런 부분이 오늘장에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는 파생 상품 시장이 오늘부터는 주식 시장보다 15분 먼저
0: 네.
1: 8시 45분에 개장하기 때문에
0: 아, 네.
1: 더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0: 예.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얘기도 했고 지금 아마존 얘기도 했지만 이게 얼만큼 투자하고 계획이 거창해라기보단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잘 벌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여태까지는 뭐 불과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앞으로 케이펙스 자본 지출을 얼마나 늘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밋빛 전망, 메모리를 얼마나 살 수 있는 여력 이런 걸 봤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슬슬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감안하기 시작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앞으로는 AI 관련주 보실 때 뭐 단순히 투자 규모 보시지 마시고
0: 네.
1: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실질적인 매출 전환율 이 빅테크는 그런 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AWS 매출 실적이 잘 나왔던 아마존이 지금 뭐 4%씩 오르는 것도 같은 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마존은 약간 현금 흐름은 좀 적자인 면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주가는 힘을 받네요.
1: 예, 예. 어닝콜이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는 부분이고요. AWS 클라우드 매출이 37%가 찍어줬어요.
0: 네.
1: 그러면서 여기다가 장기적으로 AWS 클라우드 연 매출이 1조 달러는 찍을 수 있다.
0: 아.
1: 엄청난 숫자를 좀 제기하는 그런 어닝콜이 있었습니다.
0: 예.
1: 또 자체 칩인 그라비톤 5라는 이 칩을 외부에 판매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얘기 나와주면서 물론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나
0: 예.
1: 이런 분명한 지표들을 내주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애플도 기대가 많은데 최근에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면 이 미국 여야 상원 의원들이 아마 CXMT 창신 메모리 겨냥한 것 같아요. 중국 부품 쓰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도 좀 기대를 계속 높게 가져가도 될까요?
1: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는 9월부터 이제 팀쿡 CEO가 물러나게 되죠.
0: 네.
1: 존 터너 신임 CEO가 오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 출신 이 CEO의 능력을 좀 검증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좀 남아 있고요.
0: 네.
1: 이번 실적을 좀 보시면은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아이폰과 맥 매출이 20% 이상 오르면서 매출 방어를 해줬는데
0: 네.
1: 문제는 역시 그 말씀 주신 창신 메모리가 껴있는 중화권. 중화권 매출이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했다라는
0: 예.
1: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 분기 매출은 역대 분기 매출로는 애플에게 최대 실적이었다. 이런
0: 예.
1: 부분도 같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지금 사실은 중국발 그 CXMT라든지 또 DUB 또 여러 가지 그 키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견제가 들어가면 애플 쪽에서 우리
1: 예.
0: SK하이닉스나 우리나라 주식에는 좀 긍정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산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물려있는 장기적인 수요들이 줄어들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0: 예.
1: 그리고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애플 측에도 이미 보도된 바대로 오히려 SK나 이제 마이크론에 요구했던 그런 숫자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걸 도입하기에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0: 삼성 측에서는 HBM의 공급 부족이 더 심화할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은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시장이 별로 호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예.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1: 일단은 글로벌로 봤을 때 쇼티지 자체는 계속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리는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었고
0: 예.
1: 그다음에 시스템이라든지 파운드리가 부진한 점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 갤럭시 만드는 스마트폰 사업부가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게 상당히 좀 발목을 예. 잡았다. 라는 부분이고요.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0: 이게 목표 주가 같은 것들을 설정하잖아요. 뭐 목표 주가 몇십만 원, 뭐 강력 매수 이렇게 막 표시해 주잖아요. 예. 뭐 또 뭐 글로벌 JP모건 같은 곳에서는 우리 증시를 뭐 만 포인트 간다. 코스피 뭐 이렇게 선정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이야?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괴리감이 너무 크다. 이런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가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1: 예. 일단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업황, 펀더먼털을 반영하는 측면이 좀 있고 향후에 창출될 영업이익에다가 이제 업종별 밸류에이션 곱하기를 해서 만드는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주가를 보시면 그냥 투심,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고
0: 예.
1: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레버리지 ETF라든지 신용 반대 매매 이런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상당히 출렁이는 경향이 좀 있었다라는
0: 예.
1: 부분입니다. 근데 증권사는 그런 걸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을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엄청나게 괴리율이 좀 있는데 목표가는 말 그대로 목표가이기 때문에 기관의 이제 투자 상황도 다르고요. 그런 부분 같이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목표가가 높으니까 사야지라고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시간 시장의 변화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지표 기준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지금 ETF라든지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제한이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는 조치만으로는 영향 못 준다. 시장 전체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거 뭐 전기 충격기 수준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1: 일단 뭐 오늘부터 당장 현금 예탁금 기준 상향 조치가 시작이 되고
0: 네.
1: 그다음에 앞으로 전체 투자 금액 대비해서 한 20% 정도로 뭐 레버리지에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을 조절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홍콩 모델이라든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더라도 사실은 당장 어떤 기준치를 써서 이거를 제재하기에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0: 네.
1: 금융시장 자체가 자유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이 변동성을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0: 예.
1: 보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0: 방향에서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그 효과가 얼마나 강력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차근차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정말 시원하게 아주 즐겁게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경제 소식을 잘 전해주셨네요. 마켓 분석의 옥석 오진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네, 7757님이요. 집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는지 아내분이 나이를 들어가는지 새벽잠이 줄고 아침잠이 많아지면서 출근이 빠른 저한테 모닝콜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모닝콜 했다가 혼나는데요. 네, 오교사 경제라디오 해봅시다 해서 모닝콜 드립니다. 오교사님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시면요. 훨씬 젊어지고 얼굴도 더 아름다워지십니다. 예, 제가 보장해드립니다. 그리고 한입경제 우와 2951님 의견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응원과 함께 우리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방탄소년단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 곡 깔아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요. 미국이 어떻든 남들이 어떻든 내 기준으로 성장한 게 결국 글로벌 최고가 되는 것 같아요. BTS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는 또 다음 주는 BTS입니다. 응원드립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해봅시다. 월요일에 뵐게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릉 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4: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전국에 열대와주의보와 폭염특보는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에 체감온도가 28.4도로 어제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광주 35도, 부산은 39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경남 양산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면서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근길 교통량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중랑교 부근과 군자교에서 성동교 사이로 출근길 정체 시작이 됐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이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월릉까지는 차량이 밀리고 이어

0: 지는 내부순환로가 성산대교 쪽으로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 사이로 아직까지는 짧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강변북도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와 비슷하게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테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교역 통상과 핵심 광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30일 칠레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담 이후 언론 발표를 통해 카스테 대통령과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 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한칠레 FTA 개선 등 통상관계 증진 방안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 2032년 칠레 APEC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국민의힘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치검찰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할 거라며 어제 안건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후 4시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장 본회의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후엔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발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책과 관련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 참가자 등에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습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은 각 증권 증권사가 계좌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인데 금융위는 설정할 수 있는 투자 한도 비중으로 총 투자 금액의 20%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추가로 발표된 보완책의 구체적인 시행일을 오늘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 세부 방안을 관계기관 업계와 논의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장내에서 직접 매수하며 책임 경영 행보에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최 회장이 보통주 3,62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입 총액은 종가 132만 2천 원 기준 47억 9천만 원 규모입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맞아 역대급 실적을 쓴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도 가까운 시일 안에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2나노 파운드리 수주 과제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되고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 역시

0: 8나노 이하 선단 공정은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 연말쯤 테일러 2공장 착공을 준비하고 1.4나노 공장 추가 확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오전 10시 7분 기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3% 상승한 51,921.58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27% 오른 7,408.8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43% 상승한 25,035.94를 가리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홍해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 창설이 논의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ICA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6.88달러로 전장보다 1.4%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59달러로 1% 하락했습니다. 사우디는 홍해에서 국제 선박과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14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방위 연합 창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들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1.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분기 2.1% 대비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8%를 밑돌았습니다. 정부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의장 성명에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발표된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의장 성명에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이루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광주 35도, 대구와 부산 37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1도, 습도는 86%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당부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공장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0: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단.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장성철 당대표를 대신해 오늘 하루 스페셜 MC를 맡게 된 뉴스명당 비대위원장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어제 있었던 축구협회 청문회 보셨습니까? 기존에 나온 문제들을 의미 없이 반복하고 급기야는 그럼 왜 졌냐? 그런 질문까지 나오더니 한 의원은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에게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 들키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당시 우리 축구 대표팀 경기보다 더 답답했던 청문회, 제대로 이유를 묻고 해결책을 찾고 싶었던 축구 팬들에게는 더 큰 숙제만 남긴 고구마 청문회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명당 인터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평소 온건한 성품과 달리 요즘 최고위에서 투쟁력 만렙을 보여주고 있는 우지존 최고죠. 어제도 고성이 오고 간 현장의 주인공이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도대체 국민의힘의 징계 국면은 어디로 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3, 4부에서는 도파민 터지는 본격 정치 토크, 여의도 숙녀 캠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강수영의 관심. 오늘 우리 당이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유하 다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처음 뵙겠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1: 네, 첫 번째 뉴스는 형소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정성호 장관의 잘했다 발언까지 혼선 지속입니다.
0: 네, 어제 국회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정보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죠?
1: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후 3시 57분에 이제 개정안을 상정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 8분 뒤인 오후 4시 5분부터 곧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0: 지금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나경원 네. 의원이 계속 지금 필리버스터 참여하고 있고요. 이번 개정안 핵심 그 전부터 계속 좀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네.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직접 다시 수사 못하도록 하고요.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하는 권한만 남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0: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 이렇게 강하고 반발하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연일 좀 같은 목소리 내고 있는 건데요.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검찰의 특권이나 권력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찰의 이제 초기 수사가 부실하거나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면 이제 검사가 직접

0: 수사를 하는 것이 피해자를 이제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필리버스터를 돌입했 이거는 이제 국회법상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 이내에 이제 토론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오후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근데 그 와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뭐 잘했다는 발언,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실제로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국민일보 보도로 좀 밝혀진 사실인데요. 지난 28일 비공개로 열렸던 법사위 그 심사소위에서 저기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 네.
0: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점 지적한 뒤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를 찾아와 잘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법무부는 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좀 다른 설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필리버스터 마치고 내려와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의미였을 뿐이다. 뭐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논리에 동의하거나 격려한 것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 장관 또 최근에 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계속 보여왔었고 또 사의를 표명했었잖아요. 그런 배경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던 만큼 이제 여권 내부에서 이거 이견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김태규 의원은 뭐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 했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글쎄요. 자, 정성호 장관의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은 논란이 일단은 일단락 되는 건가요?
0: 일단 법안 자체는 오늘 국회 문턱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좀 실제로 형사사법체가 바뀌는 시점은 공소청이랑 중수청 출범하는 10월 2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법을 이제 통과하더라도 그 안에 세부 제도나 인력이나 뭐 사건 이건 방식 뭐 이렇게 정비할 또 쟁점들이 좀 남아 있어서
1: 그러게요.
0: 아마 네, 논의가 일단락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정성호 장관 이 사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법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또 이제 개정될 수 있는 게 법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뉴스는 홍명보 정몽규 국회 청문회 출석, 보복성 선수 기용 의혹 부인입니다.
1: 네, 자,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 그리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국회 출석을 했습니다. 청문회장 분위기를 일단 좀 알려주세요.
0: 네, 저도 어제 청문회장에 직접 갔었거든요.
1: 그래요?
0: 예. 네, 근데 그게 5층에 정말 취재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웠고, 카메라도 정말 많았는데, 홍명보 감독은 되게 연일 좀 긴장된 표정, 굳은 표정으로 좀 앉아서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고,
1: 네.
0: 또 가끔씩 이제 얼굴이 좀 떨리더라고요. 좀 약간
1: 그래요?
0: 좀 떨리는 그런 모습도 좀 포착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대한민국 한동안 되게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좀연 건데요.
1: 네.
0: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김진규 전 대표팀 코치 등이 증인으로 좀 출석을 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하면서 좀 국민적 공분을 샀었고,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축구협회 운영 전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었고요. 정전 회장은 이제 한국 축구 발전 위해 노력했지만 월드컵 결과 미흡했던 데 책임 통감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홍전 감독도 죄송하다 고개를 계속 숙였습니다.
1: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끈 거는 손흥민 선수하고 이재성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했던 그 경기, 그
0: 네.
1: 부분이었죠?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이었잖아요. 예,
1: 그렇습니다.
0: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졌다가 후반에 투입이 됐고 이재성 선수는 아예 출전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게 결국엔 1대 0으로 패하면서 조금 논란이 계속됐어요.
1: 네.
0: 두 선수가 이제 훈련 전 인터뷰 재개 반대했다가 이제 홍 감독이랑 갈등을 빚어서 보복성으로 선발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홍전 감독은 요거를 좀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흥민과 이재성 선발 제외는 경기 운영을 위한 전술적 판단이었을 뿐이다. 보복성 결정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선수단 내부에 의견 차 있었지만 갈등이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이 청문회가 끝난 뒤에 국회의 질문 수준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0: 네, 그래서 청문회장에서도 느꼈던 게 처음에 되게 긴장을 하다가
1: 네.
0: 질문이 조금 예상 가능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너무 긴장하다가 증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좀 질문들을 다시 살펴봤는데 24년 국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그때 다뤘던 내용들이 주로 그쳤었던 게 있고요.
1: 네.
0: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왜 졌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약간 갑분싸였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할 권리는 있지만

0: 이게 의미 있는 게 되려면 축구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차라리 질문할 권한을 위임하는 게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축구 팬부도 못해요. 사실 국회의원들 질문하시는 게 저도 미안해 좀 답답했는데요.
1: 네.
0: 예, 뭐 클린스만 감독, 뭐 홍명보 감독, 뭐 선임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문제 제기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언급이 있긴 있었죠, 이 부분도.
1: 네, 언급이 있었지만 뭐좀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좀 파고드는 질문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해가지고 따로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 좀 전화를
0: 아,
1: 돌려봤는데,
0: 그래요.
1: 근데 이게 청문회 좀 싱거웠다. 이거 제대로 밝혀내려면 뭐 특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는
0: 네네.
1: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아, 근데 그 와중에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정몽규 전 회장하고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의원하고 청문회 도중에 문자를 주고받은 게 드러나가지고 논란이 큽니다.
1: 네, 이게 사진이 한 장이 굉장히 큰 논란이었어요.
0: 그래요.
1: 왜 여기 문자가 어땠냐면 윤 의원이 정전 회장한테 어제 정 선배님께 연락 받았다. 더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 이렇게 보냈고요.
0: 네.
1: 정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청문위원과 증인 사이에 배려, 뭐 송구 이런 단어들을 두고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1: 그래서 윤 의원은 이제 논란 불거지니까 개인적 친분 있지만 배려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문자 등장하는 정 선배가 고려대 동문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냐면서 청문회 로비 의혹 추궁했습니다. 네, 정전 회장은 뭐 프라이버시라면서 끝까지 말을 아꼈는데요. 정 전배 선배 존재 두고 정치권 공방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이거 참, 이거 문자 사진 찍혀가지고 곤욕을 치는 의원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참, 정말 답답하네요. 저 국민들이 이제 안 그래도 날씨 더운데,
1: 네.
0: 정말 정말 정말 속상합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다시 7명이 됐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어제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0: 네.
1: 기존 윤리위원 2명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윤리위가 5명으로 줄었었는데,
0: 그러게요.
1: 네, 어제 다시 2명이 들어오면서 7인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 공백 길어지면 당 기강 세우는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 충원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징계 절차 시작된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심사도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런데 이 윤리위원을 2명 채우는 과정에서도 또 지도부 안에서 충돌이 있었다고요?
1: 네, 연일 국민의힘 소식은 좀 충돌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요.
0: 여야 다뭐 충돌입니다,
1: 네.
0: 요즘에. 네.
1: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리위원 추가 임명 놓고 고성이 오갈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다고 해요. 친한동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윤리위 내부에서 편향적 운영, 절차상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 조사하지도 않은 채 사람만 새로 채워서 징계 밀어붙이는 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0: 네.
1: 반대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제 윤리위원 조사할 권한도 없고 윤리위 공백 상태 둘수 없으니 충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맞섰고 결국 표결을 했는데 지도부 6명이 찬성하면서 임명안 통과됐습니다.
0: 네, 2명이 결국 또 채워졌고요. 자, 이 분위기의 주인공이 우재준 최고위원인데요. 잠시 후에 명당 인터뷰에서 만나보고요. 윤리위 근데 이렇게 왜 내용을 긁는 겁니까?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1: 네.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는 그 윤민호 위원장 운영 방식 놓고 갈등이 좀 계속되어 왔었어요.
0: 네.
1: 이제 윤 위원장이 징계 기준안을 좀 협의 없이 만들고 좀 회의를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0: 네.
1: 특히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한 지난 회의에서는 윤리위원 5명 중에 3명만 참석했는데 그 3명의 의결만으로도 징계 절차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 제기됐고요. 또 윤민호 위원장이 예전에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다,
0: 그렇죠.
1: 부정선거 동조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윤리위원장으로서 신뢰도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합니다.
0: 또 이제 윤리위 징계를 두고는 결국 친한계하고 지도부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죠.
1: 네, 특히 우재준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윤리위 추가 임명에 반대하면서 이게 당내 계파 충돌 모습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친한계에서 윤리위가 지도부의 비판적 인사들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장동혁 대표는 계속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당론과 기강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좀 징계를 강하게 할것 같다. 뭐 이런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예.
1: 네.
0: 진종 의원은 지방선거 때 한동훈 의원 뭐 도우려고 했다가 뭐 징계 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1: 네.
0: 그래요. 윤리위를 둘러싼 내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윤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도 조금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볼게요. 오늘부터 투자제도

0: 바뀌죠?
1: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뉴스, 단일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막판 매수세도 주춤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큰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손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당국이 오늘부터 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 문턱을 좀 높인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정 금액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현금 기준 예탁금이 기존보다 크게 올라가고 투자 요건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어제가 약간 기존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는데 막판 매수세가 좀 이어지긴 했지만 순매수 규모 는 전날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무지하게 떨어지니까 이때 살수 있는 강심장은 많지 않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개인 투자자가 이 상품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원래는 현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현금 3,000만 원 이상 기본 예탁금 있어야 하고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나 ETF 같은 자산도 예탁금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대용증권 이젠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탁금도 현금 계좌에 들어온 게 이틀 뒤에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단기 매매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금융당국은 이제 고위험 상품이니까 투자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증권업계도 이게 당분간 개인 투자자 거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기투나 뭐 단기 투기성 거래 감소한 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우, 기자님, 오늘 아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Walk it, walk
6: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유튜브에서 해브 굿데이님. 유하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굿모닝입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저는 잠시 뒤에요. 2부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오래 쓰는 건전지
1: 오렉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우이우아아 쨍쨍
4: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상임위, 최고위, 그리고 윤리위까지 바람 잘날 없는 국민의힘입니다. 최근에 멱살 소동에 이어서 어제 또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생겼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여기서 다 봅니다, 저희가. 네. 저희는 예전에 학교를 같이 다닌 사이여가지고. 자, 소식이 많아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또 고성이 있었다. 윤리위원 추가 선임에 대해서 우재준 최고가 나 홀로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 윤리위는 우리 당의 윤리 규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혹시나 네. 그런 걸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징계를 하는 그런 기구죠. 네. 뭐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중요하고 중립성이 중요하고 또한 독립성이 중요한 그런 기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리위가 최근에는 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하고 있고 누군가의 당대표의 뭐 어떤 정치적 도구가 된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오고 있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윤리위가 원래 저희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 네. 중에 2명은 우리 윤리위가 지금 중립성을 상실했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성명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0: 그렇죠. 부위원장하고 한 분하고
1: 맞습니다.
0: 또.
1: 그리고 네. 그 나머지 두 분은 또 사퇴를 했어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자기들이 뭐 자기들 신상이 알려져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임명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신상이 알려진 게 부담스럽다 이 문제만으로 사퇴한다는 것도 좀 사실 그렇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러면 전반적으로 윤리위 자체가 그럼 4명이나 6명 중에 4명이나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윤리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부터 먼저 하는 게 저는 그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 묻어두고 그냥 어제 나온 걸 보면 그 뭔가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윤리위원에 대해서는 이제 해임을 청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사퇴한 두 명의 자리는 빨리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겠다라고 어제 최고위에서 안건이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할 수 없다. 이번에 새로이 충원되는 윤리위원 두 명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좋은 분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윤리위가 지금 이렇게 파행된 상황이면 여기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다. 조사가 우선이고 만약에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의 뭐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 우선이고 오히려 정말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다시 회복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땜질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윤리위원만 계속 충원해서 그냥 강제로 어떻게 윤리위가 가동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0: 고성이 오갔다고 하길래 주로 소리 지르는 분이 누구예요?
1: 뭐 제가 네. 소리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0: 그러니까 우선 제가 내가 소리 지르는 걸 잘 못 봐가지고 네. 그래요. 그 어쨌든 반대로 혼자 하셨기 때문에 그럼 고성을 받으신 입장이겠네요. 좀 주로. 네. 그렇군요. 자, 근데 반대한 요지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양양자 최고는 기권을 하셨어요. 뭐 근데 마찬가지 반대 입장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1: 뭐 제가 양최고님의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양최고님도 네. 다만 어제 윤리위원 그 선임 안건이 좀 기습적으로 올라왔어요. 기습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잘 네. 설명 듣지도 못했고 네.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네. 어제 결정을 직접 바로 할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반대표를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5명만 남았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3대2로 이제 쪼개진 모습. 근데 윤민호 위원장이 내부 논의를 밖에다가 자꾸 유출하면은 해임하겠다. 아까 해임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언론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냐.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 어떤 윤리원 분들은 뭐 윤리원 중에 그 성명 발표했던 두 분이 뭐 또 친한 게 하고 또 관련 있는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0: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위원장 빼고는 다그 날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1: 일단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면
0: 네.
1: 제가 그 윤리위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0: 아, 잘
1: 저도
0: 모르시고.
1: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고 최고위원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친한 개라고 평가되는 건 저일 것
0: 그러니까요.
1: 같은데 제가 아무도 모르면 아마 그 윤리위원 중에 어떤 무슨 친한 개가 있다 이거는 저는 전혀 뭐 근거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윤리위 안에 있던 이야기들을 뭐 외부로 유출하는 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뭐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밀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게 비밀은 아니에요. 그 윤리위 안에서 있었던 징계 사안 거기서 우리가 피징계자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그뭐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어떻게 알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외부로 알리는 것 이런 게 비밀에 대한 누설이지 그냥 윤리위가 지금 어떻게 운영 자체가 독단적이고 파행적이고 어떻게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외부로 알리는 게 비밀은 아닙니다.
0: 그러네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말을 하지 마라. 지금 그냥 뭐 문제가 뭐 뻔히 있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도 편향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안에 6명 중에 4명이나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 표시하지 말고 심지어 그렇게 불만 제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특정 계파에 뭔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운영 자체에 대해서 좀그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 심의 내용을 외부에 얘기한다기보다는. 근데 이게 위원장 혼자서 이런 절차를 뭐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해도 이게 합의체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 그 당연한 부분이지만 우리 정당 정치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가 이렇게 정말 윤리 규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라 마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곳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최근에 조광한 최고, 뭐 김재원 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소가 되었잖아요. 아니 난막다 제소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국민의힘 전부 다 제소 전원 다 그냥 윤리 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근데 윤리위가 이분들한테도 뭐 징계 개시 결정 할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1: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0: 아
1: 해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조광한 최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말이 굉장히 많았죠. 저한테도 뭐 계속해서 막말을 지금도 하세요. 지난주에도 막 하시고 뭐 방송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번에 뭐 경기도 우리 그 도당위원장께도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속어를 쓰면서 막말을 한게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 데도 뭐 따로 뭐 윤리위 징계를 개시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제소만 된 거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막말로 문제가 된 당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변인 같은 당직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나서서 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당대표와 반대 진영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기민하게 움직였죠, 윤리가. 그러니까 윤리가 이게 편향적이고 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윤리위원들이 3명 있는 상황에서 윤리 개시 결정을 했잖아요. 최근에 그 3분 권영주 의원, 조경태 의원, 진종 의원. 그래서 야, 이게 제대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나가고 윤리위원들이 나가는 상황에서도 개시 결정을 이렇게 한거 보니까 윤민희 위원장은 이 3분에 대한 징계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일단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막말 부분도 별로 그렇게 징계 사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멱살 정도는 잡아줘야 적어도 징계가 되는 건가. 권영진 의원이 의총에서 사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의원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사과에 대해서.
1: 어제는 뭐 다른 의원분들과 제가 다 논의해본 건 아닙니다. 다 논의해본 건 아닌데 어제 굉장히 진정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멱살 잡은 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그거 자체를 저는 뭐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셨고 어제는 의총에 비공개 의총에서 나오셔서 본인이 이렇게 적어온 본인의 입장문을 그 읽으셨어요. 아주 그냥 진정어리게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당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했고 또한 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는지 자기가 당을

0: 치는 듯한 그뭐 말은 좀 내가 화낸 거 맞는데 멱살 잡은 거 아니라는 식으로 약간 부인한 듯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건
1: 그런 건
0: 아니잖아요.
1: 아닙니다.
0: 네, 지금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선처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죠.
1: 예.
0: 근데 좀 분위기는 최고위에서는 자진 탈당을 권고한다.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징계를 다 강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1: 별도로 이야기를 한건 아닌데
0: 네.
1: 그게 월요일 최고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 사이에 어제 목요일 지금 의원총회에서 권영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사과를 하신 상황이니까
0: 예.
1: 뭐 이후에는 일어난 일이니 사과는 있는 거니까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저는 사실 이게 멱살이라는 그 사건에 이게 다 집중이 돼 있지만 그 근처에 국민의힘의 이 상임위 배분에 관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왜 권영진 의원이 저렇게까지 화가 났나? 그뭐 때문에 그렇게 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거는 지금 이제 내용은 없는 거예요? 다좀 정리된 겁니까? 상임위 배분?
1: 상임위 배분은
0: 네.
1: 늘뭐그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씩은 사실은 뭐 의원들께서도 양보하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그 이전부터 우리 당이 아무래도 많은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0: 네.
1: 그게 또 이렇게 그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과 이렇게 오해와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이번에 좀 폭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 우재준 최고 상임위는 불만 없습니까?
1: 예, 저는 좀 인기 상임이라고 분류되는
0: 예. 네.
1: 그 산중이를 갔기
0: 아, 그래요?
1: 때문에 예. 그래서
0: 아.
1: 좀 나름 그래도 1순위 지망한 상임위로 배정을
0: 아,
1: 받았습니다.
0: 1순위 지망한
1: 네.
0: 곳이에요?
1: 네.
0: 이야. 우리도 뭐 친한계라고 해서 차별받고 그런 거 없네요.
1: 뭐 이번 같으면 좀 초선 의원들은
0: 예. 네.
1: 초선의 젊은 의원들은 그래도 좀 약간 선호를 우선적으로 좀 배려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0: 이야,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원내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자. 징계하지 말고. 원내에서 좀 웬만하면 신중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제가 늘 이제 신문기사 보다 보면은 우재준 최고위원이 항상 단독설인 것 같아요. 독자설이야. 왜 이렇게 이 지금 그러면 최근에 이 지도부, 당 지도부를 좀 주도하는 이 전체를 좀 이끌어가는 메인이 누구예요?
1: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0: 모르겠다고요?
1: 누가 정확히 주도하는지는
0: 예. 네.
1: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0: 독자설이야, 항상.
1: 제가 사실은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0: 예.
1: 예전에 막 김민수 최고위원이죠. 뭐 저한테 왜 비공개 최고위 안 나오냐고 막뭐 뭐라 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게 쇼츠에 남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비공개 최고위가 이렇게 그 보통 최고위 전에 열려요. 열리는데 가면 뭔가 제가 가면 하던 말을 멈추는 것 같은 약간
0: 그래요?
1: 그런 약간 그뭐 의도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도 약간은 사실 그런 분위기가 느낌이
0: 이야.
1: 있죠.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아이고 뭐 제가 괜히 뭐 불편하게 하실 것 같아서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날은
0: 예.
1: 제가 보고 약간 늦게 가거나 아니면 약간은 뭐 제가 오늘은 지도부의 그 방향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싶은 날은 좀 비공개 최고위를 안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참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지도부 내에서 더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뭐 조금 엄청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측면은 사실 조금 있다고
0: 네.
1: 생각합니다.
0: 또 이제 혼자 고생 많이 하시지만 또 일부 이제 지켜보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우재준 최고가 좀더 강하게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너무 점잖게 뭐 이렇게 철없다, 외계어다 이런 얘기 들을 때에도 그냥 너무 점잖게 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0: 예.
1: 당에도 사실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 중에서도 특히 우리 당 지금 대표님이나 이렇게 지도부의 주류 의견에 좀 반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뭐 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제가 일정 부분은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당으로서 또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역할을 적절하게 경우에 따라서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혼자 계신데 더 세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자, 한동훈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하면서 조심스럽게 한다면은 한동훈

0: 아마 맨디 쪽에 배정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 이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상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1: 뭐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으로 해야 되는 건데
0: 네.
1: 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이내에 할수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데
0: 네.
1: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그 12번을 지금 부여받았죠. 그러면 앞에 있는 분들이 평균 2시간 이내로 이렇게 해주셔야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시간 그 기회가 오는 건데 이미 앞에 분들이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지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아직도 나경원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1: 그래서 아마도 뭐 한동훈 뭐전 대표의 이런 그 순서가 안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아쉽긴 해요. 다들 뭐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뭐 이해도 하고 일정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그 밤에 고생을 하면서도 정말 국민들한테 정말 보안수사권 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 파급표나 국민들을 설득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한동훈 의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분명히 주목을 끌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전체적으로도 아 보수 세력 전체가 저렇게 이 이슈에 공감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면 아무래도 국민들 설득도 더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냥 단순 그냥 이런 순위 배정이 아니라 뭐 묘한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0: 결국엔 원내대표실에서 이거를 다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든 타당이든 또 협의도 원내대표실에서 할 텐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또 예를 들어서 첫 순서로 한동훈 의원 할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당내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각 세우는 거냐 또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뭐꼭 장동혁 대표님뿐만 아니더라도 뭐 원내에서는
0: 네.
1: 또 이렇게 그 한동훈 전 대표와 이렇게 각을 세우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뭐 권력 다툼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그런 눈치 분위기가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이거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1: 논쟁 자체는 없었습니다.
0: 없었고.
1: 논쟁 자체는 없었습니다. 저는
0: 네.
1: 사실은 당연히 그래도 넣어줄 줄 알았어요. 1번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0: 중간에.
1: 중간 정도 한 5, 6번 정도라도
0: 네.
1: 이렇게만 들어가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새벽에는 다들 좀 기피하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0: 그렇죠.
1: 일어나서 있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때쯤은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안 넣어주는 거 보고 저도 사실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0: 그래요. 아무래도 당내 지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새롭게 지금 나오는 논란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 원래 있었던 공소기각 사유 중에 그 이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 거기를 좀더더 그거 외에 이제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두 가지 호를 더하는 개정안. 어째 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기각이 결국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ABC 스텝의 마지막인가 처음이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공소 취소, 연임 개헌, 공소 기각 이제 세 가지 플랜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공소 기각 이렇게 개정한 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어떤 개정이라고 보십니까?
1: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0: 그래요.
1: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공소기각이라는 건 있는 제도죠. 있는 제도고, 수사기관이 그 검찰이 수사, 그 공소를 잘못 제기했을 때는 공소기각이 되는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이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게 절차적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뭐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를 할수 있는 그런 범죄에서 고소 제기 자체가 없다거나 아니면 고소 제기 자체는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객관적으로 공소 제기의 이런 조건이 지금 누락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한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뭐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객관적 사유를 떠나서 검사의 공소 제기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주관적으로 봤을 때좀 과도하다. 뭐 이런 것들 너무 남용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론상으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형사.

0: 헌법상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몇 가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판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1: 함정수사 같은 거.
0: 맞죠.
1: 예.
0: 함정수사 같은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면 사실은 뭐 완전 그냥 검사가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뭐 누구를 기소해서 뭐 이렇게 한게 너무 명백한 그런 경우에는 하는
1: 네.
0: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이론상으로만 있던 걸 이제 완전 법 제도화시켜서 이제 그 검찰의 공소권이 좀 남용됐다 싶은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만 해도 사실 이게 쌍방울 수사를 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증거가 나온 게 타고 들어가서 지금 대북송금 수사까지 간 거거든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이것도 쌍방울 수사하다가 여기까지 수사한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판사가 아, 이론상으로는 있지만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거는 너무 예외적인 이론이라서 내가 공소기각 판결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아니 이제 법 제도상으로도 있는데 그냥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공소기각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은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결국에는 자기가 뭐 지금 대법관도 많이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승진 경쟁도 할수 있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에 그래도 전혀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니 이제 공소기각 제도도 명문화됐겠다. 뭐 이런 명분도 만들어줬겠다. 그러면 줄 선다고 생각하고 그냥 공소기각 뭐 판결을 할수 있을 가능성은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1: 그러니까 공소기각에 관련된 이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는데 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더라도 뭐 현저한 소수권 남용이나 위법한 수사 이런 게 중대한 위법한 수사가 있을 때에는 기존에도 공소기각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법률에 위반된 경우로 보고 근데 그거는 이제 판례를 좀 명문화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예.
0: 판례는 있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명문화되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활용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권력자의 외압이 있어도 기존에는 뭐 외압이 있어도
1: 네.
0: 차마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부담이 됐을 건데 이제 앞으로 명문화되면
1: 네네네.
0: 훨씬 더 활용하기가 쉬워지겠죠.
1: 그래요. 아, 정신없이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아,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저는 잠시 후 3부 여의도 숙녀 캠프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세요. 이따 봐요.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9: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10: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11: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1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 양산과 창원, 김해, 부산은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졌고요. 양산은 오늘도 40도까지 오르며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 광주 35도, 포항은 38도까지 오르겠는데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은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수리터널 한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장수에서 송내까지 2km 구간 주춤하고 반대편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서운에서 송내, 시흥요금소에서 안현, 조남에서 수암터널, 하기에서 청계터널 부근으로 모두 앞에 11km 구간 출근길 정체 이어집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이 대략 19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동 쪽으로는 창동교 부근, 다시 군자교에서 성동교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미쳤다.
1: 미쳤다.
2: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성철의 뉴스병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치지고 볶는 이야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를 읽어볼 수 있는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오마이뉴스 STI 여론조사 보면은요,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에서는 김민석 후보 41.6%, 정청래 후보 37.7%, 송영길 후보 9.5%고요. 민주당 권리당원 대상 조사에서는 1순위 후보 지지율이 김민석 후보 46.3%, 정청래 후보 43.6%. 우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박빙의 여론조사.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김한 기자님, 네. 이렇게 붙어있는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1: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추세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많은데 그래도 오차범위 안에 있는 조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른바 뭐 친명 친석으로 나눠서 보자면 최고위원들 여론조사까지 포함해도 친석계를 다 합치면,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까지 지지율까지 합치면 한 대략 한 50%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한 35에서 40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요게 여론조사 숫자대로 그대로 반영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당원들이나 이제 결집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지금 갈리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대변인님, 이 지금 여론조사가 갈수록 정천의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2: 그렇죠.
0: 어떻게 보십니까?
2: 이 정도면은 누가 앞선다고 자신있게 말 못하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 국면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1위고 민주당 무당층에서 여론조사면 좀 바뀌지만 권리당원은 더 김민석이 앞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오늘 여론조사 보면은 물론 김민석 후보가 1위이긴 하지만 여론조사 수치보다 권리당원 수치가 더 차이가 적어요. 그럼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론조사에서만 지지 않으면 권리당원은 무조건 내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그 추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밖에서 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최고위원 선거도 5분 뽑는데 8분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친청계라고 하는 세 분이 다 당선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김민학 평론가님, 이게 지금 여론의 흐름이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집결이 더 강해진다, 이 흐름이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있다고 봐야겠죠. 다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는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따로 떼서 이제 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표본수가 좀 작긴 할 겁니다.
0: 그렇겠죠.
3: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 자료 보면은 뭐 이게 작을 거여서 거의 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5%까지도 갈 거예요. 만약에 그 숫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으로 보면은 뭐라고 이제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좀 거쳐온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을 보면 확실히 정청래 후보 쪽은 이제 유시민 전 장관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당원들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재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바람직한 뭐

0: 일이냐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주장이나 행보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정청래 전 대표 쪽은 이제 결집하는 이런 이 재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 쪽, 김민석 전 총리 쪽은 결집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논란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신천지 논란 이런 게좀 결집을 쭉 한다기보다는 아 이게 근거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 왜 하는 거냐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직력에 있어서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쪽이 이 권리당원 부분에서는 좀 약화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의 이제 난립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인데 이 이슈까지 결합하면서 정청래 후보 쪽은 결집하고 김민석 전 총리 쪽은 좀 이완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부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이 정청래 후보가 잘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김민석 후보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 우리가 지난번 선거에서 봤던 주목받았던 3자 구도의 성격이 각각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당내 물론 당내 선거긴 하지만 일단 3자 구도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이 유리해 보인다.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뭐 호우 불호가 있지만 정청래 후보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점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청래 캠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세론을 얘기해요. 삼세론. 삼세론이 뭐냐면 기세가 일단 우리한테 있다. 이 기세가 계속되면 추세가 된다. 그리고 추세가 잡히면 대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아마 이렇게 그런 이제 조어를 잘 만들어내는 정치인이어서 잘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반대로 이미 대세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세 추세라는 단계를 설정을 해서 자기
1: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네. 김민석 후보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잘한 거예요?
3: 일단 구도 자체가 송영길 후보 출마로 인해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가 안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민석 후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구도를 만들겠다. 뭐 그거 아니었겠어요? 대통령도 직접 만났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송영길 후보가 자기 후보인데 누구 지원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본인도 당선되려고 하는 건데 그 차원에서 보면 김민석 후보 쪽으로 그래도 표가 가야 하는 상황. 2순위표 있다고 하는데요. 저 그거 그렇게 김민석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이나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김민석과 가깝겠느냐 정청래랑 가깝겠느냐 이걸 봐야죠. 지금 보면은 정청래 후보랑은 안 가깝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송경길 후보도 운동권 출신의 정치 뭐 거의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고 김민석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김민석 후보는 중간에 많은 기간 동안 당을 떠나 있었고 당과 많이 유리된 그런 어떤 큰 사건도 있었고 그럼 2순위를 뽑을 때 내가 송경길 좋아하는데 2순위도 뭐 내가 이 대통령 좋아하니까 난 그냥 김민석이 이렇게 할까? 다 그렇게 예상하시잖아요. 저는 네. 반대로 생각해요.
1: 그래요?
3: 2순위니까. 내가 1순위는 송영길 찍더라도 2순위는 아이 그래도 당을 지키고 오래 있던 사람이지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의 예상하고 전 좀 다르게 본다. 그래서 결론은 애초부터 선거 구도를 잘못 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1: 구도를 잘못 짰다? 예.
3: 김민석이라는 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밀어서 제대로 된 여당 대표가 나를 지원하게끔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후보로는 약점이 많은 분 아니냐 애초부터. 그것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타난다. 토론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생각보다 잘한 거로 평가되잖아요. 사실 별말 없었어요. 십자가 밟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십자가 얘기하냐면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 거 못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민석 후보의 그 워딩에 대해서. 그 순발력이 있거나 그러지 않던데요.
1: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송경길 후보가 좀 토론회에서 최전방 공격수처럼 소위 말하는 칼춤을 쳐줄 것으로 기대한 분들이 계셨는데 의외로 좀 이렇게 조용해서 토론회가 밍숭맹숭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좀 밍숭맹숭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그 전까지 직전까지 이슈가 막 신천지 이슈 막 이러다 보니까 토론에서 그 얘기도 하려나 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 그 얘기 거론하면은 김민석 전 총리 오히려 불리한 것이고 그게 이제 뭐 거론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이제 타겟팅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강력한 이제 메시지 내놨는데 뭐 토론회에서도 구도 자체는 그랬죠. 구도 자체는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또 기대한 대로 막 흥미로운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뭐 펼치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김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정청래 전 대표가 대응을 잘한 거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논리적으로 보면

0: 그러면 사실 저는 잘은 이해는 잘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십자가 밟기를 말씀하셨지만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럼 유시민 전 장관이 뭐 예수님이냐.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게 왜 갑자기 십자가 밟기가 되는 것이냐. 네. 뭐 이상하잖아요. 그 얘기가.
1: 네.
0: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리고 제가 정청래 전 대표면 그 자리에서 아, 이거 유시민 전 장관이 사실 이건 말을 오버를 했다. 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한간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뭐 잘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따고 이재명 대통령 한 몸이고 한 마음이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1: 네.
0: 그걸 굳이 왜 십자가 발길을 시키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이제 회자되는 어떤 논리잖아요. 이게 십자가 발길. 네. 그러면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이 뭐 인터넷이든지 어디든 간에 다 이제 십자가 밟기 얘기를 하겠죠. 무슨 얘기를 하면 와가지고 십자가 밟기 시키는 거냐. 사실 그 내용이 안 맞더라도
1: 네.
0: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여서 이 토론도 사실 내용을 이 질적 평가를 하면은 저는 정청래 전 대표가 잘했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이 파생되는 효과를 보면 아무래도 정청래 전 대표 쪽이 조금 더 유리한 효과를 얻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니까 룰을 좀 10분 활용을 잘한다는 기분이 드는 게 30초씩 답변 시간이 딱 네. 주어지면은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뭉개버려도 재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2: 형식을 많이 활용을 한 측면이 있고 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그 전에 한 달여에 유튜브나 시사방송들이 너무 말아맛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후보들이 그걸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유시민 후보를 그 전에 뭐 한 달여 동안 비판하고 유시민 의원의 발언을 낱낱이 분석하는 방송 사람들은 출마한 사람들이 아닌데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 표도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가지 못하는 측면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밍숭맹숭 아니 뭐 아 이거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 이렇게 싸움이 안 붙네 각이 안 서네 뭐 이렇게 났던 것 같고 그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친하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 더 지원할 수 있다 내가 끝까지 의리를 지킬 거다 이걸로는 사실 거의 세 명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허점들을 좀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메가 프로젝트 같은 거 이재명 정부의 제일 큰 국정 정책인데 왜 그거 발표된 다음 날 전북에 가서 소외론을 얘기하냐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을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안 됐죠.
3: 답답했어요 저도.
1: 네.
3: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뭐 다 현상을 100%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여론조사들 비슷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3: 그러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황해야 되는 게 맞고 내 예상보다 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는 좀 세게 나가야 됐다. 그래서 좀 추세를 바꿔야 된다. 정청래 후보가 주장하는 기세 추세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 생각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너무 밍숭밍숭해서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 쪽은 또는 본인은 지금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내가 계속 이기고 있고 무난히 이길 거고 송영길 후보 2등표 나한테 오니까 최소 요 정도만 유지하면 될 거다. 더 세게 하지 말자. 아마 이러고 있지 않느냐.
1: 아, 1등 부자 전략을 하고 있는
3: 거죠. 네, 저는 것으로. 그렇게 봐요. 예.
1: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신천지 작가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 때 그게 중심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지만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신현지 이야기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유 그냥 뭐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철저하게 밝히고
2: 휴전.
1: 그러니까 네. 잠정적으로 좀 후보들 간에 그런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여전히 이제 언급은 될 것인데 왜냐하면은. 네. 그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당원 및 지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굉장히 네. 그래서 언급은 될 건데 이전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좀 강하게 나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이슈가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 꺼낸 이슈거든요. 김민석 전 총리가 강하게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편을 결집을 시켜야 되니까 아 이게 뭐가 있을까? 아 신천지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간 건데 근데. 그 이슈 선택은 잘못된 거죠. 제가 저도 이제 그치.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걸 이렇게 꺼내면은 당연히 이제 근거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등등. 그러면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는 일단 꺼내놔서 이 지지층들은 요거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후보나 뭐 또는 뭐 주요한 이 최고위원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언급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갈 것 같고 당의 대응도 이 당의 이제는 요 이슈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가르는 이슈가 이제 된 거잖아요. 당에서 이러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신천지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우리 당이 얼마나 입당을 했는지 어느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아주 뼛속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가면 그게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전당대회 끝나고 얘기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요거는 이 전당대회 이후에 수사의 방향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뭐 수사의 실질적인 뭐 결론이 뭐 결론 내지는 중간 결과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이제 뭐 향방이 달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죠.
1: 이게 기자들이 첫날 제기하고 나서 그럼 증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증거를 언제 뭐 증거가 있으신 거죠? 증거 언제 뭐 공개하실 건가요? 기자회견하실 건가요? 그러고 있는데 이틀 있다가 제보센터를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0: 없는 거죠.
1: 의혹
0: 취재를 하지 그랬어요.
1: 의혹 제기의 수준에 비해서 왜냐하면 근데 이런 개연성은 있죠. 당원이 지난 1년 사이에 110만 명에서 150만 명이 됐는데 그 중에 특정 지역의 당원 가입수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떤 조직이 동원됐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물론 지방선거 앞두고 출마자들이 당원을 모아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과 지금 이제 합수본에서 일부 나온 그러니까 후에 이제 보강된 내용이지만 뭐 간부들의 조직적인 발언, 간부들의 발언이 있었다 이런 거를 보면 어떤 개연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연성만으로 던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이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당을 왜 우리를 위헌정당처럼 만드냐, 소쪽처럼 이 제기를 하면 아 그게 아니라 이 부분만 정확하게 외과적으로 도려내자고 하는 얘기야라고 해서 그 외과적인 처치 범위가 어딘지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이게 약간 헛방처럼 돼버리는 공중에서 그냥 도는 이슈처럼 되는 이렇게 되는 효과가 났고 이게 이제 초반에 김민석 후보가 이걸 하면서 이 이제 근거 없음을 뭘로 보강을 해왔냐면 내가 계엄도 미리 예고했던 사람이다 이런 논리를 댔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력이나 이런 국정에 대한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는 이제 이미 과식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입증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미궁 속으로 빠지는 상황이 돼서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좀 실이 많았던 문제 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게 이제 1인 1표제를 도입을 하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계파 정치가 이제 종식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흘러가는 걸 보니까 계파 정치가 있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 짝짓기란다. 번호를 맞춰서 생년월일 맞춰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토론회에서 약간 언급이 있던데 지금
1: 네.
2: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이게 정치 퇴행이죠, 결과적으로
2: 네.
3: 보면. 저 당원이라는 것도, 물론 당은 당원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원을 우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찬성을 해요. 근데 당원 의사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당이 운영이 된다거나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거나 했을 때그 당원이 일반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면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사이에 갑자기 한 3분의 1 정도 된 당원이 급증을 한다든지 그래서 외부 세력이 개입한 흔적이 보인다든지 이런 건 문제잖아요.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죠. 일단 그렇게 구성된 당원 중에서 이미 계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당원들이 계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 당원들이
3: 이질적인 당원 구조 속에서 한쪽의 당원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하자 하면서 굉장히 세게 나오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한국의 민주 진보 진영 그런 거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은 또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당원을 구성했고 거기에는 당원 민주주의라는 대의로 포장하는 그런 퇴행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저희 당도 비슷해요, 지금. 그런 양상이 가니까 당원 민주주의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지 않으면 양쪽 다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거다.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에이 모르겠다. 우리 그래도 여당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지금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우리 만세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2: 네.
3: 양당 다이 부분을 정말 깊게 연구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2: 김민하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0: 이름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죠. 김민석, 김민하, 김수민 뭐 등등 헷갈린 이름들입니다.
2: 김 평론가님, 아니 그 토론에서 약간 쟁점됐지만 정청래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뭐 김민석 후보 오랫동안 당을 떠나 있어서 모르는가 본데 뭐 과거에도 다 하던 거다. 노무현 대통령 때뭐 과거에도 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던 거다. 요거는 좀 강하게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민석 후보하고.
0: 근데 이거를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약점을 이제 지적하고 요 약간 놀려먹으려고 이제 꺼낸 얘기처럼 됐는데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첫 번째로 뭐이 당원 내지는 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간에 이러한 방식의 아주 투표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제 먹히는 세상인 건 맞죠.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꼭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전략적인 투표 성향이나 이런 건 있었고요. 심지어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국민의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시 김기현 대표 뽑을 때 그때도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아마 작동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소수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군소정당.

0: 단계. 거기도 뭐 다 뭐 작동을 합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럼 두 번째 이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러면 이게 뭐 좋은 일이고 뭐 아 옛날부터 우리 전통인데 당신이 당을 떠나 있어서 우리 전통을 모르는가 보지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리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이걸 바람직한 정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극복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 답변도 저는 이제 썩 좋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아 이게 당원들이 과열된 것 같은데 우리가 네. 좀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서 이게 과열된 분위기 좀 가라앉히는 게 필요하고 다만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좀 열심히 호소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 전통이다 그럼 민주당이 이상해지죠
1: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래 쭉 흐름을 쭉 지금 이제 보고 계신데 최고위원 그러니까 당대표 말고 최고위원 기준으로 수석 최고는 누가 될 것이며 예 일단 그거 하나만 해보죠. 수석 최고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2: 친김민성은 안 될 것 같아요. 최민희 후보 아니면 박선원 후보. 박선원 후보는 뭐 친김민석이라기보다는 친송영길로 돼 있으니까 예. 일단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최민희 의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해요. 워낙에 인맥이 있어서요.
1: 네.
2: 호불호가 갈리니까 네. 다섯 분 뽑는 거에서는 강점이 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1: 어떻게 보세요?
3: 뭐 당 안팎에서도 최민희 후보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8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표가 분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 결국에 인지도 제일 높은 사람이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일관되게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붙어 있는 여론조사 있긴 합니다만 뭐 최민희 의원이 제일 유력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1: 김현표 의원님도 똑같이 보세요.
0: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냐 최민희 의원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1: 예.
0: 지금 이제 결집력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소위 말하는 친정청래계 당원들의 결집력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 네. 분석은 일견 이제 뭐 근거가 있고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뭐.
1: 예. 결국 이제 이 주제는 그거 같아요. 이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관여할 수 없으나 이걸 공식적으로 후보들이 뭐 이렇게 암묵적으로 추인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거나 알면서 뭐 당원들이 하는데 어쩌라고 이제 이게 좀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3: 근데 이제 이게 네. 뭐 얘기하자면 본질적으로 긴 얘기인데 1인 1투표제라는 제도가 정당에서 설계가 될 때에 이제 말하자면 전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역당에서 활동을 시킨다든지 뭐 3개월 이상 뭐 어떻게 한다든지 당의 주요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뭐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당에 대한 이해도나 당의 이제 참여 활동들을 높이는 과정이 전제되고 그렇게 되면 대의원과 일반 당원들 사이에 말하자면 이게 갭이 줄어드니 그렇게 해서 이제 1인 1투표제로 가서 전 당원이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거가 사라졌어요. 앞에 거를 지금 1년 동안 1인 1투표제를 그렇게 주창을 해왔지만 앞에 단계를 설계하는데 사실상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과론적으로 표의 등가성만 있는 1인 1투표제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를 각 개보 개파들이 나눠서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1인 1투표제를 민주당이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운영을 해서는 퇴행적인 결과 계속적으로 뭐 정청래 후보가 이게 전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런 방식의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제도 자체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 네. 우리 장성조 소장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셨으면은 하셨을 법한 진행을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 평론가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제가 맨날 당하다가 제가 한번 그럼 당 대표는 지금 이 판세가 이어진다면 누가 될 것인가? 윤희석 대변인부터 가겠습니다.
2: 저는 정청래 후보가 연임할 듯 보입니다.
1: 선호 투표제가 있어도
2: 뭐 네. 틀리기 몇 개 더 하겠어요.
1: 그럼 과반으로 되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2: 1위 표요?
1: 네.
2: 1위 표 기준으로 하면 과반되기 어렵겠죠.
1: 과반은 안 되는 거지만
2: 2위 표까지 해서 2위 표가 송영길 후보 표 죄송합니다. 3위라고 단정을 해서 하지만 송영길 후보 쪽에서 하나도 안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송영길 후보가 10% 정도 나온다고 보면 그 중에 뭐 한 40%라도 오겠죠. 그 네. 정도 얻어서 결국 이길 수 있지 않을까.
1: 네. 평론가님 김민호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당 대표?
0: 저는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아직은이라는 네. 단어에 굉장히 좀 꽂힙니다.
0: 그렇죠. 예. 모든 걸 이렇게 여지를 둬야 됩니다. 그 평론가가 생명의 유지를 하려면은 그때 얘기한 건 그 시점에 얘기였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한 자락 깔고 가는 거죠.
3: 그냥 틀려도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예측할 거라고 말하면 돼요. 내가 내 생각이 그런 걸 뭐 어떻게 해.
0: 김민석 전 총리가 아직은 이제 앞서가고 있는 거고 예. 근데 다만 이제 뭐 그 1위 표 기준으로 과반을 넘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고.

0: 아마 1위표 기준으로는 큰 차이 안날것 같아요. 아무래도 권리당원의 지금 움직임이나 이런 걸볼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송영길 후보 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론이 날것 같고, 송영길 후보 표는 윤희석 대변인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분명히 갈리는데, 갈리지만 김민석, 그래도 지금 구도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 쪽으로 좀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론은 그럴 거다라고 봅니다.
1: 아, 더 가는데 제 말씀은 많이 차이 안날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 받을 때4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막뭐8 가고 뭐 이렇게는 안갈 느낌이다
0: 이거. 그럼 저는 7 가는 걸로.
1: 7로. 아, 7로.
2: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3: 저도 첫 번째에서 결론은 안 날 것 같고요. 첫 번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하는 사람이 최종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민석 전 총리 중에 첫 번째에서 1위를 하는 사람이 결선 가도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건데, 저는 6대 4로 갈리진 않을 것 같고 훨씬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김민석 후보가 사실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림상으로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우위는 우세는 김민석 후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초반에 본인의 이제 매력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본인에 대한 어필 자체를 좀 캠페인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들이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보기에 지방선거 결과 연동돼서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뭐 더 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0: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장성철 소장님 있을 때 제가 이런 스타일로 답을 하잖아요. 네. 그럼 장성철 소장님 또 물어봐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예요? 정청래 후보예요? 네. 물어봐 또. 네. 그걸 정확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3: 김민석. 정청래 후보. 정청래 의원 제가 이번 주에 어디 방송에서 마주쳤어요. 근데 야 이거 100대0이구만 100대0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 여러분들의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3: 기자, 저랑 같이 있던 기자를 실명을 얘기하면서 야 땡땡땡 이제는 너도 나를 욕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0: 100대0에서 0이 본인이다.
3: 아, 0이 본인이다. 네,
2: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예측이 맞을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고요. 3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 전하는 말씀을 들은 뒤에 다시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5: 와인 비니거
4: 굿,
5: 레드와인 비니거
4: 베럴,
5: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베르디.
4: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5: 굿,
4: 베럴,
5: 베르디.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3: 카사베르디.
1: 발효식초 광고.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3: 네, 여의도 숙녀 캠프 4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가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에 주목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소기각이 또 하나의 토론거리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른바 이제 ABC 계획 플랜을 이야기하면서 공소 취소, 연임 개헌, 그다음에 공소 기각까지 이 재판을 정리를 하기 위한 플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 여당이 그런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공소 기각이 그런 플랜이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께서?
14: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있는 규정을 더 보완해서 공소기각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상세하게 기술해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판례에 맞춰서 정말 거기에 딱 걸리게끔 객관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제안한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차관 얘기를 완전히 묵살했잖아요. 자의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한다. 그게 법무부의 얘기인데 그거 안 넣어도 된다. 우리가 뭐 대법원 판례대로 법만 드는 거 아니다. 이거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적으로 그냥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활용을 해서 법안을 누더기처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뭐 해석은 다 하시니까 이 대통령 뭐 공소기각까지 이제 확실하게 법원을 압박하고 법원에서 안 하면 법 왜곡죄로 판사 올가매고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 더 생각한 건 이거 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넣느냐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혹시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까 봐 뭐 하나 넣어준 거다. 포이즌 필처럼. 그렇죠? 기존 주주에게
13: 아, 거부권
14: 신주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처럼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흉흉하다 여기에 대한 네. 그 평가가
13: 갑자기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14: 예 이런 네. 식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처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후폭풍은 이거 추진했던 분들이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13: 그 말씀하신 그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는 이제 현저히 소추재량권을 남용 한다는 그 그렇죠. 항목을 넣는 거에 대해서 앞에 자의적으로를 넣어야 우리 대법원 판례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더니 김용민 의원이 우리 판례대로 법 만드는 거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15: 이쪽 논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민주당 논리를 설명을 하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항은.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끼어넣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비유를 드냐면 공부를 그동안 법사위에 들어와라 들어와서 논의해라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오다가 채점을 하고 나서 여기 갑자기 킬러 문항 있네 이렇게 얘기.

0: 한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설명이긴 하고, 저도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여지나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뭐 기승전 이재명으로 형사소송법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 그러려고 넣은 게 아니다 전혀. 왜냐하면 기소나든지 소추와 관련해서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이 그러면 검사의 권한을 제한할 때 기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모호하다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두 항을 나눠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소와 관련된 부분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니까 기소권이 뭐 그런 거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의 설명입니다.
1: 그렇게 안 보이는 게요.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검사는 보안 수사도 못 하고 그냥 받아서 수사된 거 받아서 그냥
0: 그렇죠.
1: 기소만 네. 하고 공소 유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검사가 뭘 어떻게 뭘 자의적으로 빠졌다고 네. 해도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2: 두 분이 토론하실 건 아니니까 저도 할 말이 있어야. 네.
1: 아 그렇죠. 예, 예. 네,
2: 여기 왔는데 그래도.
1: 모처럼.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예.
2: 아닙니다.
1: 제가 껴들어.
2: 아, 아닙니다. 제가 모처럼 와가지고 이게 이제 이 과정이 좀 재밌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조항은 네. 김용민 박은정 의원 안에 들어있던 조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병합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왔는데 네. 우리 병합을 했는데 야 이건 과도하니까 빼자 뭐 이럴 수 없는 거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검찰 개혁 논의 그다음에 무슨 어떤 개혁 논의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강경파 입장의 입김이 들어가면서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이래왔는데 지금 또 이거 그 전쟁을 거치고 보안사건 폐지 얘기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보안사건 폐지 얘기하는 형사소송법 처리하고 그다음에 요거 얘기하는데 또 이거 빼자 그러면은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간 건데 네. 근데 맥락은 말씀하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소 기각까지 이제 그 고려해가지고 한 것이냐? 그러면 애초에 이제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그러한 어떤 뭐 미션이나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었어야죠. 근데 이제 그러한 정치적 관계냐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민, 박은정 의원 두 명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이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거 좀 의문인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게 일종의 이제 개혁 도그마 같은 건데 이런 이게 무슨 건이냐면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형사사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법원에서 지금 공소기각과 관련된 지금 현행법의 뭐 규정이 뭐 이래저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판례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판례가 뭐냐면 가령 과거에 유호성씨 사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이제 유호성씨 같은 경우에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검사와 국정원이 이제 이 상당한 이제 수사권에 남용을 한 것이니 그걸 근거로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요런 게 이제 재판 판결 이 사법부 내 다수의 흐름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 아주 예외적인
2: 그렇죠.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공소기각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소기각은 지금 현행법 내에 있는 그러니까 뭔가 절차적인 잘못이 있을 때만 네네네. 하는 걸로 돼 있으니 야 그러면 유호성 사례 같은 거를 좀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판사들이 그냥 두면 안 할 테니까 법에다가 근거를 마련해 줘서 그런 뭔가 바로잡는 듯한 판결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의 출발은 이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후퇴를 안 하는 이른바 강경파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알아요. 모여가지고 어저께 SBS 단독 보도를 보니까 말씀 좀 아까 하셨는데 모여가지고 아 이게 실제적으로 재판 실무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걸 압니다. 알지만 지금 보안 사건도 그렇고 지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건 개혁이야. 개혁에는 딴지 걸지 마.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후과를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것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퇴임 후 재판 요거는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연결해갖고 비판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가령 아까 뭐 이전에 인터뷰에서 좀 나온 얘기지만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판사에 대한 완전한 어떤 그 컨트롤을 해야 이제 다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도 공소기각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갖고 이제 그 이재명 네네네. 대통령의 사건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현행의 이런 사법부의 환경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또 의문도 있고 네. 사법개혁이 관철되더라도 그 가능하겠느냐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러니까 심각한 위법 수사, 중대한 소추재량권, 현저한 소추재량권 남용, 심각하다, 현저하다 이게 결국 이제 추상적 표현이라 결국 법원이 판례로 어떤 경우에 중대한 거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져 버리는 거라 이게 당장 일선 법원, 1심, 2심 법원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전향적으로 법이 있다고 해서 공소기각을 바로 할 깡이 있는 판사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네. 얘기한 게 맞는 김용민 의원이 유우성 사건, 이거 이제 공소기각의 대표적인 건으로 얘기되는 유우성 사건의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0: 그런 거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논란이 커지니까, 그리고 이 논란이 본인들이 우려했던 어떤 지점들이 아니라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 논란이 발생해 버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서 굉장히 당황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김용민 의원이 나와서 라디오에 산 얘기도 들어보니까 현행이랑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고 한 취지였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뒤늦게 이렇게까지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까 대변인 말씀 주셨듯이 그럼 자의적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2: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법이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그 자의적이란 말이 우리말로 그냥 네 맘, 지 마음대로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중대하다, 심각하다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딱 와닿잖아요. 그래서 법이 더 객관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기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걸 좀 넓게 보게 해서 어떤 경우든 공소기각이 되게끔 걸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법 왜곡죄로까지 압박을 하겠다. 그럼 판사가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 유무죄를 보는 실질적인 판사의 역할보다는 이게 공소기각 사유 아니야. 이것도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듣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토론회에서 민주당 토론회에서 그냥 뭉개고 그냥 끝나버리는. 네네. 그리고 토론을 했네. 내가 이겼네. 이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네.
1: 그리고 평론가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김용민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이 뭐 이렇게 공소 취소든 공소 기각이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를 할 그런 포지션은 아닌 것 같다 말씀해 주신 게 혹시 그러니까 뭐 친청계로 분류가 그래도 되잖아요. 김용민 의원은.
3: 박은정 의원은 민주당 밖에 있는 분이고.
1: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고 네. 그러니까 강성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소구하는 분들이라 오히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해서 그분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는 지금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3: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본인 입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언론의 해석은 다 지금 한겨레부터 조선일보까지 일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시민 전 장관 왜 저러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연임 개헌을 할까 봐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네. 저는 뭐 그런 주장을 유시민 전 장관이 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이 이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층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래요 지금. 전당대회가 과열되다 보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 아예 그래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 이거를 꼭 꼬리는 시켜야 되겠어. 우리 그것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야 되겠어. 뭐 지금 이럴 지금 입장이냐.
1: 앞뒤가 다르다는 거네요.
3: 그럴 입장은 지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1: 결국 그러면 정치적 미숙으로 약간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 그래서 평소에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지금 여당의 검찰개혁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조인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유호성 씨 사건처럼 그런 아주 부당한 경우에는 어쨌든 판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 할 수 있다. 지금도 못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네. 이걸 왜 굳이 법에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달라진 게 없다고 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그럼 굳이 왜 법에 넣어서 이 정치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초래를 하느냐. 네, 그렇죠. 이게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있는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1: 네. 참 법사위가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었나 싶어요.
0: 법에 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조문이라든지 자꾸 갖고 이렇게 온 국민 시사 방송이 네. 얘기를 하는 게 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정치적으로 이게 쟁점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김용민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 적용의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자의성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굳이 이 논란을 감수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은 찾아보면 2020년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왔더라고요. 본인이 어쨌든 본인은 이거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위법 뭐 수사, 위법 증거, 위법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재량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자기는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게 이제 김용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2: 그럼 만약에 이 두 의원이요. 네. 네. 강경하게 의견을 넣어서 형소법 개정안에 그걸 넣었다. 이 규정을 넣은 주역이다. 이 두 분이.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은 국회는 물론이고 같은 법사위 내에 있는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또는 자당 그 자기

0: 진영 사람들조차 지금 설득을 못 시킨 채로 법안이 좀 통과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한 거죠. 이거를 미리 다 설득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사감까지 넣어서 이런 규정을 넣었다. 근데 이게 전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앞으로 얼마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더 도드라질지는 모르겠지만 80년 가까이 우리가 수립한 이 형사사법 체계를 국회의원 몇 명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성 넣고 이제 와서 언론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 원래 있었다. 이런 얘기로 이걸 덮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어서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책임지는지 진짜 지켜볼 거예요, 저는.
1: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고 세 분이 징계 개시 결정을 세 분의 의원에 대해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또두 명의 윤리위원이 충문이 됐는데 그 최고위 아까 우재준 최고를 잠깐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최고위 안에서 이거 지금 윤리위원 이렇게 두명 넣을 때가 아니고 아유 왜 이렇게 파국으로 가고 이제 파행되는지 이거 문제부터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김한 기자님 보시기에 도대체 윤리위에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이게 뭐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사실 유야무야 되는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멸 국면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징계가. 그러니까 40명, 50명을 어떻게 징계합니까? 그리고 징계를 할 힘이 대표에게 있지도 않다. 이게 이제 중론이었어요. 그래서 윤리위원들 뭐 나오지도 않고 회의에 뭐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조차도 이 징계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올림픽 공원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권영진 의원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물리적으로 멱살을 잡아버리면서 이 징계에 말하자면 명분이나 실효성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징계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 징계를 개시하자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 때 방통위법 같은 거에 걸리게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지금 3명밖에 없고
0: 그렇죠.
2: 2명 의결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부랴부랴 2명 충원을 하자 이렇게 된 결정 과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근데 국민의힘이 총체적으로 지금 난맥을 보여주는 게그 최고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제가 지금 뭐 축약해서 얘기했지만 당내에 계신 분들은 더 잘할 거잖아요.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아 이거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럼 윤리위를 그냥 3명 상태로 둬서 윤리위 자체가 실질적 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정무적으로도 옳은 판단인데 그게 아니라 2명 충원안이 갖고 오고 결국에는 뭐 고성이 오갔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우재준 의원이 얘기를 강하게 한것 같고 표결 결과는 6대 1대 1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6명은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명 양양자 최고위원 기권, 우재준 최고위원 반대를 한 건데 그러면 결국엔 이게 이제 다시 살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그거 징계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이제 기자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 최고위원회 어제 결정을 보면 뭐 고성이 오갔다라는 게 제목으로 뽑히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윤리위를 지도부가 추인한 꼴이 됐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0: 그래서
1: 네.
0: 윤리위의 징계 정치로 인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생각했던 지도부가 자충수뒀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리위로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윤리위로 손해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리위원장이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자꾸 본인 명의로 이름은 빼고
1: 네.
0: 막 알림을 날리면서 윤리위 내부를 내가 당과 똑같이 하겠다. 뭐 내부 얘기를 자꾸 발설한 사람 내가 징계를 뭐 해촉을 건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윤리위원회 명의 알림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중앙윤리위원장이라고 돼 있더라고.
1: 개인 명의로 그냥 그렇게 알리는
0: 뭐 그렇죠. 따지고 보면 개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객관적으로 본인을 보는 그런 시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급발진을 할 가능성이 크고 추가된 두 분이 어떨지는 몰라도 그러면 부위원장이라든지 기존에 두명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 체제가 5대 2 정도로 나뉘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2 중에 한 분이 부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럼 그대로 사퇴하고 그냥 사라질 거냐 그렇게는 안 보여요. 여기까지 왔기
1: 아,
0: 때문에.
1: 그 성명 발표하신 두분 말씀하셨죠. 윤민우 위원장에 대해서 좀
0: 예, 그렇습니다.
1: 문제가
0: 예,
1: 있다.
0: 우종화 부위원장.
2: 배신당했다고 얘기했던 분들.
0: 예, 그러면 이제 윤리 내부의 상황으로 더 관심이 가고 거기서 나오는 결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 윤리 체제를 추가적으로 또 추인한 이 지도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징계가 가셔야 되겠죠?
2: 네.
0: 하겠죠? 법원에 가서 예를 들어 가처분 인용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자충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1: 그 저도 법조인 좀 우려 법조인으로서 우려되는 거는 그 원래 그 가처분 법원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형식 문제여가지고 이 윤리위원들을 교체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그 무리수가 있어버리면은
0: 그렇죠.
1: 뭐 징계 내용을 떠나가지고 구성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 가처분 인용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윤민호 위원장이 너무 무리하게
0: 그러니까 저희가 내란 재판부 그 2심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네. 말이 되냐 어떻게 네. 뒤에 그걸 구성하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하면 모를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징계를 개시를 의결한 다음에 추가로 위원을 보강해서 뭐 절차상 흠결을 시정한 후에 뭘 가겠다. 이거 똑같은 논리잖아요.
3: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윤리 구성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윤민우 윤리위원장이라는 분 제가 알기로는 네. 뭐 윤석열 계엄은 뭐 정당하다 뭐 이런 입장인 인물로 알려져 네. 알려진 걸로 알고 그리고 이 사실 애초에 윤리위원장 될 때 목표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었죠.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게시판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게시판 사건을 가지고 이제 문제 삼으면서 이런 거를 다소 이제 무리한 논리를 들어서라도 어쨌든 간에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꽂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고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윤리위를 구성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막 이제 윤리위 이름 알려주고 이러니까 나 못하겠다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윤리위원들이 지금도 이제 똑같은 흐름인 것이고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을 그렇게 선임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고 네. 아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한 이상한 행태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장 명의로 자꾸 뭘 공개하고 이런 거 한동훈 게시판 사태 그때도 계속 그랬어요 그때도 한동훈 의원이 뭐 이거를 게시판에다 올린 어떤 그 내부에 어떤 무슨 뭐 조사 내용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에 막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걸 왜 올리냐고 그러고 뭐 그때도 싸움 났었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4: 징계 그러니까 이후 막 변경하고 그랬죠 몇 시간 만에 변경하고
3: 그렇죠.
4: 추가하고
3: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 윤리위원장인데 여전히 똑같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윤리위원장인데 지금 징계해야 될 대상이 이제 권영진 진종호 조경태 세 명인데 네. 권영진 의원은 뭐 당연히 이거는 징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근데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면 대한과 미래 뭐 그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 걸렸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조경태 진종호 의원 조경태 의원도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가 쟁점은 되겠지만 어쨌든 당의 방침을 거스르고 이제 뭐 이 다른 당에까지 이제 나를 찍으라고 했느냐 부의장 선거에서 그게 이제 판단의 대상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편이 아니니까는 강하게 징계하자 뭐 이런 논리가 충분히 작동할 만한 어떤 환경에 있고 네. 가장 이제 좀 의문이 될 만한 게 진종호 의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선거를 도왔다라는 취지인데 도운 행위는 뭐냐 같이 밥 먹은 거냐 뭐 이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이제 애매하겠지만 이것도 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윤리위원장 선임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는 그런 얘기죠
4: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가 살아났다 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의 어떤 그 대표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지금 삼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과연 가동이 돼서 이 세 분의 징계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또 뉴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초보 진행자와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깨워.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

0: 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5275DB 문자로 장소장 잘렸어요? 안 됐군. 안 잘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당대표 장성철 소장 복귀합니다. 비대위원장 강수영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YTNS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무더위에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볕이 내리쬐겠고요. 기온도 크게 오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2도에 체감온도가 벌써 29.9도로 30도에 육박한 상황이고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광주 35도, 부산은 39도까지 오르겠고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양산은 40도가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위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출근길 정체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업 구간도 생겼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중랑교 부근 3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이 뒤쪽으로 창동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 다시금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양방향 정체인데요. 외곽 구리 쪽으로는 월릉에서 신내까지 반대편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내부순환로도 성산대교 쪽으로는 홍은램프부터 성산램프까지 정체 구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